있는데요. 벅스피즈가 이 노래를 발표하지 않아서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티나 터너가 리메이크해서 198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티나 터너는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못했는데요. 이 노래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로 재기에 성공했죠. 2023년 5월 24일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가수 티나 터너를 기억하면서 FM 팝스 출발합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티나 터너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벅스 피즈가 먼저 부르긴 했는데 나중에 티나 터너가 리메이크해서 더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벅스 피즈가 만약에 이 노래를 타이틀로 했는데 히트가 안 됐으면 얼마나 티나 터너가 워낙 가창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What's Love Got to Do with It? 티나 터너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성하시기에 너무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She's crazy like a fool.

곡이었습니다. 자, 돈 맥린의 빈센트 이부열 씨가 신청하셨고요. 사이먼 가펑클의 노래 지리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스카보로 페어 이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캐롤킹의 It's Too Late 이 노래는 욜로님의 신청곡입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이클 맥도날드의 I Keep Forgetting에 이어서 Baby Come To Me, 패티 오스틴과 제임스 잉그램이 함께 부르는 노래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I Keep Forgetting 이 노래는 메이플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신 곡이었습니다. 두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노래 계속해서 듣습니다. 오시리스님이 빌리 조엘의 A Matter of Trust 신청하셨습니다. 아 이게 너무 좋은 노래인데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런 노래들을 많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무지하게 감사드리죠. 네. 빌리 조엘의 A Matter of Trust 보내드리고요.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 호레노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자, 요번에는 사라 맥클클란의 에디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리티 보이 M2M의 노래 라니 켈리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존 아덴의 노래 인센서티브 에디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니 젊은 시절 여친과 함께 영화 Bed of Roses 같이 봤어요. 그 영화의 삽입곡으로 인상 깊은 노래였습니다 하셨어요. 존 아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 잉글버트 험퍼딩크의 노래입니다. Am I That Easy to Forget 보내드리면서 오늘 FM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2026년 5월에 마지막 주말이 열리고 있는 5월 29일입니다. 뉴욕에 거주지를 둔 뉴요커들이 맘다니 뉴욕시장이 약속한 월드컵 축구 경기 티켓 50불짜리 두 장까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정확히 말하면 추첨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두 번 남아 있습니다. 오전 10시 여기 온라인의 사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뉴욕 시민들의 결의가, 손가락 운동이 이제 몇 분 안에 하루 마감 숫자인 5만 명의 신청이 채워지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넣겠다는 숨가쁜 격전의 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후 10시에 시작되고, 그런가 하면 몇 분 혹은 내 느낌으론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버리는 월드컵 축구 50불 티켓 사기 경쟁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긴장과 기대와 또 실망을 주기도 하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에브리데이의 경험이 되고 있다면, 재무부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넣은 새로운 $250 지폐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스콧 베슨 재무부 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의 얼굴 초상을 담은 지폐 제작해뒀다라고는 하지만 역사상 전례 없는 일. 현재까지 미국 화폐에는 오직 사망한 인물만 등장할 수 있다는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제보다 날씨가 어땠, 어제 날씨가 어땠는지 모르니까 오늘 날씨, 아침 나오면서 신경을 씁니다. 어제보다 어떤가. 그런데 아침 9시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북동부 전체가 비교적 맑은 날로 시작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네, 뉴욕과 그 일대 최고 기온이 오늘 화씨로 78도, 그러니까 뭐 한 섭씨로 27, 8도 되는 건가요? 아침 9시 시작하는 기온은 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라 하더라도 뭐 오후 4시 무렵이면 화씨로 77도, 78도 정도가 되는데 오늘 비가 올 찬스는 많네요. 0%입니다. 아주 맑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역시 비는 전혀 지금 소식이 없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토요일이 될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맑은 미국 북동부의 전반적인 그런 날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잠깐 온도가 내려가지만 뭐 그렇게 덥지 않은 주말로 기분 좋은 월과 6월이 만나는 그런 주말을 보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 전쟁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간간이 어떤 뭐 디펜스 방어를 위한 공격을 했다라는 양측의 그런 주장이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지금 크게 불을 뽑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국인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도 지친 이런 물가 인상을 경험하면서 전쟁이 언제 끝나나 한편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감이 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다시 열고 그래야지 기름값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이 정전을 연장하는 것에 일단은 합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러 또 전문가들 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전쟁 종식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올 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빨리 승인하지 못하고 종전이다라고 원하는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딜레마다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통해서 미국 내에 기름값을 낮추라는, 가솔린 프라이스를 낮추라는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란에 대한 양보를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의 목적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옆에가 잘 다니고 있었는데 이란이 이런 또 전술이라고 해야 하나요. 엄청난 봉쇄 작전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 지금 유가는 물론 경제가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 휘발유 가격 낮추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란에 대해 너무 이거 봐주는 거 아니냐라고 공화당 내부에서 강경파, 헉스들의 백라시,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소식이 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아침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 여기서 핵 무기라는 말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뉴클리어 프로그램의 앞으로의 처리 문제를 두 가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가까워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일단 어제 AP통신의 또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이 3개월 전쟁 휴전 60일 연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3개월 그런 이 전쟁의 휴전을 60일 두 달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 협상 재개도 협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핵 문제는 여전히 지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게 전쟁이 일어난 그 목적이 핵무기 개발이 굉장히 임박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란이 지금 현재 60% 농축 우라늄 440.9kg 정확히 말하면 그러네요. 그걸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가 되려면 농축 우라늄이 90% 정도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20%까지 올리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부터는 비교적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무기와 뭐 그렇게 가깝다면 또 가까울 수 있는 지금 핵 개발의 상태입니다. J.D. Vance 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과 관련된 몇 가지 핵심 쟁점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의 종전 합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이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듯이 작년에 미국이 들어가서 공습을 해서 거기 3개의 핵시설에 와 벙커밤을 떨어뜨렸는데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새로운 장소로 옮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이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을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일부 핵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라늄을 보관하는 제3국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진짜 아유 불편한 입장 당연하죠.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도 중국, 러시아에게 고향에게 생선을 주는 것 같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핵 에 대한 것은 따로 나중에 결정을 하자 이런 지금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전선이라고 우리가 이번 전쟁 시작되고 나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국경. 이스라엘이 워낙 이 북쪽 나라 레바논 그 남부를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제2의 전선에 이게 지금 휴전 상태가 과연 가능할까? 점점 더 자신이 없는 그런 실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걱정스러운 말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내에 이란의 프락지, 헤즈볼라의 공격 중단을 합의 조건으로 이란이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들리고 있는데 어제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 교회에도 아주 깊숙이 레바논 지역까지 들어가서 공격을 했고 이 공습으로 14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인지 아니면 헤즈볼라 요원인지는 확실하게 제가 지금 모르지만요. 여기에 쿠웨이트 미사일 드론 요격 소식이 들려오고 이건 이란의 명백한 공격이다라고 쿠웨이트 정부가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하나 말을 했는데 이 걸프 지역의 미군 기지를 지금 살살 공격을 하고 있는 드론을 통한 이란의 뭐 디펜시브한 공격이라고는 하지만 쿠웨이트 외교부에서는 명백한 쿠웨이트에 대한 침략이라고 규탄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금 상호 공습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전면전 재개는 아니다라는 말로 살짝 눌러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크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종전으로 가는 아주 지금 바쁜 발걸음이 양측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봐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마디로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큰 지금 어려움으로 돼 있고 대표적으로 AP통신과 뉴욕타임즈 보도 차이를 본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때 AP는 잠정 합의가 거의 성사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는 여전히 조율 중이고 양측의 버전이 크게 다르다라고 불확실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서명,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만 남아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이번 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작전을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의 전쟁이 미국과 이란의 그 평화협정에 일부러 포함될지 그건 이런 발언을 하는 이스라엘 총리로 봐서는 포함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끝내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레바논의 영토 깊숙이 들어가서 헤즈볼라의 위협에 대해서 소프트 디펜스라고는 하지만 레바논의 영토에 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친 김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미국과 이란 평화협정 체결에 중동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과 지금 외교관계가 정식으로 수립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걸 전제조건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너무나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그런 또 소식이 들립니다.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해서 에이브람 아코드, 아브람 협정 확대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이제 이 나라들을 포함해서 여러 중동의 나라들, 지금까지 안 들어온 나라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의무로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는 이 제안을 대하는 그 국가들이 침묵, 일단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고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냉소적인 반응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게 된 합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는 이렇게 우회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적인 성과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브라함 협정 다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습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인회와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가 2기 때 시작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온 이민 단속, immigration crackdown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조금 적게 접하고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민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핵심 정치 아젠다로 들고 나왔고 또 인기 없는 전쟁과 또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그래도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미국 국민들, 특히 공화당 측에서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2024년 대선 당시에 쟁점이었던 그리고 갤럽 조사에서 유권자의 68%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믿는다라고 답을 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들어와서 이민자가 살고 있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국경을 이렇게 불법으로 넘어오는 너무나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상황은 뭔가를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많은 유권자들. 그런데 최근에 여론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입서스의 2026년 일단 올해 초반 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수행에 이건 좀 부정적인 마음이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비율이 또 행정부가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그런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미네소라, 미네아폴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ICE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 이거 굉장한 강력한 그런 반발이 있었는데, 더구나 두 명의 미국 시민이 또 ICE 총격으로 목숨을 잃으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행정부는 public safety, 공공안전과 연방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필요한 조치다라고 단속에 거듭 이걸 옹호하는 그런 또 입장을 취했고, 2월만 하더라도 백악관은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이 문제에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중간선거에 이민 정책, 강력한 이민 정책을 내세울 그런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안전한 국경, 안전한 거리, America First 이런 정책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백악관이 미국 전체 이민 단속 현황을 지도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이미지와 문구가 사이파이 외계인 침공을 연상시키는 그런 방식이다 해서 뉴욕타임즈의 표현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또 지금 일고 있는데 이 사이트는 불법 이민 단속을 최근 미국 내에서 높아진 UFO, UAP 신고된 것, 이런 것에 관련돼서 정부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그것과 아주 희한하게 결합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웹사이트에 보여진다. 영화 오프닝처럼 이렇게 스크롤되는 문구에서 이런 글을 써놓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제가 번역한 걸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비밀을 숨겨왔다. 외계인, aliens. 외계인들은 우리 이웃의 삶에 우리와 함께 살아왔다 라고 여기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그들은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They do not belong here. 우리가 한 번씩 들어오는 말인데 이게 합법과 불법의 물론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한 번씩 뭐 go back to China 모든 아시안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 없이 쏘아대는 말들을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chilling, 소름이 오싹한 그런 느낌의 글입니다. 수백만 명이 이 에일리언들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들어와 우리 사회에 침투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이 웹사이트가 사용하고 있는데 수많은

대통령 또 이 연방의회 의원들이 이 인베이전을 알고도 막지 못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미국 가정과 공동체 위협이 되는 외계인의 진짜 위험을 처음으로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미국 각 지역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체포한 인원들 숫자가 붉은색 이 마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하면 criminal charges, 어떤 혐의인가, 그리고 또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갱단과 연계되어 있나, 이런 세부 정보가 나타나도록 돼 있는데, 전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 백악관이 공개한 aliens 웹사이트 위쪽에서 보면, 미국 전체에서 발생한 encounters, 그러니까 이런 불법 체류자들과 만난 그 건수를 실시간으로도 집계하는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금요일 오전 기준, 313만 260건이 넘어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쉽지 않은 우리 이민자들의 마음입니다.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 웹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수상한 외계인을 신고하라. 아이스 제보 전화 링크까지 여기 있는데 외계인 납치를 목격했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외계인은 안전한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처리해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밝아지고 애난 그리고 풀어지고 애난 자연 또 물로 나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가득한 오늘인데 전쟁 이야기와 또 이민 단속 그 웹사이트까지 이제 만들어서 불법 체류자들을 외계인 이건 뭐 우리가 난 에일리언이라는 그런 글자가 찍힌 서류는 미국에 와서 한 번쯤은 받아본 그건 알죠. 그때도 그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좀 신기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에일리언은 외계인인데 난 에일리언이니까 외계인은 아니다라는 건데 뭐 이 이민법상에 이런 용어가 쓰이는 거는 알겠지만 이제 그걸 난자로 빼버리니까 에일리언, 외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그런 외계인들에 대한 적개심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 이민자들로 구성된 시작된 미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해는 하지만 뭐 이민자의 마음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6월 10일을 시작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일부 개최 도시, 지금 전체적으로 북중미 월드컵에서 멕시코에서 시작되면서 미국, 개막식에 멕시코에서 있고 미국과 캐나다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대회인데 일부 개최 도시, 16개 도시 중에서 일부는 호텔의 예약이 오히려 부진하다. 그리고 티켓도 안 팔리고 있다? 제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FIFA가 기대한 그 정도의 성과는 못 나올지도 모른다. 항상 너무 비싸다. 뭐 호텔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하룻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반대로도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북미 16개 도시에서 열리게 되었고 48개 나라가 본선 경기에서 12팀이 더 늘어난 그전 월드컵에 비해서 그래서 모두 104경기로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으로 열리게 됩니다. 2026년 북미 월드컵 개막 앞두고 그래서 어떻게 일부 개최 도시에서 호텔 예약이 별로고 판매가 안 된 티켓이 나오고 있다? 이건 어딘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요. 이 티켓과 숙박 가격 이게 너무 비싸니까 팬들이 아예 나한테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포기하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FIFA는 티켓 판매는 그렇지만 잘 되고 있다. 500만 장 이상이 지금 판매되고 5억 건의 티켓 요청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별리그 경기의 재판매 가격이 100달러 이하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1000장 이상 남은 그런 경기도 있다라고 하는데 104경기 중에 어떤 경기가 그런 경기인지 그렇죠. 뭐 월드컵 경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막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미국 대표팀 개막전 티켓이 1000달러라는 지적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라도 안 낸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내고 갈 이유는 없을 테죠. 호텔 80%가 초기 전망보다 예약이 어쨌든 뒤처진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 과도한 객실을 또 블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예약을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객실이 오히려 이렇게 블록을 하고 나니까 그 객실이 차지 않는 경우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휴스턴, 시애틀, 애틀랜타 등 여러 도시에서 이 호텔 예약률이 지금 예상보다 낮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캐나다, 멕시코도 뭐 그냥 그렇다. 근데 글로벌 지금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적 긴장이 있고 아무래도 수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호텔 가격의 대부분 도시에 전년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이 상승했고 티켓 가격도 역대 최고 수준.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 가격에도 갈 수 있는 건가요? 멕시코 특히 개막전에는 과달라하라는 평균 90달러였던 객실이 511달러로 뛰었다. FCM 컨설팅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티켓 재고는 애틀랜타가 5,000장 이상으로 가장 많다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에 위치한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와 실버 봐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어려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의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으로 주어집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제니 앤 뭉치 4주년 기념 세일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말이 항상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 다 모여있는 곳 제니 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며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 쿨링 마트부터 다가올 더위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 앤 뭉치에서 만나세요. 제니 앤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는 이제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 K라디오 앱, K라디오 홈페이지, 또 유튜브 라이브로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또 전 세계 소식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kradio.us로 오세요.

뉴저지주, 예. 우리 한인들 정말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뉴저지주. 뭐, 그렇죠. 허드슨강을 사이에 두고, 뉴저지, 포트리, 팔리세이드, 레오니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특히 팔리세이드 파크는 이제 한인 시장이 그렇게 시장으로 들어온 보로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타운 뭐 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뉴저지주의 예비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뭐 열기다, 불을 뿜는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뉴저지주 팔리세이드 파크 지금 현재 시장 폴 김에 도전하는 민석준 시의원 민주당 예비 선거만으로 지금 이 지역에 아마 여기서 승리하면 이 시장으로 본선거에 당선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뭐 여러분께서도 소식을 듣고 계시겠지만요. 이게 어떤 말이 맞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6월 2일 다음 주 화요일에 네, 팰리세이드 파크 대표적으로 아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도 이번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얼굴들을 포스터로 보고 다니시는데요. 뉴욕은 그보다 더 늦게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현역 의원에 도전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이 아무래도 그 인지도 때문에도 그렇고 생각 없이 그냥 익숙한 이름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역 의원을 이기기는 참 힘듭니다. 이런 때 뉴욕의 연방 하원 의원 제6선거구에 그레이스 맹, 몇 선 의원이죠? 7선 의원인가요? 2012년부터 선 그레이스 맹 현역 의원에 도전을 하고 있는 척박 후보가 대단합니다. 그래스루트 풀뿌리 운동으로 큰 도너들, 이 컴퍼니, 코퍼렛 이런 도너들은 받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척박 후보 또 소식을 우리가 한 번씩 듣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직접 초대해서 목소리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공석이 되어서 지금 현역 의원이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게 된 그런 지역구 선거구는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 뉴욕의 연방 하원 7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우리 한인 후보 줄리 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포함한 선거구에 그 지역이 들어가, 그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겠죠. 네, 뉴욕 시티 카운슬 시의원 멤버입니다. 그런데 줄리 원 후보가 이게 3파전이라고 그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이 지역에 3명 중에 1명으로 뛰고 있습니다. 줄리 원 후보. 공석일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없다라는 그런 뜻에서 대단합니다. 네. 줄리 원 후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서 민주당 예비 선거 그 지역의 또 유권자들 이미 유권자 등록 마치셨다면 이렇게 지지하고 물론 뭐 한인이어서 무조건 찍는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도 또 특히 젊은 한인 층이 많이 살고 있는 제7 연방 하원의원 뉴욕 선거군데 네, 줄리 원 후보의 소식도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지금 텍사스 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분노로 인해서 4선 연방 상원 의원이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졌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존 코린 의원 소식을 이틀 전에 들었는데 텍사스가 그렇게 보면 이 연방 상원 의원 한 석이 공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연방 상원 의원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한 켄 팩스턴이라는 후보는 너무나 컨트러버셜해서 이 텍사스라는 이 보수적인 지역에서 이 후보를 과연 당선을 본선에서 표를 찍어줄 것인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1980년대 이래 처음으로 이 텍사스 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석을 우리가 탈환할 기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주의 공화당의 취약성이 현재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 결과만 보면 텍사스는 여전히 공화당의 철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텍사스를 트럼프 당시 후보가 약 14포인트 차이로 이겼는데 사실 보면 지난 10년간 상당히 그 인구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demographics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텍사스 주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또 떠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텍사스 공화당의 전반적인 기반이 약화됐다. 텍사스 주의 공화당이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높은 공화당 지지율. 그렇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히스패닉 지지율 대통령으로서의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에 대한 지지율이 대통령 선거 때에 비해서 거의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욕타임스와 CNN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히스패닉으로 그 등록된 유권자들을 볼 때 민주당이 54-24%, 무려 30%포인트를 지금 앞서고 있고요. 2020년 조 바이든 때 격차보다 크고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때 격차에 근접한 수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히스패닉 registered voters 등록된 유권자들 사이에서 힘을 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텍사스에도 이런 영향이 가서 지금 텍사스의 공석이 되어버린 그렇죠. 현역 의원이 예비선거에서 떨어졌으니까 공화당 소속의 의원이 도전자에게 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석의 자리에 민주당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국적인 민주당 유권자들이 또 힘을 붙이고 뉴욕에까지 텍사스의 이 후보를 텔러리코 후보를 지지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였습니다.

0: 뉴욕 총영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취임이 5월 11일이었고요. 우리 K라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K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네. 오시고 싶은 곳이었나요?
1: 아, 뉴욕의 임명을 받을 줄은 몰랐었고요. 2015년도에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네. 국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한 달 동안 왔었을 때 플러싱의 민권단체 윤한봉 선생님이 만드신 그 단체에서 네. 슬로건을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바르게 살자, 뿌리를 알자, 더불어 살자라는 그 슬로건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때 뉴욕 방문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0: 네.
1: 우리 동포 사회가 이 세 가지 정신으로 더 통합되고 안전한 동포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0: 네.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님 그동안 우리 동포들과 만나고 또 사진으로 많이 뵀습니다. 어떤 단체들을 만나셨나요? 대표적으로?
1: 네. 지금 이제 한인의 그 대표님들 뵙고 있고
0: 네.
1: 또 재향군인의 베테랑 분들도 뵙고 또 차세대 문화예술 차세대 우리 월가의 금융 네. 차세대들 또 한인의 차세대 분들도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 네. 관련한 싱크탱크들, 코리아 네. 소사이어티 차세대 분들도 뵙고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이제 한미동맹과 관련한 포럼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행사 속에서 그 총영사관이 해야 될 길을 함께 찾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0: 네. 김상호 총영사님께서는 하남시장으로 하남시에 남한산성 쪽에 불이 났을 때 직접 등짐을 지고 올라가셔서 네. 불을 끄는 일에 뛰어드셨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때 하남시장의 그 느낌과 지금 이 뉴욕 총영사님으로 오셔서 예, 그 느낌은 어떤가요?
1: 네.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하남시는 네. 이제 서울에 가까운 인구 35만의 도시인데
0: 네.
1: 뉴욕 총영사관도 뉴욕, 뉴저지주,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커네티컷 약 40만의 제외 동포가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소통하고 섬겨야 될 그런 인구수에서 이제 비슷하고요. 또 역동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1: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 총영사로서 동포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직원들과 함께 핵심 과제를 좀 찾았습니다.
0: 네. 기억나는 것이 이전 총영사님 오시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며칠 안에 우리가 그 버퍼로 뉴욕주에 엄청난 블리저드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눈보라가 와서 그때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각각 차 속에서 눈에 갇혀서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차가 역시 그 버팔로의 눈 사태 속에 정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 그곳에 네. 사시는 이 덴티스트 커플이 문을 열어주셔서 거기서 입학을 하면서 정말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총영사님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많이 그 이후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현장에 또 바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0: 네. 네. 그랬을 때 그런 사태야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지만요. 우리 김상호 총영사님께서 뉴욕 총영사로 만약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떤 시스템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조지아 구금 사태라든지
0: 네.
1: 또 동남아시아 스캠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시면서 재외 동포 사회의 안전 역량을 높이라고
0: 네.
1: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뉴욕 총영사관도 이 다섯 개의 주가 워낙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재외 동포, 재외 국민들의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상정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존의 영사 조력 시스템보다는 더 폭넓은
0: 네.
1: 가버넌스 협치 시스템을 통해서 한인회 또 봉사단체, 네. 안전단체들이 연결이 돼서
0: 네.
1: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이 났을 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0: 네.
1: 직원회에서 이제 우리 한창석 외사관이 이제 발제가 있었고
0: 네.
1: TF팀을 만들어서 좀 더 공감할 구체적인 제안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0: 네.
1: 마무리되면
0: 네.
1: 좀 협조를 구하고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총영사가 아래 순회 영사부터 해서 정말 우리 이 넓은 지역에 뉴욕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이 많은 우리 동포들이 또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그 아이디어와 함께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도움이 새로운 총영사님과 함께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적극 공감하고요.
0: 네.
1: 전임 총영사님이 이렇게 확장하셨던 순회 영사 제도는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계승하고 또 총영사관에서 그 예약제 서비스라든지 워크인 서비스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좀 더 효능감 있게
0: 네.
1: 만족할 수 있도록 그 민원 혁신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입니다. 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김상호 뉴욕 총영사님 새로운 기대로 우리 K라디오에 모셨습니다.
1: 뉴욕 총영사관은 팀코리아 정신으로 같이 함께 뭉치고 연대하겠습니다. 뉴욕에 나와 있는 18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3개의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국익 중심의 실용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1: 동포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0: 5월 11일 취임하신 김상호 뉴욕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공석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던 뉴욕 총영사 새롭게 5월 1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우리에게 지금 목소리를 들려주신 김상호 뉴욕 총영사님. 외교부가 지난달 발표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14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요. 하남시, 네, 하남시장을 지냈고 이번에 특임 공관장 자격으로 뉴욕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국회에서 안규백,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좌관을 거쳤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하남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닷새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이 다음 주 월요일 6월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오픈돼서 뉴저지 한인회관, 새들어 살고 있는 한인회관이긴 하지만 내부 새 단장을 20년 만에 했다. 그래서 오픈하우스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민수 회장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인비테이션 들었는데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픈되고 오후 3시부터는 시니어들을 위한 또 재미난 행사와 간식들이 준비가 돼서 일찍 오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네, 디너가 포함이 된, 그러니까 뭐 포멀한 디너는 아니겠지만요, 함께 모여서 단체장들 또 그동안 수고해온 뉴저지 한인회를 지지해주신 분들 또 주민들, 우리 한인들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가 포함된 오픈하우스 있습니다. 예약은 732-213-7361라고 하는데 뉴저지 한인회 전화하시면 됩니다. 차 안에서만 듣는 라디오가 이제 아닙니다. 히라디오 앱, 히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아침도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오늘은 뉴질랜드 출신의 두 산악인이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인류 최초의 두 발을 디딘 날입니다. 그보다 30년 전에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다가 실종되었던 산악인은 누군가 왜 산을 오르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대요. 거기 산이 있으니까요. 설렘과 도전,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갈망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을 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넘어야 할 많은 동산들과 또 큰 산들이 있지만 피할 수만은 없고요. 산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6월에도 함께 힘을 내보시죠. 5월을 보내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0: 투데이와 함께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을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계획인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네,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 텐데요. 잠시 후에 우리 이민법 전문 최창호 변호사님 연결해서요, 요즘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영주권 신청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2팩에 4불99, 백도 한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5: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4: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팰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0: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사실상 제한하는 새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에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러앤체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모시고 영주권 신청에 관한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문의를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예, 많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게 어떤 이슈인 건가요, 지금?
1: 예,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짜로 이제 나온 그 이민국 메모인데요.
0: 네.
1: 아무튼 뭐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영주권 신청자들은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영주권 신청 adjustment of status라는 건 이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서
0: 네.
1: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건데
0: 네.
1: 그 방법 대신에 무조건 고국으로 돌아가서
0: 네.
1: 대사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0: 네.
1: 들어오는 걸로 이제 앞으로 뭐 전환될 거다라는 지금 이런 메모예요.
0: 네.
1: 그런데 지금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 뭐 앞으로도 이게 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뭐 힘들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0: 네.
1: 그리고 또 이 메모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또
0: 네.
1: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 메모는 지금 현재 정책을 다 바꾸려는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그 이민국 그 이민관들에게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그냥 다시 상기시키는 거에 이제 불가하다.
0: 아,
1: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뭐 이게 뭐 확실하게 법으로 뭐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0: 그렇죠.
1: 맨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또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포인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주 주장이 좀 앞뒤가 안 맞고요. 그래서
0: 네.
1: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변호사협회도 봤을 때
0: 네.
1: 저희도 이제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을 했을 때는 그냥
0: 네.
1: 좀 약간 계속해서 약간 좀 혼란스러움과 약간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해서
0: 네.
1: 좀 그 스스로 이제 고국을 돌아가서 신청을 해라라는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0: 네.
1: 약간 좀 겁주기식으로 이제 그런 정책이라고 지금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0: 네네.
1: 원래 그 1952년 이전에는
0: 네.
1: 그때는 무조건 모든 영주권 신청자들은 고국에서 대사관을 통해서
0: 네.
1: 영주권을 갖고 이제 미국에 오셨어야 됐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이 법안이 이제 1952년에 이제 그 완전히 그 개선됨으로써 이제 의회에서
0: 네.
1: 52년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0: 네.
1: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에서 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제 다시 고국으로 가서 또 신청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 뭐 비용도 그렇고
0: 맞아요.
1: 기간도 그렇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요.
0: 네.
1: 또 미국에 또 가족분들도 또
0: 아,
1: 있으시고 한데
0: 그런 네.
1: 가족분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것도 부담감도 덜어주기 위해서
0: 그렇죠.
1: 의회에서 이제 그런 의도를 의해서 이제 다 통과가 된 겁니다.
0: 네.
1: 벌써 뭐 70년 거의 뭐
0: 그러니까요.
1: 70년이나
0: 오랫동안
1: 계속 배우고 있는 건데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이런 법안을 지금 요 메모 한 장으로서
0: 네.
1: 그 뭐 국회에서 다 통과된 이 법안을 없앨 수는 없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그 제일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0: 네.
1: 지금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0: 네.
1: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한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때만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0: 하고 있는 겁니다.
1: 네.
0: 지금 현 정권에서.
1: 그렇군요.
0: 그래서 특히 그 이민법 어디에서도 뭐 네. 미국에서 뭐 영주권을 신청하시는데 분명히 꼭 어떤 그 extraordinary circumstance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요 월드 하나, 요 문구 하나를 좀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그 크게 뭐 지금으로서는 뭐 크게 염려하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근데 뭐 앞으로 뭐 심사관들이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영주권 케이스들을 볼 때 이제
1: 네.
0: 뭐 긍정적인 요소와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1: 네.
0: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준을 좀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럴 수 있겠네요.
0: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고국에 가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하셔야 된다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1: 네.
0: 법도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단체들이 이 메모에 대해서 지금 또 반박하고
1: 그렇죠.
0: 또 소송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1: 네.
0: 뭐 그 요 메모나 요 팔레스는 당연히 홀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뭐 얼마나 또 오랫동안 뭐 홀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1: 네.
0: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네. 이민법이 항상 그랬듯이 정권에 따라서 계속 트렌드가 업앤다운이 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나왔지만 또 얼마 있다가 또 이건 또 언제 또 이런 년이 있었는지 또 이건 다 뭐 그렇게 될 거 무효화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단체들도 지금 다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혹시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아 그럼 우리도 뭐 지금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던데 이분들은 어떤가요?
0: 진행 현재 지금 팬딩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더 염려하실 거 없고요.
1: 그렇군요.
0: 이미 다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팬딩이시기 때문에
1: 네.
0: 이 법이 뭐 특별히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방문 비자로 여기 와 계신 분이
1: 네.
0: 계신데
1: 네.
0: 방문 비자로 이제 6개월을 받고 오셨어요. 근데
1: 그렇죠.
0: 이제 그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 취업 비자 취업 이민 케이스가 있으신데
1: 네.
0: 들어오셔서 이제 3개월 지나시면은 여기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1: 네.
0: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뭐 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이제 한국에서 그냥
1: 네.
0: 어차피 뭐 합법적으로 금방 인터뷰하고 오시면 되니까
1: 네.
0: 한국에 돌아가셔서 이제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는데요.
1: 그렇군요.
0: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1: 네.
0: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하시고 뭐 그런 거는
1: 문제는
0: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만 듣고 또 벌써 너무 걱정하시고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행이 되기까지는 정말 쉬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부터 미리 앞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진행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개인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오늘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0: 네네. 이것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1: 네. 고맙습니다.

경서가 부르는 밤하늘의 별을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날씨가 굉장히 좋고요. 오늘은 마지막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분 좋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온 세계가 각자 시간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도 지구 이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구 반대편 그 멕시코에서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음식이 400인분이나 아주 순식간에 동이 났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비빔밥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뜨거운 여름 햇살이 내리쬐는 멕시코 시티의 린드버그 광장에서요. 사물놀이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우고 또 한복 입은 사람들이 꽹과리 또 북을 치면서 광장을 돌았죠. 뭐 이걸 본 현지 주민들은 너무 많은 분들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 행사를 주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미 카리브협의회는 이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여러 나라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의 맛을 내는 이 비빔밥처럼 화합과 공존의 의미를 나누는 그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이 커다란 솥 앞에 뭐 한국 대사, 멕시코 구청장, 뭐 체코 대사까지 다 모여서 아주 커다란 긴 주걱을 함께 잡고 형형색색의 재료들이잖아요. 비빔밥은 진짜 그것을 넣고 둥글게 둥글게 비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기름이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가고 그 순간에 아주 수백 명의 관중이 한마음으로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고 하네요. 준비한 400인분. 배식을 시작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서 전부 동이 났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비빔밥을 맛본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비빔밥을 한 10번 넘게 먹어봤지만 오늘 먹은 게 제일 맛있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뭐 한국어도 음식도 음악도 너무 좋아요.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사실 이날 행사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곧 다가왔죠. 2026 북중비 월드컵입니다. 우리 대표팀 아시죠? 또 우리 태극 전사들도 멕시코, 체코, 남아공과 함께 격돌을 하는데요. 이 경기들이 멕시코에서 열리다 보니까 이 비빔밥 행사가 더 뜨거웠겠죠. 그렇게 비빔밥 한 그릇에 정말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땡볕 아래에서 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한국 음식에 반한 이 멕시코의 시민들, 아, 사물놀이 소리에 어깨를 들썩들썩이는 현지인들, 이제 6월이면요 또 운동장 위에서도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매료시킬 그런 차례죠. 아, 정말 우리 태극전사 여러분 파이팅하고 싶고 우리도 응원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스포츠로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6월이 곧 다가오네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카톡 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네, 명숙님 들어오셨어요. 아, 네. 5월 한 달도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에도 반갑게 만나요. 사랑한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은 제가 답을 보내드릴게요. 백선생님도 오셨어요. 투데이 오늘도 응원합니다. 5월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하루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더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하셨네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 너무나 신나는 여행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6월이 코앞입니다. 곧 여름도 다가오고요. 떠나야죠. 유럽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의 선택으로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도 동부관광의 여행 전문가이시죠? 카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5월을 좀 떠나보내고 6월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요.
1: 벌써 그런가요? 네, 네. 그러네요.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네. 6월이네요. 그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빨리 뭔가를 준비하고 서둘러야 되겠다. 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좀 기대됩니다.
1: 네, 맞아요. 네. 그 뉴욕 뉴저지 지역이 네. 타주에 비해서 방학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그렇죠. 2주 정도 늦어요.
0: 조금 늦죠.
1: 네. 네. 그래서 서부 같은 경우는 아마 6월 초중순에부터도 벌써 이제 방학을 하는데
0: 와, 그래요.
1: 아마 뉴욕 뉴저지는 6월 말 돼야지
0: 맞습니다.
1: 초중고등학생들이 네. 방학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지금쯤에 한참 이제 학기 마무리라
0: 맞아요.
1: 다들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0: 맞습니다.
1: 아이들의 그 특별 활동
0: 네.
1: 그리고 학업도 중요하지만
0: 네.
1: 그 짬짬이 또 이용해가지고
0: 그렇죠.
1: 여행의 추억을 아이들한테 주는 게
0: 맞습니다.
1: 그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네. 저는 소중하다고 보고요.
0: 아, 산교육이죠.
1: 그리고 또 애들 개학하고 학교 복귀하면
0: 네.
1: 방학 때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0: 맞아요.
1: 뭐 이런 대화들이 한 일주일 이주일 가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네.
1: 마지막에 또 하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0: 그렇죠.
1: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0: 맞아요.
1: 우리 그 방금 얘기했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0: 네.
1: 이탈리아를 꼼꼼하게 좀 볼 수 있는
0: 네.
1: 전체 7박 8일 일정입니다. 보통은
0: 네.
1: 이탈리아는 짧게 가면 5박 6일 보통 6박 7일 가는데
0: 네.
1: 저희들 코스는 7박 8일이고요. 7박 8일인데도 불구하고 6박 7일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요.
0: 그러니까요.
1: 보통 6박 7일이 2,090불 정도 이렇게 보통들 판매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는 7박 8일이 1,899불이고요.
0: 아, 좋습니다.
1: 이것뿐만이 아니고
0: 네.
1: 동반자 1인한테는 50%
0: 50%나.
1: 이렇게 할인이 돼서
0: 네.
1: 그 가족 단위들, 아이들 데리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3대가 같이 어울리는 이런 여행으로는 참 좋겠다 싶고요.
0: 맞아요.
1: 일정이 길면 가는 곳이 아무래도 늘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아마 보통의 이탈리아를 가면
0: 네.
1: 뭐 베네치아, 밀라노, 로마 이 정도의 도시를 이제 대표적으로 돌고
0: 네.
1: 남쪽으로는 소렌토하고 폼페이 정도
0: 네.
1: 뭐 소렌토는 뭐 옵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 네.
1: 그 정도로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이번에는 뭐 오르베토르 뭐 이런 거 좀 생소할 텐데요.
0: 네.
1: 중세 마을이에요. 중세 마을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고 노점 카페도 옛날 그 느낌을 그 느낄 수 있는 곳이고
0: 네.
1: 그리고 피사의 사탑은 가는 팀도 있고 안 가는 팀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동선이 한 왕복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피사의 네. 사탑 물론 가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이탈리아에 온천이 있어라고 의심하겠지만 피우주라고 네. 하는 온천 도시도
0: 오.
1: 우리가 관람을 할 수가 있고요.
0: 좋네요.
1: 그리고 그 대부분의 관광지들이 이제 외관만 보고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0: 네.
1: 대부분 이제 내부 관람까지
0: 그렇죠.
1: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같이
0: 네.
1: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월 거는 지금 마감이 끝났고요. 7월 20일,
0: 네.
1: 8월 17일 그래서 1,899불 그리고 동반인은 949불에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0: 네.
1: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0: 그러네요.
1: 전화번호 한번
0: 네,
1: 알려드리면
0: 주세요.
1: 718-939-1000번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1: 이번에 우리 가족들 네 가족 세 가족 뭐 부모님과 같이 해가지고 여섯 명
0: 네.
1: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0: 네.
1: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상담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좋습니다. 아주 풍경이 있는 호텔 미식 체험 유럽 역사 모든 걸 다 잡을 수 있는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여러분 6월은 마감됐어요. 7월 20일, 8월 17일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1: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시켜드릴 곳이 이때만
0: 네.
1: 이때 가야지 또 하이라이트의 백미를 느낄 수 있는 북유럽인데요.
0: 북유럽.
1: 북유럽은 우리 광고가 좀 전에 나갔지만
0: 네.
1: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핀란드까지 이렇게 도는 그렇죠. 일정이고요.
0: 네.
1: 보통의 여느 여행사들은 코펜하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슬로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0: 네.
1: 저희들은 그 구간을 항공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을 좀 줄이고 효율적으로 투어를 하기 위해서
0: 네.
1: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점이 조금 색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 노르웨이가 이제 이 투어의 백미인데
0: 네.
1: 피오르드 해안 따라가지고 가는 구비구비 그리고 만년설
0: 네.
1: 빙하
0: 그렇죠.
1: 까지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안타까운 네. 건 저도 매년 북유럽을 거의 10년째 가고 있습니다만
0: 네.
1: 10년 전의 빙하와 작년의 빙하는 거의 반토막이에요.
0: 와, 그 정도예요?
1: 네, 물론 알래스카에서도 가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0: 네.
1: 제가 눈으로 보면서 느껴요. 이게 온난화 현상이 만만치 않구나.
0: 아,
1: 그래서 야, 이 빙하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 손님들 꼭 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해지기도 하는데
0: 그러네요.
1: 그리고 피오르데하는 이제 게이랑에르라고 하는 곳이
0: 네.
1: 제일 하이라이트인데
0: 네.
1: 우리가 북유럽 하면 엽서나 달력에서 늘 보이는
0: 너무 멋있는
1: 네,
0: 그런
1: 곳이고요.
0: 네.
1: 거기에 크루즈가 또 하나 딱 떠 있으면
0: 아, 네.
1: 정말로 그림이죠.
0: 절경이네요, 네. 진짜.
1: 네. 여담으로 한마디 드리면 사람들은 네. 그 잘 찍은 사진을 보면
0: 네.
1: 아니면 예쁜 그림 그 저기 풍경을 보면
0: 네.
1: 와, 그림 같다 그래요.
0: 그림 같다 그러죠.
1: 네. 거꾸로요. 그림을 보면
0: 네.
1: 그 잘 그린 그림을 보면 네. 와, 이건 실제 같다 이래요.
0: 오, 그러네요, 진짜.
1: 되게 웃기게 표현을 하는 건데.
0: 그 진짜 같다.
1: 그
0: 네.
1: 돌려막기의 웃음 포인트인데. 네.
0: 그러네요.
1: 근데 진짜 그 감동을
0: 네.
1: 양쪽으로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죠. 그리고
0: 그렇군요.
1: 뭐 노르웨이 대표하는 도시 오슬로 베르겐인데 다
0: 네.
1: 다운타운에 숙박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활을
0: 네.
1: 직접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0: 네.
1: 저녁 시간에 잠깐 외출하면서
0: 네.
1: 또 그 노천 카페 같은 데서
0: 아,
1: 분위기 있게 맥주 한 잔,
0: 네.
1: 샴페인 한 잔 이렇게
0: 네.
1: 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대부분 도심 있는
0: 그렇군요.
1: 호텔 다운타운에서 머문다는 거.
0: 네.
1: 물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장 호텔이죠. 근데 이 산장 호텔이 또 운치가 있어요.
0: 그것도 너무 좋은데
1: 네.
0: 이 도심의 호텔도 또 그 멋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북유럽은 지금 4개국인데 지금 10일 코스예요?
1: 맞아요. 9박 10일 코스고요. 이것도 7월 15일은 마감이 됐고요.
0: 그렇군요.
1: 지금 갈 수 있는 날은 8월 19일 하루입니다.
0: 네.
1: 그래서 3,990불이고요.
0: 네.
1: 네.
0: 좋습니다.
1: 이것도 빨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네. 이렇게 이탈리아와 북유럽 4개국 소개해 주셨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1: 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0: 네.
1: 이때 우리가 매년 베스트셀러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0: 네.
1: 아까 이탈리아를 얘기했지만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0: 네.
1: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0: 그렇죠.
1: 다들 알프스의 맛을 볼 수 있죠.
0: 네.
1: 지금도 저희가 그 밀라노나 베네치아에서 올라가는 돌로미테라는 알프스 그리고
0: 네.
1: 스위스로 넘어가가지고 또 알프스를 도는 그런 트레킹 코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죠. 돌로미티.
0: 그렇죠. 돌로미티.
1: 네, 돌로미티하고 남프랑스.
0: 네.
1: 항상 우리가 프랑스를 가면 파리 언저리만 이렇게 보고 오다 보니까 남쪽에 니스의 변을 비롯해가지고 마르세유.
0: 그렇죠.
1: 그리고 그 액상 프로방스.
0: 네네.
1: 보르도 지방인데요.
0: 그렇죠.
1: 네, 그런 지방에 프랑스를 맛볼 수 있는데 이 프랑스는 북쪽 프랑스하고 많이 느낌이 다르죠.
0: 그래요.
1: 프랑스가 땅덩어리가 꽤 큽니다.
0: 네.
1: 그래서 북쪽 프랑스하고 남쪽 프랑스. 이 남쪽 프랑스는 지중해 수성 기후이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따뜻하고요.
0: 기후도 다르죠.
1: 네. 그래서 이제 포도가 맛있는 거고.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니스하고
0: 어떻게...
1: 모로코, 뭐
0: 네.
1: 이런, 모로코가 아니죠. 모나코죠.
0: 모나코.
1: 네. 이 모나코의 도심도 한번 볼 수 있고, 우리 전 세계에서 그 클래식카들이 제일 많은
0: 네.
1: 나라 국가라고 하거든요. 이 모나코가 국가예요. 아주 작은 도시지만.
0: 네.
1: 그래서 제일 화려한 차들. 그리고 모나코 하면 이제 또 생각나는 게 F1 경기죠.
0: 네.
1: F1
0: 그렇군요.
1: 경기가 도심 안에 도로를 클로즈 해놓고
0: 네.
1: 경기가 열리는 유일하게 이 모나코하고 아시아의 싱가포르라고 하는
0: 네.
1: 도시 국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0: 그렇군요.
1: 거기도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고요.
0: 네.
1: 물론 여기는 우리가 기존의 프랑스를 못 봤던 프랑스를 보는 거고
0: 네.
1: 여기서의 백미도 돌로미티죠.
0: 여기서도요.
1: 네, 돌로미티 가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만년설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1: 살짝 트레킹을 할 수도 있고요. 케이블카로 이 보는 전경이 게르앙에르 피오르드 못지않은
0: 네.
1: 이런 풍경들. 저희가 사진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실감이 날 텐데
0: 네.
1: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인터넷에 돌로미티라고 하면 멋진 그림
0: 바로 나오죠.
1: 트레킹 코스들이 많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조금의 트레킹도 같이 가미하면서 이렇게 돌로미티를 돌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이번 투어들이 북유럽도 그렇고 이 남프랑스 돌로미티도 그렇고 현지에서 비행기 이동이 있는데
0: 네.
1: 이 비행기 이동은 저희 관광 비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0: 포함이에요?
1: 많은 여행사들이 현지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비용을 따로 받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저희들은 저희들도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비행기 비용을 조금 따로 이제 받아야 될 정책을 쓸 계획이긴 한데
0: 네.
1: 어쨌든 올해까지는
0: 네.
1: 네, 비행기 비용도 다 항공료도 다 포함해가지고
0: 너무 좋네요.
1: 물론 그 현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건 포함해가지고 8월 24일 딱 한 번 출발합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으니까
0: 네.
1: 예, 바로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
0: 네.
1: 여름철 우리 가족들끼리 연인들끼리 아니면 우리 부부들끼리
0: 네.
1: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고
0: 네.
1: 이 돌로미티가 트레킹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녀분들이 좀 겁내하는데
0: 내가 할 수 있을까?
1: 네,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네.
1: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1시간 정도 산책하는 정도의 체력이면
0: 그 정도는...
1: 트레킹은
0: 네.
1: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필의 트레킹을 하지 않아요.
0: 그렇죠.
1: 돌로미티도 케브리카나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언덕을 트레킹하는 거거든요.
0: 그렇겠죠.
1: 올라가는 건 정말 마니아들이 하는 거고요.
0: 맞습니다.
1: 우리는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예쁜 풍경을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올라가는 거는 기계의 네. 힘을 빌리고요. 그걸 빌려서 올라가면
0: 네.
1: 위에서 이제 언덕에서 고원에서
0: 네.
1: 평지 트레킹.
0: 그렇죠.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동화보다는 등산화를 신는 게 좋죠. 왜냐하면 온로드가 아니고 오프로드고 자갈밭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등산화를 신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
0: 네.
1: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0: 네.
1: 하루에 한 시간 정도
0: 아유 뭐.
1: 그 산책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면
0: 네.
1: 충분히 가능하다.
0: 그
1: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0: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 네.
0: 이 돌로미티 진짜 유럽 최고의 절경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꼭 보시면 아마 평생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기존에 서유럽이고 스위스고 이렇게 다녀본 분들이
0: 네.
1: 안 가본 곳일 겁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색다르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5월이 가고 6월이 오니까 이제 월드컵이 또 이제 더 들썩들썩
1: 네,
0: 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한국은 이제 6월 3일 뭐 선거가 있어가지고
0: 네.
1: 조금 뭐 어수선하긴 한데 아마 뭐 이번 주 오늘 내일 아마 사전투표가 있고
0: 맞습니다.
1: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에 본선 본투표가 있을 텐데
0: 네.
1: 그거 지나면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업이 될 텐데요.
0: 네.
1: 이번 저희들이 그 동부관광에서 준비한 경기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3차전입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다른 1, 2차전과는 다른 장소에서 경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0: 네.
1: 멕시코의 몬테레이라고 하는 도시.
0: 네.
1: 근데 그러고 보니까 뉴욕에서 직항항공이 있어요.
0: 와, 좋네요.
1: 그래서 짧고 굵게
0: 네.
1: 관람하고 올 수 있는 상품으로 현지 관광하고 티켓 비용 다
0: 네.
1: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1,190불입니다.
0: 좋아요.
1: 그래서 축구 마니아들을 위해서 저희 원가로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거고
0: 네.
1: 항공료도 직항항공인데
0: 네.
1: 아직은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멕시코 시리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경기장 가는 1, 2차전은 아마 항공료가 막 1,000불 넘어가고 오.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여기는 아직은 700불 선에 아직 발권이 가능하니까
0: 네.
1: 6월 23일 출발하고요.
0: 네.
1: 6월 24일 경기 보고 6월 25일에 넘어오는 짧고 굵은
0: 좋네요.
1: 일정입니다.
0: 네. 이거 뭐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그리고
0: 그쵸?
1: 특히나 이제 저희 그 한국팀 응원단석에
0: 네.
1: 같이 앉아가지고 응원하니까
0: 좋네요.
1: 꼭 가신 분들은 붉은 티 하나씩 챙기시고 네.
0: 좋습니다.
1: 이것도 지금 바로 이렇게 문의 주셔야 되는
0: 네.
1: 게 저희들이 26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0: 그렇죠.
1: 지금 이미 꽤 많은 분들이 그 등록을 하고 계시고요.
0: 네.
1: 그래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0: 네.
1: 718-939-1000번 이거 전화하셔가지고 그 에이전트하고 상담하시면
0: 네.
1: 구체적인 일정이 어떤지
0: 맞아요.
1: 항공 시간은 어떤지
0: 네.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0: 네.
1: 바로 상담하시면서 저는 레코멘드하기는
0: 네.
1: 항상 항공 예약을 바로 하셔라. 결제 안 해도 된다.
0: 네.
1: 왜냐하면 이게 하루에 한 편밖에 없는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0: 예약을.
1: 계속 올라가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제 산 손님과 오늘 산 손님이
0: 맞아요.
1: 금액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해놓고
0: 네.
1: 결제 안 하면 뭐 발권 안 되는
0: 그렇죠.
1: 거니까.
0: 안 되는
1: 그래서
0: 거니까.
1: 항상 그 여권 들고 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가족들도
0: 네.
1: 내가 쓰는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달라서 가끔 내가 불러주는 이름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0: 맞아요. 확인하십시오.
1: 네.
0: 네.
1: 국제선이기 때문에 꼭
0: 그렇죠.
1: 필요합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 주신 세 가지 여행 상품 어떤 선택을 하시든 후회 없는 여름이 될 거라고 확신을
1: 네.
0: 합니다.
1: 지금 6월부터 8월까지는
0: 네.
1: 가실 수 있는 곳, 갈 만한 곳이 이게 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물론 이제 그거 외에 국내에서 알래스카, 캐나다 로키, 엘로스톤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0: 네.
1: 해외로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0: 그렇죠.
1: 하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상품을
0: 네.
1: 한번 이렇게 서치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시고
0: 맞아요.
1: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동부관광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718-939-1000번입니다. 718-939-1000번으로 연락하셔서 빨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카일 여행 전문가께서 너무 좋은 정보 또 주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자가 불렀습니다.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버스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그렇게 여행을 떠나봐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카톡을 그새 주셨어요. 미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진숙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완전 좋아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답을 보냈는데 날씨에 되게 민감한데요. 오늘 정말 너무 좋습니다. 주말에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도 어디 좀 잠깐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베큐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호연님도 들어오셨어요. 벌써 5월이 끝나는 길목에 와 있네요 라고 하셨어요. 고르지 못한 날씨 때문에 5월이 어정쩡하게 그런데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수고하셨네요. 이젠 녹색이 짙어가는 6월, 청포도가 익어간다는 7월, 세월을 붙잡아 둘 수 없으니 우리 모두 건강한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잘 보냅니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6월, 7월, 8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야죠. 건강해야 또 우리가 보낼 수 있는데 우리가 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의 건강, 눈이 보내는 그런 SOS, 이 신호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너무나 많은 스마트폰 또 컴퓨터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눈이 피곤해 하면서 막 비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눈이 보내는 신호가 사실은 이 우리의 몸 전체의 이상을 먼저 알려주는 그런 경보음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 어느 기관도 혼자 딱 따로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특히 이 눈이라는 거는 우리 중추신경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몸에 어떤 생긴 문제가 있으면 이 눈으로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 눈이 이렇게 뭔가 밤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거 봤을 때 그 빛 주변에 동그란 이런 후광 같은 어떤 무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적 있다. 아니면 책을 읽다가 어떤 문장 일부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이런 경험도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는 어떤 녹내장의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좀 나타난다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불빛이 번진다든지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밤에 운전하는 거 너무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낮에는 괜찮은데 이 밤만 되면은 불빛이 이렇게 번지는 분들 아니면 색깔이 조금 바래 보이거나 누렇게 보인다고도 해요. 이거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앓고 계시거나 수술도 하시는 백내장의 증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치부하기에는 그래도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1: 주말 잘 보내고 여러분들 곁으로 또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0: 공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씨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매일 아침 11시 생활의 정보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라디오 생활백성.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6월 11일은 월드컵 개막일! 아마 2026년 월드컵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겠죠? 전 세계인의 축제 2026 FIFA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개막하기도 전에 티켓값이 너무 비싸대.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떠돌면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거든요. 아니 미국에서 열린다는데 미국에 살면서 경기장도 못 가는 거야? 응원도 못 하는 거야? 걱정일라? 하덜덜 마세요. 자, 오늘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 뜨거운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누구누구 나와 있는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원유봉입니다.
0: 네.
2: 안녕하세요. 저도 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면서 현재 그 뉴저지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운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를 맡고 있는 김조앤입니다.
0: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를 맡고 있는 김상옥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 이제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네 분을 모시고 합동 응원전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가 지난해 발족을 했죠?
1: 네, 발족한 거는 사실은 지난해 초였어요.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동 응원전에 대한 얘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그때부터 준비할 생각은 많이 했는데
0: 네.
1: 실제 합동 응원전을 준비한 건 이번 해입니다.
0: 네, 올해 들어.
1: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프렌들리 매치가 있었어요. 그 한국과 미국 경기가
0: 친선 경기.
1: 친선
0: 네네.
1: 경기가
3: 맞아요.
1: 네, 친선 경기가 작년 9월 6일 날 있었어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저희가 발족한 거는 6월 달에 발족해서 그 9월 경기를 저희들이 많이 한인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같이 거기서 또 함께하고 그랬죠.
0: 네. 그때 그 열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또 우리 한국이 이겨가지고 더 흥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1: 맞습니다.
0: 네.
4: 네 맞습니다.
0: 일단은 우리 뉴저지 축구협회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2026년 월드컵 대한민국의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2: 대한민국의 지금 이제 그 선수 구성으로 보면은
0: 네.
2: 아마 역대 월드컵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서
0: 네.
2: 가장 훌륭한 선수들,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0: 네.
2: 특히 뭐 잘 알고 있는 월드스타인 손흥민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2: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저기 그 파리 상자라면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가 있고
0: 네.
2: 그리고 이제 그 독일 그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메렌트리에 소속돼 있는 김민재 선수.
0: 네.
2: 이런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들이거든요.
0: 네.
2: 그리고 이와 이제 다른 이제 같이 그 뛰는 선수들은 유럽 무대 또는 국내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들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역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0: 네.
2: 그런 선수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최고의 그 성적을 그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이렇게 하면
2: 아마 그 예선전을 아마 멕시코에서 뛰는 게
0: 네.
2: 있는데 아마 거기서 예선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면은 바로 이제 32강 갈 거고
0: 네.
2: 그다음에 32강에서도 아마 그때 갔을 때 성적을 봤을 때 초 2위가 되면은 가장 좋은 아마 조건으로 이제
0: 네.
2: 갈 텐데 그다음은 16강하고 8강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 네. 16강
1: 회장님 그러면
2: 네.
1: 저희가 매드라이프에서 파이널 할 때 한국 팀이 들어갈 수 있는 걸 기대해도 될까요?
2: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기대는 뭐 누구나 뭐 할 수 있고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고.
0: 네.
2: 근데 우리가 이제 뉴욕 뉴저지다 보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결승전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뉴저지의 그 메타이버 스타디움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싶은데 아 워낙 이제 강팀들이 많다 보니까는 특히 이 월드컵에서는 각 나라가 최고의 기량을 전술로 구성해서 나오기 때문에
0: 네.
2: 아 글쎄 뭐 가능성은 뭐 있지만은 그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0: 자,
3: 봅니다.
0: 아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항상 겸손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뭐 결승전에 갈 수 있는 거죠 뭐. 네, 네네. 맞습니다. 오늘 네. 월드컵 결승을 향한 출발이 이제 곧 시작인데, 아니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에서 대체 어떤 일들을 해오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1: 네, 저희의 그 목적은 사실 이 축구 저희들이 의견이 정치적인 이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이념을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좌우 서로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네. 축구에 관해서는 단합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 조건에 축구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린다. 그걸 통해서 뉴욕 뉴저지가 하나가 된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0: 너무 좋죠.
1: 그래서 그게 취지예요.
0: 네.
1: 결국은. 그럼 우리 한국 팀을 위해서 같이 응원하자. 그게 취지인데 결국 또 이런 월드컵 때문에 이 뉴욕 뉴저지에서 저희들이 그 뭐랄까 경제 효과 노리는 경제 효과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1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된다 그래요. 밖에서 오는 분들.
0: 네.
1: 그리고 3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합니다. 어떤 리포트를 보니까.
0: 네.
1: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코리안 한인 사회에서 올 수 있는 그 파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럼요.
1: 그러면 그거를 노려야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을 연결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데에서 열렸어요. 그런 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월드컵이 지나면 이 단체는 없어집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국 있는 단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일이 저희들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이번 2026 월드컵 한인위원회 뉴욕 뉴저지에서 결성이 됐는데 이 단체는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없어지는 단체. 그렇다면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단체들을 적극 지지하는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1: 네, 그렇죠.
0: 네. 자, 벌써 저는 이제 그 월드컵 하면 2002년 그 한국 월드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나요?
3: 그럼요.
0: 네.
2: 그럼요.
3: 어떠죠?
0: 네. 그때 그 분위기, 그 흥을 다시 한번 느낄 그날을 기대를 하면서 합동 응원전이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질 건지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지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1: 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TV 없어요.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서 스페셜 세일도 진행합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8: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7: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8: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9: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팍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10: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11: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10: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11: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10: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11: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10: 201-778-4000번 718-928-3333
12: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3: 한국 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4: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15: 한국 소독팀이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 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 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 소독.
16: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생활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전 11시에 만드는 라디오 생활 백서. 오늘은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의 이훈찬 고문님이고 또 뉴저지 축구협회 회장님 그리고 원유봉 사무총장님, 조앤 킴 홍보부장 그리고 김상욱 재정부장님께 모두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합동 응원전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2: 네, 저희 홍보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합동 응원전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어디서 열리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네, 역시 월드컵도 기대가 되지만 이런 게임의 꽃은 응원이라고 볼 수 있죠.
1: 그럼요.
2: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1: 우후.
2: 6월 11일 네. 한국과 체코 게임이 있는 날이에요.
1: 네.
2: 이날은 경기 시작은 밤 10시부터인데 저희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팝 파인플라자 4층에 저희 합동 경기장을 마련했고요.
1: 네.
2: 그리고 저희는 8시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그래서 모두 오셔서 우리 한국을 정말 응원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응집된 힘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1: 네.
2: 그다음에 6월 18일. 같은 장소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파인플라자 4층에서 이날은 한국과 멕시코전입니다. 경기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요. 9시부터 경기 시작해서 저희는 7시부터 모두 모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응원을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2: 이제 마지막 저희 정말 응원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응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2: 6월 24일 날 한국 남아공 그 경기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포트리 타운과 포트리 한인회의 도움을 얻어서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아웃도어에서 저희가 응원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인플라자에서는 저희가 선착순 400명, 아쉽게도 400분만 저희가 입장하실 수가 있어서 서둘러 주셔야 되고,
1: 네.
2: 그다음 6월 24일 날 저희가 하는 이 경기에는 뭐 아웃도어니까 저희가 1,500명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예, 포트리 타운에서 저희한테 엄청나게 또 포트리 한인회에서 저희에게 많은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응원전은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우리 교민 여러분. 꼭 오셔서 한국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응원에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조앤 김 홍보부장님이 이렇게 준비된 1차

0: 전해주셨고요. 이번에 그 경기를 앞두고서 티셔츠를 제작한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저희가 지금 티셔츠 응원으로 티셔츠, 모자, 그다음에 응원 도구 이렇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2: 이 티셔츠는 특히 그 페르세이팍 상공회의소에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6년 월드컵 그렇게 쓰고 뒤에는 필승 코리아 뭐 이렇게 한글로 네. 써 있는 그 티셔츠인데 이거 또 밑에는 페르세이팍이라는 그 단어도 타운 이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공회의소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네. 브로드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오더해서 그 월드컵 기간 동안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그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0: 네. 이번에 이 티셔츠, 모자, 응원 도구 이거는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2: 네. 결국 그 저희 합동 응원전에 그 벤더들이 몇 군데 올 거예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상공회의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상공회의소에서는 티셔츠와 모자를 합해서 30불에 판매한다고 그래요.
0: 네. 좋은 가격에?
2: 네네. 그리고 응원도구 파시는 분들이 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입장은 무료지만, 그걸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캐시를 아마 현금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0: 네. 무료 합동 응원전. 일단 몸이 가면 마음은 설레지만, 이 합동 응원 셔츠라든지 도구까지 쫙 갖추고 있어야 또 우리가 하나 돼서 그냥 붉은 물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맞습니다.
0: 네. 앞서서
2: 작년에 네.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한 그 빨간 티셔츠들을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티셔츠 입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
1: 네,
2: 싶습니다.
1: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 무료로 다 맞아요. 네, 배포해 드렸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0: 앞서서 이제 소개해 주실 때 1차, 2차 응원전은 400명 들어갈 것 같다. 3차는 1,500명 야외니까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건가요?
2: 저희가 사전 등록 링크를 저희 그 팜플렛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해 주시면 선착대로 그분들은 이제 우선으로 입장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사인업 하시고 계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사인업이 그렇게 400명까지 없다. 그러면 뭐 그냥 오셔도 되는 거죠.
0: 네. 일단은 혹시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실까 봐 사전 등록은 진행 중이고요. 요 QR코드가 네. 있는데 요건 제가 방송 마치고 저희 라디오 생활백서 홈페이지에다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K라디오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그 우리 합동 응원전 포스터도 보실 수가 있고 거기도 QR코드가 있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는
2: 그리고, 네네. 네, 그리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팀원들이 좀 필요합니다.
0: 네.
2: 혹시 그날 그 합동 응원전에 참여하실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저희들과 함께 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응원단이 있어요.
0: 네.
2: 체육, 뉴저지 체육협회에서 응원단을 조직해 주셨는데, 함께 또 응원단으로 리더로, 하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이메일 주소는? 네.
2: 저희 이메일 주소는 team@kworldcup26.org입니다.
0: 네.
2: org.
0: 네. team@kworldcup26.org로 이메일 주시면 자원봉사 함께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문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니까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또 펠리세이스팍 상공회의소 포트리 한인회 포트리 타운 정부 뉴저지 한인회 뉴저지 체육회 뉴저지 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더라고요.
2: 네네 네. 맞습니다. 많은 단체가 현존에 있는 많은 한인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 그 한인 사회를 묶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드렸더니 또 많은

0: 단체들이 호응해 주셨어요.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 처음에는 뉴욕과 뉴저지가 합쳐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1: 네.
0: 저희가 거리상으로 뉴욕과 뉴저지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뉴욕 그 저희 단체 중에서도 뉴욕 쪽에서 하실 분, 뉴저지 쪽에서 일하실 분 이렇게 따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좀 더 손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서로 따로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월드컵 한인위원회 위원님들은 뉴저지에서 열린 합동 응원전에 다들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0: 네, 그렇죠.
2: 네. 네.
1: 뉴저지에서 열릴 합동 응원전을 앞두고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얘기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현장 스케치랄까요? 대충 이런 식으로 꾸며질 것 같다.
0: 네. 저희들은
1: 네.
0: 이게 무료고 또 우리 참여도가 많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특별히 무슨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해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웃도어에서 막 시끄럽게 하고 싶은데
1: 네.
0: 그게 또 이 타운마다 그런 조례가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조례들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12시 반, 1시 이렇게 시작할 텐데 아웃도어에서 하는 건 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도어를 신청을 해서 우선 인도어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1: 네.
0: 포틀리 정부에서는 그래도 가끔 이게 뭐 매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이 언제 미국에서 할지 아냐.
1: 네.
0: 그 한 번쯤 정도는 좀 시끄러워도 주민들이 이해하실 거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서 그 조금 시끄럽다 하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아웃도어면 좋겠다. 그런 의지에서 아웃도어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인도에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400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마련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벤더들 좀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푸드 드링크 이런 거는 판매해 주기로 했어요. 물론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 건 아니지만 스낵 같은 거는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 응원단들이 이제 그 응원 준비를 하고 아마 일찍 오시면 저희들 응원단 준비할 때 아마 함께 응원을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포틀리에서 할 때는 거긴 푸드 벤더를 오도를 했어요. 그래서 몇 푸드 벤더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 네.
0: 저희들은 뭐 피자라든가 그다음에 뭐 나초라든가 그런 건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런데 포틀리에서 하는 그 시간 그 날짜가 포틀리 하이스쿨 졸업식하고 같은 날짜예요.
1: 네.
0: 근데 그 졸업식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에 대신 인도에서 한대요. 그래서
1: 네.
0: 7시 반에 그 세리머니가 끝나고 8시가 되면 아마 다 나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아웃도어에서 8시부터 입장하면서 8시 반부터 정식으로 이제 오프닝을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할 수는 준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1: 네네.
0: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대한민국 응원전만 신경을 씁니다.
1: 네.
0: 그런데 뉴저지에서는 NYNJ Host Committee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가 하는 일은 FIFA 대신 뉴욕과 뉴저지의 팬들을 위한 액티비티, 또 팬들을 안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오거니제이션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 오거니제이션에서 지금 팬 존을 여기저기 만들고 있어요.
1: 오, 네.
0: 그래서 우선 뉴저지에는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션 스타디움이라는 그 레드불 스타디움 그게 어디 있냐면 누악 근처인 해리슨 뉴저지에 있습니다.
2: 9월달에 경기했던.
0: 네. 작년 9월달에 저희들 친선 게임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 팬 허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이제 언제부터 오픈하냐면 6월 11일에 오픈해서 7월 19일까지 오픈됩니다. 거기에 많은 경기가 그 경기 응원전을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그 한국 팀은 한국 경기는 6월 24일 경기가 거기서 합니다.
1: 네.
0: 9시에.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슨 뭐 우선 장소가 넓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밍은 물론 nynjfwc26.com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1: 네.
0: 그리고 뉴욕시리에는 5개의 보로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맨하탄, 브롱스, 또 퀸즈,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이제 브루클린.
1: 네.
0: 그래서 각 보로마다 그 팬 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맨하탄 같은 경우는 록펠러 센터.
1: 네.
0: 거기에서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엽니다.
1: 네.
0: 거기는 특별히 아마 텔레문도에서 스폰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스페니쉬로 방송이 되지 않을, 방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합동 응원전 그리고,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장소에서 열리는 응원전에 대한 정보들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0: 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o.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백성.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뉴욕뉴저지 2026 월드컵 한인위원회의 위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한민국 경기 응원전, 합동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월드컵 팬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 저희가 광고가 나갔거든요.
2: 네네.
1: 네. 계속해서 네 말씀을 좀
2: 계속할까요?
1: 네.
2: 네. 광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뉴저지에는 팬허브 있습니다. 팬허브는 네. 월드컵 기간 내내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맨하탄에서는 록펠러 센터에서 팬 빌리지라는 게 있는데
1: 네.
2: 그게 오프닝이 7월 6일부터 19일까지예요.
1: 네.
2: 그러니까 퍼스트 해프는 못하고 세컨 해프에 들어가서 하겠죠.
1: 네.
2: 그리고 퀸즈에서는 그 USTA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네. First Half, June 11부터 June 27까지 오픈합니다.
1: 네.
2: 그리고 Staten Island, 거기에서는 그 시아 커뮤니티 파크이라는 데서 하는데요.
1: 네.
2: 6월 25일에 시작을 해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브롱스에서는 브롱스 터미널 마켓에서 팬 존이 생기는데 그건 6월 13일, 14일에 연다고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루클린에서는 브루클린 위치 파크이라는 데서 6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팬들을 위해서.
1: 네.
2: 그런데 이 모든 그 팬 존들이 결국은 몇 가지의 커먼 그 팀으로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워치 파티. 그래서 저희들 말하지만 우리 한글로 번역한다면 합동 응원전이겠죠, 그게.
1: 네.
2: 그래서 워치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화 행사들이 있어요. 뭐 어떤 클럽이 어떤 그 밴드가 와서 퍼포먼스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고요.
1: 네.
2: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거 있고, 멀춘다이즈 팔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익스피리언스. 우리 거기 참여하는 그 보통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와서 축구를 축구 익스피리언스를 좀 한다든가 경험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유명했던 축구 선수들이 와서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그런 액티비티가 있을 겁니다.
1: 네. 야, 이게 뉴욕에 아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라미스 교회에서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그 외에 이제 뉴욕시 5개 보로에서도 각각 열리는 장소라든지 일정 이런 걸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한 정보는 nynjfwc26.com으로 들어가시면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네. 여기까지 행사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막 설레네요.
2: 그럼요. 맞습니다.
1: 네.
2: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네. 이제 알려드릴 거는,
1: 네.
2: 이 팬존에서 하는 건, 저희는 다 합동원전이 무료입니다. 그런데 네. 이 팬존에서 하는 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1: 아.
2: 물론 이제 비싼 티켓은 아니지만, 티켓 비용은 안 들겠지만,
1: 네.
2: 아마 $10 정도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그 바이 티켓 그런 그 링크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도 많이 몰릴 거고 많은 일이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1: 네.
2: 아마 드는 비용을 적당히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엔트런스 fee가 있을 겁니다.
1: 네. 5개 보로에서 준비하고 있는 월드컵 팬 이벤트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nynjfwc26.com으로 들어와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 월드컵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행사장은 무료 입장에 뭐 즐길 거리들이 많겠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약간의 비용은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합동 응원전을 준비하면서 재정적으로 힘들진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2: 굉장히 힘들죠.
1: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2: 저희는
1: 네.
2: 저희가 아마 서로 팀원들이 항상 같이 일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2: 도와주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는 돼요.
1: 네.
2: 그리고 특히 뉴저지 체육협회하고 축구협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1: 네.
2: 그런데 이제 다들 휴먼 리소스들이죠. 실제로 드는 비용은 모두 다 저희가 도네이션으로 됩니다.
1: 네.
2: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하시는 저희 한 20여 명 되는 그 멤버들은 다 프리로 일해주시고 계십니다.
1: 아유,
2: 그러니까 뭐 당연히 네, 네. 당연히 그 비용적인 그 부담이 있죠. 그래서 저희 그 저희 단체에 후원회장님이 계세요. 김영길 후원회장님.
1: 네.
2: 그래서 후원회장님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전창덕 그 행사위원장님도 도네이션하고 그다음에 저도 도네이션하고 저희들이 이제 형편되신 분 다 도네이션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김남수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의 그 명예회장 되십니다. 그래서
1: 네.
2: 회장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도네이션 해주실 분들도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의 이렇게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뉴욕 뉴저지 한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1: 네.
2: 뭐 사람이 여러 명이, 20명이 모이면 의견이 20개가 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런데 축구, 우리 경기 열심히 응원하자. 그래서 이기게 하자. 이 마음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음을 통해서 한인 사회가 하나가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작년 9월 게임 때
1: 네.
0: 정말 엄청난 힘을 받잖아요.
1: 그럼요.
0: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국뽕이 올라가고.
1: 맞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0: 경험했잖아요.
1: 네.
0: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인 그 교민들이 다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 팀이 훌륭한 성적을 이룰 거라고 저희가 응원 열심히 해야 됩니다.
1: 네. 화이팅! 아니, 그나저나, 네. 김상욱 재정 부장님, 재정 얘기가 나왔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세요?
3: 네,
0: 네,
3: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발런티어 하면서 또,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축구인들이 많이 모여서 또, 한인, 동포들과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고요.
1: 네.
3: 재정 면에서는 100% 후원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 그 뉴욕 뉴저지 많은 한인 동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이랬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서 또 더 이렇게 하나 돼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또 이만큼 이렇게 모여 살고 있구나도 한번 느껴보고 그 또 월드컵 기간에 이어지는 그 특수도 또 노릴 수가 있잖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렇죠. 그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의 응원전에 참여했던 밴드들을 보면
1: 네.
2: 사실 이게 응원 도구 팔고 또 티셔츠 팔고 이런 것들이 잠깐 하는 거잖아요. 월드컵 기간에서만.
1: 맞아요.
2: 그런데 그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마 상공회 회의소에서 그 팰리세이드 파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월드컵과 그 함께 들어간 또 한글로 쓴 그런 게 들어간 티셔츠를 만든 이유가 아마 그걸 거라고 봐요.
1: 네.
2: 그래서 누군가는 팰리세이드 파크에 왔을 때 그 티셔츠를 사서 집에 가고 또 그 집이 미국 뭐 전국에도 있겠지만 남미나 아니면 아시아나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추억이 되겠죠. 기념도 되고.
1: 네.
2: 그래서 아마 그런 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제가 지금 그 제작된 티셔츠 사진을 보고 있는데 2026의 두 번째 공이 축구 공인데 이게 얼핏 봐선 꽃 같네요.
2: 네, 그래요?
1: 네. 월드컵에서 꽃 피울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0: 좋습니다.
1: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 쭉 해주신 것들 중에서 뉴저지에서 열리는 합동 응원전 거기 어디라고 몇이라고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0: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네.
0: 자, 첫 번째 잘 적으십시오.
1: 네. 1차.
0: 6월 11일.
1: 네.
0: 네. 6월 11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브로드에비뉴에 소재하고 있는 파인 플라자 4층에서 8시부터 저희가 입장하고 본 게임은 10시에 시작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네. 주소 한번 드려볼까요?
1: 네네.
0: 세븐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드 파크 뉴저지입니다. 파인 플라자 4층입니다. 그리고 저희 6월 18일 한국 멕시코 경기인데요.
1: 네.
0: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븐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파인 플라자 4층에서 저희가 7시에 입장 시작하고 9시에 게임을 같이 즐기실 수 있고요. 6월 24일 날 한국과 남아공 게임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아마 주소가 1355 인우드 테라스 포트리일 거예요. 뭐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 설치하시면 누구나 다 쉽게 오실 수 있고 8시 30분부터 입장해서 9시에 게임을 같이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많이들 와주세요.
1: 네. 아마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을까 싶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 집집마다 빨간 티셔츠는 하나씩 다 쟁여놨을 것 같은데 혹시 못 찾으시면 오셔가지고 티셔츠, 모자, 응원도구도 구매하실 수가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뉴저지 합동 응원전만 얘기하니까 이제 뉴욕이 좀 아쉬웠는데 아까 프라미스 교회에서 응원전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도 이제 무료 공식 월드컵 팬 이벤트가 다섯 개 보로에서 열린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원유봉 시 의원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월드컵 한인위원회 사무총장님.
4: 네네.
1: 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 월드컵이라는 경기는 정말 스포츠 쪽의 그 페스티벌라기보다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정말 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아요.
1: 네.
4: 그런데 그런 축제가 미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미국,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 뉴욕에서 얼마나 자주 오프닝이 될까요?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라이프타임이라고 생각했어요.
1: 평생에 한 번이죠.
4: 그렇죠. 네. 제가 월드컵 경기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1994년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1: 네.
4: 보스턴에서 그 아마 남미의 어떤 컨트리랑 같이 했었던 거를 본 기억은 나는데
1: 네.
4: 그 후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2022년도에 조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했던 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신문상에서 듣고 또 비디오로 보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서 한국과 미국 팀이 친선 경기를 한다? 너무 반가웠어요, 작년에.
1: 네.
4: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우리 매드라이프에서 하는 8개의 경기 그 월드컵 경기 그거를 저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익사이트합니다.
1: 네.
4: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뉴저지, 뉴욕이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응원하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32강, 또 16강, 8강, 4강 또 세마이 파이널 해갖고 매드라이프에서 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래서 이거 정말 저는 이 마음이 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5: 그럼요.
4: 회장님 축구협회 회장님 정말 저보단 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1, 2, 3차 응원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32강, 16강, 8강, 4강까지 쭉쭉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합동 응원은 이어지겠네요.
4: 그럼요.
6: 네, 맞습니다.
1: 네. 뉴저지 축구협회 이은찬 구무님이시자 회장님, 축구는 예. 나에게 뭐다? 한 문장으로 말씀할 수 있을까요?
6: 축구는요?
1: 네.
6: 저는 축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축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 이제 그 뉴저지에 와서도 이제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축구가 곧 나의 생활이다.
1: 와,
6: 그렇게
1: 네.
6: 생각하고 있어요.
1: 네. 나의 생활이 이제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바뀌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6: 네, 맞습니다.
1: 네. 네. 한인 팬들에게 이번 경기 다 같이 뭉쳐서 한번 잘 지켜보자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서 했을 때 그때 4강까지 갔거든요.
1: 네.
6: 이번에도 4강 이상 결승전까지 가는 거 화이팅입니다.
1: 화이팅! 네. 조행김 홍봉 부장님, 이 경기 응원전 소개해 주실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0: 네.
1: 네. 이번 한인 응원전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끝인사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그럴까요?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런 가슴 벅찬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지 않은데
1: 네.
0: 이렇게 축구로 하나가 돼서 저희가 대한민국을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저희가 한번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1: 네.
0: 이번에도 또 한번 그런 가슴 벅찬 응원전을 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1: 그럼요. 전 세계인의 축제고 또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뉴욕 뉴저지 합동 응원전이 또 세계인들 눈에 정말 돋보이는 응원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가슴 벅찬 감동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상욱 재정부장님 끝으로 한 말씀 네. 부탁드릴까요?
5: 네. 저희 함께 열심히 응원하고 또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화이팅!
5: 함께 해주십시오.
1: 와. 자, 오늘,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에 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뉴저지 합동 응원전, 뉴욕 합동 응원전, 그 외에 여러 가지 월드컵 관련 소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원유봉 시의원님이시자, 우리 네, 월드컵 네. 한인위원회 사무총장님, 끝으로 한 네.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저희는, 그 한인사회의 그 단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축구를 통해서 우리 한인사회가 정말 하나로 되는 경험을 갖고 또 그 힘을 통해서 한인사회가 뉴욕 뉴저지 나아가서는 미국 전 세계를 통해서 한인사회가 더욱 빛나는 그런 그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합동원에 참여해주시고 뉴욕이든 뉴저지든 함께 해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축구전을 통해서 한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인사회 대한민국 파이팅!
1: 자, 2026 FIFA 월드컵 대한민국 합동 응원전 관련해서 뉴욕 뉴저지 월드컵 한인위원회 이운찬 고문님 겸 뉴저지 축구협회 회장님 그리고 김상욱 재정부장 조앤킴 홍보부장 그리고 시의원이신 원유봉 사무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모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만 해도 그 벅찬 그 가슴에 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감동을 이미 맛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똘똘 뭉치면은 뭐 전 세계 최고니까요. 대한민국 응원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디오 생활백서 K-라디오는 차에서만 듣는 라디오. 이젠 그런 시대 아니죠. K-라디오 앱을 통해서 방송 들으실 수도 있고요.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는 유튜브 라이브 언제든지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www.kradio.us에서 뉴스도 챙겨보고 방송도 듣고 한인 커뮤니티의 이런저런 얘기들 모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kradio.us입니다. 자, 오늘은 저 이 음악을 조금 들려드리면서 라디오 생활백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소영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 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점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 6월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조금 전 6시가 지나면서 마감됐는데요. 오후 5시까지 집계된 사전투표율 10.39%로 동시간대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이 17.63%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대구가 8.09%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 후 8월 전대 준비를 위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부산북갑 무소속 후보의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조사 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잠시 후 1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통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박원석 전 의원님과 이재영 전 의원님 두 분과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아, 6시에 이제 까지 하는 건데 지금까지 집계된 투표율 소개해 주실까요?
3: 네, 일단 6시 기준 투표율은 아직까지 집계 그렇죠. 전달이 안 됐습니다. 예. 5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투표율, 누적 투표율, 사전투표 오늘 하루 동안입니다.
1: 예.
3: 5시까지는 10.39% 투표율이 나왔고요. 최고 지역은 전남입니다. 20.5%, 전북이 아하. 17.63%,
1: 예.
3: 강원이 13.05%였고요.
1: 예.
3: 그리고 광주를 제외한 서울 등의 대도시는 평균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1: 예.
3: 가장 낮은 곳은 대구 8.09%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8.68%, 인천이 9.05%로 상대적으로는 저조한 사전투표율입니다.
1: 예. 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첫날 표정 짚어주시면.
3: 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낮 12시 30분쯤에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투표소 앞에서 마주쳐서
1: 예.
3: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 계양을이기 때문에 관외 사전투표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표 과정에서 인주가 잘 찍히지 않아서 선관위의 관계자한테 문의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1: 예.
3: 이를 두고 투표용지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에서 투표했습니다. 권력은 총구 아닌 투표장에서 나온다면서 서울을 이기면 전국을 이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당일에 본투표를 하기로 했고요. 세종 전통시장 유세에 나서서 투표를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사전투표 일단 동시간대에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 6시 기준 투표는 조금 후에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4: 네, 뭐 사전투표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본투표 투표율하고 사전투표 이틀간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1: 예.
4: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고요.
1: 예.
4: 오늘보다 아마 내일 조금 더 많이 하겠죠. 내일 토요일.
1: 토요일에. 예.
4: 그래서 그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1: 예.
4: 50%를 간신히 넘었는데
1: 음흠.
4: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가 60% 정도 투표를 했는데
1: 예.
4: 그만큼 될 거냐, 60%까지 근접할 거냐, 60% 이하할 거냐, 이게 아마 이 관심이 가는 대목 중에 하나고.
1: 예.
4: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표. 지역에 따라서.
1: 예.
4: 아무래도 이제 보수 우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많이 나오면 이기는 거잖아요.
1: 예.
4: 근데 이제 지난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 그 당에 그 근거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투표율이 공이 낮았어요. 최저 투표율이 광주였고 대구도 그보다 높았지만 매우 낮았습니다.
1: 예.
4: 이번에도 그런 격전지 투표율이 어떤 투표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1: 이재훈.
5: 말씀하신 대로 22년도 투표율이 50.9%였어요. 그 다음에 18년이 60.2%.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 난 거잖아요.
1: 예.
5: 근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사전투표는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뭐 1시간 전 데이터 보면 한 1% 정도?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
1: 예.
5: 그러면은 이게 18년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걸 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고.
1: 예.
5: 그렇게 따지면 14년도가 한 56% 투표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전체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아요.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3: 네. 근데 일단 사전투표 결과만으로 본 투표율, 그러니까 그 전체 투표율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를 짐작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된 것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 투표자에서 사전투표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거든요.
1: 예.
3: 그래서 딱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예. 전체 투표율은 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1: 그러니까 원래 투표하시던 분이 그냥 먼저 투표한 네. 그런 느낌이고 전체 참여는 그냥 큰 모수는 좀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유사할 수도 있다.
3: 네, 그래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의존하거나 더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중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 이제 전체 투표자가 다 같이 커질 수 다고는 장담하기는 어렵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징은 이제 어떤 그 지지 후보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
1: 예. 그러니까
3: 부동층보다는 좀 특정 정당의 지지층이 많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일정들 특히 이제 자녀가 뭐 어린이라든지
1: 그렇죠.
3: 같이 가족 나들이를 또 투표 당일에 갈 수도 있는
1: 예. 예.
3: 혹은 주말에 가는 김에 또 투표를 하는 이런 쪽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사전 투표하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거 약간이 좀 반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문의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요거 갖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그 무효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4: 그거 무효표 해야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예.
4: 투표 용지가 노출된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4: 중앙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1: 예.
4: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예. 그건 문제가 없답니다.
1: 아.
4: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데. 투표 용지가 노출되면 당연히 그 표는 무효표 처리 될 거고.
1: 예.
4: 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오겠지만.
1: 예.
4: 투표 용지까지. 그러니까 기표한 투표 용지까지 노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에서야 당연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1: 예.
4: 큰 논란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이재영 님도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5: 아니 근데 그 설이 있어요.
1: 무슨 설이요?
5: 그러니까 투표 용지가 보였다.
1: 아.
5: 그래서 대통령이 갔으니까 뭐 카메라라든지 아. 사진 기사들이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앵글에서 찍혔기 때문에
1: 예.
5: 그 투표 용지가 보였을 수 있다.
1: 누구를 찍었는지 보여지는 그런 용지가.
5: 그런 게 보여졌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나와서.
1: 아.
5: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뭐 대통령직이 날아갈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5: 다만,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1: 그래요.
3: 지금 보도되는 내용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기는 했다고
1: 그러니까 그 현장 관계자한테 네. 물어보면서
3: 판이 예. 반만 찍혀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주기는 예. 했는데 근데 지금 선관위의 입장이 나오는데 해당 관리관이 못 봤다.
5: 아 이거 말도 안 되지.
4: 보여주나 못 볼 수 있지.
5: 아니, 그럴 아 정말 난 눈 감고 했어요 그러면.
3: 그럴 수는 있는 게 그냥 예. 그 사람 투표 용지를 안 보고 그 사람
4: 얼굴을 봐서 보고 얘기하니까.
3: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목격했어요 얼마 전에.
1: 아~
3: 제가 오늘 사전 투표를 했는데
1: 예.
3: 어떤 분이 투표 용지를 안 접고 막 그냥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1: 아,
3: 그래서
1: 예.
3: 잘못하면 저 무효표 되겠는데 했는데
1: 예.
3: 사무관이 와서 투표용지를 안 보고 이렇게 저 손으로 접는 걸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시는구나 아예. 그러니까
5: 대통령이 가서 이거 반밖에 안 찍혔는데 그래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3: 예, 그렇죠.
5: 와, 예. 너무 봐준다.
1: 아니, 봐줄 게 아니고. 아, 뭐, 그럴 수도 있다.
3: 그게 CCTV 영상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1: 예,
3: 영상이
1: 예,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3: 근데 관리관 본인이 내가 못 봤다라고 해버리면.
4: 아니, 근데, 예. 국민의힘 쪽의 해석은, 민주당 후보, 이 표기란에,
1: 예.
4: 표기한 거를 일부러 노출시켜서,
1: 아.
4: 민주당 후보 지지를 유도했다는 건데,
1: 예.
4: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러려고 일부러 그걸 노출을 하게.
5: 아니,
1: 예.
5: 대통령 민주당 찍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뭐, 누구를 찍었을 때 명확하게 그냥 예측 가능한 것 같긴 한데.
4: 그것도 모르는 거지.
1: 아, 그럴 수 있다. 아, 예.
5: 고마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예.
5: 그 반드시 노출된 사진이 있으면 봐야 되겠네요.
1: 예. 아무튼 뭐,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5: 그렇죠.
1: 지켜보시죠. 자, 이런 것 같아. 이제 지방선거, 이제 6월 3일 딱 끝이 나면 그 이후에 또 전국은 새롭게 정기개편 시나리오도 뭐 여야 혹은 진보 보수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한겨레발로 나왔습니다.
3: 네, 한겨레는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사의 표명서를 보도했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에 의하면 김민석 총리가 지방선거가 끝나는 주말께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김 총리와 가까운 또 다른 인사 역시도 전당대회 출마는 정해진 것이고 돌발 변수가 터지지 않는 한 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기사로 인용을 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김 총리는 지난 5월 19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삼청동 공립 총리 공간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1: 예.
3: 그에 앞서서 지난 11일 12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잇따라 식사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김 총리 사의 표명에 따라 표명설에 따라서 후임 총리 후보군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강훈식 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 등이 거명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예, 자 김민석 총리의 지방선거 후 사의 표명설. 뭐 이각에서 이미 예측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뭐 대통령의 뜻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박 의원님
4: 만약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다면
1: 예.
4: 이미 대통령한테 내부적으로
1: 정리가
4: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1: 예.
4: 이게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하더라도 후임 총리가 지명돼서 국회 청문회 거쳐서
1: 그렇죠.
4: 이 업무를 취임하기 전까지 예. 한 2주 이상 필요해요. 20일 정도 필요하거든요.
1: 바로 시작한다 해도.
4: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해도 6월 말 가까이 돼야 자유의 몸이 되거든요. 8월 전당대회면 전당대회 일정을 감안하면 굉장히 급해요.
1: 빠듯하네요. 네,
4: 굉장히 빠듯합니다.
1: 예, 예, 예.
4: 그래서 저는 뭐 저런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그리고 총리실에서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1: 그렇죠.
4: 그래서 전당 뭐 지방선거 직후에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사의 표명을 할 것 같은데요.
5: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요.
1: 아, 별로 안 놀랍다?
5: 뭐 6,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는 누구야? 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5: 그때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대표로 그때 이미 벌써 가르마가 타지면서,
1: 예.
5: 이제, 그럼 서울시장 누구 시켜야 되냐? 이러다가, 정원 어때? 이래가지고 그냥 일을 한번 내주고 검증 안 된 후보를 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미 벌써 김민석 총리의 사퇴와 당대표 출마는 예정됐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향후 이제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김수인 평론가도 정리해 주시면.
3: 네, 일단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이 여부가 크게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 예.
3: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우세하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지만 설령 승리한다고 해도 지금 전라북도지사 선거
1: 그렇죠.
3: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1: 예.
3: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좀 묘한 것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선거 결과로 좀 타격을 받는다 했을 때
1: 예.
3: 그러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 대항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게 꼭 김민석 총리라는 법은 없다.
1: 음흠.
3: 뭐 이런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1: 음흠.
3: 그리고 지금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설이 왜 흘러나왔을까 혹은 흘러나온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했을 때.
1: 예.
3: 근데 조금 묘한 것은 이게 한 가지 소식만 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1: 예.
3: 김 총리가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외에 다음 총리 후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 예.
3: 혹시 이제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인지
1: 네.
3: 아니면은 결과론적으로 볼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맞아요.
3: 이 부분이 그 충청도라든지
1: 네.
3: 이쪽에 또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1: 충청도가 좋아할 소식입니까?
3: 일단은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1: 이완구
3: 총리가 될 때 그때는 뭐 여야 없이
1: 네.
3: 그 지역구 안에서는 지역 내에서는 다 반겨야 될 뉴스로 비춰져서
1: 예, 예.
3: 사실 역대 정권마다 항상 충청도 총리 카드가 나왔었고
1: 예.
3: 네, 그런 것들이 거론되거나 했었기 때문에
1: 예, 예.
3: 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전북이 또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한 18% 그러니까 5시에 그 17% 넘었었는데 이것도 전북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4: 지금 최고 투표율이죠.
1: 예,
4: 예.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열기가 지금 뜨거운 거고
1: 예.
4: 김관용 무소속 후보의 기세랄까? 이게 꺾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1: 그러니까
4: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1: 예.
4: 급기야 뭐 현수막을 일제히 네가티브 현수막을 내거는
1: 아 그래요?
4: 예, 전북에서 민주당이
1: 아, 예.
4: 김관용 후보를
1: 향해서
4: 그것만 보더라도 선거가 굉장히 다급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고, 김관영 후보는 아예 공공연히 그 정청래 대표가 여기서 민주당 후보가 지면 대통령한테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나는 어쨌든 이기면 그 내가 이기면 지도부가 바뀔 거고 난 9월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6: 그러니까요.
4: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정청래 앞길 맞겠다. 이거를 본인 선거의
6: 전략이에요, 사실상.
4: 최대 전략으로 지금 삼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심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호남 민심을 이, 얻으려고. 지난 대선 때 호남 선대본부장을 자임하고 그렇게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기반으로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했는데 그 호남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많이 달라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6: 그렇군요. 그 얘기 또 잠시 후에 여의도 외전에서 짚어보고 서소문 고가차도 분기사고 이걸 두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오늘 했습니다.
3: 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공사원청, 하청업체의 본사나 현장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3일 만에 강제수사 착수였고요. 압색에는 경찰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확보한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계획서와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6: 예,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강력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오세훈 죽이기 선거를 위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 후보는 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의 하명 수사 지시를 내렸다면서 날이 발 자마자 수사기관은 기다렸다는 듯 야당 후보가 재직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심장부를 들이닥쳤다라고 하면서 유례없는 야만적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6: 예.
3: 그러면서 서울시장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가 보라. 어떻게든 억지로 짜맞춰보려는 그 거짓과 왜곡의 퍼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또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는 그 뒤에 숨어있는 행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6: 예, 자 경찰의 압수수색. 아, 이거 진상규명을 위한 또 필요한 과정일 것이냐, 아니면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수사 개입이냐, 이러한 뭐 논란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5: 당연히 선거를 앞둔 그것도 사전투표 첫날 대통령이 어제 이거를 지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뉘앙스를 풍기고 그다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죠.
6: 네.
5: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 개입이고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민주주의 그 유권자의 선택을 교란시키기 위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은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그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 소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독이본. 그렇죠? 거기 들어

0: 을 위해서 이제 그 필요한 하나의 수사 절차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압수수색이야 불가피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을 낳는 거죠. 당연히 이제 뭐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저렇게 반응을 할 거고, 근데 선거에 실제 영향을 이게 얼마나 크게 미칠 영향이 크겠냐 보면, 저는 압수수색도 그에 반응하는 오세훈 후보 측의 격렬한 반응도 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이쯤 되면 솔직히 사람들의 마음은
1: 정해졌다.
0: 대충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압수수색 때문에, 와, 오세훈 쪽이 뭐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표심을 바꾸거나, 반대로 이거 너무하네, 그래서 표심을 바꾸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2: 아니, 근데 저는 너무한 애는 항상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특히 거대한 권력이 압박을 하는 모습은, 그거를 잘못 사용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굉장히 빠르게 퍼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아, 안 그래도 지금 너무 과도한 권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균형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국민의 힘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아 못하고 있었으나, 이거는 좀 아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이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생각보다 급속도로 퍼질 수도 있다. 전
1: 그
2: 그렇게
1: 오세훈
2: 생각합니다.
1: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네요.
2: 아니, 유리하다기보다는, 오세훈 후보는 최소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정원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원호는 마마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후보 정도
2: 후보가, 네.
1: 표현했어요.
2: 정원호 후보는 마마보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다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걸 보면, 진짜 본인들이 봤을 때 정원호 후보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김수희 평론가요?
3: 네. 근데 일단 압수수색이 오세훈 후보한테 불리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압수수색 정도가 아니라 오세훈 후보가 이미 재판에 기소가 돼 있는 건이 있잖아요. 영태균 씨 관련해서. 근데 그게 사실 오세훈 후보한테 별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못한 것처럼 압수수색이라면 사실 좀 수사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혹은 거꾸로 그러면 오세훈 후보 쪽에게 유리하게 역풍이 불 거냐? 근데 이것도 아닐 것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 캠프 사무실 압수수색했다. 이러면 정치 탄압의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서울시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시기반 시설본부라든지 또 업체들도 많이 껴있거든요.
1: 그렇죠.
3: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어제 이제 토론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이따가 여의도 외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좀 해볼 텐데 21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을 끝에 이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안 됐고 퇴임 기자회견했습니다. 어떤 말씀했나요?
3: 네, 내일 퇴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년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는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한 일이라고 꼽았고요. 그 밖에도 국민연금 개혁,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입법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무산된 점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못했던 개헌을 진척시킬 거라면서 개헌으로 개헌의 방벽을 세우지 못하면 후회스러울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8월 차기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 의장은 말을 아끼면서 당원으로서 필요한 역할이라고만 역할을 하겠다고만 언급을 했습니다. 또 복당 이후에 예전 자신이 활동했던 을지로 위원회에 다시 복귀해서 활동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1: 예, 저 우원식 의장 2년 임기를 마쳤는데요. 활동 평가 짧게 들어볼까요?
0: 저는 뭐 그 12.3 계엄을 막은 것만으로도 우원식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1: 국회의장으로서?
0: 네, 물론 뭐 그 순간에 민주당 쪽의 의장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지만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자칫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가 그 상황에 질서 있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어쨌든 계엄 해제의 결의를 이끌어냈고 국회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것만으로 우원식 의장은 정치를 마친 날까지 까방권을 획득했다. 저는
1: 까임 방지권이라고 합니다. 네. 까방권 혹시 모르실까봐. 예. 비판 방지권. 자.
2: 저는 뭐 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로텐돌에 모여가지고 빨리 진행합시다라고 고정을 질 때 이 중요한 역사적 절차에서

0: 우리가 차분하게 절차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던 모습은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엄저지 의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한 거는 맞죠.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마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본인의 2년 의장 생활을 끝까지 뭐 역사에 남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스텝은 제가 민주당의 그 개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 예, 그게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승일 평론가 짧게 말씀입니다.
2: 네, 일단 국회의장이 초당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계엄 해제는 뭐 국민적인 공론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나갔다, 이 부분은 업적으로 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논쟁적으로 남기는 부분은 이를테면 개헌이 실패한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또 최근 지방선거에서 몇몇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아. 이건 이제 기존의 어떤 중립적 의장의 모델하고는 또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하원의장이 사실 당파의 수장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중립적인 지위로 그대로 남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인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승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예, 박정희 앞판 승부, 금요일 코너 여의도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그레이스 정,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1: 예, 댓글에는 정호김 여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아,
4: 정 여사님.
1: 아, 정 여사님, 그레이스 정. 그레이스 정. 아, 타방송에서 그 정호김 여사님을 너무 함부로 그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걸 막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4: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면. 저희는 정말 예우를 하면서 그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데.
4: 여러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1: 아, 아니, 저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방송에 대해서.
5: 해보세요.
4: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1: 그래, 잘했어요. 이러면 이동학 최고한테 시켜야 되고.
4: 아, 예,
1: 우리 정홍인 의원님 함부로 저희는 그걸 시키지 않습니다. 자,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5: 해도 되는데.
4: 시켜, 빨리 얘기해.
1: 아, 그거 좋아요? 아, 그거 좋아요?
4: 빨리
1: 시켜. 의원님 한 번 살짝 해주세요. 예.
5: 아, 정말?
1: 예,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예.
5: 한판 승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1: 야, 예,
5: 오늘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1: 많이 안 나오기만 해봐. 이동학 최고는 사전투표 하셨어요, 오늘?
4: 저는 내일 하려고 합니다.
1: 아, 내일? 네. 아,
4: 네, 오전에 네. 하려고 합니다.
1: 아, 네. 또 오늘 바쁘셨구나, 그죠?
4: 네, 오늘. 네. 네.
1: 정 의원님 하셨어요?
5: 아니요, 안 했어요.
1: 아, 네. 그러셨구나. 네. 예, 본투표 때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지금 여야가 승리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민주당은 우세 9곳, 접전 6곳, 열세 1곳을 보고 있고, 국민의힘 우세 2곳, 접전 7개, 열세 지역 7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학 최고 지금 민주당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4: 접전 6곳, 여기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정성스럽게 다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 정성을 다하자.
4: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선거운동원들이 고생스럽게 지금 한 번 한 번 더 설득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절하면 통한다. 끝까지 호소하는 거죠, 뭐.
1: 정 의원님, 자, 국민의힘 승리 기준을 한번 정해주시면.
5: 승리 기준은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네. 서울, 부산.
1: 서울, 부산.
5: 서울, 부산에서 안 되면 책임져야죠.
1: 아, 네. 서울, 부산.
5: 네. 어허. 지금 와가지고 뭐 대구, 경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허황된 얘기예요.
1: 허황된 얘기야.
5: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4: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5: 하나만 한 얘기. 아니,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4: 네, 그렇죠. 저도. 네.
1: 서울, 부산을 얘기했습니다.
5: 본인이 한 얘기.
1: 본인이 얘기.
4: 인터뷰에서 한 얘기죠.
1: 아.
0: 네. 아니, 근데 네. 전 서울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네. 서울은 장동혁 대표가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아니 뭐 안 나타나준 것이 이기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건 맞는데 서울 선거에 직접적으로 뛴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성공적으로 치른 선거다, 서울이 이기면
1: 전략적으로 잘 관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에이, 왜 그러세요?
6: 아니 그래서 밥숟갈 놓으려고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서기 시작했잖아요. 시당하고 상의도 없이 후보들하고 협의도 없이 그래서 그걸 막 이제 확대하려고 하다가 지금 서소문 사고로 인해서 멈췄는데 장동혁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수치상 여론조사 흐름상 조금 해볼만하다 싶으니까 나중에 본인이 공치사를 하려면 서울 지역 뭐 행보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선거 마지막까지 장동혁 대표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장면조차 만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이제 이 차단벽을 치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이번 선거를 원천적으로 힘들게 만든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데 아. 그때 가가지고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게 그 설득력이 있겠어요?
1: 예.
6: 저는 국민의힘은 뭐 비대위는 거의 예정된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비대위가 얼마나 갈 거냐, 예. 언제쯤에 전당대회를 열릴 거냐, 어떤 이제 이 선수들이 출전할 거냐, 뭐 이런 게 선거 이후에 많이 회자가 되겠죠.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2팩에 4불 99 백도 한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팍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4: 자, 일단 투표율 자체가 일단 역대 지방선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첫날은 그렇다는데. 정 의원님,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그 당대표는 본 투표나 하겠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내일 한다. 뭐 이렇게 분산 투표 전략을 하고 있는데.
5: 네, 요 분산 전략. 투표 전략이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소위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예. 조금 그 의구심을 갖는 예. 그런 그 자당의 예. 인사들이 꽤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예. 하는데요. 예. 원래 그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사전 투표를 독려했던 정당이에요. 국민의힘도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사전 투표율 가지고선 소위 이념의 왼쪽이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부정 선거와 관련한 그런 논란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오면 나올수록 예. 보수 정당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적인 어떤 의구심 그것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예. 아무튼 뭐 분산 투표 전략을 한다고 하니까 예. 하나보다 하는 겁니다.
4: 예,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구 좀 짚어볼게요. 자, 일단 경기 평택을 최대 격전지고 저희 한판 승부에서 이제 다섯 분의 후보자를 이곳에 모여서 예, 그 토론도 진행했는데. 그 단일화는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저희 토론 때문에 더 단일화 어렵게 된 것 같긴 한데. 자,
6: 애초에 단일화를 예. 목표로 한 토론회도 아니었을 거고요.
4: 예, 그렇죠.
6: 그런 마음을 예. 아예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잘 드러내고 상대방을 잘 이렇게 눌러서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표를 극대화한다. 아마 그 다 그런 전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토론회 저 봤거든요.
4: 예.
6: 좀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끝까지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4: 저희 진행이 마음이. 불편하셨습니까?
6: 아니면... 아니, 진행은 상당히 뭐 또 유리하게 하셨는데
4: 예, 예.
6: 후보자들 간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4: 공방이
6: 오가는 게, 예. 그래서 공방이. 저는 이거는 이 앙금은 이번 선거의 어떤 성패로 끝나는 게 아니고
4: 예.
6: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갈 것 같다. 상당히 무거움을 민주당이 선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4: 예.
6: 계속 보기 어렵더라고요.
4: 정의원님은?
5: 정말 재미있었어요.
4: 토론회. 네. 평택을 토론회.
5: 어떻게 이렇게 한파승부. 정말 무슨 그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거나
4: 네.
5: 극본을 써도 이렇게까지 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꿀잼을 새록새록
4: 예, 예.
5: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4: 저는 괜찮았어요. 전 생각보다 많은데 우려하셨지만
5: 사실 예. 토론 중에서
4: 예.
5: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물론 본방은 안 봤지만
4: 예, 예.
5: 아주 귀담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면 굉장히 심각하다.
4: 어허.
5: 이런 생각을 하면서
4: 어허.
5: 봤어요.
4: 예, 예. 예. 박 의원님도?
7: 예, 뭐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 있었던 모든 토론을 다 포함해서 가장 예. 재미있는 토론이었고
4: 평택을 토론.
7: 가장 뜨거운 토론이었죠.
4: 예, 예.
7: 그리고 원래 선관위 토론은 이 룰 자체가 재미없게 설정이 돼 있어요. 한계가 너무 뚜렷해요.
6: 다더라고요.
7: 네, 그에 비하면은 뭐 그 토론은 아주 후보들 간에 작심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4: 예.
7: 그런 토론이었는데
4: 예.
7: 앞서 이동학 최고 얘기했던 대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사이의 관계가 한동안 굉장히 서먹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나서. 물론 양당 다 이제 통합이라는 선거 이전에 전제했던 그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아니 저러고 돌아서서 통합이 금방 되겠습니까? 물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대표가 이기면 그러면 오히려 이제 통합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지분이 좀 더 늘어나고 예. 목소리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지면은 그때는 통합이 아니고 어허. 어떻게 보면 분해돼가지고 흡수되는 경로를 걷지 않을까
4: 조국혁신당에
7: 예, 싶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4: 예, 예.
7: 분해돼서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민주당도 만약 김용남 후보가 지면은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의 분화잖아요.
4: 예.
7: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에 따른 책임론이 나올 거예요. 전당대회 앞두고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으로 당연히 귀결이 되겠죠.
4: 그러네요.
7: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이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여러 후유증, 이런 걸 남기는 결과가 나올 거고 지금 황교안 후보하고 유희동 후보 간에 네. 단일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날도 유희동 후보는 이제 단일화 필요하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또 뭐 기자회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4: 배신자 유희동
7: 네, 분위기 깨진 상태로 갔는데
4: 예.
7: 오늘 또 황교안 후보가 예. 이유가 있으니까 6월 3일까지 투표하지 말아달라
4: 당연히 투표해달라
7: 근데 그 이유가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지
4: 네.
7: 아니면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기 때문에
4: 네.
7: 사전투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건지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4: 당연히 그 투표날, 아니 그 토론날 유희동 후보 활약도 좋았거든요.
5: 네.
4: 어떻게 보셨어요, 유희동 후보?
5: 저는 그 유희동 후보와 네. 조국 후보의 설전을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4: 아,
5: 그
4: 예.
5: 유희동 후보가 정치인 조국의 밑바닥까지 전부 이렇게 마치고
6: 슬라이처럼.
5: 네.
4: 슬라이스.
5: 슬라이스를 치듯이
4: 예.
5: 다 보여준 대목이었거든요.
4: 예.
5: 예를 든다면은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인턴십과 관련해서 인턴십 예정 뭐 증명서 이런
4: 예.
5: 거를 허위로 쓰셨죠? 그랬더니 썼으면 썼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4: 예.
5: 다툼이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를 여러 번 얘기함으로써
4: 예.
5: 그 많은 그 청취자들로 하여금 과거의 그 2019년의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그 환기시키는
4: 예.
5: 계기가 되지 않나. 그 외에도 뭐 그 김용남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4: 예.
5: 유희동 황교안 사이의 그
4: 예.
5: 설전도 상당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지금도 피가 마르고 있겠네요. 두 사람 빼고는.
6: 아니 저는 그걸 보면서
4: 예.
6: 이 지금 여론조사들을 보면
4: 예.
6: 그냥 비등비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 명이
4: 경합. 예.
6: 경합인데 민주진영에서는 누구를 뽑느냐. 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논쟁이.
4: 예,
6: 예. 예를 들어서 조국 지금 혁신,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4: 예.
6: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 세력을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만든 지지 세력이 아니고 민주당의
4: 예.
6: 분열로 인해서 만든 단기간의 지지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도 오늘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그
4: 예.
6: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이게
4: 예.
6: 심각한 그 내부 분열이 있나 보다라는 시사하고 있고
4: 아하.
6: 유희동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는 질문이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
4: 예.
6: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냐에 대한 질문이 꽂혀 있기 때문에
4: 예.
6: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단일화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황교안 대표가 왜 3일까지 기다려달라 했냐라는 것은 단일화를 시사했다고 봅니다.
4: 그렇군요.
8: 저는 이게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다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4: 예.
8: 그거를 상정해 놓고 봤을 때 황교안 후보가 그런 글을 올린 게 조금 의미심장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 대목에서
4: 예.
8: 본인이 본투표, 전략적 분산투표 하겠다라고 하는 점하고 맞물리면서 합당 카드를 뭔가 받으면서 황교안 후보가 사퇴를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저만의 소설일까요?
4: 예, 예.
8: 약간 그런 가능성도?
7: 뭐 황교안 후보는 최대치로 합당이나 이런 것까지 요구할 텐데
4: 예.
7: 국민의힘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8: 아니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은 맞잖아요.
7: 아니 그런데
8: 네.
4: 되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유시민 작가 얘기를 막 우리 이재영님 하셨고 오늘 그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9: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4: 네.
9: 그러니까 예컨대 그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레이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요.
4: 네.
9: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4: 네.
9: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이 국진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이나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4: 네, 자 일단 유시민 작가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딱 귀에 꽂히네요. 불확실하다, 불확실합니다.
8: 아니 불확실하지 않죠.
4: 아 불확실하지 않아요?
8: 집권 여당인데 뭐가 불확실합니까? 아니 선거에서 예. 이겨야 되는 것이고 예. 당연히 이제 그런 수를 당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분산되기를 원할까요? 그리고 아마 저는 유시민 작가 뭐 그렇게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좋아하는 면들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조국 후보가 저 위치에 없었다면 저런 논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는 이게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사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논평이고 저 논평과 관련돼서는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4: 예.
8: 저처럼 아니 논리적이지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조기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5: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지난번에는 네. 조국을 찍어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 대통령 직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4: 이 내용이?
5: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엮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4: 예.
5: 민주당 안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있을까요? 공소취소 모임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용남 후보는 자신이 명픽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4: 예, 예.
5: 저는 이거 대통령 직격하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너무 오바하는 겁니까?
4: 뉴 이재명 세력 혹은?
5: 뉴 이재명 세력이 그 뉴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누구겠어요? 이재명이지. 안 그래요?
4: 예.
5: 뉴 이재명 세력의 핵심이 뭐 다른 사람일까요?
4: 박호 의원님?
7: 호가호의 세력이라고 지칭을 하는
4: 거죠. 호가호의 세력.
7: 대통령을 지켜갈 수는 없고 유시민 작가가 또 그렇게까지 용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4: 예.
7: 이른바 문조털레 이런 말을 본인이 썼는데
4: 예.
7: 근데 그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아니고 다만 그 점은 공감해요. 민주당이 공천했다면 그 후보가 어떤 문제가 있던 무조건 찍어야 된다. 그거는 당원들의 뭐랄까요 자유의지 혹은 당원들의 이 정치의식
4: 예.
7: 이런 것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저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4: 예, 예.
7: 그 단순하게 제어하려는 거고 민주당 당원들은 조금 달라요 국민의힘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4: 예.
7: 저 사람이 우리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역사나 전통에 맞는 이제 그런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에요.
4: 예.
7: 때문에 지금 평택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4: 예.
7: 그래서 이런 건 당 지도부가 조금 더 당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력을 발휘해줘야지 찍어 누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북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는데 이게 찍어 눌러지냐고요. 안 찍어 눌러주고 오히려 반감만 더.
5: 전북에서 찍어 누른 건 그 문제 털레이.
7: 아니 어찌됐건. 어찌됐건 거기도 어찌됐건 거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논리가 우리가 공천했으니까 우리 후보를 찍으란데
4: 예.
7: 반응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4: 예.
5: 아니 저도 그 말씀엔 동감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만약에 유시민 작가가
4: 예.
5: 앞에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누구 하다라는 식의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본인이 지적하는 거는 일견
4: 예.
5: 저는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7: 그러셨어요.
5: 자 바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 외에 저기 뭐야 법무부 장관
4: 예.
5: 입시 비리가 났을 때
4: 예, 예.
5: 그때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얘기 제가 입으로 담지 않을래요. 왜냐하면
4: 예.
5: 정확한 워딩이 아니면 나중에 또 이게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근데
4: 예,
5: 그 당시 동양대 예. 총장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4: 예.
5: 소위 자기가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4: 예, 예.
5: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을 세상에 조국 혁신당 친박 연대 이래 제일 웃기는 정당 이름이 저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의 장점인 그 예봉으로 이거에 대해서 그 상당히 촌철살인을 했었어야죠. 이것도 너무나 그날 지난번에 말했듯이 뭐 우리 편 무슨 편 하듯이 지금 편 갈라먹고서 내 편은 다 옳다라는 그 의식 수준은 거의 유사한 거 아닌가? 궁금해서.
4: 궁금해서.
5: 네.
8: 저는 이제 내부에서 싸우더라도 예. 어느 정도의 선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4: 예.
8: 그러니까 문조털레유로 공격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왜 자꾸 우리들 스스로가 이격거리를 넓히고 상대방이 이 이간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행동들이잖아요.
4: 예.
8: 그런 측면에서 선을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후보자를 토론해서 불편하게 봤다고 하는 거고 유시민 작가가 지적하는 부분대로 이제 논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당의 다음은 뭐지? 뭔가 연합정치하고 연대정치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조국 대표가 입성하는 것이
4: 예.
8: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4: 예.
8: 하는 그 말 그 사이에
4: 예.
8: 조국 후보는 지금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4: 예.
8: 사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양성을 위해서 조국 후보를 찍어야 되는데
4: 예.
8: 조국 후보는 이미 민주당에 합당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4: 예.
8: 결과적으로 누구를 찍든 다 그냥 민주당 되는 거잖아요.
4: 예.
8: 그러니까 그런 논평이 이제 저는 사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려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게 훨씬 더 그게 맞죠.
7: 그게 그 노선 혹은 정체성 에 따른 지난번에 ABC론도 그렇고
4: 맞아요.
7: 갈등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권력 투쟁입니다.
4: 이게
7: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당대회는 곧 차기 그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폭발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당원도 아니고 본인이 형식 정치를 떠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 권력 투쟁이 왜 저렇게까지 뛰어든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정체성 문제라면 외부의 관전자이자 관찰자로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저 유시민 작가의 조언이든 충고든 저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굉장히 날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오늘의 자신이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4: 예.
7: 과거의 자신이 모였던 모습을 막 부정하잖아요, 다. 저는 글쎄요, 뭐 민주당이 워낙 영향력 있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4: 예.
7: 유시민 작가 얘기에 또 공감하고 그 흐름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저게 좋은 모습일까 싶습니다.
4: 예, 자 부산,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생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부산, 부산 북가 후보들 오늘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하정 후보가 또 특이하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함께 두 분이 함께 투표를 했고.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아니 투표도 혼자 못하냐 라면서 또 굉장히 비판을 했고 심지어 전재수 후보가 안쓰럽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제 전재수 후보가 지금 눈물도 좀 보이면서 하정 후보 지원 유세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재영 의원님.
10: 그냥 한동훈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보면
4: 예.
10: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4: 부산 북갑 여론이?
10: 네. 부산 북갑 여론이.
4: 예.
10: 그래서 이 추이는 지금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4: 예.
10: 그 지금 전재수하고 하정우가 같이 투표를 한 거 말씀하시는
4: 예.
10: 거잖아요.
4: 오늘 첫날.
10: 예. 그만큼 하정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북갑의 상징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전재수고 전재수의 마지막 제발 우리 하정우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4: 예.
10: 다만 그게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8: 아니 혼자 투표도 못하냐 이런 얘기는
4: 예.
8: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의 격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논평이에요. 이런 논평을 하면 아니 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셋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더더군다나 전재수 후보하고
4: 예.
8: 강력하게 링크를 걸어서 지역 발전 꾀하고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딱 부합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4: 예.
8: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4: 예.
8: 지금 보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에 보면 로데이터 보면 실제로 많이 포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본인의 어떤 우호성을 지금 가시적으로
4: 예.
8: 보여주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4: 예.
8: 실제로 이런 논평을 하는 것은
4: 예.
8: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더 이 결집시킨다.
4: 아, 오히려? 제가,
8: 예, 마지막까지 너무나 오만한 모습,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 선거운동에 도움 안 된다. 맞습니다.
7: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 형이 왔잖아, 형이.
4: 아,
7: 한동훈 후보.
4: 한동훈 후보 같은
7: 경우는 형이 있는데. 예.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예.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무섭죠.
4: 예, 여론조사
7: 10% 이상 예. 여론조사 상승세가 있었고, 이게 전재수 후보, 아니, 저, 하정 후보를 이기는 게 한두 번 나오면 모르겠는데 꾸준히 나오고 있었잖아요.
4: 예.
7: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흐름은 있는 거죠. 다만, 여전히 최종 결과는 열어봐야 한다.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4: 오차범위 내에서.
7: 그리고 저는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 유심히 보는데 추세상 많이
5: 이제 떨어졌어요.
7: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20원짜리에 있어요. 그 2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가.
4: 예.
7: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20을 넘으면 한동훈 후보는 상당한 차질이 와요. 그래서 누가 이겨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일 텐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 열어봐야 된다.
4: 예. 정 의원님 토론도 보셨어요? 부산 북갑 토론?
5: 네. 재밌었어요.
4: 아.
5: 아우, 하정우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4: 아,
5: 어떻게 그렇게 코믹할 수가 있나.
4: 칭찬이 아니네.
5: 화탈탈이 아니야. 화발끈이야.
4: 화발끈.
5: 아니면 화딱지. 아주 화가 잔뜩 났어. 그래가지고선 그 열심히 그 공부했구나.
4: 예.
5: 어?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근데 본인은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4: 뭐.
5: 그렇게 하라 그래갖고 하는데
4: 예.
5: 검사 취조하는 겁니까? 하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
4: 예.
5: 그 부산에 특히 북갑 시민들이요. 제가 예. 부산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4: 아, 돌려서 또 취재를. 예.
5: 마음은 부산 시장은 전재수를 뽑고 싶은데
4: 예.
5: 이 보궐선거는 한동훈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4: 아.
5: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4: 아.
5: 그러다 보니까는
4: 예.
5: 이제 소위 그 한동훈을 응원하는 측에서
4: 예.
5: 그러면 시장은 그냥 원하는 사람 뽑고
4: 아.
5: 후보 국회의원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4: 아.
5: 그렇게 지금 얘기한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들리는데.
4: 예.
5: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그 사전 투표가 됐든 투표할 때.
4: 예.
5: 보통 이제 본인이 혼자 당당하게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부인을 이제 동반해서 가든지 그러는데 전재수랑 같이 가니까.
4: 아.
5: 그런 소리 들을 만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계속 뭐에 이렇게 얹혀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잖아요.
4: 예.
5: 심지어는 왜 그 선거 공보물에
4: 예.
5: 전재수 얼굴이 있고
4: 예.
5: 본인은 D를 보이잖아요.
4: 예.
5: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전재수 의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4: 예.
5: 그리고 어제 그 토론 얘기를 하자면 진짜 제일 앞건이
4: 예.
5: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몰랐다라는 거.
4: 박근혜 전 대통령의 30년
5: 선고.
4: 구형했는데 선고.
5: 선고를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선고라고.
4: 예, 예, 예.
5: 근데 그거는 진짜 그거하고 공소취소에 대한 그의 입장
4: 예.
5: 이런 거는 아마 유권자들이 상당히 고개를 꺄우뚱하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4: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외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아, 내일도 사전투표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11.6% 역대 지선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내일도 사전투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11: K라디오.

0: 말씀이시게.
1: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드디어 금요일. 안녕하세요. 한시의 박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룡아입니다.
0: 오늘 혹시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1: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TGI.
0: 아무리 말해도 자꾸 말해도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이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1: 프라이데이.
0: 자, 드디어 왔어요.
1: 아니, 이번 주는 정말 금방 왔어요.
0: 제가 네. 화요일쯤 아마 제가 예언을 드리지 않았어요.
1: 이번 주는 굉장히 짧을 올 거라고. 네. 아, 근데 진짜 말씀대로 네. 금요일이 어느새 네, 저희 옆에 바로 와 있네요.
0: 그냥 요 마치 골목 끝에서 빼꼼히 네. 내다보다가 훅 나오는 친구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금요일이. 네.
1: 어떻게 아유. 이번 주가 그냥 쑥 지나가 버렸어요.
0: 아유, 네. 아유 반가워. 아니 뭐 저만 반가운 거예요 지금?
1: 아니에요. 이번 주
0: 너무 침착한데 목소리가.
1: 이번 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0: 자, 이번 한 주도 청취자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자, 이제부터 또 이틀짜리 자유가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1: 반나절만 딱 잘 버티시면 됩니다.
0: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저희 방송 끝나면 2시 빠를 퇴근하시는 분들은 4시에도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금요일은 조금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0: 자,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 방송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날이죠.
1: 그렇죠?
0: 주간 베스트로 꾸며보는 주간 베스트 특집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1: 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서 저희가 네. 우리 가족 자랑 대회를 열었죠.
0: 오늘
1: 네.
0: 아주 제대로 팔불출.
1: 누가 더 팔불출인가.
0: 장을 대회를. 정말 열어드렸는데.
1: 네. 네.
0: 오늘 다양한 분들의 가족 이야기들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을 아름답고 아주 훈훈하게 저희가 한시 음악다방에서 우리들끼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주간 베스트 장원으로 선정되신 분께는요. 야엘 상품권 50불짜리 댁으로 우송해드립니다.
0: 네. 네.
1: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후보들 만나보실 텐데요. 그 후보들 중에서 이 자랑이 제일 마음에 든다 네. 하는 자랑에게 표를 던져주십시오.
0: 자, 그럼 오늘 금요일 한시 음악다방 오늘도 씩씩하고 유쾌하고 재밌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좀 가슴이 뻥 뚫리는 노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Guns N' Roses, Sweet Child of Mine.

0: 네, LA 메탈이라는 장르를 아예 만들어낸 네, 그런 장본인들이죠. 건센로지스 아주 음악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네, 그런 팀이고 또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도 대단히 뛰어난 그런 팀의 노래로 오늘 왜 금요일에 이 곡을 선곡한 날을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는 왠지 뭔가 좀 부끄럽네요.
1: 여러분 LA 메탈이래요.
0: 네, 네. LA 메탈의 슬래시 메탈을 만든 건센로지스의 Sweet Child of Mine 네, 오늘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자, 안시의 음악대방 오늘은 주간 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합니다.
1: 네, 오늘 총 네 분의 사연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0: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가족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 부끄러우셨을까요?
1: 팔불출 되게 싫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0: 우리가 괜히 팔불출이라고 한 건지.
1: 그러니까 나는 팔불출 아니야 이러면서.
0: 여타의 다른 주와는 다르게 이번 주에는 참여가 상당히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 아니 네. 선생님 별명은 그렇게도 많이 보내주시더니. 네. 왜 우리 가족 자랑은 왜 이렇게 입을 맞아요. 꼭 다물고 계시는지.
0: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은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네. 다른 사람들 뒷담화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1: 에이.
0: 아니에요?
1: 아니 자랑하기가 좀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낯을 좀 가리시나 어쩌시나. 네 아무튼 오늘.
0: 굳이 우리 집에 우리 침대 밑에 있는 글을 굳이 그 300만 달러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대부분 침대 밑에 그 정도는 있는 거 아니야?
1: 그래서요 네. 오늘. 후보 후보분을 모시기가 아주 네. 쉬웠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네. 보내주신 사연들이 전부 다 후보로 올라왔고요.
1: 그러니까요.
0: 축하드립니다. 이런 주가 많지 않은데 오늘은
1: 모든 보내주신 분들 다 후보 되셨습니다.
0: 네 명 중에 한 분이 오늘 장원이 되시기 때문에
1: 네 25%의 장원 확률이 있습니다. 이야, 네 기대해 주세요.
0: 오늘 정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땡 잡았네요.
1: 네 그리고 심사하시기도 쉬우실 거예요.
0: 쉬우실 거예요.
1: 네 네 분 중에 한 분 콕 집어서 아니 두 사연이 좋다 그러면 뭐 1번, 2번, 네. 3번, 4번 이렇게 해주셔도 네. 괜찮습니다. 네,
0: 맞아요.
1: 네.
0: 자 그럼 주간 베스트 특집 금요일 순서 오늘 첫 번째 후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후! 자 주간 베스트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런 음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연이에요. 조용히 해야 돼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조용히 해야 됩니다. 네. 한번, 네, 사연을 한번 영화씨가
1: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음악은 깔아주셔야죠. 그래도.
0: 음악을,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음악 하나 깔아주세요.
0: 비싼 음악인데 오늘 깔아드렸습니다.
1: 한시의 음악다방을 진행하시는 이성훈, 성용화 두 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두 장의 유치원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족 자랑 적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장은요, 한국과 미국의 이 두 장의 유치원 졸업장입니다.
0: 그렇군요.
1: 11월 9일, 저지시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첫 아들의 첫 손자다. 건강하게 자라 어느덧 베이비시터에 맡기게 됐다. 자는 아들을 깨워 저희 부부는 서둘러 출근을 하는 생활이 계속될 때 한국으로 조기 유학을 결정하고 한국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 승낙을 받았다. 할머니 손에 서울의 한 유치원을 졸업하고 돌아왔다. 특별 교육을 부탁해 한글을 읽고 쓰는 것을 마쳤다. 덕분에 이곳 토요 한국학교에 빨리 적응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4월 초, 학교에 로고가 찍힌 큰 봉투를 기다리던 시절, 부통령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다.
0: 우와, 대박.
1: 해군사관학교 추천서를 써주신 거다. 합격됐다.
0: 당연하죠.
1: 오, 참으로 소수민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
0: 우와 대단한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1: 그러니까요. 네. 해군사관학교 진학을 접었다.
0: 왜요?
1: 왜 그랬을까요? 진학은 듀크 유니버시티로 결정을 하고
0: 명문대학교죠?
1: 그렇죠. 네. 2학년 때 NROTC로 시작을 해서 3년에 마치고 대학교 졸업식에 서울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오른쪽 어깨에 소위 계급장을 달아주셨다. 야, 할머니가 어렸을 때 네. 직접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요?
0: 아유,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할 때 핵 잠수함 안에 들여다보고 어마어마함에 놀랬다.
0: 어우와, 네.
1: 길이가 150여 미터에 높이가 10여 미터에 이르는 물체가 바닷속을 핵 원료로 누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 샌디에고를 출발해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는데 일본엔 정착할 곳이 있는 반면 한국은 정박할 곳이 없어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 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은 자주 국방 의지의 상징이라고 지난 수요일에 말씀하셨다. 국방대학원을 졸업하고 가족 3명이 캘리포니아 금문교를 출발해 뉴저지까지 4박 5일 동안 대륙 횡단을 마친 후에 근무지를 한국 용산으로 옮겨 한미 안보 장관 회의에 미국 측 대표단으로 장관의 브리핑을 서포트하는 일을 하며 하나하나 일을 배우며 거의 해외 근무 중이다.
0: 오, 야, 네.
1: 바레인을 거쳐 일본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본에 근무할 때는 어머니를 초청해 일주일 동안 일본을 구경시켜드리고 현재는 워싱턴에서 공부 중인데 5월 가정의 달 메모리데이에 휴가를 내서 지난 토요일 프랑스로 엄마와 함께 일주일 여행을 떠나 30일 토요일에 미국으로 돌아온다. 오, 내일이네요. 네. 엄청 기대가 되시겠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스페인어 공부를 마치고 다음 달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 해군과 함께 미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헌신하길 바라봅니다. 내년엔 엄마를 멕시코로 초청해 구경시켜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현재 미 해군 중령으로 근무하는 큰아들 사이먼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아니 죄송하긴요.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1: 섬기는 교회에서 롤모델이 된 아들 이야기로 오래전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두 아들 중 하나를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올 가을에 한 명이 사관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길.
0: 이야, 와 정말. 이야. 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죠.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1: 졌습니다, 졌습니다.
0: 아니 이건 무참하게 졌는데요.
1: 아빠가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지만 듀크 유니버시티로 결정을 하면서 여기 진학을 접었는데.
0: 전 제일 놀란 게 부통령.
1: 네. 그런데 또 그 아들이 이번에 사관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니까
0: 네.
1: 그 아빠의 또 못다 이룬 꿈을 이뤘네요. 또 학교로서는 하지만 이렇게. 네. 그 장교로서 이렇게 중요한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또 아버님을 보면서
0: 네네.
1: 예, 그 아빠를 보고 배워서 또 이번에 사관학교를 진학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0: 맞아요.
1: 네.
0: 저 맨하탄 32가 안에 예전에 한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1: 네.
0: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년간 이제 찬양사역자로 섬겼는데
1: 네.
0: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네이비를 갔거든요.
1: 네.
0: 여기 이제 현지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네. 네이비를 갔다가 첫 휴가를 왔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제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메라탄에서.
1: 그렇죠.
0: 미국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새까맣게 어린애잖아요. 손주뻘같이.
1: 그렇죠. 그렇죠.
0: 경례를 해요. 지나갔는데 경례를 할 수 있다.
1: 나라 일을 해주는 거 고맙다고 또.
0: 그래서 네. 이 미군에 대한 어떤 미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뿌듯함.
1: 맞습니다.
0: 어떤 자랑스러움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1: 네네.
0: 야, 정말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이 사이먼 자랑스러우실까.
1: 아니, 정말 큰아들도 자랑스럽고 또 아들도 그 손자도 자랑스럽고.
0: 네. 아, 네.
1: 와, 정말 부럽네요.
0: 저 같으면 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저는 심장이 터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할 것 같은데.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0: 정말 잘 버티고 계시네요.
1: 아, 너무너무 기쁘실 것 같습니다.
0: 하여튼, 네.
1: 자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좋으시겠어요?
1: 자랑하실만 합니다.
0: 아이 부러워서 그래요 성원이가. 네, 아 진짜 부럽네요. 자, 해군 중에 또 네. 우리 사이먼도 있지만 핵잠수함을 또 들어가서 한다잖아요. 이게 또 얼마나 멋있어요.
1: 그럼요.
0: 한동안 또 해군에서 네. 해군 안에 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타는 공군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거 이제 탑건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 영화가 유명했었죠.
1: 아이 그럼요.
0: 아 유명했었죠.
1: 그럼요.
0: 이 노래 나오면 예전에 아 난리났었어요. 자 우리 아, 사이먼과 우리 가족분들께 또 멋진 인사로 이 노래 또
1: 네,
0: 헌정합니다.
1: 드립니다.
0: Kenny Rogers, Danger Zone.

0: 네, 가족자랑 어디든지 요즘에는 돈을 내고 하셔야 되는데.
1: 아니 1번 후보님은 진짜 식사를 안 하셔도 배가 부르실 것 같아요.
0: 정말로 그런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1: 네.
0: 하루 세 끼 안 드시죠? 네, 보통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해도
1: 그러니까요.
0: 한 일주일 아니라 뭐 열흘씩 밥을 안 먹어도 아, 그냥 괜찮지 배가, 않나요?
1: 배가 네. 그냥 엄청 부르실 것 같아요.
0: 아, 네. 정말 저희 또 교민분의 얘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뿌듯하네요.
1: 네, 저도 자랑스럽네요.
0: 뿌듯하네요. 네. 자, 대한민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그날까지
1: 아자, 한국인이, 아자.
0: 한국인이 미국 대통령을 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1: 저희는 단골 손님을 좀 잠깐 만나고 올게요.
0: 너무 애국심에 고취된 나머지 지금 성훈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 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24시간 365일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제가 어제 바로 이 쿠쿠 제공을 성령아 씨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읽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1: 아니 제 단골손님을 뺏어가니까
0: 그러니까.
1: 네 용서할 수 없어요.
0: 이 상도의를 벗어난 저의 행위를 우리 청취자들께 사죄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에서 5월 말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예요. 지금 공진단과 올리브오일은 1+1이고요. 또 2+1이네요. 화장품 세트 구매 시 최대 450불 상당의 역대급 선물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단 한 번의 파격적인 기회에 지금 바로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으로 행사에 대해 문의해 주세요.
1: 블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듭니다.

0: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1: 한시의 먹대방 주간 베스트 특집 우리 가족 자랑 순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
6: 밴쿠버 호비즌 이퀄 하우징 랜들.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8: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 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네, 노래 한 곡 듣고 또 돌아올게요. 네, 뱅가보이즈가 불러주는 붐, 붐, 붐, 붐. 붐, 붐.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후! 자, 주간베스트 후보 이제 두 번째 후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무려
2: 네,
1: 우리 고양이는 한국어를 해요.
2: 에이, 거짓말.
1: 거기 아무리 봐도 지금 거짓말이라고 안 돼 있는데
2: 어떻게 고양이가 한국어를 해요?
1: 신기하죠. 만나보고 싶죠.
2: 이거 어우, 궁금하네요.
1: 우리 고양이는 한국어를 해요.
2: 제목에서 아주 궁금증을 확 네, 불러일으키는데요. 네.
1: 고양이 이름이 샤넬이 네. 샤넬이래요.
2: 샤넬 좋다. 네. 오,
1: 굉장히 아끼는
2: 명품.
1: 브랜드죠. 우리 영아 씨도 굉장히
2: 어우,
1: 아끼는.
2: 정말
1: 굉장히 애지중지하시잖아요, 이 브랜드.
2: 없어서 몰라요.
1: 누군가요, 신랑이? 하나쯤 사줄 수 있잖아요. 자, 고양이 이름인데 한번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성훈 씨, 영화 씨. 저는 베이사이드에 사는 샤넬이 맘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 고양이 샤넬이 자랑을 좀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샤넬이는 렉돌 품종인데요. 아, 렉돌. 사실 이 고양이를 얻게 된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교회 수양회를 갔었어요. 거기서 우연히 알게 된 분이 렉돌 브리더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품종, 예, 교배해가지고. 네. 네, 아기들 만드는. 네. 렉돌 브리더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렉돌을 너무 키우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더니.
1: 아, 렉돌을 워낙에 키우고 싶어 하셨군요.
0: 마침 지금 8주 된 렉돌 애기 고양이가 있는데 좋은 분께 드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렉돌이 어떤 고양이냐면, 좋은 혈통은 이 애기 고양이가 3,000불 정도부터 시작하는 고급 품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너무 믿기지 않아서 정말이요를 몇 번을 여쭤봤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가정에 가는 게 중요하지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1: 그분 정말 복 받으시겠다.
0: 그러네요. 네. 네. 그렇게 저희 집에 오게 된 샤넬이 이제 이번 8월이면은 5살이 되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의 보물이거든요. 고양이가 한국어를 한다니까 안 믿기시죠? 몇 달 전이었어요.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 샤넬이를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위층에, 왜냐면 이 고양이들이,
1: 네?
0: 그냥 여기다가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낯선 장소를 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1: 고양이들 막 고양이들은, 도망가잖아요.
0: 고양이들은. 네네.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이제 데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위층에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동생한테 샤넬이 밥이랑 물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부탁을 하고 갔죠.
1: 네, 그랬군요.
0: 근데 여행지에서 샤넬이가 잘 있나 집에 홈캠 녹화된 걸 보는데요. 저 그거 보다가 그냥 울어버렸어요.
1: 왜 그랬을까요?
0: 샤넬이가 저희가 없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딱 들어도 엄마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냥 야옹 소리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이거 저 사운드 파일 부탁드려요.
0: 이런 걸 이제 비슷하게 들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집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홈캠에 그게 녹화가 된 거죠.
1: 아유, 안쓰러워라.
0: 이 영상을 네. 보내주셨거든요.
1: 그래요?
0: 네.
1: 아, 그렇구나.
0: 이 영상
1: 저처럼
0: 파일...
1: 또 의심하는 사람을 네. 위해서.
0: 그냥 영상 파일 그대로입니다.
1: 네. 네.
0: 자.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1: 네.
0: 그 홈캠을 그냥 녹화하신 거예요.
1: 여러분도 잘 들어보시죠.
0: 들어보세요.
1: 어머. 어머.
0: 잘 못 들으신 분 계시죠? 너무 확신해가지고. 분명히 엄마, 아빠라고 제 귀에도 그렇게 들리는데요?
1: 아빠는 또 제대로 못 들었네. 엄마는 아빠, 진짜.
0: 엄마 다음에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1: 엄마가 너무너무 명확하게 들리는데요?
0: 네. 자, 다시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1: 어머. 그러네요.
0: 고양이가 문 앞에 앉아가지고 렉돌이 네. 문 앞에 앉아가지고 엄마, 지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1: 와, 완전 저 순간 소름이 자꾸 끼쳤어요.
0: 진짠데요?
1: 네. 네. 야. 죄송해요. 제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0: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조작이 아닐까 싶어서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AI나 그런 걸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홈캠에 녹화된 거 그대로입니다.
1: 야.
0: 렉돌이 원래 개냥이라고 하는데 주인 따라다니면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고양이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와 진짜로 신기하네요.
1: 와 문에 현관문에 딱 붙어 서가지고
0: 네.
1: 네.
0: 이건 보통 고양이 울음에 맞거든요.
1: 그렇죠. 어머
0: 엄마는 진짜
1: 와, 엄마는 정말 제대로 와. 어린 아기가 부르는 것처럼. 네. 많네요.
0: 신기하네요.
1: 야,
0: 요게 2번이었습니다.
1: 네.
0: 2번 사연이었습니다.
1: 와, 네. 샤넬이 어머님 사연이 2번이었습니다.
0: 2번이었습니다.
1: 자랑하실 만한데요?
0: 네. 자, 3번 후보 한번 만나볼게요.
1: 네.
0: 네, 우리 샤넬이가 2번 후보였습니다. 3번 후보 한번 만나볼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친정엄마보다 더 든든한 저희 시어머님을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0: 아, 진심일까요?
1: 어디 들어봐요. 제가 어머니와 인연을 맺고 한 가족이 된 지도 어언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네요. 강산이 거의 두 번은 변했을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어머니는 늘 한결같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기억은요. 제가 큰 아이를 가졌을 때예요. 신혼 초에 어머니와 잠시 6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무 냄새도 안 나는 생수조차도 비려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0: 아이고.
1: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어머니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새로 지으시고 구수한 숭늉을 끓여서 물 대신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지요. 그것도 모자라 입덧하는 며느리가 출근해서 행여나 굶지는 않을까 사과며 키위 같은 과일을 깎아서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도시락으로 숭늉병과 함께 쥐어주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먼저 아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올라가서 푹 쉬어. 밥 먹을 때 부를 테니까 그때나 내려오고 라고 말씀을 하셨죠. 며느리 눈치 보일까봐 배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6개월 뒤에 분가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오히려 살림 나기 싫다고 때를 쓰면서 버텼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서 독립하게 됐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시댁과의 인연이 18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단언컨대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께 단 한 번도 서운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 아들보다 며느리인 저를 먼저 챙겨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챙겨주셨거든요. 아이 둘을 낳았을 때 보여주셨던 어머니의 사랑도 역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게 고춧가루 전혀 안 들어간 온갖 영양가 있는 반찬과 뜨끈한 미역국을 바리바리 싸들고 매일같이 발걸음을 하셨죠. 게다가 몸조리 직접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아이 두 번 다 산후조리사 비용까지 전부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를 넘어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깊고 깊은 사랑 덕분에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두 아이의 엄마로 또 한 가정의 아내로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멋진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남편도 반듯하게 잘 자라지 않았나 싶어요. 제 시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족의 큰 사랑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때요? 이만하면 저희 어머니 자랑할 만하죠?
0: 그러네요.
1: 네. 아유, 자랑하고 할 만하고 말고요.
0: 지금 그 시어머니와의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1: 네.
0: 몇 분이 채널 돌리셨어요. 이거는 어떡하나요? 너무 정말.
1: 아니, 독 받으셨네요. 이런 그러네요. 시어머니를 만나신, 네. 네. 이 3번 후보님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0: 야,
1: 네.
0: 3번 후보님 같은 그런 시어머님만 계신다 그러면 정말 많이들 결혼할 텐데.
1: 갈등은 없죠.
0: 점점 더 많이 결혼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망설이게 돼요.
1: 네, 그런 분들 많으시죠.
0: 네, 집안이 반대하셔가지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네.
1: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좀 마음에 났는데요.
0: 네.
1: 멋진 어머니가 키워주신, 이런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에
0: 네.
1: 남편도 반듯하게 잘 자라지 않았나 싶다.
0: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만
1: 네.
0: 저는 좀 거기에는
1: 네.
0: 제가 그래도 5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1: 네.
0: 뭐 죄송합니다 청취자님들. 근데 제가 느끼고 아는 거는
1: 네.
0: 아무리 똑같은 조건이라도 그 사람 당사자가
1: 네.
0: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가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게 훌륭하셨지만
1: 네.
0: 아들이 훌륭하다.
1: 아.
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 3번 후보님은 남편도 잘 만나고 시어머님도 잘 만나고 야.
0: 그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1: 아니 남편도 반듯하게 네. 잘 자라지 않았나.
0: 남편이 그런지
1: 한다니까.
0: 아닌지는 그 부부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1: 아 그럴까요?
0: 이거는
1: 아니, 또 그렇게 또 정신승리 하신다 또.
0: 내년
1: 아.
0: 5월에
1: 네.
0: 또 다시.
1: 남편
0: 내년
1: 자랑으로
0: 5월이면
1: 다시.
0: 저희가 또 이걸 할 거니까.
1: 남편 자랑으로 다시 돌아와
0: 네, 1년
1: 주세요.
0: 1년 기다리셨다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자랑 보내 주셔서.
0: 우리 미연 님도 네. 와, 이거 고양이 진짜 엄마라고 하네요. 느낌표를 몇 개를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 네. 네. 이 비디오 저희 그 올려 드릴까요?
0: 요거요?
1: 네.
0: 아, 원하세요?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네. 제가 저희
1: 한시의 음악다방, 새로운 웹사이트에
0: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세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한 분의 후보를 남겨놓고 있네요.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왜냐면 시어머니 때문에 속쓰리신 분들이 계셔서 위로의 노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Love in the First Degree, The Banana Lama가 불러줍니다.

0: 자, 금요일 저희 또 단골 손님들입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지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네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번입니다.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 앤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 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을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여기에 한국 인심은 덤이에요.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시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159 3rd Street, 골드 플로이 뉴욕.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자,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마지막 후보 우리 광고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네. 주말에 또 축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영환 씨랑 또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손흥민의 마지막 댄스에 지금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보니까, 또, 성훈이가 약간 흥분했네요. 그래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참 감사한 건 다양하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이야기들이,
4: 네.
3: 고양이, 또 아들,
4: 시어머님.
3: 네,
4: 이번에는 아들.
3: 어린아들 얘기인데, 네. 제목이 네. 얼마나 웃기냐면 네. 우리 아들 제목이 자린고비 아들이에요.
4: 아니 그 아드님이 어떻게 하면 자린고비가 될 수 있죠?
3: 너무 궁금하죠? 네네.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14살 자린고비 아들을 소개할게요. 우리 아들은 아주 계산이 정확하답니다. 어릴 적 8살쯤 한국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께 용돈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다 한국 돈이니 일단 제가 쓰고 미국 가면 환율 따져서 달러로 준다고 약속했죠.
4: 아니 어머니들이 항상 용돈 받으면 네. 일단 내가 쓰고 나중에 엄마가 다 챙겨서 줄게 이러잖아요.
3: 네.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아 이게 잊어버리지도 않고 미국 오자마자 달러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샤갈. 아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4: 샤갈.
3: 그때 일단 입막음으로 체크를 써줬어요. 아 이 집안 굉장히 금융 집안이네요. 아들과 체크로 거래하는군요.
4: 아 입막음으로 체크를. 네.
3: 이게 보통 아들한테 신용이 쌓여야 체크를 줄 수 있거든요. 와 대단한데요. 그 체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가끔 그 체크를 이제는 입금해도 되냐며 절 협박해요.
4: 아니, 지금 아들이 아마 네. 그 체킹 어카운트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3: 나이가 어리니까. 네. 본인 앞으로 못 만들잖아요.
4: 입금을 못하네. 그래서 일부러 체크를 주셨네, 이 어머님이.
3: 갖고 있다가. 야, 너 숙제했어? 엄마. 체크 입금해도 돼? 아니야 아니야 편하게 해. 시간 넉넉해가지고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잔돈이 없어 10불을 줬는데 돌려주는 걸 깜빡했어요.
4: 아, 10불을 꿨는데. 네, 꿨는데.
3: 며칠 후 아들이 슬쩍 자려다가 제게 와서 묻더군요. 엄마 일어나봐. 엄마 일어나봐. 10불 언제 줄 거야?
4: 아우 아들 착해요.
3: 약간 무서운데요. 이거 무슨 설목지 막 그런 영화인가요 한국에? 또 마트에 가서 장 볼 때면 늘 우리 아들은 세일 상품만 골라와요.
4: 착하다.
3: 아니 저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가족 중에 제가 빵 터졌네요. 가끔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를 들고 와서는 괜찮아 이거 싸. 그치만 왜 특정 브랜드가 유명하겠어요. 맛이며 품질이며 보장된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늘 잔소리를 하죠. 아들 콜라는 C사, 응? 아이스크림은 H사, 응? 이거 다른 거와 비교하지 않아요. 가격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리지널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어느 날은 멕시칸 그 C사 아시죠? 그 체인을 갔어요. 딱 한 시간 동안 바이 원 게런 프리 행사가 있었어요. 아들은 날짜를 기억하고는 친구들까지 죄다 끌고 가서 시간에 맞춰서 딱 한 시간 하니까 딱 시간에 맞춰 줄 서서는 하나는 먹고 하나는 저녁으로 먹겠다며 다 같이 남은 하나는 들고 다니며 하루 종일 그걸 돌고 다니며 놀다가 헤어져서 집에 왔더라고요. 보통 애들이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지나칠 텐데 하나 가격에 두 개라며 혼자 식탁에서 저녁도 그 시사 물 그거를 먹는데 어찌나 그 뒷모습이 행복해 보이던지요. 정말이지 이 아이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어디서나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남자 녀석이 너무 계산적이고 좀스러운 거는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친 생기면 꼭 휘핑크림 뜨뿍 얹어서 카라멜 마끼아또 사주고 음료도 꼭 시사 정품 브랜드 사주라고 열심히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그래도 마더스데이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요 늘 아껴 쓴 덕에 누나보다도 통장이 더 두둑한 이 녀석이 꼭 저와 쇼핑몰 가서 갖고 싶은 거 고르라며 자기 데뷔카드로 멋지게 있네요.
4: 오, 너무 멋진다. 데뷔카드가
3: 있네요. 엄마 이름이겠지만 아. 네. 이 데뷔카드로 멋지게 계산해서 돈을 내주는 멋진 아들이랍니다.
4: 야, 축하드립니다.
3: 21세기의 사랑스러운 자린고비 내 아들 아들아 가방은 메스란다. 메스란다. 아유, 아유 웃긴다.
4: 아유 웃겨. 자린고비가 아니라 정말 현명한 경제 그 관념이 제대로 박힌 네. 그런 아드님이네요. 아, 또 자랑할 만하십니다. 역시.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주간 베스트 후보 사연 네 분 모두 만나봤는데요.
3: 아, 어떻게 야.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그냥 또 다 지났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4: 그러니까요.
3: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말을 매주 만들어주고 계셔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4: 아니, 오늘 심사위원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께 이 상품권을 드려야 하는지. 네. 네.
3: 방송이 마치더라도 저희 카톡창에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오늘 중으로 잘 집계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4: 장원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장원이 되셔도 네.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3: 맞습니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4: 감사드립니다.
3: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달을 한식 음악다방에서 저희가 대표로 이제 문을 닫을 건데요.
4: 네. 저희 내일 밤에 한국 축구 네. 하잖아요.
3: 네. 네. 자, 26명의 최종 명단이 확정되고
4: 나서 하는
3: 첫 번째 경기고요. 경기. 이제 두 번의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네. 1500m 고지대에서 축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정말 공이 대포알 같이 간다는데
4: 몇 시에 하나요?
3: 어떻게 되는지 저녁 9시입니다.
4: 저녁 9시에
3: 많이 많이 보시면서 네. 한국팀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오늘 아쉽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올게요. 이성훈이었습니다.
4: 성룡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만나요. 주말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6월 초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일요일 아침부터 6월 1일 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팰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2시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뉴욕 뉴저지 청취자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자, 5월 29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자, 바로 전 세계 제과인들이 설레는 세계 비스킷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문화권마다 바삭한 쿠키를 말하기도 하고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미국식 비스킷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양과 맛은 조금씩 달라도 지친 일상에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달콤함과 행복을 준다는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커피 한 잔에 바삭한 비스킷 하나를 곁들이듯 여러분의 흐릿해진 오후를 확 깨워줄 인간 비타민 여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퀴즈가 있는 금요일 곧 있을 퀴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주말 시작을 알리는 금요일이에요. 강력한 오후의 충전소 김전의 2시의 비타민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0: go.
1: 자, 여러분의 귀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유혹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시죠?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가 K-Radio US, K-Radio US로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 세계 비스켓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유, 그런 날도 있어요. 근데 비스켓이라는 이름이 그 뜻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요? 저도 한번 찾아봤죠. 비스켓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대요. 비스켓의 비스는 두 번이란 뜻, 그리고 코크투스는 굽다, 즉 구워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스켓은 원래 두 번 구운 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옛날 옛날에 유럽의 선원들이 긴 항해를 떠날 때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빵을 두 번 구워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커피와 함께 즐기는 간식이지만 처음에는 먼 바다를 건너기 위한 생존 식품이었던 셈이죠. 생각해보면 참 재밌어요. 나라별로 좋아하는 간식은 조금씩 달라도 간식을 찾는 마음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쿡은 쿠키, 영쿡은 비스켓, 일본은 샌베이, 그리고 한국은 과자.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간식보다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이 더 많다는 것. 냉장고 문을 괜히 열어보고 과자 봉지를 뒤적뒤적 해보고 커피 한 잔을 타면서 뭔가 곁들일 걸 찾게 되잖아요.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바꿀 발명들을 해냈지만 입이 심심한 증후군만큼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만 또 생각해보니까요. 비스켓이 우리랑 좀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또 무슨 소리냐? 자, 비스켓은 두 번 구워져야 완성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인생에서 여러 번의 뜨거운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금요일 비타민 퀴즈 타임.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 과자. 이 과자는 비틀어서 크림을 핥아먹고 우유에 퐁당 담갔다가 먹어야 맛있다는 독특한 취식법으로 매우 유명한 이 과자. 두 개의 검은색 초콜릿 비스켓 사이에 달콤한 화이트 크림이 들어있는 이 과자. 아, 특히요, 최근에는 세계적인 K-POP 그룹 BTS와 협업을 해서 보라색 쿠키를 선보이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이 과자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지금 바로 아시는 분 생방송 카카오톡에 답 올려주세요. 일터에서,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지금도 도로 위에서, 특히 이 시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업장에서, 또 사장님들, 또 직원분들, 택시기사님들, 리무진기사님들, 딜리버리 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커피 한 잔 같은 시간, 비스켓 한 조각 같은 여유를 선물해드리고 싶네요.

자, 퀴즈가 있는 금요일 두시의 비타민. 자, 문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이 과자는 비틀어 크림을 핥아먹고 우유에 퐁당 담갔다가 먹어야 맛있다는 독특한 취식법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비스켓의 날을 맞이해서 문제를 제가 뽑아봤는데, 아,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너무 쉽다. 두 개의 검은색 초콜릿 비스켓 사이에 달콤한 화이트 크림이 들어있는 이 과자. 특히 최근에요, 세계적인 K-POP 그룹 BTS와 협업을 해서 그 BTS의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보라색 쿠키를 선보이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과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방송 카톡창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렇죠. 정답 쭉 올려주고 계세요. 저도 좋아하는 과자예요. 오늘날에 제 몸을 있게 해준 과자랍니다. 해주셨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큰 보탬을 준 과자이군요.

0: 꿈꾸신 금요일 2시의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하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하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 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단순한 설계를 넘어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힘. 천연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이 5월 말까지 한정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제품 동충하초 사양 공진단, 원 플러스 원 등 놓치기 아까운 특별 혜택이 가득합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1: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0: 추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오늘 지구촌 비스켓의 날을 맞이해서 쿠키 과자 퀴즈를 냈었죠. 정답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쵸? 이상한 틀린 답을 올려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따가 제가 선별해서요. 오래간만에 오신 분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로 기준으로 처음으로 잡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답자분들에게 카톡으로 주소 남겨주세요 하면 아 내가 당첨이 됐구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자, 요즘에 한국하면 또 성수동, 한남동 같은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요런 핫플레이스에 가면 줄을 서서 먹는 K-디저트가 정말 많습니다. 요즘에 그 먹방 하시는 분들도 요 과자를 참 많이 ASMR부터 시작해서 먹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과 열풍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 세계 디저트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사실 이 트렌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선조들의 엄청난 주전부리 DNA가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에 SNS를 도배하고 있는 개성주악. 개성주악이라는 옛날 주전부리예요. 저는 이 이름이 주악 이읍 그 영상을 보면요. 한 입 탁 베어물면은 이 과자에 그 유당과 이게 당분이 쫙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짜서 흐르는 그런 당분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 칼로리가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맛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쫙 나오는 그거를 따서 난 계속 쫙이라고 했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원래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아무튼 개성 주악. 이 윤기가 촤르르 흐르는 조그만 미니 사과 같은 비주얼인데 이렇게 그 인플루언서분들이 한 입을 베어 물면 겉은 크래커처럼 바삭하고 속은 또 찹쌀 떡처럼 쫀득한 게 느껴져요. 이게 요즘 말로 완전 겉바 속촉의 끝판왕인데 사실 조선시대 개성 지방에서 잔치 때나 먹던 초고급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물 대신에 막걸리로 반죽을 해서 튀겨내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데 튀겨지자마자 생강 조청에 푹 담그기 때문에 한입 무는 순간 안에 갇혀있던 그 시럽이 입안에서 팡! 과자 육즙인가요?

넣어서 청량감을 준 수정과 에이드나 또 따뜻한 우유를 거품으로 올린 진저 라떼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는 한국형 시나몬 스파클링 티로 불리면서 아주 힙한 브런치 음료로도 통하죠. 여기에 마침표를 찍는 최고의 짝꿍이 바로 꽃단말이 디저트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말린 감을 먹는 게 아니라 요즘 K-디저트 카페에서는 달콤하고 쫀득한 꽃감을 얇게 펴서 그 안에 짭조름한 크림치즈나 또 고소한 호두를 넣어서 김밥처럼요 돌돌 말아서 잘라서 내놓거든요. 꽃감의 진한 단맛과 크림치즈의 크리미한 풍미 그리고 호두의 아삭한 식감이 입안에서 한 번에 싹 섞이는데 이거 해외 유명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사이에서는 와인이나 또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고 우아하고 우아한 동양의 맛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수백 년 전 선조들이 심심풀이로 즐기던 소박한 주전부리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또 전 세계인이 줄 서서 먹는 가장 세련된 트렌드가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고

제공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사람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주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기억하세요. 하루가 가득 찹니다.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99, 백도 한 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0: 시니어들 사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볼까요?
1: 네,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엔티에이징을 넘어서 나이를 적어도 10년, 15년 이상을 젊게 하는 리버스 에이징, 젊음 회복과 세포 신호 기술, 이거를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생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세포 간의 소통이 되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서로 잘 소통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방송 시작 전에 전화번호 먼저 안내해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생방송 카톡창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세요. 917-656-7717 다시 한번 917-656-7717번입니다. 코치님, 텔로유스에서 요즘 세포 소통이라는 말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뭐 소통을 하나요? 세포가 서로?
1: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몸은 수십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우리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세포들 사이의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소통이 원활할 때는 줄기세포 기능이라든지 면역 시스템, 호르몬 균형 등의 조화를 잘 이루어서 우리 몸은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반대로 세포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신호를 전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회복이 필요하다, 면역을 좀 강화해라, 재생을 시켜라 이런 신호를 계속해 보내는데 세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때는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고 복구하는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을 해요.
0: 그러면 반대로 세포 불통은 또 어떤 상태일까요? 세포 소통이 있으면 또 불통도 있겠네요?
1: 그렇죠. 맞습니다. 불통이라고 했을 때 쉽게 오늘 이제 방송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으로 비유하자면 주파수가 안 맞는 곳에 있으면 신호가 약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없잖아요. 지리직거리면서 소리도 안 들리고 소리 때문에 반대로 이제 또 신호가 잘 터지는 곳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이 소리가 깨끗하게 들려질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같습니다. 세포가 신호가 잘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면 몸의 균형과 신진 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약해지면서 온 몸에 그 불편함을 나타나는 것들이 증상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 피로, 매일 피로하다라는 걸 느끼시는 분,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하다. 또 통증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있는 분.
0: 맞아요.
1: 그리고 몸이 또 면역력이 약하다 싶으면 염증이 생기시는 분. 또 관절이 안 좋으시는 분들은 관절 때문에 또 거기 불편함을 느끼실 거고요.
0: 네.
1: 기억력 요즘은 깜빡깜빡한다 하잖아요.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면역이 약해지면서 이런 같은 변화들이 나타날 때 불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노화라는 것도 세포 소통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물론이죠. 그렇게 보는 연구 관점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포 간의 신호는 약해지고요. 회복과 재생이 필요한 전달도 느려질 수 있어요. 20대 후반만 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한 20%만 남고 80%는 사라진대요. 그 남은 20%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몸은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작동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불통이 되면서 이것을 세포 소통에 감소되면서 퇴행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려요.
0: 퇴행 정말 싫으네요. 그러면은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럼 소통을 이제 저희가 뭐 하는 이유가 이제 회복하는 거가 가능한 건가 이게 이제 궁금한 관점인 거잖아요. 또 소통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 소통을?
1: 네네. 물론이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0: 네.
1: 텔루이스는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이름인데 세포를 억지로 자극하는 개념보다는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회복 세포와 면역 시스템 사이 또 우리 몸에 있는 골수라든지 이런 데서 몸의 균형이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데 저희가 관점을 두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결되겠죠.
0: 네. 그러면요, 세포 소통이 회복이 되면 또 우리 몸은 또 어떠한 좋은 변화가 나타날까요?
1: 소통이 원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일단 주무시고 나면 몸은 가볍죠. 그리고 균형이 잡힌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의 이제 변화는 활력이 좀 있고요, 에너지가 느껴지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신다라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나오 계시고
0: 네.
1: 또 움직임이 편안하고 일단 자고 일하면 몸이 가벼우니까 네 움직이는데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거 그렇게 컨디션의 회복도 느끼시고요. 얼굴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고 입맛도 좋아질 뿐더러 화장실 잘 가시고 전반적인 웰빙이죠. 그게 향상이 되는 부분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네.
0: 맞아요. 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혈색이 좋은 이유가 뭐 이렇게 뭐 화장이 뭐 잘 받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안에서부터 신진대사가 다 원활하고 뭐 세포 간에 이렇게 뭐 좋은 이렇게 시너지가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혈색이 밖으로 이렇게 좋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저희가 지금 기록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만 명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0: 네.
1: 저희 이제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저는 이 체험의수라는 프로그램을 4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0: 네.
1: 당시 제가 신우신염으로 키드니에 염증이 들어가서 병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피를 채석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으면서 텔레유스를 또 접하게 되면서 텔레유스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7개월 차 됐을 때 제 몸이 사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염증이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피를 추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굿뉴스를 제가 들으면서 그 이후에도 이거 먹으면 계속 내 몸이 건강해지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섭취하고 지금 이제 올해까지 제가 4년 차 이걸 먹는데 제가 신우신염은 이제 그 당시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피를 추석해야 되는 단계 그런 어떤 급성 그런 상황이 됐지만
0: 네.
1: 제가 30년 넘게 저는 관절이 안 좋아요. 척추 협착증 잘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걸을 때 또 통증이 있고 걷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앞으로 걷지 못하고 옆으로 걷는 그런 느낌은 제가 이제 받게 됐었는데 작년에 제가 몸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제 주변에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보고 이제 똑바로 걷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척추 협착증이 치료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많이 제가 좋아져서 지금은 똑바로 쓰기도 하고요. 똑바로 걷기도 하고요. 또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가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선희킴 코치님도 좋아진 그 회복되는 것을 몸으로 느끼시지만
1: 네.
0: 주변에서 이렇게 걷는 모습도 좀 똑바로 제대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네요.
1: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좋아졌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많이 치료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건 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달을 먹고 뭐 치료가 되는 그런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우리 몸에 신호 분자가 그러니까 청정 지역에서 제품을 저희가 뽑아내서 신호 분자로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빼내주게 돼요. 염증을 빼내주면서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배출을 하게 되면서 온몸의 전체가 균형을 잡아주면서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한 것처럼 저는 신우신염도 치료가 되고 또 이제 척추 협착증도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죠.
0: 그럼 청취자분들이 정말 믿어도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 당연히 그렇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되는가 될까 뭐 이런 의심도 있었고
0: 네.
1: 그랬는데
0: 그렇죠.
1: 저희는 일단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임상실험을 가지고 있고요. 임상실험에 있어서 인지기능도 46.2%가 향상된다. 이것도 유니버시티라고 마이애미 거기에서 자료가 나와 있고요. 우울증 개선도 된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경우는 50%가 감소된대요. 그래서 50%가 감소되면 아무래도
0: 오실 때 경험 영상을 유튜브와 홈페이지로 또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텔로유스코리아.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써니킴 코치님 세포 소통과 젊음 회복이라는 새로운 건강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917-656-7717 917-656-7717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써니킴 코치님 오늘 또 많은 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네, 저희 이 프로그램은요, 약이 아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세포 소통과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4년차 지금 이걸 이제 먹고 있다고 했는데요.
0: 네.
1: 이거는, 예, 그래서 텔레비전은 단순한 제품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적어도 6개월, 1년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좀 몸에 어떤 호전되는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0: 네, 6개월, 네. 1년 정도.
1: 네네.
0: 그렇구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요.
1: 저희가 패키지로 하시게 된 네. 프로모션 해가지고요. 2,478불에 300불 상당의 저희가 또 발륨에 또 선물도 제품도 하나 더 드리고 있어요.
0: 아, 그러면은 이건 2,478불에 300불짜리 파우더를 제공해 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기간은 6개월 정도 되죠.
0: 아,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은 네. 한 달에 400불 정도?
1: 정도 됩니다.
0: 그렇구나.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금액보다도 일단 몸이 좋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니까 돈은 그 다음이다 이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부담되시더라도 일단 시작을 네. 하시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니까 아마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 몸이 이제 보내는 신호들을 다시 듣고 스스로 건강해지면서 관리가 시작되는데
0: 네.
1: 이게 정말 드셔보셔야만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아요.
0: 조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4년을 또 드시고 또 회복된 부분이 확실히 있으시니까 또 이 사업을 또 하시는 걸 텐데 그래서 지금 40대, 50대 사업자 파트너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이러한 좋은 또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반가운 소식 하나 더 들려드리자면 프로그램 개발하신 닥터 선생님께서 닥터분이 또 직접 LA에서 건강 세미나 뉴욕으로 오신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1: 네. 지금 6월 13일이고요. 네. 시간은 10시 30분 디모드 구 대동연회장이고요. 닥터 티나분이 직접 오셔서 이 제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0: 한참 네. 바쁘시겠네요, 그러면.
1: 예, 예.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더 신뢰도 되시고 확인도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자, 한 번 더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디모스 연회장, 구 대동 연회장이죠. 디모스 연회장 좌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예약 및 문의는요. 917-656-7717 917-656-7717번으로 써니킴 코치님께 연락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써니킴 코치님 또 인사 나눔으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0: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개 탔어! 이런 말 하죠. 근데요, 이 개 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시죠? 매달 꼬박꼬박 돈 부어야 되죠. 이자 많이 받으려면 마지막까지 한참을 기다려야죠. 혹시 개주가 딴 생각 품을까봐 예의주시해야죠. 아, 이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인 즉, 세상의 모든 행운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 성실함과 끈기는 기본이고요. 모든 불안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귀한 행운. 오늘은 우리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차례였으면 하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당신이 최고야. 이창용이 부릅니다. 당신이 최고야.

0: 매일 오늘 같은 날씨면 정말 좋겠다 싶지 않으세요? 살짝 더운 끼가 있지만은 결코 후덥지근하지 아니하고 끈적거리지 아니하고. 근데요, 정말 매일 오늘과 같은 날씨라면 이렇게 날씨가 좋다라는 거 모를 겁니다. 고마운 것도 없을 것이고. 흐리고 비 오고 춥고 그런 날이 있음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날씨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 텐데, 오늘과 같은 날씨 정말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오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어요.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보통 5월이면 입하와 소만의 절기가 있는데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집안에서도 계절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로 입하가 지나면 숲도 잠 안 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날씨가 너무 좋아 어른아이 할 거 없이 놀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달 6월이 시작하면서 망종과 하지가 시작이 될 텐데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하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라는 말이 있듯 6월 말쯤에는 비가 더 자주 올 텐데요. 한국으로 치면 장마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절개를 뜻하는 우리나라 하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 세계 무슬림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성지 순례, 일명 하지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와 메디나에서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하지는 우리나라 절기를 말하는 하지가 아니라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지로 무슬림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 수행해야 하는 메카 성지 순례 의무를 뜻하며 이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 오행 중 하나로 신앙 고백, 예배, 자카트, 단식과 함께 기본 의무로 꼽히고 있는 대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올해 하지는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약 150만 명의 순례객이 참여할 예정으로 봤는데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한 순례객이 이미 1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순례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도 순례자들은 아라파트 평원에 모여 신을 찬양하고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미국과 이란간 휴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사우디아라비아 성지 순례, 하지도 전쟁은 막지 못하나 봅니다. 현재 사우디는 이란 순례객의 입구를 허용하는 한편 메카 외곽에 첨단 대공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혹시 모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이슬람의 5대 의무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경제적, 신체적, 여건이 허락하는 신실한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종교적 의무라고 하는 하지.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네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습한 날씨 보이다가 어제부터 건조해지면서 날이 개이기 시작한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 끝까지 환상적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햇살이 가득하고 습도는 쾌적하며 북서풍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아침 기온은 50도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외곽 지역은 40도 후반까지 내려갔었으나 오후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까지 오르면서 맑은 하늘과 낮은 습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지고 도심 지역은 6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약한 바람과 낮은 습도는 계속 되겠고요. 내일 토요일은 졸업파티나 바베큐 파티, 또 축제, 뒷마당 모임 등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에 건조한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구름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시원한 북풍이 불며 습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토요일 델라웨어 해변에서는 아침 일찍 구름이 걷히고 레오보스 비치의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0도 안팎이 예상되고 오후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뀔 것입니다. 해수 온도는 60대 초반으로 수영하기에는 다소 쌀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밤 최저 기온도 49도, 섭씨 9도로 선선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도 DMV 지역은 맑은 햇살, 잔잔한 바람, 쾌적한 습도로 환상적인 날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0도대로 선선하게 시작이 되는 오전을 지나 낮 최고 기온이 76도, 섭씨 24도이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아울러 졸업파티나 야외 브런치,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여행하기에도 최적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델라웨어 해변은 일요일 대체로 맑은 하늘과 70도 안팎의 최고 기온을 예상하며 토요일보다는 일요일 중 해변을 즐기기에 조금 더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습도와 산들바람 덕분에 해변 산책로와 모래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6월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 다음 주도 맑은 날씨와 함께 점차 따뜻해지는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0도 중후반, 섭씨 27도까지 오르겠고 바람은 약하게 불며 습도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용하고 건조한 날씨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9로 매우 높으니 노화 예방과 주름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수시로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7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왠지 자꾸 트로트가 땡기네요. 강진입니다. 땡벌.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 찬바람이 불 때 시작한 것이 이제 5월에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0: 저는 금요일보다는 목요일 저녁이 좋아요.
1: 아, 왜일까요?
0: 내일 금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말이다. 아. 근데 금요일이면 벌써 토요일? 일요일? 일요일 밤이 너무 싫어.
1: 아, 너무 앞서가신다.
0: 그쵸.
1: 보기보다 끌어다가 걱정하는 스타일이죠.
0: 어, 끌어다가, 맞아요. 아, 미리미리.
1: 안 좋아. 어. 그래. 오늘을 즐겨.
0: 이 사람 안에는 그 여러 가지의 성격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성격 중에 어떨 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와의 공감이 형성이 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친구인지 유통기한이 있는 친구인지 그게 조금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 살면서 생전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다라는 이야기를 요 근래에 자주 듣습니다. 저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1: 누가 그래요?
0: 아니 그렇다고 눈까지 동그랗게 뜨고 취조하듯이 누가 따질 것처럼 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봤나 봐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살면서 인간적으로 힘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라 될 수 있으면 말수도 줄이고 그리고 조용조용 그리고 살도 빠지니까 옛날 입던 옷도 꺼내 입게 되고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얌전하게 보는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모습에서 그런 사투리를 쓸 수 있느냐. 예.
1: 완전.
0: 그런데 저는 진짜 온실 속의 화초는 일단 제가 싫고 거기에 집어넣는다 해도 제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오히려. 그쵸. 바깥으로 나오는 성격인데 그렇게 보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앞에 가서는
1: 온실 속의 화초가 되는구나.
0: 온실 속의 화초가 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거나 그리고 어떤 부류에 끼고 싶으면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1: 어. 아, 그럼요. 여러 가지 이면이 다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최현주 씨 같은 경우도 볼 때는 그냥 너무 얌전하고 지고지순하고 현모양처 같은데 의외로
1: 가시가 있습니다.
0: 설거지를 나는 쌓아놨다. 그 우리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했죠.
1: 좀 더럽습니다.
0: 그런데 그런 이면이 있는데 어우 갑자기 정이 확 가는 거야. 그전에는 좀 깐깐하게 그 하나의 매력이에요. 어떨 때는 나의 단점이 상대방에게 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반전인데요. 우리 남편한테 가서 빨리 말해줘야 되겠다.
0: 그리고 은근히 남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보면 거기 인사이드는 사랑이 항상 깔려 있어요. 보면
1: 남편한테 말해줘야 되겠다.
0: 네, 그 말 지금도 또 말해준다 그러잖아. 진짜 남편 싫으면요 관심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지. 이 얘기 남편한테 해줘야지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1: 나 이런 사람이야.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1: 어느 하이스쿨 선생님들 이야기.
0: 오, 재밌겠는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어느 날 하이스쿨에서 행정보조로 일하는 한국계 청년에게 보조교사로 일하는 60대 초반의 역시 한국계 아주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청년, 실은 내가 6월 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연초에 아들 결혼식을 치르러 한국에 다녀오는 바람에 내가 쓸 수 있는 유급휴가를 다 써버렸어. 아, 그런데 내가 또 형편이 어려워서 무급휴가는 쓸 수가 없거든. 무슨 방법이 있을지 교장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맞게 썼는지 좀 봐줘. 이메일 내용을 보니 유방암 수술이었습니다. 청년은 아, 네. 아, 그럼 혹시 제 남은 유급휴가를 양도해 드릴 수 있는지 챗GPT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지만 아쉽게도 챗GPT의 대답은 가능하지 않다고 나왔습니다. 어쨌거나 청년의 도움으로 메일을 막 보내고 가는 길에 한 여자 선생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하니 그 선생님도 자기의 유급휴가를 기꺼이 양도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곧이어 교장실에 호출을 받고 찾아간 아주머니

0: 보조교사는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어우, 내 비서 캐서린이 아주 유능해요. 반드시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에이, 그리고 또 혹시 정 방법을 못 찾는다면 이제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수술 잘 받으세요.
1: 방법을 찾긴 찾았죠?
0: 찾았겠죠.
1: 어떻게 찾았을까? 만약에 만약에 최현주 씨 같았으면 본인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럼 최현주 씨 같으면 어떤 그 멀씨라 그래야 되나? 배려? 자비? 할 것 같아요?
0: 저 같으면은 이게 지금 6월 초잖아요. 그러면 뭐 6월 중순이면 방학이잖아.
1: 한 1, 2주. 예, 예, 예.
0: 그때 애들 뭐 공부를 하나?
1: 안 하지.
0: 좀 빼주지.
1: 근데 빼주면.
0: 그러니까
1: 좀, 예를 들면?
0: 공식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네네. 그냥 이렇게.
1: 그거는 저는 교장의 재량 같아요.
0: 교장의 재량으로 예, 예.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옛날에 저희 딸도 네.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1: 아, 예.
0: 저희가 그때 너무 이민 초기라 너무 무식했어가지고 그 카운티를 바꾸면은 안 되는 걸 몰랐어요.
1: 오.
0: 그리고 한 6개월 남겨놓고 졸업식을
1: 학교를 옮겼군요.
0: 집을 이사를 했지.
1: 아니 저도 그랬어요.
0: 카운티를 이사를 했지.
1: 저도 그랬어요. 페어팩스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페어팩스 하이스쿨 다녀다가 제가 이제 세너빌로 이사를 했거든요.
0: 아, 같은 페어팩스는 괜찮아요.
1: 어.
0: 근데 우리는 라우딘 카운티로 이사를 간 거야.
1: 아예. 맞아. 그때 이사했죠.
0: 카운티가 바뀐 거야. 그러면은 학교도 바꿔야 된대요.
1: 맞아요.
0: 한 학기 남겨놓고 학교를 어떻게 바꿔?
1: 글쎄, 맞아.
0: 세상에 그때 울고 불고 날벼락 생 난리가 없었는데 네네. 저희가 막 교장 선생님께 사정하고 저희 부모의 잘못입니다.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1: 저희가 이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0: 무식한 게 죄입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예예. 교장 선생님께서 예. 이제 카운티에서 그럼 교장의 재량으로 봐줘라 이렇게 네네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무사히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잘 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1: 그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법에 저촉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건 충분히 교장의 재량이고 그리고 그게 뭐 1년 2년 남은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말이 6개월이지 뭐 3, 4개월 몇 개 더 되겠어요.
0: 정말 그때 생각하니까
1: 너무 감사하죠.
0: 그리고 어쩜 이렇게 무식할까?
1: 아니에요. 그거는 무식하다라기보다는 모를 수 있죠.
0: 남의 나라.
1: 예예.
0: 몰랐어.
1: 우리가 이 학교에서 미나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잖아요.
0: 없잖아요. 몰랐어요.
1: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어쩌면 공부를 한 친구들도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는
0: 경험이 없으면
1: 그럼요.
0: 모를 수 있죠. 근데 참 이 학교도 아유 그 행정 보조로 일하는 청년이나 길가다 만난 선생님이나
1: 다들
0: 교장 선생님이나 어쩌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도와주려고 막 자기 휴가 다 내놓겠다 그러고
1: 그러니까
0: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든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 그러고
1: 그러니까.
0: 진짜
1: 다른 선생이 다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그래도 이거는 원칙을 따라야
0: 지켜야 됩니다.
1: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또 얘기가 안 올라왔겠죠. 이게 진짜 트루 스토리죠.
0: 완전. 또 우리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서
1: 어느 학교인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0: 아직 세상은 따뜻합니다.
1: 맞아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이렇게 훈훈하게 5월을 또 마무리하게 되네요.
0: 그러네요.
1: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괘씸죄는 걸리지 말자.
0: 안 되죠.
1: 그리고 조금만 말을 하면 미국은 통해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읍소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고 사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미국은 솔직한 거에 굉장히 관대하더라고요.
0: 나 굉장히 솔직한데.
1: 너무 솔직해서 근데 또 이 한국 사회는 또 너무 솔직하면 손해 보잖아요. 물론 다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무슨 일을 할 때 솔직하게 자그만 내 눈앞에 자그만 이익 때문에 거짓을 해서 불편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끝까지 읍소해서 자기 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건 없겠죠.
0: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도와줄
1: 그러니까 협력하여
0: 선을
1: 이루라.
0: 아멘.
1: 네, 자, 너무 따뜻합니다. 예. 더워
0: 실화라서 또 가까이에서 저희 동네
1: 페어팩스 카운이라고 하니까
0: 네, 예, 예. 이야기라서 더 훈훈했습니다.
1: 마이크 끄고 언학계지 물어봐야지. 자, 지금까지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의 최현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0: 남은 한 주간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1: 성 가인이여라, 오늘같이 좋은 날.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국 런던의 심야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들을 노려 연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런던 중앙형사재판소는 성추행 및 공연 음란 등 총 9개 혐의로 기소가 된 46살 살만 유사프라는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출소 후 4년간의 보호 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으며 평생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성범죄 예방 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은 그가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이던 2024년에 드러났는데 당시 런던 경찰청이 영국 교통경찰에 그의 신원과 범행 수법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영국 교통경찰은 미제로 남아있던 과거 사건들을 재수사해 그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심야 지하철에서 연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수사 결과 센트럴 라인과 주빌리안 라인 열차에서 혼자 잠든 여성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그는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해 성추행했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여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첫 범행은 2017년 3월 당시 그는 스트랫퍼드 인근을 지나던 센트럴 라인 열차 안에서 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영국 교통경찰은 열차 내부 CCTV 부족과 유사프가 개찰구 이용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점 때문에 오랜 기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꿔 성추행 8건과 공연 음란 1건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경찰 측에 의하면 그는 심야 철도망에서 고립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노린 계산된 범죄자였다며 피해 여성들이 겪었을 충격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놈도 미친놈이긴 하지만서도 아니 다 큰 가신 애들이 밤늦게 쳐 돌아다니니까 화근이 생기는 거 아니오? 일찍 일찍 탱기하지 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집 놔두고 이 그런 데서 디비자 자기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유행이 급속히 확산을 하면서 사망자가 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병은 최근 몇 년 사이 발생한 에볼라 확산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큰 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해당 지역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유행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백신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변종과 연관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제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데 치료제와 백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국경을 통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국경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으며 감염이 국경 지역을 넘어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접 국가들로도 긴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자 추적과 격리, 접촉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분쟁과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방역 체계가 원활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이 기본 에볼라 대응 방식과 달리 백신 공백과 변종 특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신속한 지원 없이는 확산을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요새 어디 사람 무서워 댕기것이오? 악수도 편하게 못하고 따니께. 즉석 라면 화물에 담배 수천 개비를 숨겨 반입하려던 밀수 정황이 적발이 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입국 관리청은 창이 항공화물센터에서 즉석 라면으로 신고가 된 화물 안에 숨겨진 세금 미납 담배 약 9,300개피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당 화물을 엑스레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검사 과정에서 즉석 라면으로 신고가 된 화물의 영상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됐고 정밀 조사 결과 즉석 라면 상자 안 개별 포장에 담배를 숨긴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압수한 물품은 싱가포르 세관에 임계했으며 현재 세관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물론 운반, 보관, 소지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탈루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최대 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6년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식품이나 식품 포장을 이용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를 숨기는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지난 4월 7일에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한 남성이 우드랜즈 검문소에서 빵 속에 밀수 담배 8갑을 숨긴 채 싱가포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도 있다고 하네요.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글씨 하늘을 칠 놈이 있을래나 아무리 검시 검문을 여도 숨기고 들어오겠다고 하는 작자들이 아이 우치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 출연진 명단이 공개된 직후 일부 가수들이 잇따라 하차 의사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기념사업의 일부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콘서트는 오는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출연진에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인기를 끈 가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명단 공개 직후부터 일부 가수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된 행사인 줄 몰랐다며 공연을 앞다퉈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힙합 가수 영 MC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프리덤 250 행사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에이전트에게 알렸다며 아티스트들은 이 행사에 정치적 관련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행사에서 워싱턴 무대에 서고 싶다고도 했고 또 프린스와 함께 활동했던 펑크록 밴드 더 타임의 프론트맨 모리스 데이도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그는 짧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나는 안 하겠다라고만 적었습니다. 또 하차와 별개로 출연진 명단을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가 비당파적 성격이라고 반박하면서 프리덤 250은 미국의 역사를 기리고 모든 미국인이 참여하는 대표 기념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는데 주최 측은 현재 출연을 철회한 아티스트와 매니저들을 상대로 복귀 가능성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대중문화계에서 트럼프 관련 행사 출연 여부는 사실상 지지 또는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스포츠팀의 백악관 초청 참석 여부가 논쟁이 됐었고 여러 유명 가수들은 트럼프 캠프가 유세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자신들의 음악을 쓰지 말라고 요구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한 뒤 일부 아티스트들이 예정된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논란도 트럼프 관련 행사 출연 여부가 미국 대중문화계에서 정치적 지지 또는 거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 온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갈 사람들을 불리하지. 개나 소나 부른다고 다 가가니. 요새 딴 딸아들 말이오. 뭉칫돈 줘도 배알 꼴림은 안 간다니까. 옛날 못 먹고 살 때면 모를까. 지요? 아유, 지도 안 가지요. 부르지도 않겠지만. 또 모르지. 백지수 표는 줄란가 모르겠네. 미국 조폐국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초상화가 든 250달러짜리 기념화폐의 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 사실을 CNN에 확인해 주면서 Activity Legislation
적극적인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계획과 그에 따른 활발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CNN은 사우스캐롤라인의 공화당 조 윌슨 하원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미국 대통령을 건국 250주년에 상징적인 인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어제 날짜 보도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리들이 조폐국 담당관을 압박해서 대통령의 초상화가 된 250달러짜리 기념 지폐를 발행하도록 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법은 살아있는 공직자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것을 1866년부터 금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도는 150년 만에 생존한 대통령 초상을 화폐에 인쇄하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미 재무부의 재무관과 고문이 추진해온 이 사업은 조폐국 직원들을 계속 압박해서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재무관이 직접 제공한 지폐 시안 디자인에는 250달러짜리 지폐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가고 양옆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서명이 각각 담긴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폐국은 250달러 지폐 제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100달러 지폐는 이미 인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250달러짜리 기념화폐에 트럼프 초상을 넣도록 한 개정법안은 지난해에 의회에 상정이 되었지만 이후 진전되지 못한 채 남아있었는데, 내부 반발과 함께 이 사업에 반대하던 인쇄국장은 지난달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됐다고 합니다. 1866년 미 재무부 중간급 관리에 초상이 든 5센트짜리 화폐 발행이 불법으로 판정된 이후로 미국에서는 현직이나 살아있는 공직자 초상이 화폐에 등장하지 못했었다고 하네요. 아니,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왜 이리 서두르신대요? 아니, 가신 다음에 혀도 대잖요. 무슨 버킷리스트도 아니고 말요. 시방 헐 일이 뭘 나 많은디 요 따위 것에 신경 쓰고 그런데요. 대체 대통령은 왜 또 달라고 했대요? 이 진지하게 묻고 싶네. 예? 무엇 때문에 총 비껴 맞아가면서까지 홀려고 하셨는지 참 당최. 플로리다의 도로에서 지난 2월 경찰차가 한 승용차를 갓길로 유도해 세울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교통법규 위반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은 36살의 여성 운전자에게 운전 중 오른손으로 폰을 붙잡고 만지작거리는 걸 봤다며 부주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잡을 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성은 손이 없는 오른팔을 세 번이나 들어 올리며 일관되게 경찰관의 주장을 부인했지만 경찰관은 티켓을 발부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녀의 SNS를 통해 공유되며 논란이 됐고, 이 여성은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기로 하고 첫 재판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재판을 이틀 앞두고 경찰은 돌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티켓을 취소하며 스스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하네요. 도대체 말이오, 티켓 끊는 거 무엇을 위해 끊는 거래요? 이 원활한 교통 정리를 위한 것이오, 아니면 돈 벌라고 끊는 것이오? 이 숨어서 잡는 건 위법이라고 하더만서도 아직도 쥐새끼처럼 숨어서 잡는 짭새들이 있으니 말이오. 이 마지막 소식으로, 북미 최대 규모의 K-콘텐츠 박람회 K-엑스포가 나흘간의 여정 끝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영상 속에서만 보던 한국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려는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한국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색 부스가 LA 한복판에 문을 열어 즉석 한강 라면을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고, 갓 튀겨난 한국식 치킨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주말 LA 다운타운에서 열린 K-Expo USA 행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최한 것으로, 이번 행사는 K-POP과 K-콘텐츠는 물론 음식과 뷰리까지 만나 K-스타일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 라인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여했는데,
개인별 맞춤형 K-뷰티 컨설팅도 큰 호응을 얻었고 메인 무대에서는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열려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화려한 콘서트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 박재범과 인기 K-POP 그룹들이 총출동하면서 열기는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열기는 비즈니스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콘텐츠 소비재 기업들과 현지 바이어들 간의 수출 상담 면담이 쉴 새 없이 이어졌고 현장에서 업무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북미 대륙까지 뜨겁게 달군 K-EXPO의 여정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LA에 이어 6월에는 프랑스 파리, 9월에서는 멕시코에서 K-EXPO가 열려 K-스타일의 확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참말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 K-콘텐츠요. 영원하라, 영원하라. 아마 K-팝의 선두주자 시조가 아닌가 합니다. 김 시스터스? 김?

김시스터스의 김치 깍두기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잠시 줄이겠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오늘은 방 부장님 볼 수 있나요?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문화를 기념하는 제5회 하워드 카운티 AAPI 페스티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워드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켈빈 볼과 인권형평성 사무국 AAPI 위원회는 메릴랜드 시민협회와 함께 문화공동체 축제를 메릴랜드 컬럼비아 메리웨더 파크에서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합니다. 다양한 민속 공연과 아시아 전통 음식, 코리안 바베큐 박스, 떡볶이, 잡채, 김밥, 불고기, 그리고 이희경 고전무용단 풍물패 한판, 청소년 국악팀 징검다리 공연, 북글씨 시연, 오징어 게임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즐거움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 메릴랜드 한인시민협회 www.lokamd.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좋은 방송, 편안한 방송, K-Radio.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2부 하시는데요. 듣고 계시는데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싸. 오늘 1부서부터 2부까지 계속 트로트로 가나요? 오늘 불금이라 월화수목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노래 들어보이소 하시면서 오늘 미쳐버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애니님 듣고 계세요.

신이 나지만 길기도 엄청 긴 노래네요. 오늘 미쳐버려라는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주신 삶에 감사드리며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또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대하니 마음도 몸도 따뜻해집니다. 꿉꿉했던 며칠간의 습도가 온몸을 짓누르니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팔, 다리, 허리, 몸. 그래서 젊음이 좋은 것 아닌가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청춘으로. 핫, 둘, 핫, 둘. 운동합시다 하셨어요. 인생은 즐겁게 건강은 영원히 하시면서 나훈아의 청춘을 돌려다오 신청해 주셨네요.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이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요.

은경 씨, 또 벌써 불금이 찾아왔네요. 한 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수고할 게 있겠습니까? 열심히 매일매일 잘 들어주시고 또 카톡 보내주시고 좋은 글 찾아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조섭진님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고의 주말 되길 바라시면서 불금에 좋은 글귀 보내주셨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들 속에서 빛나던 당신의 노력이 마침내 달콤한 쉼표를 만나는 시간. 남은 오늘은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밤이 되기를.

여러 가수들과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이번 주는 특별히 4명의 가수와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퀴즈는 매일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오늘도 또 퀴즈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재미 붙이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보내주신 퀴즈도 아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복별님에게는 20불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0: 이 가수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수까지 알면 너무 퀴즈가 쉽지 않을까요?
1: 변한 게 없는 너 가끔
0: 자, 이렇게 해서 총 네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네 명의 가수의 노래 들려드렸는데요. 들으시고 공통

사랑 일기 이 노래 들으면 제가 어느 깊은 숲속에 있는 느낌이 들지요. 아 정말 오늘 같은 날 깊은 숲속에서 서늘한 바람과 나무향 느끼며 있고 싶네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시인과 춘장의 노래 들으시고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바로 오늘은 시장 보러 가는 날.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갖고 오셨을 텐데요. 잠시 후에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하는 세일 품목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H마트의 방정희 부장님과 함께 세일 품목 알아보는 이 시간. 웰컴 백. 방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0: 반가. 예. 잘 다녀오셨죠?
1: 예, 뭐 잘. 뭐.
0: 갔다 온 사이에 날씨 완전
1: 눈이 좋아졌네요.
0: 죽이죠?
1: 네,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0: 아유, 그동안 얼마나 날씨, 입이 고팠는지.
1: 예.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아, 또 네. 오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네. 그 4월 말에서 5월 거의 중순까지 묘종을 팔았잖아요.
0: 네, 네, 네.
1: 이제 날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고추, 가지, 오이, 상추 뭐 해가지고 아마 네, 네. 지금 이제 아마 잘 자라고 있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또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거든.
0: 그럼.
1: 물만 주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뿌리가
2: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땅에 이제 그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 근데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키포인트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0: 네.
1: 우리 고추 같은 경우에는 고추가 지금 자라면 한 50cm 이상씩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가지가 두 가닥에 나와 있을 거예요.
0: 네.
1: 그거를 이제 방아다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다시 자라서 또 방아다리가 또 생기고 이래서 그 방아다리 사이에서 고추가 열리는데
0: 네.
1: 그러니까 고추가 자라다 보면 첫 번째 방아다리에서 꽃이 하나 딱 필 거예요. 근데 그 꽃을 꽃이 펴서 이제 고추가 열리잖아요. 그 고추를 키우면 안 돼요.
0: 그럼요.
1: 잘라버려야 돼요. 그거를 그 고추를 잘라버려야지만이 그 위쪽으로 고추가 더 많이 풍성하게 생겨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보면 고추가 열린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그냥 키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울 때 그래도 좀 이왕이면 많이 풍성하게 고추가 열리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거를 따주는 게 좋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방아다리 밑으로는 이파리는 다 따버린다.
0: 네.
1: 그러면은 좀 이제 고추가 빨리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도 마찬가지. 그렇게
0: 네.
1: 또 이제 방아다리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또 따버리시면은 가지도 풍성하게 막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이. 오이. 오이는, 아, 근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오이 아마 지금 다들 물을 열심히 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이는 사실 물을 많이 먹고 자라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오이는 다섯 마디 위까지에서부터 키워야지
0: 네.
1: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오이는 다 따버린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첫 열매는 다 따버려야지만이 그 다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다.
0: 알겠습니다.
1: 그거 꼭 기억하시기 네. 바랍니다.
0: 그까지 하죠.
1: 예. 아 그러니까 깻잎.
0: 아 깻잎.
1: 깻잎. 깻잎은 우리가 그냥 심어놓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0: 네.
1: 심어놓으면 살지 않아요.
0: 그럼요.
1: 관리를 해줘야지.
0: 아 깻잎도요?
1: 예.
0: 어 깻잎은 대충 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왕 깻잎을 따서 드실 때 우리가
0: 네.
1: 매장에서 깻잎을 사서 드시듯이
0: 네, 네.
1: 상품성이 있게 해서 드셔야지
0: 네.
1: 좋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데 보통 이제 깻잎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심어놓으면 산다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
0: 그렇죠.
1: 그러면 깻잎대에서 이제 곁가지가 막 나와요.
0: 아~
1: 곁가지 나오기 시작하면 오, 또 이제 풍성해지네. 더 많이 생기네.
0: 네?
1: 그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다 훑어내야 돼.
0: 아하, 그래요?
1: 다 훑어내야지 위에 네. 상단에 있는 깻잎 6장이 크게 손바닥만하게 자랐을 때 두 장 떼내고
0: 예.
1: 또 두 장 떼내고 이렇게 해서 드셔야지 깻잎을 상품성 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그 깨 털으실 것 같으면은 네네. 그냥 놔두세요. 네. 깨 털어서 들기름 짜시면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집에 그렇게 뭐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짓잖아요.
0: 그쵸.
1: 그냥 그 앞에 메꾸리고 갖다 심고를 하시니까 네. 잠깐만 손 주시면은 쉽게 아주 상품성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거저 먹는 건 없네요.
1: 아,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전주부터 시작해서 CJ 모험전 2주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2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예, CJ 제품이 지금 세일하는 품목이 110가지인가가 돼요.
0: 와.
1: 110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그 전주 그 포스터에 보면은 뭐 네. 햇반하고 18개짜리 햇반 뭐 14불99 네. 비비고 왕겨자 3파운드짜리가 899 나와 있는데요.
0: 네네.
1: 요거 외에 상품이 110가지를 더 이야. 세일을 해요. 그러면 뭐 CJ 제품 전품목 다 한다는 거예요.
0: 진짜 그러네요.
1: 진짜. 네. 근데 제가 요거 두 가지 제품 외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우리
0: 예예.
1: 그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네. 안내를 드리면요.
0: CJ는 뭐 만두죠, 만두.
1: CJ 만두. 돼지고기 왕겨자, 소고기 왕겨자, 네. 치킨 왕겨자, 매운 왕겨자가 다 699예요.
0: 와.
1: 그다음 백설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2불 49전이고요.
0: 네.
1: 아, 순한맛 고추장, 진한맛 고추장 요게 15불 99전, 재래식 된장이 10불 99전 세일 나와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고소함이 가득한 참기름이 지금 6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또 백설에서 나온 그 양념 소스가 있어요. 소불고기 양념, 쇠갈비 양념, 닭, 돼지 불고기 양념,
0: 네.
1: 돼지 갈비 양념이 요게 다 4불 49전에 나와 있습니다.
0: 아니, CJ 문 닫아요?
1: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서 거의 35에서 40% 디스카운트 세일을 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0: 아니, 우리한 너무 감사한데 아니, 걱정되네.
1: 근데 뭐 뭐 사는 사람이 기쁘면 뭐 그것까지야 뭐 우리가 저거 할 건 없잖아요.
0: 예, 쥐 고양이 생각할 거 없겠지만 소동. 예. 네.
1: 그다음에 하선정 멸치 액젓, 까네리 액젓이 4불 99전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아 그다음에 사골곰탕, 비비고 사골곰탕도 지금 세일 나와 있는데 10불 99전이고요.
0: 예.
1: 그다음에 백설 동치미, 물냉면, 함흥 비빔냉면 4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아, 그 다음에 백설 비엔나 소세지도 599 세일 나와 있고요.
0: 네.
1: 요 제품에 100가지 제품 전품목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0: 네.
1: 우리 고객분이 뭐 CJ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0: 그
1: 상품 자체가 또 깔끔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0: 믿을 수 있고.
1: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할 때 요로 구매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요?
1: 아, 다음은 이제 40주년 항상 세일 안내를 드리는데 아이들 좋아하는 허니버터칩.
0: 아, 요거 맛있어요.
1: 네, 요거 300g짜리가 18개가 들어있는 박스가 요게 12불 99전이에요.
0: 와, 하나에 1불도 안 하네요.
1: 요거, 그렇죠. 뭐 12불 99전. 요건데 요게 과자를 우리가 뜯으면은 이거 먹다가 남겨놓잖아요.
0: 그렇죠.
1: 네. 크림 그대로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말아놔요.
0: 네네네.
1: 근데 요게 이제 그 300g짜리니까는
0: 네.
1: 요거 그냥 가볍게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0: 운전하시면서 골프 치시면서.
1: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큰 과자 줘봐요. 먹기 시작하면 다 먹잖아.
0: 다 먹으면 이제 밥 못 먹지.
1: 이제 못 먹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작게 포장된 거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주 수속형이야.
0: 네네.
1: 요게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또 여름에 또 이제 더워지면 생각나는 게 뭐 콩국수.
0: 냉면 콩국수.
1: 냉면 콩국수잖아요.
0: 빼놓을 수 없죠.
1: 그렇죠. 그래서 정식품에서 나온 진한 콩국물이 8불 99전.
0: 오.
1: 요게 세일이 나와 있습니다.
0: 아우, 요거 집에서 요거. 하려면 번거로.
1: 그래도, 고집이 심는 분들은 내가 해야 더 고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또 간편하게 드실 때는 또 요렇게 이용해서 드시면
0: 쉽게,
1: 참 좋네요.
0: 쉽게. 예. 예.
1: 그리고 요 콩국물 건강에 너무 좋은 거
0: 너무
1: 아시죠?
0: 좋죠, 너무 좋죠.
1: 자, 드디어 또 왔어요.
0: 아, 왔구나. 왔어요.
1: 요거 엄지네 꼬막
0: 네.
1: 팝스토어를 지금 페펙스점에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24불 99에 지금 엄지네 꼬막 판매하고 있고요.
0: 네.
1: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요. 저희 페펙스 매장에서는 10시 반부터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있고 또 그 전에 오셔가지고
0: 줄 서시는 분들 있어요.
1: 꼬막 왜 안 해요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0: 빨리
1: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10시 반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약간 준비하면 10분 정도 소요되고 네. 한 10시 40분 이때부터 판매가 되니까
0: 재촉하지 마시고 조금만 네.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1: 저희 페이팩스점에 오시면 엄진의 꼬막 24불 9구에 사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아 나는 근데 페이팩스점이 너무 멀어.
0: 그럼 어떻게?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
0: 뭐, 포스 처치나 뭐.
1: 그래서 네.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우리가 페이팩스점이 얼추 중앙지점에
0: 있죠.
1: 이렇게 우리 에치마트 버진에 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센터빌 쪽에서는 센터빌 매장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오. 거기서는 뭐 행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0: 네네.
1: 저희가 그쪽에
0: 같은 가격입니까?
1: 같은 가격이고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그쪽에 보냅니까? 보내요. 보내가지고
0: 아.
1: 그쪽에서 손님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0: 그럼
1: 하고요.
0: 그럼 버크는요?
1: 그리고 또 이쪽 그 에난델이나 이쪽은 버크점 쪽에
0: 그쵸?
1: 또 저희가 또 보내서 예. 버크점에서 또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0: 네.
1: 엄진의 꼬막 요거 행사 팝스토어 요거에 매일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런 행사 때만 이렇게 저 드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0: 네.
1: 요거 3일간 진행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4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0: 리밋 있습니까?
1: 리밋이 세 개가 걸려 있기는 해요.
0: 지혜롭게.
1: 이렇게 지혜롭게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손님 또 많을 때
0: 네.
1: 또 막 그 막 열 개씩 사가시면 뒤에 분들은
0: 그럼.
1: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셔가지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0: 맞아요.
1: 저희가 묻혀서 판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게 걸리니까
0: 네.
1: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만 네.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가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요. 캐탈룹이 개당 3불 49전 나와 있고요. 타미망고 박스가 9불 99전입니다. 네이블 오렌지 패키지에 4불 99전이고요. 백천도 복숭아가 파운드에 2불 49전 나와 있습니다. 사인 머스카포도 요게 패키지에 9불 99전 나와 있고요. 스마트카드 온리세일로 파가 3개에 99센트. 아, 가격 너무 좋네요.
0: 네.
1: 요거. 근데 제가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 파 사셔다가
0: 심으라고
1: 심으면은
0: 네.
1: 그냥 급할 때
0: 네네네네.
1: 급할 때 쓰신 만큼의 파는 되니까 그 앞에 집 앞에
0: 아,
1: 이렇게 심어놓으셔서 한번
0: 자꾸 잊어버려
1: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체리 토마토가 3불 99전 패키지에 세일 나와 있고요. 양송이 버섯 패키지에 1불 29전. 브로콜리 파운드에 149에 지금 나와 있고요. 미니 스윗 페퍼가 2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허니즈사가 2파운드 패키지가 3불 49전 나와 있고요.
0: 너무 맛있어요.
1: 이건 너무 맛있어요. 사과.
0: 허니 크리스피보다 더 맛있어요.
1: 하여튼 허니 뭐 이런 건 뭐 스윗 이런 건 들어간 사과는 일단은 그냥 믿고 드셔도 돼요.
0: 달달해.
1: 달달해요.
0: 달달해요. 예, 예. 예.
1: 그다음에 금토일 한정 판매료 하고 있는 전보 블루베리가요. 패키지에 3불 99전 나와 있고요.
0: 네.
1: 씨 없는 수박 요거 개당 5불 99전. 자, 우리 에치마트가 전국에서 수박은 제일 싸게 판다.
0: 그럼 그럼 그럼.
1: 5불 99전. 요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수박 있잖아요.
0: 네네네.
1: 오늘 들어온 수박을 보니까
0: 어.
1: 평상시에 수박의 1.5배야. 수박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0: 대박.
1: 엄청나게 커요.
0: 강호동 머리만 해요?
1: 아, 그거 한 배 반 될걸요.
0: 그 정도입니까?
1: 그 정도로 커요. 근데 가격이 5구구예요.
0: 야,
1: 근데 이제 그렇구나. 저희가 전주도 세일하고 전전주도 계속 세일을 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이제 수박 시즌이 돌아오면서 수박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번 주에 들은 수박은 진짜 커요.
0: 그런데
1: 네.
0: 키 큰 사람 싱겁고 큰 거 치고 맛있는 걸 못 봤는데.
1: 근데 저희 에치마트가 수박을 팔 때 보면은
0: 거기서도
1: 잘라서 파는 수박이 있어요.
0: 그러니까 맛있다 이거죠.
1: 잘라서 그 네. 안을 딱 볼 수가 있어.
0: 네네네.
1: 그게 딱 네. 보니까 같은 제품이니까 뭐 제품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잘라서 파는 수박 그 옆에 있으니까 보시고
0: 네. 네.
1: 믿고 사셔도 됩니다.
0: 네.
1: 그다음에 당도 너무 좋아요. 저희가 수박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류창고에서 당도 체크를 다 해요.
0: 네.
1: 그래서 당도 체크가 안 되면은 다 리젝을 시켜버려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에 이거를 싣고 24빈을 싣고 오면은
0: 네.
1: 앞에서 하나, 음흠. 중간에서 하나, 네. 저 안쪽에서 하나씩 다 어이구. 꺼내가지고 네. 다 당도 체크를 해요. 와. 그래서 세 가지 당도 체크를 해가지고 다 이게 평균적으로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다 리젝이에요. 그러니까 당도 체크를 하고 저희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네. 믿고 드셔도 됩니다.
0: 저는 방부장님을 믿고 먹겠습니다.
1: 예. 시없는 수박 네. 진짜 전보 사이즈인데 5불 99전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팽이버섯 패키지에 99센트고요. 네. 청경채 파운드에 79센트, 5파운드 감자가 2불 49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반 그 스마트카드 멤버스 온리 세일로 나와 있는 그로서리 상품, 청가부 상품은요. 경디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 네. 허니망고 박스 9불 99전, 그다음에 햇반 18팩짜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14불 99전 나와 있고요. 케이타운 냉동 양념 소불고기 11불 99전, 그다음에 진짜 고구마빵 7불 99전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세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 그로서리 상품으로는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농심 사발면이 전품목 13불 99, 오뜨기 라면은 멀팩 전품먹이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광천 녹차 도시락김이 5불 99전이고요. 꽃게 액젓이 12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자연산 골뱅이 캔 유동 제품 7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론 소면 우동 막국수가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원 물엿, 이게 5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아얌육 런천 및 두 개에 5불 판매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지팜 6인원 황란, 라지 사이즈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네. 아, 물냉면 있네요.
0: 와, 맛있어요.
1: 자, 물냉면.
0: 맛있어요.
1: 자, 케이타운 냉면 육수 3불 99전. 네. 그 다음에 송악 평양식 칡냉면이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 좋아하는 롯데 아이스크림바 5불 49전 나와 있고요. 해태 후렌치파이 2불 49전, 가라만둠배 4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수산부 쪽 안내를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 홍더미 파운드에 8불 99전 나와 있고요. 조개간자 파운드에 16불 99전, 국민생선 노르웨이 고등어 요게 파운드에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이고요. 네. 통통배 홍진미 오징어채가 24불 99 지금 세일 나와 있습니다. 정육부 쪽 안내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로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아마 갈비살일 거예요.
0: 갈비살
1: 요게 지금 세일이 나와 있는데 네. 요게 파운드에 29불 99 나와 있고요. 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중에 부위는 역시 삼겹살이잖아요. 요거 수육용 생삼겹살 네. 요게 파운드에 6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육용 생삼겹살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수육만 해서 드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렇게 수육용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0: 예, 예.
1: 집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이용으로 얇게 쓰리시면 그냥 구워서 드시면은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 닭 사태살이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네. 소뱃살 파운드에 8불 99전, 돼지 등갈비가 파운드에 4불 49전, 양념 돼지 불고기가 파운드에 3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엄진의 꼬마.
0: 아, 엄진의 꼬마.
1: 요게, 펫백스점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40주년 세일하는 콩국물. 경식동 콩국물. 이게 더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마다 이게 또 생각이 나잖아요. 시원하게.
0: 콩국수에는 역시 도마도도 도마도지만 또 오이 또 착착착착. 썰어서
1: 그 오이를 말해요.
0: 네,
1: 내가 직접 따가지고 집어넣은
0: 아~
1: 그거는 뭐 거의 기쁨이 그냥 뭐 극대하죠.
0: 최고죠. 최고. 네.
1: 그러니까 그 콩국물 세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네. 수박 그 599 전보 빅 사이즈예요.
0: 네네.
1: 599 지금 개당 판매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 또 센터빌에 양조 부지점장님이 나와서 해주셨는데요. 차분한 우리 또 부지점장님도 너무 좋았지만 역시 이 수다도 떨면서
1: 맞아요.
0: 조금 재미는 없었어. 지금. 근데 우리 방 부장님은 또 이 수다 떨면서 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좀 늘 불안했는데 오늘은 아주 시간 딱 퍼펙트 타임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 뵙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금요일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주말 푹 쉬고 새로운 달, 새로운 한 주 월요일에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1: 아침 식사 중.
0: 이렇게 조용하게?
1: 여기, 당신 커피 있어?
0: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1: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0: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1: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3: 김밥.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7: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한재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새벽부터 레인보우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방송은 들리지 않고 게시판에 글쓰기는 가능하셨던 분들 위해서 지금도 왜 방송이 들리지 않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존 앱을 사용하셨는데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레인보우 앱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새벽부터 방송을 진행하는 많은 정민아 아나운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송을 진행한 송정원 아나운서도 방송 진행하면서 내내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축복송에 새로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후에도 계속 혹시라도 이렇게 문의가 올라오는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글로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재설치하실 것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방송으로는 안내를 해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빨리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더 원활하게 레인보우가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국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너무 마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제목이죠. 또 좋은 이웃 찬양선교단의 기다리죠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우리를 실망과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된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모습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축복송 함께하고 싶습니다. CBS 레인보우도 어쩌면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왜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지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표준 FM이나 음악 FM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레인보우로만 방송되는 조이포유에 늘 접속하셔서 24시간 찬양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걱정되는 혹시 방송사고인가? 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방송사고는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끔은 이렇게 엉뚱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움츠림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설치했더니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좋은 기종이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의 사연도 너무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아우 이런 와중에 또 기종 자랑도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방송으로 지금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러나 게시판에 글쓰기로는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연이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께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삶을 너무 보채지 말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아름답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글을 보내 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를 위해서 써주신 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레인보우를 토닥토닥 해주신 감사의 글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피향기님께서는 오늘도 신나는 하루, 금요일이니까요. 오늘도 불끈 힘내는 금요일, 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경쾌한 찬양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신청하신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릴게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블루딱딱우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써주셨는데 오늘은 소향의 음성으로 들어본 Amazing Grace였고요. 이 곡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 씨가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뭐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얼굴도 참 잘하시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곡이 있습니다. 이 두 곡의 느낌이 뭔가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해드려 봤어요. 자, 오늘 정말 금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는 길을 축복송 함께합니다. 이런 사연 만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 난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시는 여러분들 또 응원하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김수진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찬양 선교단의 오 기쁘도다. 오늘 임동준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고요. 자, 미래님께서 사연 간단하게 주셨는데 11월에 할머니가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태어날 손주 위에서 주의 가정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11월이면은 예정일 11월이면은 아직은 지금 이제 그러면 배가 막 나오지 않은 우리 예쁜 며느님 얼마나 막 귀하게 지금 둥가둥가 하실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입덧 할 땐가요? 지난해 이제 한참 전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며느님 화장품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실 테니까 우리 레스키미 화장품으로 축하드리며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비건 화장품이니까 아마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장품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08님께도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 봉지 싸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쭉 얼른 하고 또 투표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날씨 화창하고 후덥지근한데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로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3803님 흘리는 땀방울에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인보우의 사연 올리실 때 비공개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 주의 가정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 아닌 예수로 인하여 라고 에베네셀님 써주셔서 오늘은 곽상엽의 찬양 예수로 인하여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바쁘고 빠른 디지털 세상 속에서 느림의 미학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서와 문학을 멋진 취향으로 소비하는 텍스트 힙도 그렇고요. 포엣 코어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죠. 시인을 뜻하는 포엣가 들어간 말로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감성을 일상과 패션에 녹여낸 걸 가리킵니다. 화려한 장식을 뺀 미니멀리즘의 정점을 보여주죠.

퀘트 코어는 꾸민 듯 안 꾸민 듯 여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뿔테 안경과 클래식한 가방, 슬쩍 두른 스카프로 낭만을 표현하죠. 자극적인 짧은 영상을 보는 대신 책을 펼치면서 절제와 여백을 즐기고 내면을 채우는 건데요. 시인처럼 사유하며 나만의 낭만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세바스티안 이라디엘의 라 팔로마, 비둘기,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 읽고 글 쓰고 또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문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엣 코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화려하게 꾸미기보다 조금은 느리고 사색적인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사실 클래식 음악도 비슷한 면인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귀 기울이고 마음속 여백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죠. 이렇게 빠른 속도에 지칠 때일수록 나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숨 고를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스트의 헝가리 광식곡 15번 A단조 라코츠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6934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 일교차가 심한 날들에 조금은 당황하기도 한 2026년 5월이에요. 리스트의 헝가리 광식곡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요즘은 일교차가 그리고 일교차도 일교차지만 어느 날은 확 추워졌다가 어느 날은 이제 여름 다 왔구나 싶었다가 하루하루의 변화도 굉장히 급격하죠. 이런 때 정말 감기도 그렇고 잘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라프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4947번님 사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에 더 신경이 쓰여요. 없는 솜씨에 이것저것 만들어보는데 여름엔 입맛도 없다 보니 사먹는 횟수가 더 많거든요. 메뉴 검색해보려고요. 봄이 어느새 사라졌네요. 혼자 살이 중인 아들도 끼니 거르지 않고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이야, 남편 챙겨보내는 반찬 도시락을 싸서 들려서 보내드리나 봐요. 대단하십니다. 없는 솜씨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딱 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행복하신 남편분 부럽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슈만의 교향곡 4번 D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빠르고 생기있게 보내드릴게요.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4번 디단조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레파프트 빠르고 생기있게 보내드렸습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안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사실 스케르초라는 말은 익살 혹은 뭐 해학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뭔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좀 장난기 있게 빠른 그런 템포의 곡입니다. 4325번님 이사오고 나서 남편이 전기자전거를 샀어요. 퇴근 후 저를 태우고 목, 금, 토, 일요일까지 한강공원 4일째. 남편은 저를 태우고 자전거 달리는 게 너무 재밌대요. 도저히 엉덩이, 허리, 무릎이 아파 나 그만 태우라고 했더니 남편이 삐치고 내 맘 알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너무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네요. 자전거 타고 엉덩이, 허리 아픈 거는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던데요.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우신다는데 조금 못 이기는 척 타세요. 삐지시지 않게.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야만 마음이 놓이는지를 그곳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는 일을 넘어 낯선 상황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여행을 하다 보니 알게 되었다. 계획은 필요하지만 어긋나는 순간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 마음도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 서두르며 살아왔는지, 왜 작은 어긋남에도 마음이 급해졌는지, 왜 한 번 일이 어긋나면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것처럼 여겼는지를 돌아보았다. 여행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도 보였다. 늘 곁에 있으니까 고마움을 자주 잊었고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행은 내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던 일상을 다시 보게 했고 하루를 소중히 대하게 했다.

낯선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다른 사람의 서툰 모습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여행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 불편함 덕분에 다른 사람의 친절을 새롭게 느끼게 했다. 돌아보면 세상은 빠르고 각박하게 흘러가지만 친절을 만나고 나면 그래도 아직은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마음이 남는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풍경보다 사람이 남는지도 모르겠다. 일상에서는 나도 모르게 나를 재촉할 때가 많다. 빨리, 잘,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를 돌아볼 때도 얼마나 해냈는지부터 먼저 보게 된다. 그런데 여행지에서는 별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충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뭘 특별히 해내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할 수 있구나. 여행은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했는지를 돌아보고 천천히 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온 뒤에는 예전만큼 조급해지지 않았고 불안한 순간에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결국 여행이 바꿔준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선이었다. 하루가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그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은 아니다.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요즘 나는 하루를 돌아볼 때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린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해냈지? 보다 오늘 나는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토스트의 라 세레나타, 테너 리차드 리치의 노래, 그리고 존 퓨어레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김호용의 책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풍경보다 내 마음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죠. 낯선 곳에서는 뭐 작은 변수에도 당황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무척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저자의 말처럼 이렇게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져요.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면 빨리 뭐 더 많이에만 쫓기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좋았던 건 역시 마지막 문장.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랬어요. 하루를 얼마나 완벽하게 채웠는지가 아니라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고 지나왔는지 돌아오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여도 괜찮아.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이 말을 떠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9001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스트레스에 부가세가 있다는 말에 공감했어요. 전 스트레스 받으면 집안 창문 모두 열고 쓸고 닦고 대청소합니다. 이 정도면 부가세 아깝지 않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가 삶의 부가세다. 우리가 뭐 살면서 얼마나 또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까? 거기에 한 10% 정도는 부가세로 스트레스 응당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마음이 편할 수 있죠.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스트레스가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클 때가 많거든요. 내가 왜 이걸 받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정도는 살면서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죠?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입니다. 오늘은 드볼적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여섯 번째 곡 D장조 듣겠습니다. 크리스토폰 도우나니가 주연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의 6번 D장조 크리스토폰 도프나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조금은 느긋하고 차분한 4분의 3박자의 곡이었죠.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뭐랄까요. 너무 환희에 차서 넘치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하거나 하지 않은 편안한 느낌의 곡도 참 우리한테 뭔가 좀 치유를 주는 것 같아요. 참 좋았습니다. 9046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도쿄 1년 살이하고 돌아온 작은 딸, 청년 육아가 다시 시작돼 바쁜 나날입니다. 타국에서 사느라 먹지 못한 엄마 밥도 해야 하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생으로 사는 삶 케어도 해야 하고,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딸과 만화도 같이 봐야 하고,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네요. 바쁘지만 행복하다. 그렇죠. 어렸을 때 하는 육아랑 또 다른 차원의 육아인데, 그래도 또 이렇게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또 얼마나 많이 기쁨을 얻나요? 정말 자식은 한번 나누면 끝까지 눈 감는 날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 그런 존재죠. 그렇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삶이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큐엘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앤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교회번호 339 가운데 라우다테 도미눔 주님을 찬양하라 소프라노 조인 로저스의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지휘하는 콘센투스 무지쿠스 위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9562번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구인으로 바이전 좀 들려주세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못 들려드린 곡 듣고 싶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지구인은 바이젠, 집시의 노래 보내드릴게요. 야사 하이페츠의 바이올린, 윌리엄 스탠더가 지휘하는 RCA 빅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고요. 1부 끝곡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이상훈 작사 작곡 기억의 향기 베이스 손혜수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이토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작문호 69, 5개의 소나타 중에서 3번입니다. 그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몰토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케르초는 익살스럽게, 해학적으로라는 뜻이라고요. 하이니 쉬프의 첼로와 틸 펠너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아비가일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9240번님 신청곡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를 버티는 편안한 마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능하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듣고 싶어요. 마음이 가라앉았을 때 이 곡을 들으면 살랑살랑 마음이 일어나 나풀나풀 춤을 추는 기분입니다 하셨어요. 이 곡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7353번님이 위암 수술 후 겨우 미음 한 종지 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정말 큰 수술 하셨군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미음 드시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회복되시겠죠. 음악 들으시면서 많은 위로 받으시고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몸도 같이 건강해지니까 꼭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합니다. 지독한 레포트 하나를 끝마쳤더니 홀가분하네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의 2악장을 마리아 조앙 피레스 연주로 들려주세요. 이렇게 연주자까지 지정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유, 이분도 고생 많으셨네요. 지독한 레포트 얼마나 지독했으면. 자, 쉬시면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들으시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조 쾌일번호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 B플랫 장쪽 쾌활번호 595 가운데 2악장 라르게토 마리아 주앙피레스의 피아노 그리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모차르트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4209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6894번 쓰시는 분이에요. 옛날 생각도 나고 보고 싶은 사람 얼굴도 떠오르고 열어놓은 베란다 창으로 앞산 아카시아 향기도 솔솔 들어오니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멍하니 앉아 음악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누굴까요? 지나간 옛사랑? 네, 생각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 이번엔 해 뜨는

핸델의 수상음악 모음곡 2번 D장조 핸델 작품 번호 349 가운데 알라혼 파이프 찰스 맥클라스가 지휘하는 프라하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해 뜨는 호수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7061번 쓰시는 분인데 영미교통 김형기님이시네요. 고추모종 샀는데 10포기 중 2포기가 죽었습니다. 잘 살기를 기원하며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고추모종. 이야. 그래도 8포기가 살아있으니까 고놈들이 잘 생존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고추 직접 이렇게 기르셔서 따서 드시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이어진 곡은요.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가운데 Ladies in Lavender 듣겠습니다.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라벤더의 연인들 가운데 레이디스 라벤더,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 나이젤 헤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202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잠이 많은 우리 집 고양이 핑크.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려주면 핑크가 잠을 잘 자요. 전 덕분에 릴렉스 명상이 된답니다. 하셨어요. 아, 음악 듣고, 클래식 음악 듣고 잠자는 고양이군요. 자, 이어지는 곡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곡 듣고 핑크가 깨면 어쩌죠? 마술 피리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디아나 남라우의 노래, 그리고 제레미 로레르가 주연한 르 세르클 드 라르모니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짜버 플루테 가운데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심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의 노래 제레미 로렐 같이 하는 르 세르클 드 랄모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요. 유진 다마레의 하얀 티티세 듣겠습니다. 장 큐르너의 피아노 그리고 장 루이 보마데의 피콜로 연주고요. 이 곡은 신혜숙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듣죠.

유진 다발의 하얀 티티세, 장규현의 피아노, 장로이 보마드의 피콜로 연주였고요. 신혜숙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에드라도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이게 제목은 교향곡이지만 바이올린 협주곡이죠. 바이올린 솔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스페인의 정취가 물씬 풍겨나는 작품이고요. 작품번호 21 가운데 오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레오니드 코간의 바이올린, 키릴 콘드라스니 지휘하는 필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고요. 오늘 끝곡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나는 내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래갖고 미쳐버리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평생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를 모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찾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공존하는 방법이고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 무대에 막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으라는 듯이 제 옆에서 막 쟤는 노래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나대? 막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서 올라가자마자 전교생이 저한테 야유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일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동네 노래자랑 어디 아파트 축제 이런 데를 계속 나갔거든요. 불굴의 정신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 음악 색깔이 짙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제가 되게 강한 성격 같은 거를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약간 이런 순두부? 이렇게 쥐면 터지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랄지 사랑 같은 거, 따뜻한 거를 받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제 정신건강에 병들기 시작했던 게 딱 그때가 아닐까 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냐면 그 시기는 저한테 아직 되게 어둡고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처럼 자꾸 무리해서 배척을 당하고 넌 나오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발 앞에 자꾸 선이 그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매일매일 언제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 뭐 조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행동, 말, 눈짓, 단어, 무슨 의의를 썼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유 오늘 역시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후회만 달고 맨날 귀가를 하게 돼서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쟤는 음악한다고 나대는 애, 재주도 없는데 나대는 애, 나대는 애, 나댄다, 쟤는 나대, 이 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컨디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하루에 어떤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되감아보면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내가 역시 안 좋았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테이프만 되감는 사람으로 성장을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는 제 자신을 민폐 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인간관계라거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나는 민폐 덩어리야 라고 살면서 하니까 저는 레슨 선생님 앞에서 건반도 못 쳤어요. 팔이 다 떨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이게 너무 과분한 사랑 같은 게 갑자기 오니까 오히려 더 좀 구석진 곳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정신과 통원치료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네, 여전히 정말 소극적이고
여전히 사람 대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여전히 아래로 이렇게 푹푹 가라앉는 날도 있어요. 종종 많아요. 그렇지만 잘 씻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3요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사회의 시선이 제일 따갑게 꽂히는 어쩌면 이제 제가 제 모습 중에 제일 싫어할 수도 있었던 요소가 오히려 저를 미워하지 않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제 흉터와 지병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아토피 때문에 몸에 다 흉터 투성이었고요. 이 쇄골뼈부터 배꼽 밑까지 세로로 가로지르는 흉터가 하나 또 있고 이쪽 어깨 쪽지에 니은자로 흉터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몸통 군데군데 이제 한 요만한 흉터가 열 몇 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인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근데 저는 우심방, 우심실밖에 없어요. 즉, 심장이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보다 어릴 때는 당연히 이런 병이나 흉터 같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정상인들은 병 같은 것도 없고 수술 안 받고 그리고 흉터는 이제 이름부터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선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감춰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반팔도 입고 민소매도 입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덮는 옷 무조건 한여름에도 그러고 다녔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반항심 같은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평생을 아이고 너 흉터가 있어서 어떡하니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어서 어떡하니 제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그냥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는데 너는 아이고 팔에 흉터가 이렇게 많아서 계속 이 얘기만 들으니까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 흉터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심장병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나고 내 팔에 흉터가 많고 나는 심장이 반쪽이어갖고 수술을 5번을 받았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거든요?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인생, 뭐 특별한 인생, 아름다운 나. 이런 미사여구를 다 떼고 그냥 나. 나는 태어나서 산다. 그냥 이렇게. 좀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앞뒤로 뭘 안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에 앞뒤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인생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거를 살을 계속 붙이면 나는 이렇다 내세울 게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거예요. 일단 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사랑받는 가수가 돼. 막 이렇게 흉터도 있는데 세상에 방송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랫배가 나왔지만 난 너무 아름다워. 나는 턱살이 있지만 정말 내 턱살도 사랑해. 이거 못해요. 왜냐면 사회가 평생 만들어온 기준에서 저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져요. 저도 술을 좋아해서. 그러나 얘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내 아랫배는 나와 있다. 끝.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저는 입에 담기도 저는 좀 간지럽고 그치만 나를 증오하다가 혐오하다가 조금 미워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의 톤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어두운 물감으로 계속 칠하긴 하는데 물감 짜는 양이 적어진달까요? 제가 심장 수술을 처음 받은 게 20년도 더 됐거든요. 한 25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도 발달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수술 받고 살다가 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19살 때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환우회를 주최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이렇게 모임 주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병의 1세대가 제 삼촌뻘이고 제가 이제 한 2세대쯤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저를 보고 우리 애도 19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무슨 뭐 어디 막 진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막 무슨 막 서울대 예비 뭐 입학생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하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뭘 안 해도 사람만 있어도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지병이 있어서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의 후배가 아니면 어제 만난 친구가 혹은 정말 오래된 20년 지기 친구가 형제자매가 혹은 SNS에서 본 내가 쓴 한 줄의 그냥 글로 누군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네 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특별해야 돼, 막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를 버리고 이게 나야를 일단 받아들이는 연습을 저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 못 나도 아, 나 아니야, 난 아름다워 이게 아니고 그래 나는 이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라는 진흙탕 같은 거를 구르면서 막 흙도 묻고 꼬질꼬질해져갖고 막 울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지기는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을 봤을 때 그 못난 이를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 이 속도가 각자 다 다르더라도 방법도 각자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인생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힘듦이 있을 때마다 몸 한 군데 한 군데 문신을 새겨 나갔습니다. 만일에 제가 심리학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 몸에 있는 거 아빠가 다 지워줄게. 너무 힘들었지? 아팠지?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캠퍼스 출범 1주년 특강 강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사람들과 같이 치유와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심리극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혹시 TV에서 심리극 한 번쯤 보신 분 계실까요? 네, 다양한 매체에서 보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죠. 보통 이 심리극에서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장을 돕는데 이들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 있잖아요. 지금 마치 여러분을 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분위기, 느낌, 감정.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몸의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오랫동안 강연을 듣다 보니 약간 무뎌지시기도 하셨죠? 네. 사람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이걸 원해요. 남편이 나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좀 나의 얘기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 현재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원하고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결핍되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마치 삶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순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심리극은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내가 정말 원했던 순간으로 다시 재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어떤 경험을 위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갈까요? 여러 가지 기억나는 예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많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기억이 납니다. 구순 9개월 증상을 안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남과 다른 외모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친구들이 소외와 따돌림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와는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다른 아이와 역할을 바꾸어 상처받았던 아이가 놀렸던 아이의 입장으로 돌아가고 놀렸던 아이가 상처받은 아이에 돌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놀림을 했던 아이는 상처받은 아이가 그렇게 마음속에 고통스러움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순 9개월을 안고 있는 그 아이는 자신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자신감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학교만, 그 학교 안에서 친구 관계만 이렇게 어려워했을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안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 삶을 오랫동안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서 머물고 있는 쉼터에서 진행한 심리극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그 쉼터에서 막상 심리극을 하고자 하니까 아이들이 저의 눈을 바라보지도 않고 침묵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오랜 장소 안에서 같이 머물자 한 아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도 똑같아.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심리극 안에서는 상처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그 아이가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새로운 경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떤 경험을 하고 싶니? 선생님, 저는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아이는 미래의 장면으로 돌아가 좋은 엄마가 되었고, 아침을 차려주면서 학교에 잘 다녀오라며 안녕 인사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집을 나왔던 이유는 집 안에서의 여러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대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사는 게 예측되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일 하시니까, 심리극, 심리치료 일을 하시니까 편안하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 또한 마음 안에 치유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열등감이 있었던 아이, 그리고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지킬 수 없을 만큼 가정 내 폭력이나 어려움이 있었던 아이를 들으면서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픔의 시작은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저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무렵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산에 올라가 무거운 자신의 체구보다 두세 배 많은 나무를 했어야만 했고 그 지게를 메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요. 또래들보다 체격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혔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 괴롭힘으로부터 저항하기 위해 힘듦이 있을 때마다 몸 한 군데 한 군데 문신을 새겨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의 어머니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의도치 않게 제 어린 시절 보이지는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는 제 옷을 다 벗기셔서 문 앞에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심리치료 일을 하면서 왜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가족 안에서 또는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되돌아보니 그런 어린 시절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열등감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버지를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엔 저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만일에 제가 심리극을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아버지에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 사람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 삶의 균형이 필요한 시소 안에 아픔과 슬픔을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과 존중과 따뜻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치유일을 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 아픔에 머물러주는 일입니다. 이제 이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시겠죠. 이제 상처 대신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다행히 저도 아빠가 되었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아내와 제 딸에게 아버지가 그때 그 순간 주지 못했던 좋은 경험을 제가 주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보다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멋진 분과 살고 계신 저희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죠?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제 삶의 치유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도 따뜻한 경험을 하시길 바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회복되시고 건강해지시면 우리의 함께하는 많은 가정, 학교, 사회가 건강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처받은 순간으로 돌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일상도 좋은 경험, 행복한 경험으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김승현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나요? 그리고 눈을 감고 서로를 함께 생각하시면 빨간불이 더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파란불이 더 느껴지시나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관계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서로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치료사인 미누친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가족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미누친 박사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받을 때 아이들이 상담 현장에서는 괜찮아 보이고 증상이 양호하게 호전돼 보이는데 이상하게 집에 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증상이 다시 원상태가 되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떨 때는 더 오히려 좋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나서 정신과에 다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미누친 박사가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싶어서 좀 힘들어했었는데 가만히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가족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늘상 권위적이었고 그 권위적인 가족 구조 안에서 이 아이가 늘상 있다 보니까 아이의 증상이 호전이 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 구조를 바꿔주니까 오히려 아이의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는 결과를 이 미누친 박사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누친 박사가 주장하는 이 가족 구조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생활하는 가족 구조 안에 있는 그 의사소통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 형식이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주변 분이 자기 아들이 좀 틱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틱 증상을 없앨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자녀 중에 틱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틱은 아이의 심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틱은 보이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이 가족 구조, 이 가족 구조에서 가족 안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어요. 가족끼리 의사소통 방식에서 친밀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살짝만 물꼬를 터졌더니 그 가족 안에서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조 안에 있는 그 아이다 보니까 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결과를 경험했었습니다. 미누친 박사가 말하고 있는 가족 구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집은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나 집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적으로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그 집 안에 있는 방이나 벽이나 그리고 문과 같은 하위 기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위 역할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집 전체 기능의 역할 또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특히 하위 체계에서는 부부 하위 체계, 그리고 부모 하위 체계, 그러니까 부모 하위 체계라는 것은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녀로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늘상 결혼을 했지만 자녀 가정에 간섭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과의 하위 체계, 어떤 의사소통 방식이 있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적인 하위 체계,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미누친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부부 하위 체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 관계가 건강한 가족일수록 여러분 전체 집의 구조 기능의 핵심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노진 박사가 말하고 있는 가족 구조의 핵심 중에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친밀함을 느끼거나 그렇지 못했을 때를 보면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치료사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 구조 안에서 이 가족원들이 이상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 가족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친밀함이 있는 부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의 서로 다른 가족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기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부부들은 결혼 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튼튼해져 갑니다.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치료사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네 가지 유형을 말을 하면서 그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특별히 의사소통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떤 기분을 느끼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가지 유형을 들으시면서 내게 속해 있는 유형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은 어떤 느낌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티어 박사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인간의 소통은 바로 회유형입니다. 여러분 그 회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회유형의 사람들은 매우 순종적이고 그리고 자아 개념이 굉장히 약하고 의존적이어서 쉽게 말해서 상처를 받기 좋아합니다. 늘상 상대방을 위한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될까봐 늘 두려워하고 망설여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 학대가 있고 우울증과 자살적인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감정을 적절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식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상대방 입장에 맞추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이 좀 약하고 편두통도 있고 변비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유형인 사람들은 순종을 함으로써 거부당하지 않고 늘상 인정받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십시오.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심으려고 합니다. 사실 적절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상대방을 돌보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침범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도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채워줄 수 있는 거, 그럴 때 고마움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그것도 희생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실 그리 긍정적인 경험이 되지 못합니다. 회유형의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늘 긴장하고 불안해져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무마하려고 애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갈등 있는 사람을 피하려고 하고 문제를 직면하거나 자신에게 잘못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인정하기보다는 그 변명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회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순응적으로 보이고 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노와 수치심, 나에 대한 부적절한 자기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정작 나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고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을 잘 따라야죠.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이가 엄마의 말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엄마의 기분을 혹여나 맞춰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밝고 명랑하게만 보이려는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이게 회유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사테어 박사는 비난형이 있습니다. 비난형은 특징이 완고하고 독선적입니다. 그리고 명령적이고 권위성이 좀 강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사고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따라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에 조금 더 틀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조건 나를 따라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주지를 않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다혈질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혈압, 혈액순환의 어려움, 근육 긴장에 신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유형과 정반대 유형입니다. 비난형인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몹시 화를 내기도 하고 비난합니다. 비난형은 완벽주의 성향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기가 갖추고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매우 비난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 속에 딱 맞추어서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가치 또한 인정해주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만 잘못되면 늘 남 탓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비난형에 속하는 분들은 피해의식이 너무 커서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대화 패턴을 가지고 있죠. 명정적이고 권위적인 대화 패턴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비난형인 사람은 대개 회유형인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형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말을 순종적으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마음에 끌리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난형에 속한 사람들은 회유형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회유형인 사람들은 비난형인 사람이 매우 인생의 열정과 에너지가 높아 보여서 마음에 끌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난형인 자매와 순종적인 형제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즐거움으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난형에 속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보면 자기가 말한 대로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할 때마다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도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지니까 더욱 남편을 비난합니다. 내가 다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지 다 나 좋으라고 하는 거냐 라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 입장에서는 계속 혼나고 지적받는 기분을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회유형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런 자기를 볼 때마다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회유형인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이 나쁘다고 힘들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가뜩이나 평소에도 혼나면서 하는 기분인데 더 혼날까봐 말을 더 안 해버려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또 혼자 있는 남편을 볼 때마다 비난형인 아내는 어떻습니까? 또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정말 후회된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비난의 수위가 더 높아지고 듣는 남편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억울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희생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나는 존중받지도 못하는 거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밖을 나가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친밀함을 느낄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서로 단절로 이어지고 단절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별거가 이어지고 또 그 별거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만 연구하는 가트만 박사는 5분 동안 그 부부가 대화하는 방식을 영상으로 찍어서 분석해봤더니 이혼을 하는 그 부부들은 서로 비난하는 형식의 대화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소 유치해 보이지만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런 대화 형식을 갖고 있었던 그 부부들은 인생을 살면서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갖고 갈등을 극복했던 성공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가 어떤 유형인지 스스로 객관적인 지각을 했었다면 이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지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티어 박사가 말했던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입니다. 초이성형은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섬세하고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철두철미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매우 냉정하고 차가우나 내면으로는 자상한 감정을 늘상 그리워하시는 분들이세요. 자기 통제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완벽성을 추구하고 논리적으로 그 일을 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함당함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며 공감이 좀 부족합니다.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근육통이 있으며 성기능 저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이성형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세요. 억압된 감정이 많은 분들이라서 그러는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상황을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묵상을 하지만 깊은 내막의 상황을 들어가 보면 왜곡된 생각들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신의 내면의 경험을 말을 할 때도 마치 제 3자의 입장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살아온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 또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을 얘기를 했어요. 여보,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요. 오늘 부장님한테 혼났는데 마음이 정말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성형에 속해 있는 남편은 상황을 쭉 들어보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야지, 자기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든 거야, 무슨 그런 걸 가지고 힘들어하냐고 아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황적으로만 얘기를 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남편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황을 무조건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합리적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수록 함께 있지만 정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왠지 갇힐수록 외롭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이성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성형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의 이성적 합리적 틀 때문에 혹시나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티어 박사가 말하고 있는 부적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늘 행동을 하고 대화의 내용에 초점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감정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지를 않아요. 회용에 속한 사람과 부적절에 속한 사람이 결은 비슷해 보이는데 살짝 다릅니다. 회용의 사람들은 그 감정을 느끼되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해버리는 사람이지만 사실 부적절인 사람들은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어떤 애매한 상황들 아니면 불편한 상황들을 유머러스하게 분위기를 바꾸려고 자기 자신을 노력합니다. 겉으로는 재미있어 보이지만 마음에는 늘 불안과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이 있습니다. 부적절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주제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어떤 질문을 엉뚱한 대답을 통해서 피해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적절형은 그냥 마음을 늘 안정감 있게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사실 나와 애매한 그 상황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성장은 나의 불편한 감정을 피하지 않고 이 나와 내면의 소리와 귀를 기울이면서 교제를 나눌 때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티어 박사는 일치적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치적 의사소통은 우리 삶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자신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변화의 출발은 바로 자각이라고 합니다. 자각. 그래서 여러분,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게 있을 때 자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각이 없다면 결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했어도 나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자각이 없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도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앎의 자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느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자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에서 생각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각이 이루기 전에는 중심이 나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상대방 중심으로도 마음이 넓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만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내 마음을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나 혼자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받을 때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상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눈에 비치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보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의 감정 또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족의 유형을 알고 친밀함을 경험하는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자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 유형을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하시면서 서로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가족 관계가 그리고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책 볼 때 망원경으로 보지. 가끔 사료도 먹지.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삶 속에 내가 허우적거린다는 게 하느님의 그 날개 품 안에서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냥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저 그냥 숨겨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인도하면서 살았거든요.

0: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0: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가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번에요. 새로운 출발이 또 시작이 됐어요.
1: 네, 그렇죠. 네.
0: 그동안에 월, 화, 이틀 뵀는데 이제 하루가 더 늘어나서 월, 화, 수, 3일을 찾아뵙게 됐고
1: 네.
0: 수요일날은 저희들 말고 다른 MC들이 또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1: 네네. 네. 오늘이 바로 개편 첫 방송인데요.
0: 네.
1: 더욱 다채로워지고 또 진한 감동과 기쁨으로 가득한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들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새롭게 문을 여는 시간이니까 정말 특별한 분을 좀 모셨어요. 이분은 연예계 활동 오래 하셨는데
1: 네.
0: 기독교 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예. 간증이 처음이란 얘기고 그리고 일반 방송에서는 많이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1: 네.
0: 내가 매일 기쁘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고 오늘 나오셨어요.
1: 네.
0: 주얼리처럼 반짝반짝했습니다. 궁금하죠?
1: 네.
0: 자, 2000년대를 풍미했던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가수 이지현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어서오세요. 아우. 아니, 정말. 네. 우리가 네네. 그냥 세상 방송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간증 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나게 네. 되네요. 어떠세요? 네.
2: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것도 너무 꿈 같아요. 네, 꿈 같고 이제 선배님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저보다 더 좋으신지.
1: 우리 그런 얘기는 따로 나가서
2: 죄송해요.
1: 네. 내가 밥 살게.
2: 피부밖에 안 보여서.
1: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네. 간증 프로는 네. 처음이라면서요.
2: 처음이라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왔는데
1: 네.
2: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오늘 잘 전할 수 있을까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1: 네.
0: 때가 됐다는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1: 맞아요.
0: 때가 되셨고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한 소리 아니에요?
2: 네네네.
0: 집사님 하신 얘기예요?
2: 네네네.
0: 우리의 답은 뭐다?
2: 예수 그리스도.
0: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2: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2: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은 정말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 알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런 답 못해요.
2: 아, 그럼 네, 맞아요.
0: 이게 자칫하면 네. 이런 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1: 예, 그리고 힘듦의 과정이 있었겠죠.
0: 차차 보따리 좀 풀어요.
2: 네, 아, 네, 네.
0: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2: 요즘은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혼자 솔로 디지털 싱글이 나와서
0: 우와.
2: 네 음원 이제 나와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
0: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2: 18년 만이에요.
1: 데뷔 18년
2: 네,
1: 만에?
2: 네, 우와. 주얼리 활동 끝나고 18년 만에요.
1: 그렇구나.
2: 네, 네.
0: 주얼리 활동 끝나고 18년 만에 솔로?
2: 네. 네,
1: 아니
2: 네,
1: 근데
2: 네.
1: 너무 제목이 웃겨서
2: 그치?
0: 제목이 네. 뭐예요?
1: 게리롱 프리롱?
2: 네, 네 게리롱 프리롱인데
0: 네.
2: 이게
0: 네.
2: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 이제 주얼리라는 그룹이 그 스파이스걸즈의 To Be Common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엠마라는 가수가 뭐 게리런 게리런 프리런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파트를 제가 맡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미워해 주시는 분도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1: 이게 샘내는 거지.
2: 그러니까 안티 팬분들이 약간 그거를 뭐 게리롱 프리롱 해갖고서는 약간 웃긴 단어를 신조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되게 많이 놀렸었어요.
1: 아 그랬구나.
2: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금기어였거든요. 왜냐면 상처받는 말이니까.
1: 지현 씨 앞에서는 금기어였어 이게.
2: 네. 근데 이제 시간이 한 이제 뭐 거의 뭐 20년 지나고 나서 제가 음원을 내는데 음원이 굉장히 신나는 디스코 댄스에다가 이제 제 얘기도 정말 솔직하게 넣은 가사들이거든요.
0: 네.
2: 근데 게리롱 프리롱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제 주변 제작진들이 이 게리롱 프리롱을 뺄 수가 없다. 너무 재밌으니 꼭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좀 많이 우울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더 내려놓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노래 타이틀 제목까지 됐어요.
1: 네. 이야, 그 단어가 그 가사가 네. 들어가는데
2: 네.
1: 제목을 그냥
2: 네 타이틀 제목까지 됐어요. 네, 게리롱 프리롱.
0: 그때는 그게 상처였는데
2: 네, 왜 나를 그렇게 놀리지? 막 그렇게 좀 막 미웠어요, 팬들이. 나빠요. 그랬는데.
0: 지금은?
2: 이제 재밌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1: 아니, 근데 홍보하기에도 너무 좋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지. 개그덤? 네.
2: 프리롱.
1: 아, 그러면 조금만 네.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네, 처음에. 깨깨깨리롱. 잘 먹고 잘 살아. 약간 이렇게 아.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아. 저 감기 걸려가지고
0: 정말 쏘고
2: 네. 그죠? 네. 뭐 너나 잘하세요. 뭐 너나 잘 살아. 남욕하지 말고 아. 그리고 뭐 악플 달지 마. 그러니까 제가 아들 때문에 예. 방송을 했었는데 악플에 너무 이제 힘든 시간을 또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재미로 승화시켜서 그러니까. 가사를 담았어요.
0: 아 재미 이게 안 잊어버리겠다.
1: 또 게리롱 프리롱.
0: 게리롱?
1: 프리롱? 네. 하겠네요. 네. 아니 우리 이지연 성도님. 네. 참 이목구비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려하잖아요. 눈도 크고
0: 좀 서구적이고
1: 키도 예쁘고 예예. 예. 어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네. 당연하지 그 게임
0: 무슨 말을 해도 당연하지.
1: 당연하지로 아. 대답을 네, 해야
0: 그렇지,
1: 되는
0: 그런
1: 거죠.
0: 게임 있죠.
1: 거기서 입담이 너무 좋아서 당연하지 퀸이었어요.
0: 센 언니.
1: 그래서 정말 그 왜 조금 짤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아, 진짜 네네, 많이 네네. 돌아다녔거든요. 네네네. 본인도 아시죠. 약간 센 언니의 그 느낌을 본인 갖고 있거든요.
2: 네, 근데
1: 원래 성격은 어때요?
2: 안 그래요. 코너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아 센 언니 약간 못되고 약간 새침대기 이런 캐릭터가 이미지가 완전히 고착이 돼서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막 좀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늘. 근데 그게 속상했어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구나. 누가 요만큼 주면 진짜 이만큼을 퍼주는 사람인데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게 좀 그동안 많이 속상했어요.
1: 네. 하지만 근데 그걸로 떴잖아.
2: 그것도 그래요. 맞아요.
0: 우리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방송하고 그 사람의 진심하고는 좀 다를 때가 많아요.
2: 맞아요. 네.
0: 그죠?
1: 그래요, 그래요.
0: 자, 그러면은 옛날 거를 좀 상기하면서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2: 네네.
0: 한번 해볼게.
2: 네네. 네.
0: 집사님.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니까 좋으시죠?
2: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0: 당연하죠가 아니라 당연하지하고 반말해야지.
1: 네. 네, 당연하지. 근데 너무 저기 선배님이신데요. 그죠? 당연하지. 어떡해요. 네.
0: 그렇죠. 우리 저 주얼리 얘기 잠깐 하면 그 저 시트곡이 정말 많아요. 그죠?
1: 어게인, 네가 참 좋아, 슈퍼스타 등등 아, 진짜 명곡. 지금도 노래방에서 정말 이 곡들 많이 불리우고 있거든요.
0: 활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주얼리가?
2: 주얼리가 2000년에서 2006년도쯤까지 했을 거예요. 네.
0: 그때 아마 가슴 설렌 우리 남자 형제들 많았지.
1: 그래요.
0: 정말 많았지.
1: 그 화려했던 시절 어떻게 보냈던 것 같으세요?
2: 잘 기억이 안 나요, 선배님.
1: 그게 무슨 소리예요?
2: 왜냐면요. 지금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30대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3밖에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막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전에 내가 뭐 무대에 섰었나? 내가 무슨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었나? 막 굳이 기억 속을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서 꺼내보지 않으면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0: 몇 살에 데뷔했죠?
2: 저 15살이요.
1: 15살이면 중2 나이.
2: 네네, 맞아요.
0: 그것도 가운데 섰잖아요, 항상.
1: 센터.
2: 네, 아유, 뭐, 그냥. 어렸을 때 데뷔를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의 삶은 그냥 이제 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1: 그래요?
2: 진짜 삶은 이제 결혼 이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2: 예. 왜냐면 그 전에는 기계처럼 살고 뭐 시키면 하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내려주면 뭐 여기 가서 노래하고 뭐 여기 가서 방송하라 그러면 여기 가서 막 웃기고 떠들고 막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진짜 아이를 낳고 진짜 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행복하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절실하게 찾게 되고 이제 진짜 고난이 좀 시작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결혼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얼리 활동을 6년을 하고 일단 주얼리가 이제 이렇게 마감이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배우로 진짜
0: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배우도 했어요, 그죠?
2: 네, 배우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0: 결혼.
2: 네. 아이들 아빠 만나서.
0: 결혼?
2: 네.
0: 그러면 결혼하면 연애 활동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딱 끊었어요? 칼로 무 자르듯이.
2: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연년생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약간 저는 못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1: 아,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네,
2: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이들을 제가 다 해야 돼. 옷부터 약 챙기고 먹이는 거, 뭐, 낮 잠 재우고 뭐 이런 것까지 끝나내기부터 제가 다 해야지. 뭔가 한 것 같은
0: 그 성격이에요.
2: 네,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 뭐 이런 거는 뭐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이들 보는 게 제일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일 밤 저는 지금 이 아이들이 11살, 9살인데도 지금도 아이들 재우고 나면 계속 말 시키거든요.
1: 재우고 나서요?
2: 네.
1: 아이들이 자는데 말 시켜요?
2: 네, 말 시키고 막 혼자서 막 애들 깨워서 이제 애들은 자요. 그냥 막 세상 모르고 자요. 그래도 막 뭐 예뻐, 뭐 오늘 뭐 했지, 뭐 앞으로 엄마 어떻게 해줄 거지 하면서 양쪽 이제 서윤이, 우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도 잘 때 그렇게 예뻐해주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이 컸는데도 자는 시간, 자는 모습도 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1: 아니 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러던데 엄마들은. 네.
2: 그러니까.
1: 얘 입에서 말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있을 때가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2: 네.
0: 맞아,
1: 자는 것까지도 아까울 정도로
0: 그러면,
1: 그냥 애들하고 그냥 같이 있는 시간을 너무 사랑하는 거.
0: 지금 11살, 9살 두 명?
2: 네.
0: 성별은 어떻게, 위에가?
2: 딸, 위에, 아래가 아들이요.
0: 딸,
2: 네.
0: 아들?
2: 네.
0: 근데 우리 집사님 저, 그 SNS 보면, 그 종종 말씀 구절 올리잖아요.
2: 네.
0: 어떤 감동이 있어서 이 올릴 거 아닙니까?
2: 제가 일단 너무 뜨겁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 같은 분들이, 그러니까 DM이 많이 오세요. 근데 제가 감히 뭐라고 조언을 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가정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같이 사진하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인스타그램, SNS가 해킹이 된 거예요. 해킹이 됐는데 요즘은 해킹이 되면 찾을 수가 없대요. 그냥 외국에서 서버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한 분 한 분은 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욕심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저는
0: 그렇지.
2: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분들 다 날아간 거죠.
2: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막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고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오래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안 나가거든요. 되게 내향적이라서 사람들 만나고 그런 자리에 잘 안 나가는데 그래 밥이나 먹자고 나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야 너 그래 그거 해킹된 거 어떻게 됐어? 그래서 아 모르겠어. 뭐 자꾸 나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래. 그럼 해킹 계정 돌려준다고 막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 해커랑 그랬더니 그 같이 식사하던 자리 어떤 분이 메타버스 관련된 일을 하는데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근데 미국의 페이스북 본사에 굉장히 높은 직급의 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말요? 그럼 저 혹시 제 계정 좀 얘기해서 찾아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한번 얘기는 해보겠대요.
1: 이게 가능한가요?
0: 그게 가능하구나.
2: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집에 와서 막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 계정 되찾아 주시면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정말 거짓말 같게 그 일면식도 없는 그 페이스북 본사의 그 높으신 직원이 그 미국 사람이 제 계정을 해커한테 뺏어다가 저한테 돌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진짜 할렐루야 이거는.
0: 아니, 그런 일도 있구나.
2: 네.
1: 어머 이게 가능하구나.
2: 너무 신기했어요.
0: 그래갖고.
2: 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열심히 말씀을 또 이제 저의 기도 제목들이나 저의 기도 내용이나 이제 말씀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1: 그렇구나. 예.
0: 그거 올리라고 하나님이 찾아주셨네.
1: 그러네요.
0: 예. SNS 계정을, 그죠? 네.
1: 아, 근데 신앙생활을 그러면 오래,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0: 아니에요.
2: 저는 모태신앙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0: 저도 그래요.
2: 네, 아, 그러세요?
1: 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0: 저도 못 쫓아다니는 분들이 부러워요. 네.
1: 예, 다 믿음의 네. 첫 세대들이라. 어, 네.
2: 근데 그냥 어렴풋이 어, 주일날 그 막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가족들이 어 되게 좋겠다 부럽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어 나도 교회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주얼리를 끝내고 나서 조금 이제 여유의 시간이 왔을 때 친구가 교회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어 좋아 나 가보고 싶었어 가자 그리고 예 네. 그리고
0: 멋있다.
2: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육도 받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1: 처음 교회 갔을 때는 어땠어요?
2: 저요 좋았어요. 그냥 좋아 마냥 좋았어요. 마냥. 그냥 아무런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렜던 것 같아요.
0: 말씀이 들어와요?
2: 말씀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뭐 정말 요만한 지식으로 교회에 갔는데 뭘 알았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고난이 닥쳐서 내가 광야에 똑 하고 버려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붙들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맞아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네.
0: 무슨 말씀인지 네. 맞아요.
2: 저 또한 이렇게 정말 아픈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발끝에 붙들고 이렇게 버텨온 것 같아요.
0: 그 그렇구나. 지금 어려운 고난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먼저 물을게요.
2: 네네.
0: 어떤 고난이 있었어요?
2: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고 또 연년생을 키우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이 사실은 시작부터가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래서 서윤이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서윤이를 보고 이거는 뭐 내가 배우자랑 불행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식은 상급이잖아요. 난 상급을 받고 결혼을 하는 거다라고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0: 예.
2: 네,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 아 그러면은 아이 임신하고 네. 하기 전부터 네. 뭔가가 조금 네. 힘들었군요. 네. 네.
0: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2: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0: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요?
2: 그래도 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고 정말 아기들이 어린데도 진짜 안고 업고 뒤로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나가고 그 사람도 같이 교회에 가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았어도 그래도 어떤 상황이고 그래도 하느님만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말씀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이혼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첫 번째 이혼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저는 제멋대로 산 것 같아요. 제 생각대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미 양육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양육자이고 뭐 제가 그런 거를 속인 것도 없었고 아이 둘을 잘 키워주시겠다고 잘 키워주겠다고 해서 물론 사랑하는 전제하에 만났죠. 예. 두 번째 남편도 예. 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잘 행복하게 아이들도 온전한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했는데 합치지를 못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그쪽에선 어른들이 계속 아이들은 빼고 너만 가서 남편하고 살림을 신혼을 차려라. 아이들은 뭐 나중에 커서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그러게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렸거든요.
0: 아이고, 네. 아이들 몇 살이 때가? 네.
2: 그때는 3살, 5살이었어요.
0: 3살, 5살을 그걸 놓고?
2: 그래서 그래서 커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러게 우리 아이들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1년 뭐 일단 재혼했다는 기사는 났고. 혼인신고도 했고 근데 이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물어보면 예, 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근데 더 난감한 건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잖아요. 엄마들이 물어봐요. 누구랑 살아? 뭐, 새 아빠야? 이렇게 물어보나 보니까 아이들은 그때 어려워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엄마가 재혼한 사실조차 몰랐는데 대답을 어떻게 될지 애들도 당황스럽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 엄마랑 셋이 그냥 우리 산다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이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이게 정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숨어 살다가 한 2년 만에 다시 또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만큼은 그래 내가 이게 뭐 두 번째 이혼이 중요하냐 뭐 두 번째 이혼 뭐 창피하고 뭐 세 번째 이혼 창피하고 뭐 아 그래 내가 뭐 100번 1000번 이혼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혼까지 끝을 냈어요. 네.
1: 참 힘드셨겠다.
0: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있잖아요. 겪어본 분만 아는 그 아픔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얘기 듣고 아유 그렇겠구나 하지만 그거 뭐 저 이지연 집사님 우리가 그 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죠. 이미 두 번의 그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2: 맞아요.
0: 그죠? 내가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집사님 자빠졌어.
2: 넘어졌을 것 같아요.
0: 그죠?
2: 그냥 하루하루가 답이 없는 삶 속에 내가 허우적거린다는 게 답은 정말 누가 봐도 없어요. 근데 그 삶 속에 저로 인해 가족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나로 인해 모두가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 건 이제 신앙이 없는 엄마 친구분이 엄마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가서 점 좀 봐봐라. 네 딸 몇 번 결혼하는지. 그러니까 막
1: 예의도 없으셔.
2: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막 너무 속상한 거죠.
1: 어쩜 이렇게 무례하실 수가 있을까요?
2: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른들은 또 이제 또 말씀을 이렇게 거르시지 않고 그냥 편하게들 막 하시니까 가족 그런 얘기를 듣고 근데 사실 부모님들 뭐 오빠 뭐 이제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를 허우적거리는 게 정말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어떻게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0: 내 계획으로
2: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0: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결행약이 굉장히 독해요.
1: 독해요. 예.
0: 매일매일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2: 진짜 독해요.
0: 하루 아침에 공복에 먹는데 약을 먹기가 너무 두려워요.
3: 그거 한번 먹으면 6개월, 1년이에요.
0: 너무 괴로워서 기도하고 먹고 막 그랬는데, 결핵을 겪으면서 결핵이 아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정말 많은 병원을 다니고 정말 많은 검사를 했는데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2: 어머나.
3: 공황장애까지.
0: 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공황장애는 마음이 약하거나 이제 좀 자만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걸리는 건데, 아, 나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씩씩해. 난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공황장애야? 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딱 이제 걸리고 나니까, 몸은 몸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뭐몸 정신이 제 뜻대로 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을 진짜 침대에서 누워만 보냈는데, 집에서 아이들 밥만 해주고 먹이고 치우고 저밥 먹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못 놀아주는 게 미안하니까 하루는 정말 큰 결심을 내서 우경이 손을 잡고, 집 아파트 단지 그 조그마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장난감 가게가 있어요. 저 거기를 아이 손을 잡고 내가 못 놀아주니까 미안해서 장난감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 횡단보도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 마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근데 아이는 너무 기대에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주저앉아서, 우경아 엄마가 정말 미안한데 횡단보도를 못 건너겠어.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근데 우경이가 엄마 여기서 이만큼인데 가자 그러는 거에서
3: 얘는 어리니까.
0: 그래서 제 자신을 너무 질책했어요. 네가 이러고 너 엄마냐고. 그래서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정말 우경 어린 아이 손을 붙들고 아이한테 정말 힘을 얻어서 장난감을 사온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 앞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거는 자꾸 말씀을 보게 하세요. 그 자꾸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큐티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주일 말씀들을 다 이렇게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다 몰아서 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보면서, 와, 정말 놀랬어요.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믿음은 정말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씀도 몰랐으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입고 일이 아닌가. 말씀을 좀더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한테 좀덜 미안한 엄마가 될수 있었겠다. 그런 회개도 많이 했고요.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너무 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시편인데, 저도 시편 붙들고 정말 위로 많이 받고, 또 용기도 많이 내고, 진짜 하나님의 그 날개 품 안에서, 아, 주님, 좀안 나오게 해주세요. 저 그냥 주님 곁에 갈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 날개 아래에서 저 그냥 숨겨주세요. 저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거든요.

0: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참 귀한 네. 또 보물도 주셨잖아요. 네. 복귀를 육아 프로그램.
1: 아, 네, 네 맞아요.
0: 저도
1: 네.
0: 봤는데 아, 어떤 네. 프로그램이었죠?
1: 그냥 싱글맘들이 싱글맘들의 육아였던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꼭 맞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2: 그렇죠.
1: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다.
2: 그 프로그램이 잘 됐어요, 그죠?
1: 네, 인기도 많았고.
2: 그 인기도 좋았고. 네. 그래서

0: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이지연 집사님부터 섭외하고
1: 네네 네. 연결이 됐어.
2: 싱글맘들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네. 많아요.
0: 아, 많아요.
2: 왜냐면 이제 이혼하시고 나서 주위에. 이제 거의 다 엄마들이 네. 양육을 하시잖아요.
1: 맞아요. 네.
2: 그런데 우리가 그 저기 가정을 보면서 아까도 누구랑 살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그런 질문들 자체가 저 방송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 아, 저런 질문이나 저런 행동은 참 무례할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래도 그 안에 지킬 건 지켜줘야 된다는 그럼, 생각을 당연하지. 했었거든요. 네네. 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도 달라졌죠.
1: 많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 외로 아이들 열심히 키우는구나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와 너무 저에게는 이제 과분한 힘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경이가 이제 ADHD가 있었어요.
0: 근데 아들?
1: 네, 너무 애교쟁이에요.
0: 애교 있어요?
1: 애교가 넘쳐나고 사랑이 정말 충만한 아이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엄마가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다룰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0: 엄마가 처음이에요.
1: 네, 그래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의 섭외가 들어왔을 때 아 그것도 고민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고 그런 거는 분명히 저의 가정에 우경이한테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다도 싶었는데. 어쨌든 뭐 방송을 하면서 뭐 약간 좀 너무 편집이 우경이가 너무 못된 모습만 나온 것도 있었고 또 그 방송을 함으로써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2: 그쵸, 맞아 맞아.
1: 그건 엄마의 욕심이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이제 또 그 아픔의 시간을 또 한참 보냈어요.
0: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네. 우경이 요즘 어떻게 지내요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잖아요.
1: 아, 네, 우경이는
0: 어때요 지금?
1: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제 핸드폰에 대학생 아들이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0: 9살인데?
1: 네. 뭐 누구 친구랑 몇 시에 약속, 누구 형아들이랑 몇 시에 약속.
0: 자기가 혼자 다 짜요?
1: 다 짜요.
0: 9살짜리가?
1: 또 놀면서 또 중간에 또 스케줄을 잡아요. 다 노는 스케줄이죠. 뭐 이 형들하고 노는 게 끝나면 또 요 친구들 만나서 또 끝나면 또 여기 가서 놀고 막 밥도 자로도 먹고 다녀요. 친구 집에 가서. 제발 밥은 먹으면 안 된다. 밥만큼은 집에 와서 먹어다. 너 그거 너무 실례다. 그랬더니 또 능청스럽게 밥도 잘 먹고 다니고 또 친구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저희 집 항상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예, 지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0: 그러면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우경이하고 그 누나하고 아이들 둘에게 하나님을 지금 엄마가 전하고 있어요? 전했어요?
1: 그럼요.
0: 그리고 예배도 저는, 같이 드려요?
1: 그럼? 네, 저는 너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 안 드리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엄마 아무것도 엄마는 해줄 수가 없어.
3: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숙입니다. 다시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4: 지난 시간 동안에 접촉에 배가 부르신지 얼굴이 환하십니다. 어떻게 생활에 좀 적용해 보셨어요?
5: 네, 많이 해봤습니다.
6: 홀딩할 뿐이 없어서.
4: 아, 네.
6: 개인적인 첫 터치를 하면서 네. 제 스스로를 또 터치해줘도 네. 나름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4: 네.
6: 받았어요.
4: 셀프 터치라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셨습니다. 우리 다 셀프 터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그럼 오늘 강의? 네.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내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잘하고 있어? 아니면 뭐 괜찮아?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네.
6: 김영춘 네. 멋있지.
4: 김영춘. 스스로 하고 있잖아. 우리 좀 해줍시다. 다 같이 쳐다보시면서.
6: 멋있습니다.
4: 네. 자, 그런 터치의 힘을 아마 경험했던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주제는 읽어보실까요?
7: 나와 다른 남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
4: 네. 뭐가 좀 다가오시죠? 아, 오늘 뭘 다룰 것 같구나.
5: 부부 간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4: 네. 네.
6: 남이랑 하여튼 소통 좀 하는
4: 네, 소통하는 네. 방법. 차이를 어떻게 다룰까라는 거죠. 네. 그죠? 지금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네.
6: 아, 그렇죠.
4: 같은 게 아무것도
6: 다른
4: 없죠.
6: 다른 생각도 네. 가지고.
4: 네, 생각만 뭐 외모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남을 만났을 때 그것은 차이와 차이의 만남이거든요. 네.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7: 성격이
4: 네, 성격도 다를 것 같고. 다르고.
8: 성별도 다르고.
4: 맞아요. 성별도 다르고.
6: 환경도 많이 다를 거고.
4: 그쵸. 환경도 직업, 다릅니다. 관심사,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관심사. 취미도 다르고, 네. 또 신앙의 어떤 색깔도 좀 다를 네. 거고, 신앙의 네. 수준도 좀 다를 거고. 근데 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6: 조금 부딪히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4: 네. 네. 자, 그러면, 아,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이혼할 거야. 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6: 안 되지 않을까요?
4: 그럴까요?
8: 당연한 거긴 한데
4: 될 수도 있고
0: 아닐 수도 있고
4: 네 아직 안 부딪혀 보셨으니까
0: 그렇죠.
4: 네 그만큼 사실은 네. 그 차이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성격만 또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남녀가 한 집에서 살아갈 때 엄청나게 많은 차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성격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차이인데.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가 전은혜님께서 우리 다 당연히 다른 거 아니냐고. 그렇죠. 당연히 다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이 차이를
0: 극복하는
4: 어떻게
6: 평화롭게
4: 다루어주는가. 차이를 어떻게 다루어주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차이를 다루다가 틀림없이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다시 풀어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대화의 차이도 정말 크거든요. 뭐 이런 차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마에 손을 대면서 우리 전 은혜님께서 아내 역할을 하시고 두 분이 남편 역할을 하시고 역할극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아내, 이마, 손에, 이마에 손을 대면서.
8: 아유, 머리가 너무 아프네.
4: 남편?
7: 왜 머리가 어때서?
4: 예, 두 분이 동시에 남편 역할 해주시는 거예요.
0: 왜 머리가 아파?
8: 열이 나는데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아.
6: 아, 또 시작이네. 아, 타이레놀. 내가 그러니까 그때도 사 노랬잖아. 나보고 가라는 거 아니지.
0: 얼른 약 먹어, 얼른 약 먹어.
6: 맨날 아프다 그러고 난 안 아프냐. 야, 나도 머리 지금 아파 죽겠다 지금 일 때문에 많아가지고
4: 아니 그 말을 전혀 안 해요. 그랬더니 남편 보시면서
0: 왜 싫어?
8: 내가 머리 아파서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 봐야 그때 약 살 거냐고. 와.
6: 아, 언제 죽을 건데.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야 된다면 네가 낫긴 하겠다.
8: 어머
6: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전 지금 역할이 너무 빠져가지고
0: 그러니까. 여보가 없는 거야. 저기 왜 그래도 여보가 없는 거야.
6: 제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역할도
0: 일을 하고 있어.
8: 아니에요. 역할을 이혼하는 거예요.
0: 그렇지. 네,
8: 이러면 이제
6: 이렇게
8: 말하는 사람이
6: 진짜 있다니까. 네. 그 둘이서.
4: 그러니까요. 역할극을 지금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그죠? 네. 배우잖아요. 배우. 네. 지금 직업이. 역시 예, 역시 네. 틀리죠. 자, 그럼 이제 남편이 성질 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남편, 시작! 그럼 도대체 날 들어 어떡하는 거야?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아내든, 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대사에서 다시 대사로 돌아오면. 됐어!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말 안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6: 대화가 끝났지, 뭐.
4: 네, 이제 끝났죠. 그럼 여기서 끝나요, 아내들은요?
6: 전혀
4: 된 거 아니잖아요.
8: 이제 시작이죠.
4: 그렇죠. 우리가 이 몸의 언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우셨잖아요. 이 됐어라는 게 그래 됐어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네. 느낌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된 게 아닌 거죠. 그 이때부터 이제 아내를 뭐 할까요? 사실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8: 맞아요.
4: 어떤 소설요? 아내들의 소설의 주제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가는 소설을 씁니다. 이 인간하고 살아, 말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면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8: 걱정.
4: 네, 걱정해주고.
8: 챙겨주고, 조금 챙겨주고.
4: 네.
6: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4: 어머. 감동. 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을 텐데.
6: 계속 연기할 때마다.
4: 이런 남편 있으면 네. 지금 막 시청자들이 우리 남편이 저 얘기 해줬으면 아마 이러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6: 네. 아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죠.
4: 이게 진짜 모습이에요. 아까는 연기였습니다. 네. 그죠?
6: 네. 김영춘이 아니었어요.
4: 네. 어쨌든 거기서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해석이라는 거거든요. 해석.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방식 중에서 아주 큰 차이가 여기 있거든요. 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의 대화 방식 중에서.
8: 여자는 네. 원하는 거를 바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4: 네, 네.
8: 근데 남자는 그러네. 바로 뭘 원하는지 알고 싶은 것 같아요.
4: 네, 네. 맞아요. 그 원하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요.
0: 아, 그렇죠. 남자는 해결책.
4: 남자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싶어서. 근데 여성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할까요?
6: 공감을
4: 네, 원합니다.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걱정해 주는 거. 네. 내가 아프다고 얘기하면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시죠, 그러면?
8: 많이 아파? 괜찮아? 뭐 어떻게 해줄까? 네. 이런 종류.
4: 그렇죠. 네. 이때 신체 언어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8: 그렇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열도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주고.
4: 그러니까요. 네. 자,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굉장히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달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싸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하고 고양이가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로 견원지간이라는 얘기가 원수지간을 우리가 견원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둘이 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개는 되게 반가울 때 꼬리를 어떻게 해요?
1: 흔들어요.
4: 막 들고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자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한다. 그럼 털이 어떻게 되는가요? 서요. 그 다음에 꼬리는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을 개하고 고양이가 표현할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쵸?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른 표현의 방식을 바라보면서 해석하는 방식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틀렸나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남편하고 저도 성격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정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남편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예쁜 게 있거나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감성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가슴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똑같은 걸 표현해도 한 10배 정도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다가 이제 밤에 보름달이 떴다 그러면 제가 기본이 여보 저기 좀 봐. 와 저기 보름달 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름달이 안 밝으면 우할긴데. 그렇게 가는 거죠.
6: 힘들어. 맨날 뜨는 거잖아.
4: 이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제 남편은 이렇게 과정보다는 결론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한 일주일 정도 집회 갔다가 돌아오면 제가 되게 궁금해서 가서 물어보죠. 여보 어땠어? 집회 어땠어? 그럼 좋았어.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저는 답답한 거죠. 뭐가 도대체 좋다는 건가 궁금하잖아요. 다시 따라가서 여보 뭐가 좋았는데? 어떻게 좋았어? 그랬더니 그럼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좋다고 몇 번을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어땠냐고 물어보고 좋다고 얘기했고 답을 줬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엔 그런 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몰라서. 달라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실은 몰라서. 이 남자를 누가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여자를 하나님이 설계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서 이게 이제 틀렸다는 거잖아요. 정말 제일 큰 차이는 정리정돈를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저는 정리정돈는 저한테 하나의 구속이에요. 근데 화장품을 뚜껑을 제가 자꾸 열어놓나 봐요. 그런 습관이 있었나 봐요. 몰랐어요.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화장을 할 때마다 따라 들어와서 화장품 뚜껑을 왜 자꾸 열어놓냐부터 시작해서 아니 화장품 뚜껑을 그렇게 열어놓으면 향이 다 날아날 텐데 그럼 맹물 찍어 바르는 거하고 똑같지 않아? 그럼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비싼 돈 주고 화장품 왜 사냐? 응? 그래 맹물 찍어 발로 왜 뚜껑을 안 닫아놓냐 이제 계속 근데 제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게 수십 년 우리가 해온 습관이라 하루아침에 잘 안 고쳐집니다. 뭐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잘 안 고쳐지니까 나중에는 저를 앉혀다 놓고 한편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 여보 이렇게 좀 앉아봐. 응? 아니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절대로 기록해 놓지 않는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야.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바쁜 와중에 이 세마포를 개워놓고 부활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어. 적혀 있어.
8: 참신하다.
0: 이야.
4: 자, 성경에 이게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중요하지 않은 건 절대로 기록 안 하는데 왜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건 말이야. 그건 당신처럼 정리정돈 잘 못하는 사람 정리정돈 잘하라고 준 하나님의 첫 메시지야.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고치려고 정말 노력했음에도 안 고쳐지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왜 안 고쳐지냐고 얘기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노력해도 한 소리 듣고 노력 안 해도 한 소리 듣고 그냥 노력하지 말고 한 소리 듣자.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죠.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고쳐지니까. 근데 제 남편이 가정사역자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가정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집니다. 남편이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별수를 다 쓰고 별 얘기를 다 해도 왜 내 아내가 바뀌지 않을까? 왜 안 바뀔까? 아주 그 생각을 깊이 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불평불만이 은사다.
0: 은사다.
4: 불평불만이 은사라는 거죠. 자, 바닥에 뭐가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내가 불편해요? 남편이 불편해요?
0: 남편이요.
4: 저는 하나도 불편 안 합니다. 눈에 안 들어오니까.
0: 그러니까 안 치우죠.
4: 그러니까 안 치우는 거죠.
0: 상관이 없으니까.
4: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0: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4: 그러니까 제가 밟고 다니는 거죠. 눈에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남편을 볼 때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리정돈의 은사가 내가 더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 더 있어요?
8: 남편이요.
4: 남편이 훨씬 더 은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은사는 뭐 때문에 주신 거죠?
0: 사용하라고.
4: 누구를 위해서?
0: 우리 모두를.
4: 은사?
0: 하나님을 위해서.
4: 없는 사람을 위해서.
0: 예.
4: 은사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 이 사람은 정리정돈 잘하고 나는 정리정돈을 못한다 그래서 이 못한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기엽고 뜯어 고치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전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남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불편하니까 이거 나한테 정리정돈이 훨씬 더 많은 은사가 있고 나는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차이를 우리가 다루다가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다가 사실은 가장 큰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고 아내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둘이가 전혀 다른 언어를 쓰겠죠.
0: 예.
4: 뭐 어떻게 하면 소통이 돼요?
8: 몸짓.
4: 바디랭귀. 네, 신체신이 배우셨다고 지금 몸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부는 평생 살아야 되니까 또 아마 그 한계가 있겠죠? 네. 와, 지금 전원회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근데 우리가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계속 이게 잘못됐다라고 나하고 다른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은 왜 아프리카 말을 쓰는 거야?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여기는 미국 땅이잖아. 근데 왜 아직도 아프리카 말을 써? 당신 야만인 아니야? 고치려고 하다가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당신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차이일 뿐인데 너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는 고치지도 못하면서 결국 뭐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파괴시켜 가는 거잖아요. 마음의 세계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와 다른 것은?
0: 나와 다른 것은?
4: 다를 뿐이지?
0: 다를 뿐이지?
4: 틀린 것은 아니다.
0: 틀린 것은 아니다.
4: 자, 언제나 차이와 차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차이와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정리정돈을 못하니까 정리정돈 잘하는 남편이 제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노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남편은 일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면 우리는 벌써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노니까 자꾸 잡아 당기니까 이 사람 속도 조절이 되고 또 남편은 저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이게 바로 상호 보완하고 도와주라고 차이를 만든 거지 나하고 똑같이 만들으라고 고쳐라고 바꾸라고 차이를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다른 것은?
6: 나와 다른 것은?
4: 다를 뿐이지?
1: 틀린 것은 아니다.
4: 틀린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 나한테 있는 게 이 사람한테 없고, 이 사람한테 있는 게 나한테 없고. 자, 그러니 우리는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은사로 사용하라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는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차이를 다루는 방식이 나옵니다. 성경에 정말 다른 두 여인이 나오거든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둘이가 성격과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을 볼 때 마리아가 있죠. 그 마르다라는 여자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방문하셨는데. 근데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서 부엌에 와서 일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이거는 지금 마르다가 언니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동생한테 가서 야 빨리 와 너 뭐 잘났다고 지금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빨리 부엌에 와서 나를 도와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일러주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러주는 것 같아요?
6: 우리 동생은 별로고 저는 좀 괜찮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좀 티내고 싶어서
4: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틀렸다는 거죠, 쟤는.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혼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한테 가서 야, 빨리 부엌에 가서 언니 도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마르다한테 야, 무슨 소리 하냐. 걔는 자기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두 번째 또 만나시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지 않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오시거든요. 만나는 장면이죠.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방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서 맞이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자, 둘이가 대응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죠. 마르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따지잖아요. 아니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어적으로 마르다에게 계속해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울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시죠. 마리아가 우는 거를 보시고 같이 울어주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 만나는데 여기도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마리아가 또 사고쳤습니다. 어떻게 사고쳤어요? 이 머리털에다가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겨버린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에서 이 머리털을 이렇게 다 차도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를 벗는 것도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인데 보통 발을 씻는 거는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또 여자가 남자의 몸에 이렇게 낯선 남자의 몸에 살을 댔는 것도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때 언니 마르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마르다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르다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를 친 거죠. 예,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특히 가룟유다가 아니 이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서도 못할 판에 이걸 허비를 하느냐 이러면서 성토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 마리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헌신의 방식에 대해서 마리아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여전히 자신의 헌신의 방식으로 나 이거 헌신을 했고 이거는 계속해서 기록이 될 거다 기억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자리에 마르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본래 성격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7: 가룟 유다처럼.
4: 그렇죠. 가룟 유다처럼. 네.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네, 또 마리아가 또 예수님 미친 짓을 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따지고. 그런데 이 본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이 마리아의 헌신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지만 우리가 차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마르다의 침묵이고요. 마르다가 왜 침묵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 봉사하는 방식이나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완전히 다른 이 마리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마르다가 계속 본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깨달음이 있은 거예요. 결국 마르다도 자신과 전혀 다른 마리아의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침묵의 의미예요. 자, 우리가 감히 나하고 다른 것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 한번 꺼내보실까요? 그러면서 옆사람 쳐다보면서 야, 너 틀렸어! 고쳐! 따라하세요. 너 고쳐!
9: 네. 고쳐!
4: 너 잘못했잖아!
9: 고쳐.
2: 고치세요.
4: 고쳐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7: 고쳐야지 내가 사랑할 수 있지.
4: 너 안 고치고 어떻게 내가 사랑을 해?
7: 너 안 고치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
10: 네, 네, 안 고치겠습니다.
4: 안 고치도록?
7: 아니, 고쳐줘.
10: 아니, 거부하겠습니다.
7: 사랑 좀 하자.
10: 거부하겠습니다.
4: 안 고치겠다고 결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7: 아, 그런 은사가 있네.
4: 네, 상대방 변화되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죽는 거 기다리는 게 더 빠르고요. 네, 사실은 죽는 거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화되는 게 더 빠른데 지금 이 본문의 마르다는 바로 그 편을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들어놨는데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사과가 배를 보면서 야 너는 왜 이런 맛이 나? 나는 새콤한데 너는 왜 새콤한 맛이 안 나? 새콤한 맛 좀 내봐. 딸기 쳐다보면서 너는 왜 시원한 맛이 안 나? 수박이. 난 시원하잖아. 내가 과일 중에 과일이지. 너는 어떻게 시원한 맛도 낼 줄 몰라? 난 새콤한 맛밖에 없어? 그거밖에 낼 줄 몰라? 뭐 색깔 빨갛다고 단 줄 알아?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자를 조작하라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하고 다른 차이를 보면서 계속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공격이고 그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당신 지금 이 사람을 잘못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의 손가락질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교만이죠. 자, 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를 우리가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감탄하고 계시고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탄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정말 많이 다르지만 아,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 때문에 나를 붙여주셨구나 혹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완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우와 라고 감탄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0: 이야.
4: 우와. 네, 이 감탄사로 또 행복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 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10대 재앙의 각 재앙별 연구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9차 재앙인 흑암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과 22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흑암은 히브리어 호쉐크로서 암흑, 밤, 그리고 어두움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은 밤뿐만 아니라 밝은 낮에도 애굽 온 땅을 지배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28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사막 바람이 거대한 먼지와 모래를 몰고 와 애굽을 어둡게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고아는 애굽 땅이지만 고센에는 흑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흑암 재앙은 결코 자연 현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바로 왕에게 전하신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끝난 다음에 와우 계속법을 사용하여 흑암 재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메뚜기 재앙의 목적과 흑암 재앙의 목적이 같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재앙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0장 3절 말씀 볼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흑암 재앙을 내린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흑암 재앙이 3일 동안이나 태양을 가렸고 태양은 애굽 전역을 뒤덮은 어둠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그들이 숭배해온 태양이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 신은 허상임을 명백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의 주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의 예고와 시작 그리고 날짜는 어떠하였을까요? 흑암 재앙 역시 세 번째 이 재앙과 여섯 번째 독종 재앙처럼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시작이 된 재앙이 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흑암 재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말씀 볼 때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절에서 들어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타의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여 손을 들었을 때 흑암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이 마치고 곧이어 칠흑 같은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1월 12일부터 시작한다면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이렇게 3일 동안 이어진 재앙이 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3일 동안 계속 밤이었기에 시간적인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낮과 밤이 정상적으로 있었으므로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재앙의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듬을 만한 흑암은 가장 깊은 흑암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서로 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꼭 더듬어서 확인해야만 감지할 수 있는 큰 어두움이었던 것입니다. 이 더듬을 만한 흑암은 히브리어 야메시 호쉐크인데 호쉐크는 어둠이란 뜻이며 야메시는 동사 야샤시의 사역 미화요형으로서 직역해 본다면 그러면 그것이 더듬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강진택 박사의 히브리어 대역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가 그 어두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극도의 어둠을 만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애굽 백성은 만져질 만큼 혹독한 흑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흑암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의 강퍅한 상태를 암시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볼 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캄캄한 흑암이란 어둠을 뜻하는 히브리어 호쉐크에 그의 동의어인 히브리어 아펠라가 연속 사용됨으로써 이것은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가 극에 달하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장 깊고도 짙은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캄캄한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애굽 땅 가운데 빠진 곳이 없이 캄캄한 흑암이 뒤덮은 상태를 강조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상반절 말씀 볼 때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흐로서 친척 그리고 형제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흑암재앙이 임했을 때 한 집에 있는 가족들조차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여 행동하거나 말할 수도 없어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구와도 교류할 수 없는 고독한 처지에서 애굽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재앙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캄캄한 흑암으로 인해 공포에 질려 자기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괴로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체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어떠한 활동도 전혀 할 수 없었으므로 마치 안진뱅이처럼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실로 애굽 전역에는 죽음의 공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와 같은 한밤중에 어둠이었다면 램프를 켜려는 시도라도 했을 테지만 칠흑 같은 흑암에 갇혀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일체 행동이 아예 불가능한
2: 상태였던 것입니다.
1: 이 흑암은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창조시의 흑암을 연상케 한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지향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첫째로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볼 때 바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자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10장 2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팍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자크인데 지금까지 재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모세와 대화하는 도중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라고 말했으며 모세도 바로에게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더 이상 바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리는 재앙을 끝으로 모든 재앙이 맞춰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최후 통첩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 볼 때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을 당한 후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모세는 크고 두려운 존재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의 절대적인 왕권 앞에서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모세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그 신하들 앞에서 바로 왕보다 훨씬 높고 큰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변화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대적 후원자요 보호자이심을 애굽인들이 확연히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극심한 재앙이었으나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간의 재앙이 지속되는 동안 바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로왕 사이에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에서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완악해져서 모세의 목숨을 위협하며 거칠고 무례하게 그를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바로왕에게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지향으로 그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재앙만 남았다는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거의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통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결국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 말씀 볼 때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멸망은 궁극적으로 회개가 없기 때문이요 자기만 높이는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외면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흑암 재앙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 아홉 번째 재앙 때 캄캄한 흑암이 3회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듯이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들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인, 나팔, 대접 재앙 때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볼 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또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볼 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지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 볼 때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의 조종을 받는 세상 나라가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던 것처럼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함으로 결코 망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또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볼 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 번째로 제10차 재앙인 장자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제10차 재앙은 한밤중에 애굽 생축의 초태생과 애굽의 마다들 즉 장자를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볼 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 재앙이 일어난 그날 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유월절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스라엘 집의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죽음이 유월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의 말씀 볼 때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과 12장 29절 말씀 볼 때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하신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재앙을 시행하셨지만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흑암 재앙이 끝나고 1월 15일이 시작되는 목요일 밤에 장자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밤을 가리켜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는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밤의 중간에 라는 뜻으로 밤 12시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신속히 행하였으며 그 숨가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장자를 처형하는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15일 밤 정각 12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자 재앙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첫째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볼 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가족과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한마디로 장자는 가정과 그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대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가 하루아침에 모두 몰살 당했다는 사실은 애굽의 모든 가정과 나라의 장래까지 완전히 끊어놓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권위와 영광은 사라지고 그 백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단의 장자인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장자와 온 애굽인의 장자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장자, 즉 아담을 타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배해온 사단에 대한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상반절 말씀 볼 때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고의 히브리어 쿰이라는 단어는 공경하다,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와 그 모든 신하 그리고 모든 애굽 백성은 자신들의 장자가 죽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두려움으로 경의를 표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의 전무후무한 큰 호곡, 큰 곡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호곡은 히브리어로 직역할 때 갑작스러운 장자들의 죽음 때문에 슬픔과 절규하는 울음, 비명소리가 애굽 천지에 가득했음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할 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비명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그 원수에게 갚아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 볼 때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친히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 재앙에 대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 볼 때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조건을 달지 않을 테니 그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 볼 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볼 때 출애굽기 1장 9절 즉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에서 말씀한 이후에 처음으로 언급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당시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표현했던 것인데

0: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얻은 큰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애굽 종살이 노역에 대한 품삯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으며 마침내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노역에 대한 대가를 풍성하게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기뻐하였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말씀 볼 때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자 온 애굽이 저마다 기뻐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출애굽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를 회방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15절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장자요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종말에도 하나님의 참 장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 볼 때 마지막 장자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단의 영적 장자들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때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

0: 폴스처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왔을까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또 내가 이 땅에 이 큰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철학자는 그래요. 인생은 세상에 내동댕이 찾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올 때 나는 누구와 계약도 맺지 않고 왔는데,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간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TV에서 유명한 연예인과 어떤 법률 스님이란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률 스님이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진 말 같은데 틀렸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좋은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에게 말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분도 이 땅에 올 때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유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분명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귀하신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생명이라는 게 한자를 풀어주는데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생명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생의 명한명이다. 그래서 살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라 그래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 생명이란 명을, 곧 나에게 주는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주신,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자를 잘 모르니까 아마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들은요, 다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목사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공무원으로, 또 경찰로, 뭐 소방관, 여러 직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업을 가지고 넌 이걸 해라 저걸 하는 것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는 살아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경찰관으로서, 정치인으로, 사업가로, 직장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직업은 모두가 다 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타나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하나님 원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존재한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그 손녀를 낳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막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꼬맹이가 이야기하듯이 막 댓글에 어머 하면서 꼭 말하듯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보는 나도 기쁜데 그걸 껴안고 있는 할아버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알으면서 우리를 벌으면서 우리에게 옹알거리면서 우리가 옹알거리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다시 돌아가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에서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며.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방금 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1장 후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명령하여 너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한 그것을 알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던지 15장, 17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약속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합니다.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감사에 표현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제가 청년 때 김남중 목사님이신가 예배 감격에 빠져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까?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한 시간 전에 나아가서 그곳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보를 펴놓고 한 부분 부분 섹션을 내면서 하나님 예배에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내 심정을 함께해서 그분의 대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 속에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냐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게 해달라고.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을 거기다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축복이 진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엄청 은혜가 쏟아지네요. 3년 동안요, 예배 동안 울었어요. 하나님 옆에. 그러면서 제가 목회에 헌신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기도를 했던 그때가 예배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영광,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표현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가 너의 모든 걸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독생자, 지난주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평일에서 그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가졌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찬양 같아요. 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 시대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고 올 때 그런 자는 덩실당시 춤을 춥니다. 소가 꽹과를 쳐가면서 그런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넘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저는 다윗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우리의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신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제가 청년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집회에 한 몇백 명이 모였었어요. 거기에서 강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그래요. 제가 손을 들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어버려요. 비웃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니, 이건 맞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웃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내가 성경 구절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몇 장 몇 절 어디에 몇 장 몇 절인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쑥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청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며 덩실덩실 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상상 속에 들으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성당 집사 인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않으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선곡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찬양이 무엇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를 때에도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기도가 담겨서 부르는가 봐야 돼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던져서 춤을 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의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만나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선물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1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잔치집에 사람을 초대하려면 친구나 형제나 잘 사는 거 부유한 자 그들을 초대하지 말으라. 그들은 너희에게 다시 대갚아 버릴 거야. 그런데 몸에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들이 너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들을 너희들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했다면 그들이 갚지 못할 때 마지막 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뭐라니? 자,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은 거 받으면은 하나님께 더 이상 빚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처음에 읽어보면 이해가 가세요? 좋은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생일 때 보면 가족들 초대하고, 우리 성도들 초대하고, 내 친구들 초대하지, 길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초대하다고, 내 생일이니까 함께 잔치하자고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의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너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아와 과부 같아요. 그 말은 고아와 과부를 막 그 저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알죠? 요나단은요,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할까? 다윗 하나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돼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를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쌓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했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 저는 요나단 같아요. 요나단이 그 사랑을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연인도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밀가루 그것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음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했을 때 갖다 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보강하게 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도 그래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데 도망가요. 사람들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불렀다 하지만 목회자의 삶이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군가 그와 교제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와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안디옥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가 13장부터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참 아픈 것도 우리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감동 있는 걸 하나 보게 됐어요. 뭐 고부열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한 20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애국인 며느리를 데려다가 살아요. 필리핀에 있는 며느리를. 근데 그 며느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또 그 시어머니는 알잖아요. 지금은 60대, 70대 그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셨던 애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와서 막 10시까지 자고 어쨌든 11시까지 자고 뒹굴고 엄마가 밖에서 다 일하고 와서 밥도 안 하고 막 자고 막 그래 뒹굴고 자고 그래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픈데 쫓아내지 못해. 왜냐면 그 아들이 늦게까지 장가가지 못해서 이제 그 여자 하나 데려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며느리를 쫓아낸다면 또 자기 아들이 불쌍하고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면서 속이 옅하면서 너무나 힘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TV에서 그분을 데리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필리핀에 있는 며느리의 집을 데려다 줍니다. 근데 며느리가 그 집을 엄마를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 골짜기 시골 그 골짜기로 엄마를 모시고 가요. 자기 집을. 근데 거기 가니까 집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판자를 지어놓고 구멍은 솔솔 다 났고 나무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 정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쏟기 시작해.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네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힘든 걸 살았구나. 내가 몰랐다. 몰랐다면서 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조그만 집을 친정을 위해서 사줘야 돼. 몇백만 원도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을 쓰는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조그만 사랑, 우리가 보기에는 몇천 불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통하여 그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가정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작은 물질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가 선물이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셨어요? 정말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껏 먹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어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더랍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유한 자, 너가 주었던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영향이 없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초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아프고 슬픈 자들, 그들에게 너가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드신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서 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나를 만나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또 밖에 나가서 교회를 그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어한 영혼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 또 더 크게 나가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삶, 그런 선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더 베스트.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오늘은 민수기 다섯 번째, 희망 아이디어의 31번째 시간,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이런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에도 썰물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빠져나가고 의욕도 나가고 체력도 빠져나가고 때로는 신앙의 영적인 힘도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썰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시작은 백성의 음식 불평이었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지루해서였습니다.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각이 많이도 났네요. 애굽에서 정말 이 말한 대로 값없이 정말 그들이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유를 대가로 치르고 그들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오이와 참외도 노예의 서러운 눈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억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 6절의 마지막 문장을 새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입맛이 떨어져서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일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받았던, 가졌던 기억에 비춰보면 입맛이 떨어졌다고 기억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게 화근입니다.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당연해지고 그 기적은 급기야 지루해졌고 그리고 입맛이 떨어졌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잊어버릴 때 과거의 마늘과 파는 미화가 되고 오늘의 만나는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까? 어제가 부임한 지 저에게는 16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의 공개해도 되겠지만 뭐 성도들 다 아니까 제 뭐 패스워드 이런 게 모두가 523입니다.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처음 올 때처럼 목회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하는가? 물론 의도적으로 맨하탄 길거리에 익숙한 거리를 다니면서도 저는 의도적으로 와 합니다. 잃지 않으려고. 그런데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제가 대하는 모든 것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다 생각하며 여전히 설렘을 유지하고 있는가? 회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는 만나인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지루해지면 어떨까요? 이 과정 자체가 지루해져 버리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만나를 16년 동안이나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를 그들이 먹은 지 고작 1년 남짓 지났을 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지겨워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만나인 이 설교가,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지겨워집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겠죠. 피차간에 지겹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는 거지만 그걸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루틴의 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만나인 이 설교가 아 지루해, 나도 지루해, 입맛 떨어졌어 라고 저마다 원성을 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모세는 바로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 하나님께 토로한 이야기, 처절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11절부터 오늘 15절이지만 핵심적인 것만 뽑아 들려드리자면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짐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또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 은혜를 베푸는데 자기를 죽여달라네. 내가 더 이상 고난당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지금 기도문인데 그런 모세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때론 사람이 말하는 게 그 말하는 전부가 아니고 그 말하는 내면이 깊은 큰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는 날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습니다. 내가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너무 오래 책임져 터트려 나오는 그런 비명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맥락에 모세의 용어를 보자면 겉으론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속으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죽여달랍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노예 제도 아래에서 430년 길들여졌던 세대를 자유롭고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려는 어쩌면 불가능한 이 벽 앞에 머리를 쳐박고 터져라 부딪히고 서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게 될까? 430년 동안 시키는 일만 하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고 명랑하고 에너자이틱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이 불가능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서 있는 게 모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를 얻었지만 책임은 낯설어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 남자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본문이 숨기지 않고 보여준 이 생생한 영상은 그 짐이 너무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 짐으로부터 오는 이 감정의 상함이 주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짐이었습니다. 한편 그 사람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이런 모세는 무인도처럼 보입니다. 실체는 있는데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는 그 무인도 같은 모습이 모세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습니다. 혼자 듣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견디는데 누구도 헤아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헤아려주면 사실은 될 수도 있는 건데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단면은 아닐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이 사실을 부분적으로라도 감추지 않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그 강고한 엘리야도 왕에게 처음, 통수권자에게 처음 대들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수차례 저주했습니다. 요나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처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스포트라이트를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훨씬 많은 분량 그들은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외롭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오늘 이 타이틀, 희망 아이디어란 타이틀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꿈틀은 성경이 이렇게 감추지 않고 있다는 솔직함입니다. 감히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가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런 기도문을 버젓이 공개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할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운 아니면 어두운 그늘을 경거망동하게 보일 정도로 비신앙인 것처럼 보여진 이런 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법은 그 솔직함에서만 시작됩니다. 모세의 솔직한 기도 없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는 믿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무너짐을 숨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나 죽여달라는데 내가 왜 초사람 배웠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맡겼습니까? 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괴롭게 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는 모세에게 야, 네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이,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명색이 지도자인데 그것도 못 견뎌?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뜻밖의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반응 안에 오늘 살펴볼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친 모세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로 신뢰받는 70명입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연륜이 있고 존경받으며 모세를 둘레에서 지켜줄 수 있는 70명을 서게 합니다. 이 70명은 모세, 특별히 모세 오경에서 이 70은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저는 이걸 전공했잖아요. 실제로 매우 유력한 전문가들은 이 70이라는 숫자가 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핸들링합니다. 이 70은 작은 시작을 아주 커다란 백성으로 자라게 만드는 하나님의 매직 넘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나눈 것처럼 출애굽기 1장 5절, 출애굽기 맨 앞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맨 앞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아니, 그냥 심심풀이로 이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는 역사인 출애굽의 가장 선두의 이 70을 그냥 심심풀이로 박아놓지나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이 70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결국은 출애굽을 이루는 또 나라와 민족의 기틀을 쌓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의 씨앗이 70명에 나왔다는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70명 그들에게 자긍심입니다. 그런데 이 70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리, 예렉 야콥은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환도뼈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이를 못 낳는 자리입니다. 그건 생산이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70이 출애굽을 일으켰다는 게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70명이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46장 27절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 모두 70명이었더라. 신명기 10장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명이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70명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죽으며 설교했던 그때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75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야곱의 무너진 허리에서 나왔던 70명, 그 70명과 비견하게 하나님은 오늘 무너져버린, 쓰러져버린, 바닥이 나버린, 형편없어져버린 그런 모세 곁에 70명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무너진 사람 곁에 함께 짐을 질 수 있는 70명을 모세의 주변으로 둘러싸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은 오늘 하나님의 아이디어에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림해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세와 말하고 너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시내산에서 임했던 영으로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빛났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엔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하나님과 독대를 해서 말을 했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옅어졌습니다.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김.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은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강림하여 모세와 말하고 임했던 영을 70명에게 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 임했던 영이 가득한 꽉 찬 그 70명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70명을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내가 열망했던 모습. 내가 가장 피크를 밀물이었대, 물이 들어왔을 때의 모습. 하나님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모세를 세워줬습니다. 무니칸 목사님에게 20대 후반에 3년 동안 미쳐서 저는 그분의 모든 책들을 제 옆에 두고 탐독했습니다. 닮고 싶어 하는 것을 곁에 둘 때 나는 거기에 쉐이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닮고 싶어 하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 누구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곁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내가 되고 싶은 모습과 다른 사람 곁에 있습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겐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생각이 나십니까?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는 사람,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약점을 정당화해주니. 내 불평을 키워주는 사람,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나만 불평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상처를 핑계 삼아 주저앉게 만든 사람만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되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을 살아내는 사람 곁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내 곁에 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내가 되십시오. 누군가 내 곁에서 믿음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감사를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고 누군가 내 곁에서 온유한 모습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습니까? 모세 곁에 세워진 이 70 노인의 이야기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더 큰 구원을 향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짐을 결국 혼자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나누어서 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죽음의 짐을 온전히 홀로 몽땅 짊어졌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도 그러하십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저도 늘 그렇지만 예수는 죄인들의 조롱과 배신과 버림받음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깊은 썰물인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뭣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심지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아버지도 빠져나가는 그 가장 역사상 깊은 썰물 한복판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서셨던 유일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짐을 홀로 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이런 과분하고 송구한 대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가장 닮아야 될 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고 싶은 예수 곁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노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성령을 교회에 부어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 교회 곁에 서고 이 교회 곁에 서서 닮아가기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는 우정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0: 있다고 말하는 희망의 사람들 곁에 서십시오. 우리는 친구를 닮아갑니다.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 아이디어입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고독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곁에 서면 나는 혼자야, 나만 혼자야, 나만 억울해, 이런 마음이 위대한 복음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내 영혼에 깊이 울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인 닮고 싶은 사람 곁에 서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 희망 아이디어를 명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서십시오. 그분 곁에 설 때 여러분들 모두는 좋은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커녕 모든 사람들이 귀찮아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세상, 그러며 저마다 다 외로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닮고 싶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해져서, 당연해져서,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닮은 모습으로 걸어나가는 70 전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소녀시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 뭐라고 기도?
2: 소녀시대와 그의 가정의 평안을.
4: 나는 포카하면 떠오르는 건 안 떠오르고.
2: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4: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5: 되게 많은 그룹들을 좋아하는데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하고요, 몬스타엑스도 좋아하고요, 세븐틴도 좋아하고요. 제 삶의 활력이거든요. 집에서 이제 지쳐 있을 때 이제 딱 그 친구들을 보며 재미를 얻곤 합니다.
2: 혹시 플레이브 아세요?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요즘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그 뒤에 이 캐릭터로 움직이는 모션 기.

0: 당치를 한 사람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그거 아이돌인데. 저는 그이 뒤에 사람과 포함한 이 캐릭터까지를 사랑하는 찐 팬으로서 이 그룹을 제가 좀 좋아하게 됐는데.
1: 목사님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2: 무슨
1: 같은데
2: 말인지 전혀
1: 얘네가
2: 모르겠어요.
3: 얘네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은
1: 그
3: 이미지인데 얘네가
1: 사이버거스
3: 아담이라고
1: 아니 아담에 비유하지 말라고 했어 제가.
0: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사람들이 작곡 작사 이렇게 안무 답자거든요.
1: 우와.
0: 진짜 진짜 여러분 꼭 이렇게 플레이 구독 한 번씩 버블 아세요? 버블 이렇게 목사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연예인들이랑 연락을 할수 있는 채팅 어플이에요. 근데 그거를 돈을 주고 해야 돼요. 얼마 안 들어요. 한 사람당 4,500원.
2: 그러면 진짜 연예인이랑 채팅을 해요?
0: 네, 채팅이 오고 저희가 보내는 걸 연예인들이 볼 수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약간 1대 다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은 팬들이 보낸 모든 메시지가 자기 핸드폰에 쫙 뜨는 거고.
2: 그냥 내가 쓴 글을 연예인이 볼수 있다는 걸로 한 달에 4천 정도 내는 거예요?
4: 답변도 받을 수 있는
0: 나의 예준이가 이걸 한번 보고 예준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나 오늘 이거 먹었어. 라는 답장을 하나 바라기 위해서 4,500원을 쓰는 거예요. 4,500원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5: 답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본인.
0: 아, 근데 저는 살짝 이 답장 오는 거에 너무 감사한 편이어서 연락 절대 못 보내요. 이 원래 전혀 아깝지 않아요.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 응답 받으시면 이렇게, 하나님 응답 왔어. 이렇게 오고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5: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못 해요.
1: 요새 또막 문화가 생카라고. 예를 들어, 목사님 연예인이세요. 그리고 목사님 생일에 제가 카페 하나를 빌려서 목사님 굿즈로 도배를 해놓고.
6: 컵홀더도 목사님 얼굴이 막 들어가 있고.
7: 성수를 생일 축하해 막 이런
2: 너무 궁금한 거 심리가 너무 궁금해. 나는 그런 게좀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사비로 하는 거 아닌가요?
1: 그쵸.
2: 아, 자기 사비로 빌려, 팬들이 모여서 빌려서?
1: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여서 하시는
6: 나 생카할 건데 같이 할 사람 이러면서 막 팟을 모으기도 하고
2: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예요.
1: 연예인이 거기 등장하기도 해요.
2: 그러니까 보장된 건 아니에요?
1: 아, 아니죠.
2: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그 진행을 하는 거구나.
8: 그냥 축하해 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1: 또 예절샷이라고 요새는 이제 아이돌 얼굴이 있는 포카.
6: 포토카드는 아세요?
2: 포토카드 알아요.
6: 네.
2: 그래서 포카 이러길래 저는 포카 하면 떠오르는 건 포카혼터스밖에 안 떠올랐어요. 근데 아니, 몰랐어요 진짜.
1: 포카를 많이 모으고 그거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갔어요. 그럼 음식 앞에 포카를 들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8: 요즘은 아니지만 소녀시대 팬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20살 때까지 총 6년 정도를 좋아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한 주는 태연 생일로 내 핸드폰 비밀번호 다음 주는 제시카, 써니, 티파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1: 근데 만약에
8: 저번 주에 누구 했더라? 이제 까먹어서 기억 안 나. 아니
6: 까먹을 리가 없지. 항상 소녀시대 생각을 하니까.
8: 뭔가 제 삶의 활력소? 평범한 항상 공부만 하는 학생인데 아 소녀시대 다음 주에 컴백한대 그러면 그 전부터 막 두근거리는 거 있죠. 기분이 괜히 좋고 다 학생이니까 부모님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데 아빠한테 앨범을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도가 너무 잘 지나치니까 아빠가 너 이제 앨범 안 사줄 거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굶고 아빠한테 시위를 했죠.
6: 응. 안 먹어요 이러고?
8: 안 먹어. 뉴스 보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크게 틀어놓거든.
6: 밥 안 먹고 시위하고 있고.
1: 만약에 따님이 이렇게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2: 제 딸이 만약에 앨범을 안 사준다고 밥을 안 먹는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뭐 물어봤더니 뭐 이서?
6: 아,
2: 이서 누구예요?
6: 아이돌.
2: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건 너무 좋고 누군가에 대해 애정을 쏟고 관심을 갖고 거기에 뭐 시간을 들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도가 좀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그게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죠.
1: 이게 교우 관계도 조금 영향이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그 브랜드가 있어요. 스쿨룩스, 뭐 아이비, 뭐 엘리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광고를 하는 모델인 거기 가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빅뱅을 좋아했어서 스쿨룩스, 항상 스쿨룩스. 저는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교복 다 스쿨룩스에 샀거든요.
3: 이제 신학기 가가지고 너 누구 좋아해? 뭐 인피니트. 나 여기 엘리트 거 샀는데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맞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2: 이해는 되는데.
3: 이해는
2: 동의가 안 돼.
3: 오늘의 명언 이해는 하는데 동의는 못 한다.
4: 옛날에 친구 따라서 소녀시대 잠깐 좋아했다가
1: 살짝 네, 찍먹 살짝,
4: 진짜 찍먹. 초등학교 때 이제 아마 저는 소녀시대가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친구 다른 반을 가게 돼가지고 이 집까지만 따라갔다가 이제 끝내는 그런.
3: 네. 진짜 그냥 친구랑 좀 대화할 거리 때문에 좋아하신 거.
4: 저 되게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아까처럼 막 생일 다 알고 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9: 저는 슈퍼주니어 좋아할 때 13명의 생일을 다 외웠거든요.
1: 쉽지 않은데.
9: 다 외웠어.
3: 덕질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0: 좀 4년간의 이렇게 덕질러로서 덕질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덕질은 연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뭔가 더 연락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버블을 이렇게 가입도 하고 뭔가 좀 더 이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앨범도 구매해주고 그러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이 떠났어. 그럼 나 다른 사람 찾아 가야 될 거잖아. 헤어지자. 나 다른 사람 찾아갈게. 이러면은 이별이고 또 새 사랑이 시작되면 새로운 덕질을 하는 것처럼.
6: 저는 선악과 같아요. 나에게 덕질이랑 선악과. 너무 달콤한데 위험해요. 저는 느꼈어. 저는 하도 너무 깊이 빠져다 보니까 저는 기독교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엄마 아빠보다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언니가 소녀시대 욕을 한다? 그러면 싸웠어요. 화를 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부모님 기도가 아니라 소녀시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 뭐라고
6: 소녀시대와 그의 가정의 평안을
1: 마음에 하나하나 말했어요.
3: 한 명
1: 불러가 소녀시대를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6: 네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깊어지더라고 소녀시대가. 제 삶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다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앨범을 이제 판 것까지 갔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끊고 싶은데 안 끊어줘요. 제가 앨범도 팔고 했는데도 이 마음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4: 옛날에 학원을 다녔는데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샤이니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시죠? 옛날에 저희는 이제 줄 이어폰을 써가지고 여기 소매에다가 이어폰 이렇게 살짝 해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노래소리 막 들리고 막 링딩동 막 이런 거.
1: 하필 또 링딩동이에요? 학원에서 링딩동이라니.
4: 그분한테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막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샤이니를 좋아하냐. 나는 얘 없으면 너무 못 살겠다는 거.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좀 부정적인 걸 봐가지고 사실 정말 간단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면 좀 좋긴 한데 내 신념처럼 따라가고 막 이런 모습만 보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6: 덕질을 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분들.
9: 주일날 콘서트를 가.
3: 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1: 내 주일에 뭐라고요?
9: 네? 주일날 콘서트.
3: 콘서트 갔대요.
9: 근데 오전에 예배 드리고 간 것 같긴 한데.
3: 같긴 한데 잠깐 확실하지 않네.
9: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6: 그러면 목사님 그 기준 을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은 제가 뭐 오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콘서트를 갈 건데 그 제가 뭐 예를 들어 성가대를 만약에 맡고 있어요. 그 성가대를 친구한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자리 펑크도 안 났고 저는 오전에 예배도 드렸고 그러고 이제 콘서트를 가서 이렇게 즐겼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좀 하나님을 우선에 두지 않은 건지 이것도 좀 우상화라고 봐야 되는지.
2: 아이돌 콘서트는 안 되고 클래식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것들을 중요한 우선순위들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있죠. 주의를 빠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맡겨진 나의 사역이나 내 일들을 감당이 안 되거나 마땅히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미루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좋은 의미에서 원동력과 활력소나 기쁨과 즐거움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경계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무언가를 좋아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그게 의존이 될 때가 문제인 거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됐어. 그럼 사실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사람과 진짜로 좋은 관계에서 계속 가려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내가 건강한 하나의 존재로 잘 서가야지만 이 두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잘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의존적으로 가거나, 사실은 꼭 아이돌이 아니어도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뭐 자식도 우상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나의 일이나 커리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선순위라는 건 이제 대체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0: 가스라이팅의 종합세트 같은 분이었어요. 결혼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종교로 개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끝내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죽을 거다.
1: 그래서 어떻게 끝냈어요?
2: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얘기한 게 네가
1: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해보거나 겪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3: 슬픈 과거를 꺼내야 될 것 같은데.
4: 자, 다들 눈물 장착하시고.
2: 여기 사연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3: 11살이 많은 남자를 만났었어요. 근데 저한테 하던 얘기가 너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 왜냐면은 들어봐요.
4: 듣고 있어요.
3: 내가 너를 만나다가 중간에 헤어지면은 나는 결혼 적령기를 놓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너를 선택을 했으니까 나를 버리지 말고 결혼까지 나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유로 누가 결혼을 결심을 하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나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지? 아, 나 진짜 책임감이 없는 애인가? 나 무책임한가? 그리고 스스로를 막 그렇게 너 정신 차려. 너 흔들리면 안 돼. 너는 결혼해야 돼. 아이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한테 좀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책임 때문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전 마음이 지금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찜찜해요. 근데 나는 이 남자를 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생글생글하게 웃던 언니가 그날 그 순간은 엄청 정색을 하면서 누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 그 자식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 언니 말 듣고 정신을 확 차렸어요.
0: 2단 사이비에서 탈퇴해.
2: 난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미안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들 진짜 많거든.
1: 맞아.
2: 특히 교회 내에서는 내가 얘하고 이제 남녀의 어떤 느낌도 없고 끝났어. 근데 얘가 교회 나가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얘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을 했을 때 내가 얘기한 게 네가 마더테레잖아.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제일 우선 나야. 내가 온전한 다음에 남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거지. 연애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내 인생을 손해보면서 이 사람 그거는 결혼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연애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연애는 내가 우선인 거예요. 내가 다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서 가는 건 연애의 바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각해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고 빠르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요. 빨리 해주세요.
1: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동갑이 남자애였는데 화가 많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듯한 친구였어요.
2: 아, 벌써 느낌이 안 좋다.
1: 그때 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화가 나면 과속을 한다든지. 한 날은 이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을 해가지고 한 열몇 시간을 공복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밥을 이렇게 한 술 뜨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나 갈래 이러는 거예요.
2: 왜?
1: 왜? 너 옛날에는 나랑 데이트할 때 음식 사진 찍더니
5: 안 찍었네.
1: 음식 사진 안 찍었다고. 그러다 갑자기 가방 쳐서 나갔는데 한 입 먹었는데.
2: 쫓아간 거 아니죠?
1: 그때가 차를 타고 어디를 나갔어서 제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는데 제가 사줬던 가방이었어요. 선물로. 근데 그 가방을 받아 이렇게 탁 내팽겨치고 막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전 또 그걸 주섬주섬. 자기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 자기는 화가 잘 풀리니까 화를 풀어달라고.
2: 제일 싫어.
1: 그쵸?
2: 아니 왜 지 화를 남이 풀어줘?
1: 저한테 이제 육성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2: 같이 해주지.
1: 훨씬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계속 걸어갔어요. 큰 도로로 나가야겠다. 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맞겠구나.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위험한 징조들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쇠 했던 것 같아요.
2: 맞아. 만약에 내 옆에 직장 사는다가 탔으면 누가 끼어들면 욕하겠어요? 아니죠. 애초에 이 사람은 내가 폭력의 배출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가정폭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도 폭력적이면 오케이, 넌 그런 놈이니까. 근데 유독 약자인 또는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나에게 그런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연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느낌이 조금만이라도 들면 그거 멈춰야 돼요.
1: 또 한 가지 썰을 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받았던 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친구들이랑
6: 있는 자리에서 저를 자랑하고 싶은지 전화해서 강아지라고 불렀어.
1: 할머니야 뭐야.
0: 우리 할머니가 그러고.
1: 아이고 우리 또 강아지.
6: 이제 친구들이랑 있는데 인사 좀 해줘.
1: 강아지씨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3: 그래서 고분고분 인사해줬어요?
6: 해야죠. 어떻게 그런 게 좀 너무 불편하고 잘 안 맞아서 몇 주 만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고 싶어서 그때가 딱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던 주였어요. 헤어지긴 했으면 그냥 취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취소 못한다. 너가 꼭 가줘야 된다.
3: 벌써 피곤해. 벌써 피곤해. 아.
6: 계속 붙잡아요. 그래서 나 진짜 안 간다고. 그거 혼자 보러 가라고. 뮤지컬은 이제 빌미가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막 장문에 카톡이 막 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진짜 이걸 계속 보내요. 근데 계속 그런 걸 보내고 하니까 불편해서 차단했어요. 카톡 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친구의 카톡으로 나를 계속 초대해서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집을 하니까 계속 전화를 해요. 20통, 30통씩 전화를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스토킹이지.
6: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차로 뭐 우리 집 앞에도 데려다 줬고 제가 있는 아카데미에도 헤어졌는데 발렌타인데이라고 초콜릿 보내. 헤어졌잖아.
3: 아 진짜 무서워.
6: 제가 너무 무섭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끝날까.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토커 그런 법은 되게 약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뭐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에서.
2: 뭐 때려 부시거나.
6: 네, 직접 저한테 와서 뭔가를 위해를 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죽을 만큼 무서운데도 뭔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에다 나는 진짜로 연락을 했고 그 사람한테 겁을 줘야겠다. 오빠 나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어요. 계속 이러시면은 정말로 저 고소할 거고 신고해서 처벌해달라고 할 거니까 진짜 연락하지 마세요. 하고 나서야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2: 실제 이제 청년들 만나면 접근금지 명령도 받게 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게 겪은 시간 더하기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지워지기까지가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 청년부에 막 새로운 사람들이 막 매주 오고 막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딱 누가 왔어. 얼굴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6명 정도가 우르르 이제 대시가 시작된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이 친구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도무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걔네들이 연락을 돌아가면서 하고 밥 먹고,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밥을 먹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로 하니까.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무 무섭고 불쾌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매주 만나야 돼. 근데 이게 너무 고통이잖아. 그 시선이 느껴지는 거고, 너무 큰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미성숙함과 이게 고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0: 앞에 나왔던 이런 가스라이팅의 다 종합세트 같은 분이었어요.
3: 오 마이 갓.
0: 20살 때 만났던 분이.
3: 이걸 다 합쳐?
0: 본인이랑 뭐 결혼도 해야 되는데 본인의 종교로 개종도 해야 되고 항상 제가 사과해야 화가 풀리고
3: 어머.
0: 그래서 집 앞에서 사과하다가 저는 막 막차 끊기고 그래서 끝내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러면은 자기 죽을 거다.
1: 근데 그런 사람들 솔직히 못 죽어요. 저한테 했던 그 친구도 자기 죽겠다고 연상사진을 찍어보냈어요.
2: 와 미친놈 많다. 왜 그래.
0: 근데 안 죽다고.
1: 네, 잘 살았어요.
6: 그래서 어떻게 끝냈어요?
0: 군대로 도망갔어.
2: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인격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방을 내팽개치는 건 아름답지 않고 나에게 자기의 인생의 욕망을 계속 불어넣는 건 아름답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냐 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구분의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공동체에서 풀어놓으면서 지금 너네들의 연애와 너네들의 감정과 너네들의 관계를 진단해 봐야 돼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내가 목사지만 너무 답답한 게 예를 들어 양사님처럼 데이트에 관련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제 데이트 가요. 절대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나는 그래도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정확하게 서로가 알려줄 수 있는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따뜻한 가정의 달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저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엔 저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요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선착순
0: 네.
1: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그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는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술을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
1: 제품이 또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어,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0: 네.
1: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0: 아유,
1: 또
0: 네.
1: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아. 또 좋게 된대요.
0: 아,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0: 어,
1: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풀렸던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오,
1: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가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탁탁탁 두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0: 네.
1: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럼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0: 아,
1: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니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벅지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저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 분들 돌침대, 흙침대 오랫동안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0: 맞습니다.
1: 오래 쓰신 분들 중에 그중에 맞는 분들도 있지만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매트리스
0: 그렇죠.
1: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0: 아.
1: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된다.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에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0: 아,
1: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아.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이제는 입소문이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네.
1: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네.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0: 그러면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한번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
3: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where there's a lot of video content. Mm-hmm. So VLOGS, vlogs.
1: 브이로그라고도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주제가 블로그인데요. 경기도에 사는 곽도경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게 보니까 고3이신데 시험 이제 다 보고 대학 지원하고 나서 블로그 운영을 이제 경험 삼아 좀 해봤다.
0: Yeah.
1: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쓴 거잖아요.
0: Right.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I don't know. Yeah, a lot of time and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it. And I'm sure a lot of thought went into it as well.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0: yeah.
1: 뭘 포스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자, 요즘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올리는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0: Yeah.
1: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뭘 올린다거나, 뭐 이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0: 네네.
1: 카페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기 연습 소재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 싶어요. 좋네요.
0: Let's listen.
2: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1: 자, 고3 수험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이 드디어 끝났고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난 후에 생긴 그 여유 시간을 블로그 개설에 일단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0: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1: I like that expression. Mm-hmm. Come to an end. Mm-hmm.
0: Come to an end, mm-hmm. meaning it's now complete.
1: Sure.
0: It's over. Mm. It's finished.
1: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마무리됐다.
0: Yeah.
1: 이런 느낌 줄 때. Come to an end. 그 앞에 finally까지 붙이면 우리말에 약간 드디어가 되잖아요.
0: 맞아요.
1: 아, 나의 기나긴 고3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0: Mm-hmm.
1: 이런 말 할 때 finally came to an end.
0: Right. So you're implying that it was perhaps a difficult time for you.
1: Sure.
0: And you're happy that mm-hmm. it's come to an end.
1: 그래서 앞에 my year 앞에 또 long까지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가 1년은 다 똑같은 길인데
0: 네.
1: 길게 느껴졌다는 의미로 long 하면 그만큼 고됐다는 얘기죠.
0: Mm-hmm.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0: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1: 그래서 대학에 일단은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그 생긴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었다.
0: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1: Okay.
0: So, to do something meaningful, meaning to not waste time, I guess. Mm-hmm.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meaningful,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In the free time I had, 내게 남은 시간이죠.
1: Mm-hmm.
0: After applying to college. Mm-hmm. Apply to college라고 하면 대학에 지원하다란 말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Apply to college 거의 이렇게 씁니다. Apply for를 쓰는 경우는 뒤에 직책 같은 게 올 때 apply for a position.
0: Right.
1: 어떤 직책에는 apply for를 많이 쓰는데 직업이나 대학에 지원했다 할 때는 apply to college가 일반적이고요. Do something meaningful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0: Yeah.
1: 우리 저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0: Mm-hmm.
1: 그런 취지로.
0: Or often you can even tell your child if your child seems to be wasting time and doing really nothing. You can say, you know, you really should be spending your time doing something meaningful.
1: That's right. Or you could say,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meaningful with my family.
0: Sure.
1: During my vacation.
0: Yes.
1: 이런 식으로.
0: Mm-hmm.
1: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0: So I started a blog.
1: Mm-hmm.
0: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1: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내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블로그에 뭐 올리는 거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얘기죠. 남이 한 걸 봤을 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So when I read, read가 아니라 read가 되겠죠? 읽었다는 과거 동사일 테니까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That's 그 약간 우리말의 그다지의 느낌이죠. Didn't seem that hard. 그러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다. 자, 이런 뉘앙스 살려주는 단어들 잘 챙겨보세요.
0: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1: Find something to be difficult. 이건 그냥 그대로 이 어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게시물을 직접 올리려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다.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의 뜻이죠. I found it to be difficult. It는 앞에 뭔가 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받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1: I found it to be difficult. 그 부분만 한 번만 더요.
0: I found it to be difficult.
1: 좋습니다.
0: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1: Okay.
0: So, I had so many ideas. 너무나도 좋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자, order라고 하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말의 정리하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get something in order. 이거 yeah. 그대로 쓰시면 돼요.
0: Uh-huh.
1: 다른 표현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만 여러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0: Right.
1: 아,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
0: Mm-hmm.
1: 그럴 때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0: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may want to prioritize things.
1: Okay.
0: And in those cases, you will have to get your thoughts in order.
1: 그래서 이건 그냥 문구를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머릿속에 생각이 이것저것 많아서 정리하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0: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1: 자, 서점에 가봤더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조회수 늘리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들이 좀 있었어요.
0: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1: Okay. Pointers. 이건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tips랑 똑같죠? 어떤 조언이라든가 뭔가 그런 비법 같은 걸 pointers.
0: tips or advice.
1: 그것에 대한, 자, 뭐뭐에 대한 할 땐 on으로 연결합니다. Tips on something, pointers on something. So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뭐에 대해서? For blogs, 블로그에 대해서. 혹은 on YouTube, 유튜브 상에서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0: Mm-hmm.
1: 자, at the bookstore.
0: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1: 자, 이거 전치사 얘기 좀 해드릴게요.
0: Okay, well, if you feel that this sentence is a bit too wordy because we have four blogs and on YouTube, you can just say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YouTube or on blogs and YouTube.
1: 둘 다 for로 통일하셔도 되고 둘 다 on으로 통일하셔도 되고
0: yeah.
1: 앞에 전치사 한 번만 쓰고 뒤에 전치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0: Mm-hmm.
1: 이 전치사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치사가 헷갈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좀 드려볼게요. 자,
0: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1: 나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책을 좀 사서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니까 아, 나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0: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1: 이런 노하우가 포스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도 하긴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thought 하면 그냥 생각했다인데 I did think. 이건 완전히 강조해요. Did 동사 자체가.
0: Yeah,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1: 그래서 생각을 한 것 맞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아직 초보니까.
0: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m still just a beginner. 초보자, 초보.
1: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면 I'm just a beginner. Okay. 그래서요?
0: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1: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라도 게시물을 좀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책을 사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고 책을 사는 것보다는 해보고 나서 네. 시행착오를 좀 겪고 사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아요. Uh-huh. 아주 참 진솔하게 글 잘 써주셨네요.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최소한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바로 뒤에 each day 그랬으니까 매일매일을 붙인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0: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1: 자, 이티용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영작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 입지영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그럼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이티용 교재 다 있으시죠? Do something meaningful. 아, 이 표현 참 좋아요. 이거 연습 좀 할게요.
0: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my free time.
1: 나 여유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자, 휴가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0: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1: For example, you could do volunteer work. That could be meaningful work, right?
0: Yeah.
1: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이번 달의 주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 날에 붙여볼게요.
0: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1: One more time.
0: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1: 여기서도 전치사가 뭘 위하여의 의미에 for도 가능하고 날짜니까 on도 가능합니다. On our wedding anniversary. 그날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전치사 설명 간단하게 또 드렸어요. 자, 생각을 정리하다 두 번째 표현.
0: Get one's thoughts in order.
1: In order. Okay?
0: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1: 아, 생각이 정리가 참 안 되더군요. 그런 얘기죠. 일기를 쓰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0: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1: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Write in my diary. 즉, 일기장 안에 뭘 쓰는 거니까 전치사 in입니다. Okay.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0: Don't make a decision before you get your thoughts in order.
1: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조회수 늘리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0: Increase the number of hits. Mm-hmm.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1: 자, 조회수를 올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혹은 많이 벌 수 있다. 요즘 SNS상에서 그렇죠.
0: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1: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0: 다이얼로그 practice. Aren't you running a blog?
2: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0: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2: Oh, I see.
0: Can you show me the ropes?
2: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0: All right, so in the beginning, the woman says, aren't you running a blog?
1: 동사가 run이네요, run. 뛰다란 동사인데 이게 운영하다의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0: right.
1: 보니까.
0: Run a business, run a blog.
1: 그러니까 블로그 너 운영하니? 너 블로그 하니? 이걸 그냥 are you doing a blog이라고 안 하고 aren't you running a blog? 자, run 동사 쓰세요. 한 번 더요.
0: Aren't you running a blog?
1: Mm-hmm.
0: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1: 요거 한번 볼게요. I've been at it.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0: Mm-hmm.
1: 근데 at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Be at something, 즉 뭐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이게 너무나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구조예요.
0: 네, 약간의 I've been doing it와 비슷하죠. I've been at it, I've been doing it. Yeah.
1: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0: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1: Mm-hmm.
0: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1: Mm-hmm.
0: Can you show me the ropes?
1: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러니까 자기도 블로그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시다면서 나 좀 알려줄래?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이걸 ropes, 무슨 밧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0: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생각은 그럼 쉽지 않잖아요.
1: 이것도 좀 이제 관용구네요. 그렇죠?
0: Right.
1: Show somebody the ropes.
0: Yep.
1: 그러면 복수형 붙여서 나 좀 방법 좀 알려줘.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0: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1: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이것도 그대로 I'll walk you through it. 그대로 바꾸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I'll walk you through it. 상대방한테 Can you walk me through it?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줘.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0: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1: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예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0: What types of information do you get from blogs?
1: 여러분은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지 내용.
0: Alrighty,
1: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0: Have a great day.
1: Goodbye, everyone.
0: Bye-bye.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비타민C 복용하세요.
2: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바이오텍 세종리포존 비타민C 출신.
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3: 신제품 세종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4: 703-256-7671 703-256-7671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죠. 오늘은 우리의 혈관 청소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쁘셨죠?
1: 보고, 네, 청소부라 그러셔서 제가 청소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깨끗하게 늘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많은 분들 지난 방송 때 제가 그 혈관에 대한 그 우리 제품, 유명한 제품 세종 네. 홍보관 소개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고 지금도 아마 이제 운전하시면서 또 방송 많이들 듣고 계시고
0: 맞아요.
1: 또 댁에서 또 일터 어떤 분은 일터에서 하루 종일 전화 이렇게 저 라디오를 켜놓고 계신 분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런데
0: 네.
1: 어제도 그 경기도 부천 또 부산 북구 저는 오, 뭐 부산 한국에. 북구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부산
0: 네.
1: 북구
0: 네.
1: 뭐 한국에 좀 보내주세요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0: 네.
1: 또 오늘 또 저희가 한국에 연락을 해서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0: 네.
1: 5월 달이라서 그런가요?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가 봐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가 100세 건강을 살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저희 어머니, 저희 모친도 지금 90세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네.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0: 네.
1: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우리가 한국 사람이 OECD 국가 중에 그 수명이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그러는데
0: 네.
1: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1: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혹시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0: 예전에요.
1: 네.
0: 그때 제가 남성이 한 60 정도 되지 않았어요? 한 59세,
1: 아니,
0: 60.
1: 지금 평균 수명.
0: 네. 지금은 뭐 100세 시대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남성이 81세.
0: 81세.
1: 그다음에 여성은 86세.
0: 아, 조금 더 기네요. 86세.
1: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요즘 청년들은 6살 누나랑 네. 살면 된다.
0: 아, 그럼 딱 맞나?
1: 농담을 했었는데.
0: 네.
1: 남성은 81세, 여성은 네. 86세, 평균이 83세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를 그야말로 살게 됩니다.
0: 네.
1: 장수하면서 건강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깜짝 놀랐던 거, 저도 놀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0: 네.
1: 1970년도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0: 아. 그때 뭐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1: 그렇죠.
0: 네.
1: 1970년도에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70년도를 다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0: 네.
1: 1970년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59세였습니다.
0: 진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1: 여성은 66세 그리고 평균이 62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도 놀랐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마, 예, 1970년도에는 남자가 59세야, 그러면. 지금 운전하고 가시다가, 여보, 남자가 59세래.
0: 깜짝 놀라시겠어요.
1: 깜짝 놀라죠.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지금 사실 60대라고 하면은 거의 뭐 청년 수준이거든요.
1: 그럼요.
0: 네.
1: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70세 시니어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가
0: 네.
1: 막내 커피 심부름 했다고
0: 막내시군요.
1: 네, 70세인데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100세를 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0: 네.
1: 우리가 생명이 길어진 것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데
0: 네.
1: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된다.
0: 그렇죠.
1: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우정 강조하는 부분도 있는데
0: 네.
1: 이제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0: 맞습니다.
1: 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0: 네.
1: 제가 지난 시간에 혈관 얘기 쭉 하면서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얘기도 했고
0: 네.
1: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세종 뇌보감, 치매 그렇죠. 걱정하시는 어른들
0: 네. 네,
1: 선물이 많았고 또 가래기침, 또 비염에 좋은 기관지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0: 네.
1: 제가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0: 네.
1: 요즘에 제가 송보감을 얘기할 때 후코이단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 한국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0: 네.
1: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0: 네.
1: 후코이단의 모든 것 이렇게 할까요?
0: 좋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1: 네, 네, 네.
0: 좋아요. 오늘 후코이단 한번 가볼까요?
1: 네. 후코이단 애창가들이 정말 많고요. 어떤 분은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0: 네.
1: 아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데 후코이단은 8년 전에 우리 세종바이오텍은 8년 전에 연구 개발이 돼서
0: 네.
1: 처음에 출시가 됐고 뭐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0: 네.
1: 이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우진숙 씨 후코이단이 일본 말이다 아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면 이제 욕 먹겠죠?
0: 네,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닙니다. 네.
1: 네, 네, 네. 덜어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1900년도 그 대 초반에 스웨덴의 클린 박사라는 분이
0: 네.
1: 해조류 우리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이런 물질을 처음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에
0: 네.
1: 성공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후코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후코스라는 이름에다가 다당류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0: 네.
1: 다당류라는 그 이단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0: 네.
1: 후코스 플러스 이단 그래서 후코이단이라는 이름을 스웨덴의 클린 박사가 처음 붙이게 됐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0: 그러네요. 확실히 일본어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네. 네, 이게 후코이단이라는 원료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바닷속 그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것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의 조금 아주 극미량의 귀한 성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거는 분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갈조류, 그럼 브라운 씨위드라 그래서.
0: 네.
1: 그 녹색 그 갈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바닷속의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성분이고요.
0: 네.
1: 이것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면역력에 대한, 항암에 대한 연구가 강화되는 중에 후코이단을 개발하게 되고
0: 네.
1: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제품화되면서
0: 네.
1: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에 관심이 많은데 뭐 우리가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은 뭐 유산균, 비타민 D도 있고 또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홍삼도 있고
0: 네.
1: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0: 네.
1: 최근에는 이 후코이단이라는 그 제품이 제품화되면서
0: 네.
1: 항암에 대한 기대 그리고 면역력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지면서
0: 네.
1: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후코이단을 많이 지금 찾으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효능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0: 네.
1: 후코이단이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는 이유 아마 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사장님. 저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0: 네.
1: 뭐 그런 분들 계시고요. 그냥 후코이단 그래서 그냥 비타민인 줄 알았어요.
0: 네.
1: 뭐 그런 분도 계신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진숙 씨한테 질문해서 우진숙 씨가 대답을 네. 잘했습니다.
0: 어떤 거죠?
1: 후코이단의 효능 중에
0: 네.
1: 꼭 기억할 단어가 있다.
0: 네.
1: 아포토시스.
0: 그렇죠.
1: 설명 좀 해주십시오.
0: 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사멸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우리 몸에 생길 네. 수 있는 비정상 세포가 많잖아요. 이게 스스로
1: 그렇죠.
0: 죽도록 사멸하도록 돕는 효과라고 말씀해
1: 맞습니다.
0: 주셨어요.
1: 네. 요 내용은 여러분 뭐 AI나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서 후코이단 아포토시스 효과 이렇게 치시면 뭐 수많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한마디로 요약하면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효과는 그리스 말인데
0: 네.
1: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을 얘기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나를 많이 드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0: 네.
1: 저 이제 고객 중에는 수술 후에 재발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0: 네.
1: 꾸준하게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면역 관리하십니다.
0: 네.
1: 바로 그것이 아포토시스 효과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후코이단의 효능을 그럼 몇 가지만 좀 요약해드립니다.
0: 네.
1: 첫 번째는 아포토시스 효과. 조금 쉬운 말로는 자연 면역력 치유력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0: 그렇죠.
1: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스스로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효능.
0: 그래서 네.
1: 첫 번째는 면역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후코이단은 의외로 소화기 계통에도 좋습니다.
0: 소화기에도요?
1: 제가 예, 수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점막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0: 네.
1: 위나 장 기능에 활발한 운동을 유도합니다.
0: 그렇죠.
1: 어떤 분은 후코이단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된 것 같아요.
0: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1: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면
0: 네.
1: 후코이단은 소화기 계통에도 유용한 작용을 하고요. 일단 마지막 세 번째 후코이단은
0: 네.
1: 혈액 내에 혈전 형성을 막아주고 제가 예전에 항응혈 작용 이런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0: 맞아요.
1: 피가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품화가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다양한 서플리먼트로 개발이 되면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투병 중이신 분들, 또 가족력이 있는 분들, 또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0: 네.
1: 분들도 이 세종 후코이단 꼭 통해서 효과를 경험했으면 좋고요.
0: 네.
1: 세종 후코이단이 그러면 뭐가 좋아요? 시중에 후코이단 제품이 많은데요.
0: 그렇죠.
1: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0: 네.
1: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워낙에 귀한 성분이 되기 때문에 캡슐당 후코이단에 얼만큼 들어있는지도 챙기시고
0: 네.
1: 그다음에 순도가 얼만큼 높은지도 챙기시고
0: 그렇죠.
1: 원산지가 어디인 것도 챙기시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1: 세종 후코이단은 함량이 가장 많은 후코이단, 순도가 고순도.
0: 네.
1: 원산지는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0: 그렇죠.
1: 우리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0: 네.
1: 청정 대서양 지역의 후코이단으로 개발이 되고 미국 그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 지금은 한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0: 네.
1: 요즘에는 뭐 저 우리 지사가 있어서
0: 네.
1: 한국의 어머님, 저희 어머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저희 가족 중에 누가 힘드세요.
0: 네.
1: 후코이단을 좀 보내주실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지사를 통해서
0: 네.
1: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뭐 투병 중인 분은 뭐 네. 물론이고요. 면역 기능 약한 분들, 쉽게 피곤한 분들, 요즘에 아유, 나 피곤해,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네,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이 알약으로 되어 있나요?
1: 네. 알약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뭐 함량 순도 얘기했습니다만 뭐 캡슐당 뭐 500mg 중에 400mg이 후코이단 농축 분말이고요. 100mg은 표고버섯 농축 분말입니다.
0: 네.
1: 그래서 아주 좋고요. 함량 순도도 높고 또 원산지 면에서도 좋은 원산지에서 개발이 되고 보통 뭐 우진숙 씨나 저처럼
0: 네.
1: 면역력을 위해서 드시면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0: 네.
1: 한 알씩.
0: 그렇죠.
1: 고령인 분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두 알, 두 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은 별도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0: 그렇죠. 조금 다르죠?
1: 네네. 드시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0: 네.
1: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개월짜리가 두 병이 한 박스에 들어있고, 4개월분이 한 박스, 380불인데, 사장님. 4개월분이 한 박스가 380불. 이제 후코이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0: 놀랐죠.
1: 가격이.
0: 네.
1: 네. 가격이 좋은 가격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죠. 4개월에 380불. 너무나 좋은 가격인데요. 평소에 이 후코이단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오늘 끝까지 좀 듣고 전화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이 방송 때만 주시는 세일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1: 그 예, 송보감 얘기하고 후코이단 얘기하고 다른 제품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0: 네.
1: 후코이단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적이 많지 않아서
0: 그렇죠.
1: 이렇게 후코이단에서 조금 그 시작부터 또 이름부터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0: 네.
1: 세종 후코이단은 뭐가 좋은지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일 정보를 없는데 오늘은 다섯 분에게 혹시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 또 온 가족 면역력을 위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투병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세일 정보를 좀 준비를 했는데
0: 좋습니다.
1: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0: 네, 좋아요.
1: 다섯 분에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상담도 하실 수 있고요. 구입도할 수가 있는데 세종 후코이단은 한 박스가 4개월분 380불인데 요거를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네. 선물은 아마 5월 달에 제일 인기 있는 선물이었을 거예요.
0: 네.
1: 부모님 선물로도 좋아했던데.
0: 맞아요.
1: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부감이나 또는 가래 기침, 비염 이렇게 가래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의 좋은 제품이 기관지 청보감인데
0: 네.
1: 후코이단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0: 네.
1: 세종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와, 이게 선물 오늘 너무 좋은데요. 이게 둘 다 굉장히 그렇죠. 인기 있는 제품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사장님 저는 조금 좀 많이 필요해요.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잘 주세요. 한 박스를 더 드리는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박스를 구입하시는 분은 한 박스를 더 받는 데다가 방금 말씀하신 세종 뇌보감이나 세종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또 골라서 한 박스 더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1: 원하시는 제품.
0: 와, 좋습니다. 네.
1: 자, 전화번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일단 미국도 물론이고요. 한국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립니다. 요 세일로요.
0: 네.
1: 후코이단이 꼭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용하세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해도 선물을 드리고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또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0: 그렇죠.
1: 703,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 71. 제가 전화번호를 천천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0: 네.
1: 예, 이렇게 받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셨는 것 같아요.
0: 네.
1: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두뇌보약이라고 하는 세종 뇌보감과 또 가래기침 기관지 약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세종 기관지 청보감 오늘 선택해서 가실 수가 있어요. 미국은 물론이고요. 아까 한국도 배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번호를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코이단 세일은 사실 네.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쵸?
1: 네.
0: 오늘은 가정의 달이라 이러신 건가요?
1: 그런가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1: 세일 정보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0: 네, 좋아요.
1: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 선물로 세종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사장님 저는 뇌보감을 주세요. 이렇게
0: 네.
1: 하면 뇌보감을 드릴 수가 있고 기관지 청보감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코이단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고 뇌보감이나 기관지 청보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미국 뭐 타주도 그렇고 우리 뉴욕 뉴저지도 그렇고 어디든지 배송해드리고 한국도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요 세일을 이용하세요.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도 하시고 또 구입 문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일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또 인사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1: 후코이단은 바다의 진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항암 기능,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후코이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 네.
1: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상담해드리고요. 우진숙 씨 마무리 인사 같이 할까요?
0: 네, 그럴까요?
1: 행복과
0: 건강은 돈으로
1: 렌트되지
0: 않습니다.
1: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습니다. 세종 후코이단에 대한 문의와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전화번호 703-256-7671번 703-256-76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아직도 줄줄 흐르나?
3: 아이고 형님요, 마 소변 때문에 죽겠심도.
4: 내는 멀리 여행도 못 간다. 방광염 재발에 요실금까지 미치겠다.
5: 소변 관리에는 세종 요로청보감이 좋습니다. 빈뇨증, 방광염, 요실금, 남성 전립선까지 이제 소변 관리는 세종 요로청보감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6: 703-256-7671, 256-7671.
7: 세종 바이오텍.
8: 네, 세종바이오텍 본사는 애난데일에 있습니다. 18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 있습니다. 혹시 본사 직접 오셔서 상담하실 분도 전화 주시면 애난데일 본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9: 아유,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10: 난 내 셀폰 전화도 잊어버려.
9: 100세 인생.
1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2: 비타민C 복용하세요.
13: 좋은 비타민C를 복용하세요.
12: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바이오텍 세종리포존 비타민C 출시.
13: 아시죠? 비타민C는 흡수력이 생명입니다. 세종리포존 비타민C로 면역력, 젊음 유지, 삶의 활력까지 지키세요.
14: 신제품 세종리포존 비타민C 하루 하나리면 충분합니다.
6: 703-256-7671 703-256-7671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죠. 오늘은 우리의 혈관 청소부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비스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네,
0: 바쁘셨죠?
1: 보고, 네, 청소부라 그러셔서 제가 청소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깨끗하게 늘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네요.
1: 네, 많은 분들 지난 방송 때 제가 그 혈관에 대한 그 우리 제품, 유명한 제품 세종통보감 네. 소개했었습니다.
0: 그렇죠.
1: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상담도 많이 하고 지금도 아마 이제 운전하시면서 또 방송 많이들 듣고 계시고
0: 맞아요.
1: 또 댁에서 또 일터 어떤 분은 일터에서 하루 종일 전화 이렇게 저 라디오를 켜놓고 계신 분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런데
0: 네.
1: 어제도 그 경기도 부천 또 부산 북구 저는 오, 뭐 부산
0: 한국에.
1: 북구가 어딘지 잘 모르는 부산
0: 네.
1: 북구
0: 네.
1: 뭐 한국에 좀 보내주세요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0: 네.
1: 또 오늘 또 저희가 한국에 연락을 해서 지사를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0: 네.
1: 5월 달이라서 그런가요? 한국에 보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가정의 달이라서 그런가 봐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가 100세 건강을 살아야 되는데.
0: 그렇죠.
1: 저희 어머니, 저희 모친도 지금 90세입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네. 네.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0: 네.
1: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 우리가 한국 사람이 OECD 국가 중에 그 수명이 고령화가 가장 빠르다 그러는데
0: 네.
1: 기억하실 겁니다.
0: 네.
1: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혹시 우진숙 씨 기억하세요?
0: 예전에요.
1: 네.
0: 그때 제가 남성이 한 60 정도 되지 않았어요? 한 59세,
1: 아니,
0: 60.
1: 지금 평균 수명.
0: 네. 지금은 남자가? 뭐 100세 시대 아닌가요?
1: 그러니까 남성이 81세.
0: 81세.
1: 그다음에 여성은 86세.
0: 아, 조금 더 기네요. 86세.
1: 그래서 제가 그때 농담으로 요즘 청년들은 6살 누나랑 살면 된다.
0: 아, 그럼 딱 맞나?
1: 농담을 했었는데.
0: 네.
1: 남성은 81세, 여성은 네. 86세, 평균이 83세입니다.
0: 그러네요.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세를 그야말로 살게 됩니다.
0: 네.
1: 장수하면서 건강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깜짝 놀랐던 거, 저도 놀랐으니까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0: 네.
1: 1970년도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0: 그때 뭐 지금보다 훨씬 적었겠죠?
1: 그렇죠.
0: 네.
1: 1970년도에 아마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70년도를 다 사셨던 분들이 많은데
0: 네.
1: 1970년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59세였습니다.
0: 진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젊잖아요.
1: 여성은 66세 그리고 평균이 62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저도 놀랐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마 예, 1970년도에는 남자가 59세야 그러면 지금 운전하고 가시다가 여보, 남자가 59세래.
0: 깜짝 놀라시겠어요.
1: 깜짝 놀라죠.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믿기지 않는 숫자인데 지금 사실 60대라고 하면은

0: 때 네. 이제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1: 맞습니다.
0: 이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혈관 얘기 쭉 하면서 세종 송보감 후코이단 얘기도 했고
1: 네.
0: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세종 뇌보감, 치매 그렇죠. 걱정하시는 어른들
1: 네. 네,
0: 선물이 많았고 또 가래 기침, 또 비염에 좋은 기관지 청보감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1: 네.
0: 제가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1: 네.
0: 요즘에 제가 송보감을 얘기할 때 후코이단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런데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코이단에 대해 한국도 많이 보내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1: 네.
0: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1: 네.
0: 후코이단의 모든 것 이렇게 할까요?
1: 좋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0: 네, 네, 네.
1: 좋아요. 오늘 후코이단 한번 가볼까요?
0: 네. 후코이단 애창가들이 정말 많고요. 어떤 분은 후코이단을 꾸준히 복용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늘은 후코이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아주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는데 후코이단은 8년 전에 우리 세종바이오텍은 8년 전에 연구 개발이 돼서
1: 네.
0: 처음에 출시가 됐고 뭐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한국에도 많은 분들이
1: 네.
0: 이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을 보내고 계신데 우리 우진숙 씨 후코이단이 일본 말이다 아니다. 제가 이거 물어보면 욕먹겠죠?
1: 네, 전 너무 잘 알거든요. 아닙니다. 네.
0: 네네네. 덜어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1900년도 그 대초반에 스웨덴의 클린 박사라는 분이
1: 네.
0: 해조류, 우리가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이런 물질을 처음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에
1: 네.
0: 성공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후코스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후코스라는 이름에다가 다당류라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1: 네.
0: 다당류라는 그 이단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1: 네.
0: 후코스 플러스 이단 그래서 후코이단이라는 이름을 스웨덴의 클린 박사가 처음 붙이게 됐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 그러네요. 확실히 일본어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0: 네,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네, 이게 후코이단이라는 원료가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바닷속 그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것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조금 아주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5월의 끝자락인데요. 세월이 흐르며 나이가 들어도 주님 사랑하시는 그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순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른인데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으면 주위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민 생활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삶의 콜레스테롤이 우리 심령에 침착되어 맑고 투명했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이 흐려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분주했던 우리의 일상을 또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그릇에 얼마나 깊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 그릇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주님이 주시는 순도 높은 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 그릇을

맑게 씻어내는 정결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현진 간사의 음성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김윤진 간사의 은혜로운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민 초기에 낯선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교회에서 찬양하던 그 예배의 자리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귀한 삶의 향기를 나누는 날개 위에 실어온 사연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포트리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50대 집사님이 보내주신 애틋한 고백입니다. 매일 오후 가게 정리 시간에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큰 위로를 받고 있는 포트리 한 집사입니다. 요즘 이민 생활이 참 만만치가 않네요. 끝없이 오르는 가게 렌트비와 유가 소식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어도 왕복 3,000달러가 넘어가는 항공권 가격을 보면 한숨을 쉬며 멍하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봅니다. 하지만 요즘 돈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의 외로움이에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왔는데 문득 차 안에서 허드슨 강을 바라보다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하는 깊은 고독감이 몰려와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얼마 전 교회의 권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소그룹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울었을 때 이곳 미국 생활에 한인교회가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가족이구나 하는 깊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의 영적 가족들을 통해 저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찬양방송의 나지막한 음성이 참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귀한 글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마음에 밀려온 고독과 아픔이 따뜻하게 치유되시는 것 같아 제 마음도 참 기쁘네요. 주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이렇게 외로워할 때 교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죠. 우리 집사님처럼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응원하며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해 주신 영화 신의 악단 가운데에서 찬양 보내드릴게요. 정진훈의 목소리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영혼의 쉼터.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의 쉼터. 오늘은 현대 선교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 책 가운데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28살의 나이에 에콰도르의 숲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한 짐 엘리엇의 삶은 그 자체로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내밀한 영혼의 고백이 담긴 그의 실제 일기의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저로 약해지게 하소서. 일시적인 모든 것을 붙들었던 손을 놓게 하소서. 제 생명, 제 명예, 제 소유. 주님, 꽉 쥐고 있는 손의 긴장을 풀게 하소서. 아버지여, 매만지는 사랑까지도 잃게 하소서. 제가 아끼던 해롭지 않은 갈망을 손에서 놓았다가 매만지는 손길로 다시 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제 손을 펴 갈보리의 못을 받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놓음으로 저 또한 지금 저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노연하고 벗어나게 하소서. 인생의 청년기를 지나 장년과 노년의 길목에 서 계신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것들을 쥐고 있던 우리의 꽉 쥔 손을 서서히 펴는 과정이겠죠. 그건 상실이나 쇠퇴가 아니라 오직 영원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머물기 위해 땅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멤버들이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 찬양을 드린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자, 어느덧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도 이제 날개를 접을 시간인데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지 못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늘 가득 찬 이 찬란한 5월,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6월을 또 맞게 되는데요. 전능자의 그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 K라디오 청취자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지금 듣고 계시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여러분의 이 땅의 순례길의 동반자 이성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십시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Giftumuro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입니다.
3: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첫 아담의 길로 갈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새로운 아담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첫 아담, 그 아담은 범죄해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인 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아담 또는 새로운 아담 예수는 그 사단이 그렇게 너도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 좋은 것들 네가 한번 다 이루어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봐라고 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대로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의 순종은 죄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의 33년의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목에 쇠사슬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발적으로 주님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백성들이 영광의 잔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기쁜 마음으로 힘듦을 아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의 그 최고의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첫 조상, 순종의 자녀들을 탄생하는 그 첫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과 의,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거룩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만, 즉 죄와 반역이 없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 새로운 의인들, 죄 가운데서 의인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거룩과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든 아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종의 백성의 조상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들의 삶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셔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거는 너가 의로운 거야.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너의 순종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너가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너가 죽은 것이고 너의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의 승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조상 되시는 새로운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죄인들의 삶과 동일시하셔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다 천만 천사와 함께 우리도 주님, 우리가 먼저 하늘에 가 있을 때는 다 똑같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그때 부활하는 자들과 만나서 함께 영원토록 할 그런 일들을,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 얼마 전에 우리 그 장아찌를, 고추 장아찌 이걸 만들었어요. 뭐 고추가 있어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간장에 담가가지고 우리는 다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뭐 그것을 갖다가 담가놨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뭐 간장하고 그 다음에 뭐 딴 거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콤달콤한 거 보니까 뭐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맵기만 하고 처음에는 파릇파릇한 그게 한 3일, 4일 뭐 이렇게 깊숙이 담아놔서 계속 담가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러죠. 완전히 그 아주 맛있는 맛이, 그 간장에 있는 맛이 그 속에 다 스며들죠. 여러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이 죄인들,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아담의 그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창조하신 자가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법적인 명령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아담과 연결된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새로운 아담, 새로운 아담 죄가 없으시면서 의와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그 의와 거룩함을 다 이루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꽁꽁 묶어버린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완전히 물속에 담가가지고 그 간장 속에 담가서 이거를 조금 더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간장 위로 나온 것들은 아직도 파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뭘 무거운 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떠오르지 않도록 꽉 눌러놨어. 그 간장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그 간장의 모든 것들이 그 속으로 다 스며들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속하여 이런 모든 성경의 말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독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튀어나오는 게 죄니까 이 죄가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망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나에게도 고통이 오고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리고 모든 죄의 사망에 사단의 틈을 타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죄인을 의로우신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전부 다 전가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얼마나 친구들끼리 이 땅에 살 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어요. 친한 정신적으로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가 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이든지 어떤 신앙적이든지 어떤 종교적이든지 이건 뭐 다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징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같은 정신의 연합, 아니면 어떤 뭐 생각의 연합, 사상의 연합, 상징적인 그냥 그래 우리 하나로 뭉쳤어, 우리 하나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영으로 계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잠깐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오신다. 그럼 세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막 뒤섞인다. 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없는 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많은 얘기들,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많은 말들을 가만 듣다 보면 이게 뭘까? 신앙으로 하나 되란 얘기인가? 우리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자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 된다. 이게 범신론, 이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신들, 이 신들의 기운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의 그것이 아닙니다. 범하이려 사상 아닙니다. 범신론 뉴에이지 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영생 불사를 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내가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들인 신이 되어버리고 죽어서는 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막 뒤섞여가지고 제3의 어떤 나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제3의 어떤 것, 결국 세 가지는 다 뭘 말하느냐? 나라는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뭐 또 다른 게 달라지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과 우리를 딱 붙여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분에 있는 의의 빛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전가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신조로 여러 가지 이단들의 많은 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without confusion, without change, 혼합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4: 영과 내가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혼동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대로 그대로 영으로 있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들에게 전부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소중하심 그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이룰 때까지 해서 나는 고통을 하노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들 모두는 아담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맨비지로 꽉 묶을 때. 근데 이게 영이니까 상징적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예수님과 꼭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되도록. 이게 연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과 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너희 안에, 14장에 너희가 내 안에, 또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하고 붙어 있을 때 다 주님과 딱 실제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연합 아닙니다. 간단한 어떤 생각의 연합, 이론의 연합, 상상의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옛날에 막 싸웠잖아요 이들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 계셔도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듯이 이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된 내가 감히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면서 내 속에서 죽음의 냄새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인인 내가 다시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말은 맞아요. 그게 뭐 다 줄이고 줄여서 그 마지막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간다 보면 뭐냐? 그 믿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건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꺾고 무릎 꿇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 없이 예수 믿는 거 가능하겠어요? 다 거짓 구원이에요. 다 구원 흉내내는 겁니다. 그게 바알 종교의 전 단계의 복을 얻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내 거를 잠깐 동안 안 하고 딴 거 더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 죄의 본성을 꺾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령이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그 산령이 산령에 속했다가 그 아담이 잘못함으로 전부 다 죽은 영이 되어버렸는데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새로운 아담 살려주는 영 아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주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의로운 백성이라고 새 생명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단어 설명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것을 단어로 잘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연합되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섬기며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리스도 연합이 뭐죠? 물어보면 아마 설명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몰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붙잡아서 늘 그분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몰라서 천국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나 구원받았어. 나 확신 있어. 나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뭐 어떤 소리를 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의의가 침투해서 이 죄를 밀어내며 나를 그 땡땡했던 그 고추가 완전히 그 장아찌처럼 절여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나는 의인이야라고 자기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요즘은 아주 그냥 바벨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얘기잖아요. 긍정의 신학처럼 긍정의 복음처럼 옛날에 기복신앙 우리 한국의 신앙은 바알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 성공 신학은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 뜨겁게 부르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막 예수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잘 가다가 어디로 빠져서 그렇지
3: 이건 흉내라도 내요. 근데 요즘 바벨신앙은 그게 없습니다. 1년 가도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부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몰라.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분에 의하여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아니면 딴 거 찾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에요. 헛된 구원이에요. 구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의의를,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의, 의롭다 칭하심, 그 칭하심의 결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남,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 주의 형상을 보매 저와 같은 모습으로 다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49절에도 거기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 맛보기로 원합니다. 단어 설명, 지식적인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정말 체험하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건 상징적인 연합이 아니라 정말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0: 이 이루셨던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들에게 다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가고 법적으로 바뀌고 실제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화하는 하나님이 축복,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 그분 자신과 우리가 실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나 우리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지면서 뒤섞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꼭 붙잡아주시는 이 연합임을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을 맛보며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도록 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온 땅에 증거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의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의 교회 이광은 목사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8시에 드리며 교회 주소 5936 롤링로드,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입니다. 이광은 목사 설교는 교회 웹사이트 gospel323.com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703-622-2017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멩이에 내리치게 하시고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들, 저주이죠.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무섭죠, 이런 말들. 그런데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편한 구절들, 그 구절들을 직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 애호욕의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는 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탄식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다양한 중에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시편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 대목인데 읽다 보면 시편 109편이나 137편 같은 시편은 이래도 돼? 이건 좀 너무 과한 얘기 아니야?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저주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 시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해라는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원수를 저주하는 시편들이 나오면 그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주 시편들을 패스할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주 시편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면서 패스하고 또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적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주 시편이 시편의 세계 속에 들어온 까닭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늘 어떤 그 조건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역사적 조건일 수도 있고 자연적 환경의 조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대로 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를 휘몰아칠 때도 있고 또 자연적 조건이 내 삶을 사정없이

0: 나게 내 동댕이 칠 때도 있고 게다가 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타자들이 내 생을 그냥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과 중심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픔이 발생하고 갈등이 생기고 때때로 다툼이 생기고 그것이 폭력으로 화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자가 쉽게 드리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해소되지 않은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림자들이 진하게 생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해소되지 않은 그림자를 내 속에 이렇게 두고 있으면은 점점 그림자의 영역이 커져요. 내게. 그게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때때로 그것이 자기 비하의 감정으로 화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실현되지 않은 욕망이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그 그림자가 나를 장악하는 힘이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가 나오려고만 하면 눌러.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스프링처럼 이게 점점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뚝을 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서러움, 그리고 이런 그 부정적 감정들이 타자들에게 향해서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냐?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억눌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 가지고 와서 쏟아내면 우리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 미워요. 시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들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말들, 저주이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멩이에 내리치게 하시고 얼마나 폭력적인 말입니까? 무섭죠, 이런 말들. 그런데 그런 말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생애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드러내놨어요.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나 고상한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이런 말들만 하는 게 좋은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허위의식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시편 51편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내 속에서 으깨져버린 나의 마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 이게 접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편한 구절들, 그 구절들을 직면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캐트린 오리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인데 시편의 불편한 그 구절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평탄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내 마음을 갈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숨겨뒀었네. 결국 그 시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도록 한다는 얘기이죠. 이게 우리가 저주 시편 같은 책들을 읽어야 하는 까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순교를 당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저주 시편을 우리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주님은 당신을 향한 모든 악담과 저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 안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그런 부정적 감정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바꿔내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품고 살아도 안 되고 숨겨도 안 되고 그것들을 사람 앞에 터뜨려도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적나라하게 나를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그 부정적 감정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머리를 숙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어로 바꾼 기도만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벨이 흘린 피가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옹알거리면 부모들은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언어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한다 해도 침묵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기도로 들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고 앉아 있어도 기도해요. 그런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게 정말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보고 못난 놈 그러지 않는다 그 얘기지. 네 마음의 아픔을 내가 알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무의식의 심연 속에 있었던 것들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데 이걸 일단 밖으로 내놓고 나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힘은 약화돼요. 거듭거듭 그것을 내 의식의 표면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앞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 부정적 감정이 나를 장악하는 힘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해결과 해소를 구별하는데 기도를 통해 내 원수가 사라지진 않아요. 해결되진 않아요.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 있던 응어리들이 녹아내리는 걸 경험해요. 문제가 문제 아닌 나이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나를 온통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장악력이 약화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내 속에 생겨나더라 하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까닭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오려면 뭐 그래도 된다, 미워해도 된다.
0: 아니, 미워하는 감정이 드니까 누굴 미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난 너 싫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영원히 관계의 파탄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생겨진 문제, 갈등이 생겼을 때 너를 도외시한 채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적절한 태도가 아니지만 때때로 너와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아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 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입 트이영. I'm Jennifer Clyde.
2: Do you have a blog that you visit regularly for any reason?
1: No, not in particular.
2: Not really? Okay. Sometimes when you're searching for something, though, you land on a blog of somebody and you get a lot of information, useful ones, informative sometimes, educational at the same time. A lot of people do run blogs and we sometimes go to these people's blogs to learn things, right? Now, of course, blog is short for web blog.
1: Yes.
2: But some blogs also have a lot of videos on them.
1: Uh-huh.
2: There's another word for that.
1: Right. Those we would specifically call vlogs.
2: Okay.
1: For video, right? Video where there's a lot of video content. Mm-hmm. So V-L-O-G-S, vlogs.
2: 브이로그라고도 부르잖아요.
1: 네, 맞아요.
2: 자, 오늘 주제가 블로그인데요. 경기도에 사는 곽도경 청취자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게 보니까 고3이신데 시험 이제 다 보고 대학 지원하고 나서 블로그 운영을 이제 경험 삼아 좀 해봤다.
1: Yeah.
2: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쓴 거잖아요.
1: Right.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I don't know. Yeah, a lot of time and effort must have been put into it. And I'm sure a lot of thought went into it as well.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공부도 좀 하고 뭘 포스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자, 요즘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뭔가 인터넷상에 게시물을 올리는 그 빈도가 예전에 비해서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1: Yeah.
2: 뭐 SNS가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 뭘 올린다거나, 뭐 이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1: 네네.
2: 카페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사연은 상당히 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하기 연습 소재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을까 싶어요. 좋네요.
1: Let's listen.
3: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자, 고3 수험생이시죠? 그래서 이제 수험 생활이 드디어 끝났고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난 후에 생긴 그 여유 시간을 블로그 개설에 일단 투자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2: I like that expression. Come to an end.
1: Come to an end, meaning it's now complete.
2: Sure.
1: It's over. It's finished.
2: 그러니까 우리말에 약간 마무리됐다.
1: Yeah.
2: 이런 느낌 줄 때 Come to an end. 그 앞에 finally까지 붙이면 우리말에 약간 드디어가 되잖아요.
1: 맞아요.
2: 아, 나의 기나긴 고3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런 말 할 때 finally came to an end.
1: Right. So you're implying that it was perhaps a difficult time for you.
2: Sure.
1: And you're happy that it's come to an end.
2: 그래서 앞에 my year 앞에 또 long까지 저희가 붙여드린 이유가 1년은 다 똑같은 길인데
1: 네.
2: 길게 느껴졌다는 의미로 long 하면 그만큼 고됐다는 얘기죠.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1: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2: 그래서 대학에 일단은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지원하고 나서 그 생긴 여유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고 싶었다.
1: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2: Okay.
1: So, to do something meaningful, meaning to not waste time, I guess.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meaningful, 의미 있는 뭔가를 하고 싶었다. In the free time I had, 내게 남은 시간이죠.
2: Mm-hmm. Mm-hmm.
1: After applying to college. Mm-hmm. Apply to college라고 하면 대학에 지원하다란 말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Mm-hmm. Apply to college 거의 이렇게 씁니다. Apply for를 쓰는 경우는 뒤에 직책 같은 게 올 때
1: mm-hmm.
2: Apply for a position.
1: Right.
2: 어떤 직책에는 apply for를 많이 쓰는데 직업이나 대학에 지원했다 할 때는 apply to college가 일반적이고요. Do something meaningful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1: Yeah.
2: 우리 저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1: Mm-hmm.
2: 그런 취지로.
1: Or often you can even tell your child if your child seems to be wasting time and doing really nothing. You can say, you know, you really should be spending your time doing something meaningful.
2: That's right. Or you could say, I would like to do something meaningful with my family.
1: Sure.
2: During my vacation.
1: Yes.
2: 이런 식으로.
1: Mm-hmm.
2: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1: So I started a blog.
2: Mm-hmm.
1: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2: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내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블로그에 뭐 올리는 거 어렵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얘기죠. 남이 한 걸 봤을 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요. So when I read, read가 아니라 read가 되겠죠? 읽었다는 과거 동사일 테니까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That's 그 약간 우리말의 그다지의 느낌이죠. Didn't seem that hard. 그러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진 않았다. 자, 이런 뉘앙스 살려주는 단어들 잘 챙겨보세요.
1: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Find something to be difficult. 이건 그냥 그대로 이 어순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내 게시물을 직접 올리려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다.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여기서 as는 뭐뭐 하면서의 뜻이죠. I found it to be difficult. It는 앞에 뭔가 나의 컨텐츠를 올리는 것을 받겠죠. 자,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I found it to be difficult. 그 부분만 한 번만 더요.
1: I found it to be difficult.
2: 좋습니다.
1: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Okay.
1: So, I had so many ideas. 너무나도 좋은 생각들이 많았어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자, order라고 하면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순서로 정리하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2: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말에 정리하다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get something in order.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다른 표현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집중해서 이것만 여러분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1: Right.
2: 아, 내가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필요해.
1: Mm-hmm.
2: 그럴 때 I nee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1: Right. You know, sometimes you may want to prioritize things.
2: Okay.
1: And in those cases, you will have to get your thoughts in order.
2: 그래서 이건 그냥 문구를 통으로 외워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머릿속에 생각이 이것저것 많아서 정리하는 것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1: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자, 서점에 가봤더니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조회수 늘리는 그런 비법이 담긴 책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2: Okay. Pointers. 이건 많이 나왔던 단어니까 tips랑 똑같죠? 어떤 조언이라든가 뭔가 그런 비법 같은 걸 pointers.
1: Tips or advice.
2: 그것에 대한, 자, 뭐뭐에 대한 할 땐 on으로 연결합니다. Tips on something, pointers on something. So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죠. 뭐에 대해서? For blogs, 블로그에 대해서. 혹은 on YouTube, 유튜브 상에서. 라는 의미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1: Mm-hmm.
2: 자, at the bookstore.
1: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2: 자, 이거 전치사 얘기 좀 해드릴게요.
1: Okay, well, if you feel that this sentence is a bit too wordy because we have four blogs and on YouTube, you can just say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YouTube or on blogs and YouTube.
2: 둘 다 for로 통일하셔도 되고 둘 다 on으로 통일하셔도 되고 앞에 전치사 한 번만 쓰고 뒤에 전치사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 전치사 때문에 우리 단톡방에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전치사가 헷갈리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중간중간에 좀 드려볼게요. 자, I thought about
1: whether I should buy one.
2: 나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책을 좀 사서 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다.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여부니까 아, 나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1: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2: 이런 노하우가 포스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긴 했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한국말 번역도 하긴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I thought 하면 그냥 생각했다인데 I did think. 이건 완전히 강조해요. Did 동사 자체가.
1: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2: 그래서 생각을 한 것 맞다 이렇게 강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아직 초보니까.
1: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m still just a beginner. 초보자, 초보.
2: Beginner.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면. I'm just a beginner. Okay. 그래서요.
1: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에 하나 정도라도 게시물을 좀 올리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책을 사보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책을 사는 것보다는 해보고 나서 시행착오를 좀 겪고 사보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아요. 아주 참 진솔하게 글 잘 써주셨네요.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최소한 못해도 한 번 정도는 바로 뒤에 each day 그랬으니까 매일매일을 붙인 거죠. 자, 마지막 문장 한 번만 더요.
1: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alk about keeping a blog. My long year as a high school senior finally came to an end.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the free time I had after applying to college. So I started a blog. When I read posts by other people, writing blog posts didn't seem that hard. But as I started posting my own content, I found it to be difficult. I had so many ideas that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with pointer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for blogs and on YouTube. I thought about whether I should buy one. Of course, I did think that this kind of know-how is necessary to create good postings. But I'm still just a beginner. I decided that I should start by trying to post at least once each day.
2: 자, 이티용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영작 질문 같은 것들 있으시면 오픈 단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단톡방에 이티용 쳐보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제가 직접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 표현을 그럼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이티용 교재 다 있으시죠? Do something meaningful. 아, 이 표현 참 좋아요. 이거 연습 좀 할게요.
1: I wanted to do something meaningful in my free time.
2: 나 여유 시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다. 자, 휴가 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1: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2: For example, you could do volunteer work. That could be meaningful work, right?
1: Yeah.
2: There are many ways to do something meaningful during your vacation. 좋습니다. 결혼기념일 이번 달의 주제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날에 붙여볼게요.
1: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2: One more time.
1: I want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our wedding anniversary.
2: 여기서도 전치사가 뭘 위하여의 의미에 for도 가능하고 날짜니까 on도 가능합니다. On our wedding anniversary. 그날 뭘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전치사 설명 간단하게 또 드렸어요. 자, 생각을 정리하다 두 번째 표현.
1: Get one's thoughts in order.
2: In order. Okay.
1: It was hard to get my thoughts in order.
2: 아, 생각이 정리가 참 안 되더군요. 그런 얘기죠. 일기를 쓰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볼게요.
1: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2: Writing in my diary helps me get my thoughts in order. Write in my diary. 즉, 일기장 안에 뭘 쓰는 거니까 전치사 in입니다. Okay.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1: Don't make a decision before you get your thoughts in order.
2: 좋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보시고 조회수 늘리다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1: Increase the number of hits. At the bookstore, I found books on how to increase the number of hits.
2: 자, 조회수를 올리면 돈을 더 벌 수 있다. 혹은 많이 벌 수 있다. 요즘 SNS상에서 그렇죠.
1: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2: You can earn more mone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hits.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Aren't you running a blog?
3: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1: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3: Oh, I see.
1: Can you show me the ropes?
3: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1: All right, so in the beginning, the woman says, aren't you running a blog?
2: Mm? Mm-hmm. 동사가 run이네요, run. 뛰다란 동사인데 이게 운영하다의 뜻으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1: Run a business. 오. Run a blog.
2: 그러니까 블로그 너 운영하니? 너 블로그 하니? 이걸 그냥 are you doing a blog? 이라고 안 하고 aren't you running a blog? 자, run 동사 쓰세요. 한 번 더요.
1: Aren't you running a blog?
2: Mm-hmm.
1: Yeah,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2: 요거 한번 볼게요. I've been at it. 전치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뜻인 것 같거든요.
1: Mm-hmm.
2: 근데 at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Be at something, 즉 뭐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이게 너무나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구조예요.
1: 네, 약간의 I've been doing it와 비슷하죠. I've been at it, I've been doing it. Yeah.
2: 그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요.
1: I've been at it since 2 years ago.
2: Mm-hmm.
1: I would like to start a blog myself.
2: Mm-hmm.
1: Can you show me the ropes?
2: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러니까 자기도 블로그 운영을 한번 시작해보시다면서 나 좀 알려줄래? 약간 이런 어감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2: 이걸 ropes, 무슨 밧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1: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2: 그렇죠, 그렇죠.
1: 생각은 그럼 쉽지 않잖아요.
2: 이것도 좀 이제 관용구네요.
1: 그렇죠? Right.
2: Show somebody the ropes.
1: Yep.
2: 그러면 복수형 붙여서 나 좀 방법 좀 알려줘. Can you show me the ropes? 그대로 외워서 쓰세요.
1: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2: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이것도 그대로 I'll walk you through it. 그대로 바꾸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I'll walk you through it. 상대방한테 Can you walk me through it?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줘.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1: Sure, I'll walk you through it.
2: 자, 오늘 숙제 드리겠습니다. 교재 102페이지예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영작해서 홈페이지 숙제방에 올려주시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1: What types of information do you get from blogs?
2: 여러분은 블로그에서 어떤 정보를 얻으시는지 내용.
1: Alrighty,
2: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We will see you again tomorrow.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7번째 페이지. 어느덧 인생 14번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역사의 산증인,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아마 1회 대회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 저희 첫 출전 때를.
2: 첫 출전 때 정말. 예.
1: 스위스 월드컵을 기억하시죠.
2: 아, 뭐 손에 예. 땀을 쥐었죠, 그때요.
1: 그렇습니다. 마라도나 신의 손 이런 거 다 생생하시죠?
2: 아, 뭐 그냥 예. 직관으로 봤죠, 그냥.
1: 아, 이제는 다 받아주시네. 아, 예. 예전에 막 18살이라 그러시더니.
2: 아, 예, 네. 예.
1: 썬킴의 썬문답 오늘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르게 한번 노를 저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개막식이 열리는 곳이자 또 공교롭게도 우리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치르는 나라인데요. 바로 멕시코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멕시코의 뿌리 아즈텍 제국, 아즈텍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어볼 텐데요. 선생님, 아즈텍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건가요?
2: 일단 발음 정정이요. 멕시코는 영어식 발음이고 그 현지 발음은 메히코예요.
1: 메히코. 오늘 그럼 메히코로 가나요?
2: 메히코. 네. 왜냐하면 그 스페니쉬에서 X는 히읗 H로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키호테 있잖아요. 동키호테 호도 알파벳 보면 X예요.
1: X구나.
2: 근데 발음은 동키호테로 하죠.
1: 그럼 우리가 동키소테라고 안 할 거면 멕시코도 메히코라고 해야 되네요.
2: 그렇죠. 예. 아이고 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 예예예. 예, 예.
2: 그 스페니쉬에서 J도 H로 발음해요. 헨리가 아니라 뭐 앙리로 발음을 하고.
1: 아, 그런 거.
2: 그다음에 또 지금 캘리포니아 남쪽에 가면은 대부분 다 지명들이 이제 스페니쉬 지명들이거든요. 네. 캘리포니아 자체가 이제 그 스페니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샌디에고 가시면요. 샌디에고 자체도 일단은 산디아고.
1: 산디아고. 예.
2: 스페니쉬잖아요. 네.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
1: 네.
2: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인데 네. 그 해변 알파벳을 보시면 LA JOLLA로 돼 있어요.
1: 네네.
2: 이거는
1: 네.
2: 라호야로 읽어야 돼요. 라호야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영어식으로 그대로 읽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1: 왜 라죠?
2: LA 네. 라죠.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JOLLA.
1: 아하.
2: JOLLA를.
1: 아, 졸라맨 생각나는 이름으로 가네요.
2: 그렇게 말해보시면 안 돼요. 호야예요, 호야.
1: 아, 중요한. EBS 때보다 더 열심히 설명해주시네. 야, 중요한 정보입니다.
2: 중요한 정보예요, 이거. 네.
1: 그래서 아스텍이라는 이름은 뭐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2: 아스테카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종족 이름이에요.
1: 네.
2: 테오티와카, 그, 멕시코 시티를 가시면요. 네. 거기 굉장히 큰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뭐 피라미드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이게 아즈텍의 유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네.
2: 그건 아니야. 저거요. 저건 아즈텍 유적지가 아니라 테오티우아칸이라는 문명의 유적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즈텍 문명 이전에 있었어요.
1: 아 예.
2: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즈텍이라는 문명이 탄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올멕 문명이 있었고
1: 올멕
2: 이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디서 왔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13개의 커다란 석상 두상만 남겨놓고 이분들은 사라졌어요. 올멕 문명이요.
1: 예.
2: 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눈은 동양인 눈, 동그란 눈에 예. 입술은 약간 흑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입술인의 석상이거든요. 사라졌어요. 올멕인들은요.
1: 신기하네. 예.
2: 그 다음에 테오티우아칸 문명이 등장을 하는데
1: 네.
2: 이게 지금 저 피라미드를 남긴
1: 아하,
2: 문명이거든요.
1: 네네네.
2: 저 피라미드와 이집트 피라미드의 큰 차이가 있어요.
1: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단이 있네.
2: 계단 있죠.
1: 가운데.
2: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는 이집트에 있고 하나는 멕시코에 있다.
1: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그리고
1: 네네네.
2: 진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1: 예.
2: 이집트 피라미드는 무덤이잖아요.
1: 아, 네네네.
2: 왕의 무덤이잖아요.
1: 저건 뭐죠?

0: 신전이에요. 저 맨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1: 아, 꼭대기에서요.
0: 그래서 네. 저거는 제사를 지내는 신전 역할을 했던 피라미드고 이집트 피라미드는 왕 파라오의 무덤이었다.
1: 아.
0: 요 문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아즈텍.
1: 아즈텍이다. 예. 이번 월드컵 때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멕시코 국기를 한번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시면 국기에 아즈텍 제국의 시작이 상징으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0: 일단 아즈텍 문명 어떻게 시작된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아스틀란이라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멕시코 북부의 미지의 땅에 살던 종족이었어요.
1: 아스틀란.
0: 아스틀란에서 살던 민족들이 네. 이제 어떤 걸 믿었냐면 태양이 떴다가 죽어버리고 떴다가 죽어버리고 네 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0: 태양이 생겼다가 네. 멸망하고 생겼다가 멸망하고 이렇게
1: 네.
0: 네 번째 태양이 떴는데 네. 멸망을 하자 신들이 너무너무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 암흑의 세계에 또 태양이 없어졌는데
1: 네.
0: 어떻게 하면 태양을 영구히 우리가 보존을 할까
1: 네.
0: 하다가 지금 네 번째 태양이 망하기 직전에 어떤 동굴에 딱 숨었거든요.
1: 예.
0: 딱꿍 이렇게요. 우리가 희생을 하자. 우리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네. 우리 몸을 태우자.
1: 예.
0: 같은 거예요.
1: 예.
0: 그 제일 먼저 부유의 신, 돈이 많은
1: 리치
0: 가시,
1: 네. 네.
0: 리치한 신이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겠다. 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뜨거! 너무 뜨거운 거예요.
1: 예.
0: 아이 진짜.
1: 포기.
0: 난 잠깐 화장실 좀. 네. 그때 온몸에 종기가 난 가난의 신이. 너, 저 봐라.
1: 예.
0: 내가 뛰어들어가기 때문에 폴짝 뛰어들어가요.
1: 혹시 잃을 게 없는 신은 무섭습니다.
0: 없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예. 네. Nothing to lose예요, 진짜.
1: 예, 예.
0: 그러니까 부유의 예. 신이 약간 당황한 거예요.
1: 예.
0: 아, 지금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1: 그렇지.
0: 예.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간다!
1: 아, 같이.
0: 같이
1: 예.
0: 뛰어들어요.
1: 예.
0: 그래서 자기 몸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태양이 됐는데
1: 네.
0: 태양이 두 개가 떠오른 거예요. 두 명의 신이니까.
1: 네, 네, 네.
0: 한 명은 가난한 신의 태양,
1: 네.
0: 하나는 부유한 신의 태양.
1: 태양이 두 개 떴어요.
0: 두 개 떴어요.
1: 예, 예.
0: 밑에 있던 다른 신들이
1: 네.
0: 태양이 두 개 뜨니까 너무 덥다고.
1: 아, 되게 현실적이네요. 예, 예, 예. 다른 문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더운 게 문제였네요. 예.
0: 너무 더운 거 아니야?
1: 네, 네.
0: 야야야! 저거 하나 네. 줘도 낮추라고.
1: 하나 꺼라.
0: 하나 꺼라. 해서
1: 예, 예.
0: 야, 저 뭐냐 토끼를
1: 네.
0: 잡아서 하나에 던진 거 계속.
1: 어허.
0: 토끼를 계속 던져.
1: 예.
0: 그래서 아 맞고 네. 하나의 약간 밝기가 떨어져요.
1: 예.
0: 그래서 달이 됐다.
1: 아, 그 토끼 자국이 있고.
0: 그 토끼 자국 있고. 그래서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태양이 됐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즈텍 쪽이었어요.
1: 재밌다.
0: 재밌죠.
1: 예.
0: 이 아즈텍족들이 이제 그 신의 계시를 받고 남쪽으로 이동하라라고 하면서 남하를 시작을 합니다.
1: 네.
0: 쭉쭉쭉쭉쭉 남하를 해요. 그때 다시 수호신이 까꿍 등장을 해요. 너희들 이름은 앞으로 메히카라고 불러라. 개명하고 빨리 동사무소 가서 신고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아즈텍이 아니라 그러면 메히카입니까? 그래, 너희들 메히카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계시를 합니다.
1: 네.
0: 가다가
1: 네.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앉아 있고 그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을 것이다. 거기가 신이 정해준 너희들의 터전이다. 거기서 터를 잡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라.
1: 또 계시를.
0: 요거 잘 기억하세요.
1: 예.
0: 선인장 위에 독수리가 있고
1: 안 따갑나?
0: 독수리가 예. 뱀을 물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해서 계속 내려와요.
1: 네,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
0: 그렇죠.
1: 네.
0: 보통 뱀에 물려 죽죠, 독수리가.
1: 그래요?
0: 선인장 위에 올라가는 자체가 거의 서커스거든요.
1: 아, 그렇죠. 예,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0: 어렵죠.
1: 예.
0: 내려옵니다.
1: 예.
0: 내려와가지고 텍스코코라는 호수에 도달해요. 야, 이 호수 좋다.
1: 네.
0: 석촌호수 같이.
1: 예.
0: 야, 여기다 우리 터를 잡자.
1: 예.
0: 했는데, 야! 니들 누구야? 원래 텍스코코 호수가에 이미 고인물들이 있었어요.
1: 아, 선주민들이.
0: 선주민들이 여러 도시국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1: 네.
0: 야, 너희 뭐야? 우리 메히카라고 하는데요? 치킨이냐, 너희들?
1: 약간의 각색이 있습니다.
0: 약간의 각색이 있어요.
1: 예, 예.
0: 야, 방패!
1: 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계속 조리돌림을 당해요.
1: 예.
0: 조리돌림을 당하다가,
1: 네.
0: 그, 클우아칸이라고 하는 종족의 용병으로 들어갑니다.
1: 아, 메이카들이요?
0: 메이카들이요.
1: 네.
0: 이 용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잃을 게 없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클우아칸족에서 이제 용병으로 싸운, 너무 잘 싸워요.
1: 쓸만한데?
0: 쓸만한데? 했더니 클우아칸에서 약간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얘네들 너무 잘 싸우니까 우리가 먹히는 거 아니냐?
1: 불안해졌구나.
0: 해가지고 진짜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이 메히카족들을 보냅니다. 가서 죽어라. 라고.
1: 그래요? 예.
0: 저기 저쪽 가면 어떤 동네 부족이 있는데 네. 가서 싸우고 오라고. 너희들 용병이니까 싸우러 오라고.
1: 근데 엄청 센 부족이 하나
0: 엄청
1: 보네.
0: 센 부족이었어.
1: 예.
0: 못 돌아올까 저래들.
1: 네. 아이 감사.
0: 아이고.
1: 예.
0: 근데 격파라고 돌아온
1: 이겼어.
0: 거예요. 이겼어.
1: 대단하네.
0: 클루아칸 용병 예. 메히카.
1: 예.
0: 당황한 거죠.
1: 클루아칸이 당황하죠.
0: 당황해요?
1: 예.
0: 어? 너희들 원래 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메히카족들이 네. 욕을 합니다. 지금 그 클루아칸 족장님 따님이 계시는데 그 따님을 우리가 여신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1: 오, 예.
0: 승리 여신.
1: 네.
0: 보내주십시오.
1: 네.
0: 클루아칸 족장도 뭐 내 딸을 여신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이리 와봐 따라. 저기 가가지고 따라가봐 저 아저씨들. 너 여신 만들어 준대. 알았어요 아빠. 따라가요. 한참 후에 연락이 옵니다.
1: 네.
0: 따님을 여신으로 만들어 드렸다.
1: 네.
0: 우리 딸이 여신이야.
1: 좋아하네요.
0: 아, 예, 같이 가보자.
1: 예.
0: 했는데 딸이 없고,
1: 예.
0: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1: 예.
0: 이건 전에 내려오는 얘기니까 말씀드릴게요.
1: 되게 오컬트적인 얘기일 것 같아. 예.
0: 그 제사장이,
1: 예.
0: 메히카족의 제사장이 딸의 가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1: 그게 신으로 모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텐?
0: 이게, 예. 아즈텍인들은, 그러니까 메히카족은,
1: 예.
0: 어떻게 믿었냐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씨앗과 같이
1: 네.
0: 씨앗도 껍질이 벗겨져야지 안에 알맹이가 새로운 생명을 낳잖아요.
1: 예.
0: 사람도 껍질에서 나와야지 뭐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믿었어요.
1: 가죽을 벗겼구나.
0: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메이카족이 아니라 아즈텍족이라고 할게요.
1: 예.
0: 아즈텍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로 따님을 새롭게 신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1: 악의는 없었는데.
0: 악의는 없었는데.
1: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지금 말도 안 되죠.
0: 클루아칸은 이걸 착각을 한 거죠.
1: 예, 예, 예.
0: 어쨌거나 클루아칸 족장 입장에서는 딸이 죽었잖아요.
1: 분노하죠.
0: 저들, 쟤들, 진짜 없애라고.
1: 예.
0: 그러면서 진짜로 A급 매치가 벌어지는데.
1: 네.
0: 이때는 아즈텍족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1: 아즈텍족이 당할 수가 없을 정도.
0: 그래서 다시 용병 생활 청산하고
1: 네.
0: 다시 떠돌이 생활을 해요.
1: 아, 예.
0: 복잡한 얘기인데
1: 네.
0: 짧게 말씀드리면
1: 아까 떠돌이... 선인장님의 독수리 뱀 그거 아직 못 봤죠?
0: 뭐, 아직 네, 못 아직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1: 예, 예, 예.
0: 가다 가다 가다 가다가 지금 그 쫓겨 다니다가
1: 네.
0: 이제 그 호수 주변에서는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딸의 원수를 갚아라! 계속 찾아오니까
1: 쫓아오고. 예.
0: 야, 안 되겠다. 호수 안으로 가자.
1: 호수 안으로 가자고? 예.
0: 호수 안으로 가면 오통이 되는데요.
1: 그렇죠.
0: 속천호수도 아니고.
1: 어떻게 하라고. 예.
0: 저기 호수 중간에 예. 약간 밤섬같이 톡 튀어나온 갈대밭 있지 않냐.
1: 아, 거기 가서 살자고?
0: 예.
1: 아, 진짜요? 호수 중앙에?
0: 거기 딱 보니까
1: 예.
0: 마침 헛걸 봤는지
1: 예.
0: 독수리다!
1: 아, 있었어? 선인장이 있었어?
0: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 예.
0: 선인장이다!
1: 뱀이 있었어요?
0: 독수리가 뱀 물고 있다!
1: 아, 그래요? 예.
0: 정수사에서 이렇게 보여, 이게? 내 눈엔 보이는데?
1: 아, 거기 정착하는군요.
0: 저기가 신이 점지해둔 우리의 터전이다.
1: 밤섬에 김씨피륙이네.
0: 김씨피륙이죠.
1: 예. 예.
0: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1: 네네네.
0: 올라가서 갈대밭을 메우고 메우고 메우고 해서 거기에 터전을 잡아요.
1: 예.
0: 그리고 그, 원래 인공섬에 가깝습니다.
1: 네.
0: 원래는 갈대밭을 메우고
1: 네.
0: 만든 섬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섬 이름이 테노치 티틀란이라고 해요.
1: 아.
0: 이 테노치티틀란이 이제 아즈텍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없어요. 테노치티틀란이.
1: 아, 그렇습니까?
0: 저 호수 자체가 메워지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거든요.
1: 아, 멕시코 시티가 저기가
0: 되는 멕시코 시티 아래에 있는 유적지예요.
1: 네. 저건 이제 가상 이미지입니다.
0: 그렇죠.
1: 예, 예.
0: 근데 저 테노치티틀란의 최대 규모가 네. 여의도의 4배의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1: 야.
0: 그리고 인구가 최대 25만에 살았대요.
1: 많이 살았네, 진짜.
0: 테노치티틀란의 전성기가 1519년 정도였는데
1: 예.
0: 그 당시에 25만 인구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는
1: 네.
0: 콘스탄티노플 정도고 네. 파리와 런던도 인구가 2만 3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2: 와.
0: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1: 대도시네요, 진짜.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문명, 뭐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유럽,
1: 맞아요.
0: 또는 네. 기껏 해봤자 뭐 인더스 황하 문명 정도로 생각하시지
1: 네.
0: 중남미 아메리카 신대륙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네, 네. 여기에는 시빌라이제이션이 없었다라고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네. 엄청난 문명, 아즈텍 문명이
1: 진짜는 저기 있었다.
0: 진짜 저기 아. 25만 명.
1: 어. 아니 근데 그 테노치티틀란 세운 데가 세웠을 때가 1325년이거든요.
0: 1325년이에요.
1: 그때 어떻게 호수에 도시를 세웠대요?
0: 그럴까요? 네. 1325년이 이제 아즈텍 그 족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1: 고려 말이야. 예.
0: 아 정말 그렇죠.
1: 그렇죠. 예.
0: 1392년에 이성계가 그냥 야야지 방어의 학기 하면서 조선을
1: 이렇게까지 받아주세요. 그거를. 예, 다시 메이코로 돌아가.
0: 메이코로 돌아와가지고.
1: 예, 예, 예.
0: 자 일단 그 호수 가운데 네. 당시만은 시작은 미약했겠죠.
1: 네.
0: 해가지고 이 아즈텍 테노치티틀란에 정착을 한 아즈텍 쪽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했냐면 도시 연맹을 만들어요.
1: 도시 연맹을요?
0: 혼자는 죽는다.
1: 네.
0: 뭉치면 산다.
1: 네.
0: 해가지고 삼각동맹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1: 오.
0: 저 호수 이름이 텍스코코 호수였어요.
1: 네.
0: 근데 그 옆에 도시국가 이름도 텍스코코가 있었어요.
1: 아, 네네네.
0: 텍스코코가 있었고.
1: 그럴 수 있죠.
0: 틀라코판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틀어라! 뭐를? 코판을.
1: 아, 그렇게 외우면 되나요?
0: 이거 계속 외워질걸요? 네. 틀라! 코판.
1: 아, 네.
0: 감사합니다.
1: 외우겠습니다. 네. 예.
0: 틀라코판과 텍스코코, 테노치티틀란
1: 아.
0: 삼각 동맹을 맺습니다.
1: 어.
0: 그러니까 네. 뭉치면 강하잖아요.
1: 강하죠.
0: 이 세 도시 국가가 뭉쳐가지고 이제부터는 건달짓을 합니다.
1: 아 다른 곳들을 다.
0: 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절세 내놔.
3: 알았어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1: 예, 예.
0: 이제 그 약탈을 시작을 하는데.
1: 네.
0: 그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한 아즈텍 문명을 우리가 이제 황금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1: 아, 황금의 문명이라고 많이 하죠. 금이 많나 저기?
0: 금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안 많고.
1: 아 그래요?
0: 예. 이게 다 뺏어온 것들이에요 다.
1: 아 뺏어온 긴 금이 많아서 황금의 문명이에요.
0: 네. 예. 도시 국가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1: 예.
0: 금을
1: 예.
0: 그리고 가서 훔쳐오고
1: 예.
0: 거기도 귀금속이었겠죠.
1: 어...
0: 그러다 보니까 아즈텍이 황금의 문명이 된 거지. 원래 저기가 황금 금광은 없었습니다.
1: 아, 그건 몰랐네.
0: 자, 이런 식으로 삼각동맹으로서 약간 건달짓을 해가지고 점점점 세력을 키워나가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좀 빨리 돌려가지고,
1: 네.
0: 몬테수마 1세,
1: 네.
0: 몬테수마 2세,
1: 네.
0: 그러니까 1500년대에요. 이때 아즈텍 제국이 정말로 탑을
1: 전성기.
0: 달리는 전성기가 네. 도달해요.
1: 네.
0: 이때,
1: 네.
0: 1519년에,
1: 네.
0: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때 황제는 몬테수마 2세란 황제였어요.
1: 네네네.
0: 배야!
1: 네.
0: 왜? 지금 저쪽 동쪽 해안가에 유카탄 반도 쪽에 얼굴 하얀 친구들이 상륙했다고.
1: 멕시코 동쪽이면 유럽에서 왔구나.
0: 그렇죠.
1: 예.
0: 1519년에 이제 스페인에서 도착을 한 에르난 코르테스라는 콘키스타토르.
1: 네.
0: 그러니까 정복자들이죠.
1: 예.
0: 정복자가 6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도착을 한 거예요.
1: 네.
0: 금 찾으려고.
1: 금 찾으려고.
0: 자, 이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에르난 코르테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1: 에르난 코르테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선생님?
0: 코르테스가 아니라
1: 코르테스.
0: 코르테스.
1: 네네네.
0: 저분이죠.
1: 좀 이렇게 성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성격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눈썹이 인상적인.
0: 아, 예. 예.
1: 그린고 같아, 눈썹이. 예.
0: 그렇죠. 문신하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뭐 나름 뭐 금수저는 아니지만 흑수저도 아닌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1: 네.
0: 그런데 굉장히 야망이 있었어요. 1519년이라고 하면 일단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요.
1: 아하, 네.
0: 1492년에 발견했기 때문에.
1: 네.
0: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너 저기 신대륙 가봤냐? 거기 금이 그렇게 많대. 금.
1: 네.
0: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약간 세월이 흘러가면 시간에 따라서 뻥튀기가 되잖아요.
1: 네.
0: 주먹만한 게 있대가 전달되면 이만한 바위만한 게 있대. 신체만한 게 있대.
1: 예, 예.
0: 이런 식으로.
1: 부풀려졌어요.
0: 그래서 코르테스가 네. 그래? 그럼 나도 황금 한번 그
1: 한탕 챙겨봐.
0: 한탕 챙겨봐.
1: 아.
0: 인생 역전해봐.
1: 그렇죠. 예.
0: 해가지고 건너와요.
1: 예.
0: 당시 이제 쿠바는요. 쿠바는 이미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1: 아.
0: 그래서 당시 쿠바 총독이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벨라스케스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니? 저 코르테스라고 하는데요. 뭐하러 왔니? 아저씨 밑에서 일하러 왔죠. 그래서 부하로 일을 해요.
1: 예.
0: 코르테스도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도 이제 코르테스를 받아줬는데 네. 얘가 딱 보니까 너무 개인적인 야망이 너무 큰 거예요.
1: 아, 네, 네.
0: 원래 얘를 필두로 해서 아즈텍 제국 그 뭐라고 할까 탐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1: 아, 네.
0: 목적은 탐사예요.
1: 예.
0: 황금 갈취가 아니라. 네. 근데 얘가 계속 황금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네. You are fired. 해고를 시켜버려.
1: 해고를 시켰어요. 예.
0: 그런데 여기에 넘어갈 코르테스가 아니었어요.
1: 어떻게요, 자기가?
0: 이미 벨라스케스가 나를 해고할 것이라는 걸 감 잡았어.
1: 술기 끝냈어. 예.
0: 그래가지고 해고 당하기 전에 이미 탐험대를 꾸려요.
1: 독자적으로.
0: 독자적으로 몰래 벨라스케스 몰래요.
1: 예예.
0: 일로 와봐. 너 황금 원하지? 맞더라. 말도 될 거야. 그래서 자르자마자 차르시라고 하면서 벨라스케스 몰래 탐험대를 이끌고 도착한 게 600명이었어 방금요.
1: 600명이요? 600명 데리고 그러니까 왔다.
0: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른데
1: 예, 예, 예.
0: 대략 600명 정도였다고 해요. 600명의 말 이것도 약간 기록에 따라 다른데 23마리 정도.
1: 말 23마리 정도.
0: 에 병력 600명.
1: 데리고 아즈텍 제국으로 갔다.
0: 근데 아즈텍은 인구가 테노시티슬란만 25만 명이었잖아요.
1: 예.
0: 근데 아즈텍엔 없고 코르테스에겐 있던 게 있었습니다.
1: 지혜?
0: 지혜요?
1: 아, 지혜도 있겠죠.
0: 지혜도 있죠.
1: 아즈텍이 있겠죠.
0: 멕시코 정부 대사관님.
1: 옛날 전래동화 보면 이런 거 답은 항상 지혜 이런 지혜요. 거예요. 예,
0: 용기 뭐
1: 용기 이런 거.
0: 이런
1: 거예요.
0: 뭐가, 일단 예. 말.
1: 말이 아즈텍 제국에는 없었군요.
0: 중남미에는 말과 같은 큰 가축이 없었어요. 그리고 총.
1: 그렇죠. 예.
0: 그다음 대포.
1: 예, 예.
0: 그리고 철 갑옷.
1: 네.
0: 놀랍게도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남미에는요. 많은 분들이 약간 미개해서 그 아즈텍인들이 철기를 안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굳이 철기가 필요 없어요.
1: 필요가 없었다.
0: 그냥 돌과 나무로 농사가 충분히 가능했기
1: 그런
0: 때문에.
1: 그런 게 풍부했기 때문에.
0: 풍부했기 때문에.
1: 네, 네.
0: 어쨌든 간에 철기가 없었거든요.
1: 네.
0: 무기는 나무에 돌 끼워놓은 거였어요. 돌, 나무 방망이요.
1: 네.
0: 근데 이쪽은
1: 총에
0: 그 스페인산 철 갑옷에
1: 네.
0: 총에 대포에 말까지
1: 말 타고 예.
0: 자, 가자.
1: 아무리 그래도 600명으로 될까? 예, 어떻게 됩니까?
0: 그런데 네. 가면 갈수록 이제 원주민을 만납니다.
1: 네.
0: 원주민을 만나면 일단 죽이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 우리가 적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상대편 일부 부족들이 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저기요. 그 아즈텍이랑 싸우러 왔냐고. 아, 중간에 또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1: 네.
0: 말린체라고 하는 한 여인인데.
1: 말린체.
0: 야야야, 그거 오징어를 좀 말린체 먹지 말고.
1: 아, 네, 네.
0: 죄송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말린체라고.
1: 네. 본인이 웃어요. 예.
0: 그러니까 스페인어를 통역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1: 아즈텍 사람인가요?
0: 아까 그러니까 아즈텍 사람은 아니라 아즈텍의 그러니까 다른 부족 여인.
1: 주변에 아, 다른 부족. 예.
0: 이 말린체의 도움으로 통역을 했거든요.
1: 예, 예.
0: 들어보니까 이 부족은 저기 아즈텍인들에게 먹히는 부족이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말린체의 부족이?
0: 그러니까 이 네. 통역을 했던 네. 이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을 잡아가가지고 죽인대요. 아즈텍이.
1: 그러니까 아즈텍이 막 인신공양하고 그랬잖아요.
0: 자, 여기서, 예. 여기서 또 오해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1: 아, 오해가 있나요? 예.
0: 그 많은 분들이 아즈텍인들이 이제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라고 하시잖아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1: 처음 들어보는 오해인데.
0: 아, 그렇습니까?
1: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예, 근데요. 근데요.
0: 아, 뭐, 네. 뭐, 뭐, 그 영화에도 막 등장하고 하는데.
1: 뭐 이렇게 막 내장 갈라가지고 막 받치고.
0: 막. 그건 맞아요.
1: 아, 이건 맞아요. 예. 네.
0: 그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건
1: 했다.
0: 오해고.
1: 오해고.
0: 왜 그럼 인신공양을 했냐.
1: 예, 예, 예.
0: 제물로서 예. 아즈텍이.
1: 예.
0: 아까 그 다섯 개의 태양 신화로 돌아가면 신이 자신을 바쳐가지고 태양이 떴잖아요. 네. 다섯 번째 태양이.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신이 밑에 있는 아즈텍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 네.
0: 이 태양을 네. 그러니까 내가 희생을 해서 만든 태양을 유지하기 위해선 네. 너희들도 희생을 해라. 피를 바쳐라. 그래서 주기적으로 사람의 피를 바쳐라. 피의 원동력은 심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연료로서
1: 연료 약간 태양광 에너지 충전하는 느낌이네요. 예, 예. 근데 그걸 왜 심장으로 하는 거야, 사람은? 심장으로. 그러니까.
0: 예. 친구는 오랜 친구 중마고, 연료는 심장.
1: 네.
0: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태양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심장을 끄집어내서 이걸 태양신에게 바쳤다. 아,
1: 그걸 열려라. 그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어쨌든 그걸 그 믿은 원리를.
0: 거죠.
1: 예,
0: 그걸 믿은 거죠.
1: 예.
0: 그래서 계속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아즈텍인들은. 그래서 정복을 한 상대 민족 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1: 아,
0: 배를 갈라서 심장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희생당한 부족들이 아즈텍을 지금 공격하시냐고.
1: 코르테스 일행한테.
0: 코르테스 일행한테.
1: 그렇죠. 예.
0: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0: 그 점점 반 아즈텍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아,
1: 그러네.
0: 스페인, 그, 정복자는 600명 밖에 안 됐지만.
1: 예.
0: 이거를 몬테수마 2세가 들었네.
1: 네, 아즈텍.
0: 빼야! 지금 흰 애들 600명이랑.
1: 네.
0: 우리가 인신공양하는 재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데요.
1: 야.
0: 자식들. 원하는 게 뭐야? 황금이라고 합니다. 야야야야. 먹고 떨어지게 황금 몇 수레만 갖다 줘.
1: 아, 그냥 황금 줘서 돌려보내라?
0: 네.
1: 오, 월드컵을 앞두고 멕시코 그 이후의 역사를 또 한번 다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즈텍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잡지사가 창립하고 바로 한두 달쯤 뒤에 카타르 월드컵이 열려서 라이브 예측 방송도 하고 했던 예, 그런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갑니다. 이번 월드컵은 뭐 대표팀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고 홈에서 출정식을 또 따로 안 했고 이제 경기 시간도 보니까 평일 오전에 한창 일할 시간일 때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뭔가 예, 월드컵 분위기가 안 나는 느낌은 들지만 또 어떤 역사와 명장면이 정작 개막을 하고 나서 만들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자유 MC 배우 송건호입니다. 오늘도 한 시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꽉 채워주실 통일가족 여러분들 자리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새 가족이 계십니다. 탈북 후에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고 하시죠. 탈북 가족 속의 청일점이시죠. 강일규 씨,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본인 소개 좀 해주시라요.
3: 네, 저는요, 지옥의 땅, 악마의 땅, 북한, 저 평안남도 맹산에서 살다가 2011년도 7월 1일날 이거인 진짜 세계에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2: 목소리가 영화배우 같이 쫙 일부러 까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평안남도 맹산이면 맹산의 여자 우리 은정 씨.
1: 오, 그러네요. 네.
2: 아니 근데 자세히 보세요. 뭔가 둘이 닮았어요.
3: 딸입니다. 오,
2: 진짜요?
1: 닮아. 오.
4: 저희 아버지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오늘 저랑 같이 그냥 네. 방송 하나 찍자요. 네, 그래가지고 네,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 오신 지 15년 되셨는데 네. 아직도.
3: 아직도.
4: 교회를 갔다 안 갔다 하시고.
2: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나라 있는 줄 알고 왔어? 응. 모르고 왔지? 그치. 네. 나 믿고 왔잖아? 나 믿고 천국 가면 돼. 이제 빨리 우리는 또다시 하늘 나라를 찾아가야 되니까. 네. 여기가 천국인데 너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하냐. 이러고 계세요. 나 진짜.
3: 저는요,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는 마음은 큰데요. 네. 교회 가면요. 네.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그 사상을 봤던 그 혁명 역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네. 그 강연의 사상 혁명 활동 그거 배우는 거, 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떠올라서 드라마가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직도 딱 거기에 가는 것 같습니다.
5: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1: 예,
5: 네, 왜냐면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다 보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거 김일성이가 하던 말이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맞는 거야? 나한테 계속 따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이 베꼈어요.
1: 자, 오늘 이야기 주제를 또 알아봐야죠.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2: 상태야, 너는 부모님하고 가장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언제야?
6: 아, 아무래도 뭐 군입 됐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셨어.
2: 뭐라고?
6: 야, 상태야, 네 방이 왜 이렇게 깨끗이 나니? 좀 정신하고 좀 치워라, 치워라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군생활 1년 하다 보니까 또 이 엄마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니?
2: 맞아 맞아. 같이 붙어있으면 쭉쭉 걸고 들고
6: 맞아,
2: 하지만
6: 맞아, 맞아.
2: 그래도 가족이 최고잖아.
6: 맞아.
2: 아니 근데 우리 또 남북 분단 때문에 그게 또 부모님을 놓고 온 탈북민들은 그 아픔이 어마어마할 거야.
6: 맞아 맞아.
2: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픔일 거야.
6: 상상할 수 없지.
2: 없지.
6: 너 근데 또 그거 알아?
2: 모르겠어.
6: 한국으로 먼저 탈북한 딸들이 이 피 타는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가족들, 이 부모님을 모셔온 그런 것도 있대.
2: 아니 혼자서 한번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가족까지 탈북시켜
6: 한편이면 영화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잖아. 1만 킬로미터의 사랑 부모님 구출작전 빠밤.
2: 구출해야 됩니다.
6: 아, 구출해야
2: 됩니다.
6: 구출하고 오셨어요.
1: 여련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그 단어는 알만한 단어가 나왔어요. 오. 뭐, 피타는 노력.
7: 아, 피타는 노력.
1: 이건 피나는 노력이 아닐까요?
2: 그러게.
1: 피나는 노력, 맞죠?
2: 네, 맞아요.
1: 네. 그리고 딱 두 가지가 더 들리는 것 같은데, 뭐.
2: 내 방은 왜 깨끗하냐.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깨림직할 정도로 더럽다.
6: 아, 더럽다.
2: 어, 선배님, 그렇게 안 봤는데.
6: 아, 깨끗해. 아니, 안 그래.
1: 그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뭐
6: 툭툭 걸고 들고
1: 아, 네 그래, 맞아요 걸고 들고?
4: 툭툭 걸고 들면은 맞아요 시비하고 네. 아 왜 이렇게 시비야 왜 이렇게 꼬여 껴들어 할 때 네 걸고 든다 그거예요 네
1: 자유를 향한 여정 1만 킬로미터 아 상당한 거리잖아요 1만 킬로미터 그래서 오늘은요. 북한에 계신 그 부모님을 탈북시켜 모셔온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탈북이라는 단어, 사실상 금기어라고 하는데 가족한테 사실 어, 나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탈북하고 싶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조심스럽잖아요.
7: 아, 못하죠.
1: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5: 그렇죠. 가족들도 네. 감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아들이 6.25 전쟁에서 이렇게 후퇴하다가 네. 아버지 집에 들리거든요. 아버지 집에 항해던데. 그래서 같이 올라가자 하니까 그 재산을 탁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이거면 3대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왜 후퇴길에 올라야 되냐.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싸 죽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필독 영화로 계속 보여줬어요.
2: 필독 영화야?
5: 네, 선전 영화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강도 높은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이 저를 붙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둘 것 같은 거예요. 그 이게 늘 수직 수평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3인이 있으면 누가 보이부스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가족에게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탈북 이야기입니다.
4: 이게 네. 특별히 부부 관계가 네. 좋으면 몰라도 이게 조금 안 좋고 이러잖아요. 언젠가 운데 어떤 당과 사상의 그 충성심이 어떤 그 걸려들 만한 단어들이 나오면 네. 당비서한테 갖다 신고한다고.
6: 아, 부부끼리.
4: 이렇게 부부도 서로 못 믿고 살게 만드는 게 북한 그 당국인 거죠.
7: 그렇군요.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혼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한을 올 때 그만한 사정과 다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2: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된다. 네.
4: 그렇죠. 뭐 저희는 외가를 모시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계속 계셨기 때문에 원래는 다 가족이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된 오빠랑 제가 오게 되고요. 부모님은 남아서 할머니를 모셔야 될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 저희가 온 이후에 1년 뒤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네, 해서 근데 또 엄마는 북한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자 아내의 도리로서 3년상까지는 꼭 차려야 된다. 그걸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니까 네. 저희가 오라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8: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가자 이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은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 네. 이제 몇 년 있으면 60도 되었는데 내가 이제 좋은 세상 가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2: 60부터 시작인데.
4: 60이면 할머니죠.
8: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이 한 번 베트남에서 잡혔던 경험도 있다 보니까 아. 되게 무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긴다고 하시더라고요.
4: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으로 네. 오려고 딱 작정을 하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동네 언니가 은정아 중국에 가서 있잖아. 네. 한 달만 식당이라면 있지 천위안 벌어 천위안. 천위안. 이러면서 살짝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듣는데 막 진짜 정신이 나가겠더라고요.
5: 그렇지 엄청 큰 돈이죠.
4: 저 그때 한 달 월급이 네. 800원인데
1: 800원.
4: 예, 쌀 1kg에 1500원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계산해 보니까 400년 받을 돈을 한 달에 400년? 버는 거예요. 예.
1: 400년?
7: 400년?
4: 그때 이제 딱 든 생각이 내가 중국에 가서 6개월만 벌어 갖고 나오면 진짜 갑부처럼 살 것 같은 거예요.
1: 있겠다,
4: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언니, 오빠 모두를 이제 다 밥도 먹이고 네. 진짜 순순히 돈 벌어 갖고 돌아오려고 네, 네. 집에다 편지를 딱 써놓은 거죠.
1: 아, 편지까지 써놓고 가셨어요? 네.
4: 그 장군님이 싫어서 가는 게 아니고 네. 이 나라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제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불장 속에다 편지를 감춰놨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간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시작하게 됐죠.
9: 아니 근데 아버님 그 갑자기 어느 날 따님이 사라져버리시고 뭐 어떻게 편지를 발견하셨을 거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3: 석달 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 떠난 후에.
1: 석달?
3: 예, 3개월 후에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때야 중국 편지를 보고 중국으로 갔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요.
1: 예. 왜요? 왜 철렁하셨어요?
3: 아, 이거 예, 저는 성분 타대가 나쁜데 네. 예, 우리 딸이 또 중국까지 도주한 걸로 되면은 네. 우리는 악착 같은 거에 또 개천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 두려움 속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북한은 전체 다 노예입니다. 김일성이 하나 내놓고. 예, 그런데 그 노예 중에도 두 가지가 노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는 노예가 있고 하나는 천대받는 노예가 있습니다.
1: 노예인데도 예. 사랑받고 천대를 받는가요? 예,
3: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는 저 성분 터대 좋은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받는 노예들입니다. 그러나 나같이 성분 터대가 나쁜 놈들은 네. 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아~ 노예들입니다. 우리는.
1: 근데 네. 왜 천대를 받으셨어요?
3: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제가 55년생인데요. 네. 1963년도에 제가 9살 때 정치범으로 아~ 청진수성 정치범 교화소에 가서 영원히 아직까지 사실을 모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성분 타대가 나쁘니까 우리는 천대만 받는 노예지요. 그래서 저는 이, 아, 정말 북한을 지금 살아온 생각을 하면요. 끔찍합니다.
2: 딸이 그 편지를 남겨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이 있겠구나. 두려움. 그러면 또 딸은.
3: 두려움 속에.
2: 그쵸. 근데 또 딸은 그 편지를 쓰는 심정.
1: 맞아요.
2: 그리고 부모님을 북에 두고 떠나는 심정. 얼마나 진짜.
1: 맞아요.
2: 우리 유나 씨도 그렇고, 네, 우리 주옥 씨도 그렇고. 네. 그때 길을 떠나던 날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혹시 기억나요?
4: 저희는 좀 그날 좀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는 자녀들을 뭐 유학 보낸다, 새로운 네. 세상을 향해 보낸다라는 아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알죠.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아빠 엄마가 진두성찬을 차려주셨어요. 네, 네.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진짜 저 그렇게 많은 음식을 북한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눈물 나네요. 네, 부모님께 분명히 만날 건데 만나는 날까지 우사하자. 그리고 건강하자.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절대 우는 날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날이다. 네네. 라고 하고 저를 얼렸어요. 그리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그 식사를 즐겼어요. 되게 좋은 곳으로 간다. 평양 애들도 유학 못 간 뒤 너희는 간다. 희망을 잃지 말자. 네, 이랬던
2: 긍정적이세요.
4: 그러니까. 네.
7: 그럼 유나 씨 같은 경우는 탈북 전에 부모님과의 또 마지막 대화 생각나세요?
5: 저는 부모님한테 아이야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1: 아, 진짜요?
5: 정확하게 저는 제가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2: 독하게 마음 먹었거든요.
5: 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미 한국 드라마를 한 1년 정도 본 상태니까 이 정권에 대한 염증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 친구, 제 음악과를 다녔어요. 근데 가야금을 전공하던 친구 언니가 국경음비대 중대장이랑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얘를 통하면 국경음비대한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고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쳤는데 제가 아버지 돈을 1200불을 훔쳤어요. 그때 당시에.
1: 1200불? 네. 북한 돈을 어느 정도예요?
5: 1200불이면
2: 네.
5: 그때 이야. 뭐 집값이 뭐 아무리 좋아도 뭐 300불, 500불 이렇게 맞아요. 살 때예요.
2: 엄청난 돈이에요. 북한에서.
1: 큰 돈이네 진짜.
5: 저는 몰랐어요. 그걸 그냥 잡히는 대로 훔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겁이 없으니까 네. 국경음비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대장지 저는 이 두만강 걸 좀 넘어야 되겠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니 10불만 내라고 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새벽 4시에 3월 1일 날 제가 네. 기차를 타고 그 탈북하는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데 엄마한테 뒷덜미 딱 잡힌 거예요. 4시에 그 딱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끌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라 하더니 어디 있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을 우리 집이 컸어요. 그러니까 대문 나가려면 이렇게 저쪽으로 나가야 돼요. 나간 다음에야 아버지 깰까 봐 조용히 하다가 나간 다음에 야,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1: 그래서 눈치는 채셨.
5: 예, 말을 못했더니 어머니가 너 중국가라 그래?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아, 제가 또 대답을 못했어요. 아. 너 설마 남주 손가락이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 몰래 몰래 보는 거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장서라 그러더라고요.
10: 앞장서라.
5: 네, 그저 앞에 섰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섰어요. 그래서 네.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걸어내려가는데 어머니가 옆에 와서 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1: 네.
5: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엄마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나 믿어. 그러니까 가다가 잡혀 나오지만 않겠다면 내가 보내줄게. 이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버지야 여기서 다 살았는데 내가 너 육체적인 생명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까지 좌지할 자격이 부모한테는 없다.
2: 어머니가
5: 거.
2: 진짜 대박이다.
5: 저희 어머니 거기서 막 명언을 다 내뱉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다. 그러니까 가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를 기차까지 올려 태우셨죠.
9: 아, 너무 진짜.
1: 자, 그래서 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 탈북길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별의 슬픔을 느낄 때는
5: 없어요.
1: 진짜 없었을 거 아니에요,
8: 네,
1: 그죠?
8: 그 감정을 젖어줄 때가 아니야.
1: 맞아요. 근데 헤어짐을 맞아요. 실감한 그 순간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5: 네.
1: 그죠?
5: 그렇죠. 탈북을 준비할 때까지는 이런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1: 네.
5: 그리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살아서 한국까지 가자가 목표니까 거기에 다 전념했는데 어머 집을 딱 나오는 순간 드는 생각이 잠시만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1: 오.
5: 부모님과는 우리 살아서 뭐 몇 년 뒤에 다시 만나자라고 포옹하고 나왔는데 다시 진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강을 건너니까 더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건넜다. 부모도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건너갈 수는 없는데 이게 네. 가능할까? 한국 오니까 더 했어요. 아침이면요 아파트 문을 열면 옆집에서 된장 끓이는 냄새 다 들어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도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럴까. 밥을 먹는데 그 전까지는 오빠랑 저랑 두 명이 먹는 식탁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1: 네.
5: 우리 식구는 항상 네 명이었는데 왜 지금 여기 둘밖에 없나. 언제 네 명이 다 채워지나.
2: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아, 야 둘은 좀 낫다야. 네. 난 혼자서.
1: 아이고야.
5: 죄송해요.
1: 그 와중에도 한 명과 두 명의 차이야.
8: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보니까 이제 중국에 넘어왔을 때는 그나마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다시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1: 네.
8: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국경을 성공했을 때 이제 다시는 북한에 못 들어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좀 눈물이 나왔고 대한민국 비행기를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이제 마지막에 다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남조선이 왔으니까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1: 그제서야
8: 네네.
7: 자녀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중국으로 떠나든지 떠나고 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감시들을 받게 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8: 저의 어머님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함경북도 화성에서 한 140리 들어가는 아주 산골짜기로 추방을 당하죠.
1: 아, 추방이요?
7: 추방.
8: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고 갔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냥 계시겠지. 뭐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탈북했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를 잡아갔을라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어머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소를 다 모르는 거예요.
2: 그치.
8: 아, 그래가지고 진짜 막 여기서 막 땅 치면서 울었어요. 혹시 정치범적으로 추방당하지 않았네, 해가지고. 네.
5: 저희도 제가 탈북하니까 3일 만에 정확하게 집에 들이닥치더래요.
1: 3일 만에?
5: 네. 우리 아버지는 그날 바로 그냥 보위부 감옥으로 끌려가서 32일간을 치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때리면 그만큼 억울하지 않겠더래요, 아버지가. 처음에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때리다가 그 다음엔 이 새끼 저 새끼 욕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정신적인
9: 스트레스.
5: 그 다음에 조그만 요 떡방에다 갖다 놓고 때리는데 요 옆에서 맞으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너무나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감찰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 달 정도 받고선 노동교화서를 받아, 이렇게 형으로 끌려가셨어요. 왜냐면 오히려 사랑받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격으로 딱 걸리다 보니까 굉장했어요, 저희 집안이.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다는 걸 알고 나니까 야 탈북이 참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2: 그렇죠, 그렇죠. 탈북했음에도
1: 맞아,
2: 불구하고.
1: 맞아, 맞아.
9: 아니 근데 은정 씨 아버님도 엄청난 감시와 도청까지 당하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좀 한번 들어주시고 싶어요.
3: 네, 저는요 계속 물어봐요. 어디 갔나? 딸이 아 모른다. 평안남도 장사 나갔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우게 되는데 네. 그러다가 3년 만에 얘가 남한에 와서 아버지 엄마를 만나겠다고 브로커하고 전화하는데 국가보위부 도청이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 엄마 만나 주소 성명 이름 다 대줘야 된단 말이야. 브로커한테요. 네. 그러니까 보위부는 그거 다 알죠.
10: 걸린 거.
3: 다 안돼. 네.
10: 지금까지 나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돈이 얼마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결해서 그때 전화 통화만 시켜주는 게 3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잡기 힘들어서 선을 한번 봐주면 해주겠다 그래갖고 결혼 마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이것까지 하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브로커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줘야 부모님 데려올 거잖아요. 그거 알려줬는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9: 아, 어떻게.
3: 그렇게 돼서 보이부가 그때 얘가 야 남선을 갔구나 남쪽을 갔구나 한 거 알았단 말. 그때부터 그저 집중 감시가 들어오죠. 아... 항시 감시인데 자기는 옆집 앞집 뒷집 이민만장은 무조건 오는 거고 심지어는 우리 집 앞에요. 네. 장사꾼을 딱 하나 배치했어요. 예. 장사하는 척 하면서 항상 무조건 우리 집을 감시한단 말이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가는가, 그리고 새로 모를 사람이 오는 건 있으면 제각 보이브에 연락하고. 예. 그런데 우리는 네. 다행히 네. 김정일이가 명령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브로커를 잡으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1: 아, 관심이 딴 데로 가 있으니까 네, 오히려
3: 나를 없애버리면은 네. 감옥에 쳐내면은 브로커를 못 잡는단 말이야. 아, 그래서 브로커를 잡기 위해서 보임과 우리는 놔두고 미끼로 놔두고 완전 감시해서 우리 집에 들어온 브로커를 잡으려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네. 고생을 그래도 조금 덜 하셨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좀 하지만 네. 그래도 은정 씨는 그런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네. 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탈북시킬 때 그 비용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그 비용들을 마련
5: 저희가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막노동을 나갈 수밖에 없었죠. 네. 제가 만으로 18살이고 오빠가 그때 21살이었는데 둘 다 갔죠. 그래서 오빠는 샤시반, 저는 청소반으로 해서 한 1년에서 1년 반을 일했어요. 와. 근데 제가 한 6개월을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야, 18살의 여자애가요. 입술이 다 까져 있어요. 왜냐면 새벽 4시에 나가서 10시에 들어와요. 네. 아. 그래서 그날도 10시에 퇴근하고 오빠랑 같이 국밥집 가서 밥을 먹는데 오빠가 확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지 못 봐주겠다. 네. 내가 위해서 이거 하는데 네가 진짜 조그만 애가. 그땐 지금보다 키도 작았어요. 체격도 작고. 40kg도 안 됐어요. 아. 마대자루 끌고 그 쓰레기 더미를 들고 다니는데 못 봐주겠대요. 그러면서. 내가 1년을 더 할 건데 네. 너는 이제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일을 찾아보자. 오빠 방에서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하다가 멈췄고 덕분에 오빠는 더 했죠. 근데 문제는 빚은 빨리 갚아야 되는데 먹고도 살아야 돼요. 문제는 사실 한국에 오는 게 일생일 때 목적이었잖아요. 그 다음부터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아빠 엄마 데리고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보니까 최소 또 저만 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정말 피나게 어찌됐든 그래서 한 1년 되니까 모으긴 했어요. 진짜 그런 사정은 있었죠.
1: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탈출하기 네. 위해서 브로커에게 네. 돈을 주겠다는 건 그 빚이고
10: 네.
1: 그 빚도 갚아야 되고 또 생각난 부모님 또 탈북시키기 위해서 그쵸. 또 자금을 네. 또 마련해야 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네 진짜로. 그때 그러면 그럼 네. 부모님 탈북시키기 위해서 모은 돈이 어느 정도였어요?
5: 그때는 1000만 원 모았어요.
2: 네.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거 모으려고.
5: 왜냐면 도강을 시켜야지 중국을 해야지. 네. 그리고 내가 올 때 돈이 없는 걸 서러워서 엄마가 올 때는 그래서 밥은 먹으면서 와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준비는 했었죠. 네.
10: 얘기 듣는데 네. 자꾸 남의 일 같지 않고 오물의 일 같아요.
1: 그럼요. 당연하죠.
7: 사실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다 하셨잖아요. 하지만 또 이제 북한 땅에 살고 계시던 부모님들도 엄청난 기질을 발휘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이 송지영 씨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시골에서 추방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꼭꼭 숨겨 챙겨 다니셨다고 합니다.
6: 뭘까요?
7: 자, 과연 그 덕에 한국에 있는 딸과 연락이 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도 몰라요.
11: 이거? 십자가?
7: 이것.
5: 전화. 아니면 네. 중국 돈. 왜 북한에서는 팬티에다 이거 주머니 있잖아.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12: 뭐?
5: 돈이랑 전화. 달러입니다. 그게 중요해. 돈이 있어야 돼.
8: 네네. 저희가 이제 여기 타국에서 네.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돈을 좀 보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그 달러를 한 비상용 돈으로 한 1000달러 정도를 비닐에 싸서 네. 땅에다 파묻어 놓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자기 이제 멀리 소소하게 쓰셨는데 좀 예감이 좀 싸드래요. 며칠 전부터 꿈자리가 별로 사놨고 그래서 야, 저 돈 뭔가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 돈을 파가지고 비닐을 버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하도 쏘이꾼이 많고 따기꾼이 많아가지고 여기 팬티, 속옷, 고개, 제 주머니를 해서 거기다 돈을 항상 엮고 다녀요.
5: 아, 이거 상품이 있어요?
8: 그래서 속옷에다 이제 달러를 넣고 그걸 꼬맸대요. 그리고 이제 잘 때도 그 속옷을 입고 자고 어디 나갈 때도 이 그 속옷만은 꼭 그저 여기다 이제 차고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오더니 이제 경찰서에서 오더니 오늘 이제 추방 당한다 이러면서 이제 화물차가 오면 동네 인민반에다 달라붙어서 한 두 시간 내로 짐을 실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모였다가 바로 나가야 된다고 굴더래요. 근데 경찰대에 있는 분이 짐을 다 실을 동안 어머니를 절절 따라다니시고 어머님을 딱 어머님 화장실 가면 그 앞에 가시고 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따라 들어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놓기가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시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추방당했다.
5: 네.
8: 네. 그래서 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1: 돈.
5: 네.
1: 세상에.
7: 근데 우리 은정 씨 아버지 저렇게 멋지게 딱 앉아 계시는데 강일규 씨가 끝까지 네, 탈북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딸이
5: 왜요?
7: 애타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3: 아, 왜요? 네. 저는 마누라고 아들이 네. 같이 은정이한테 남한으로 가지는 거 난 안 네. 가겠다. 네, 너희들 가라. 그러니까 저 우리 마누라고 우리 아들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 전 그렇게 안 걸려고 했던데 저는 왜 그랬는가 하게 되면요. 저희 아버지가 북한으로 말하면 역적입니다.
1: 역적이요?
3: 네, 네, 네.
1: 왜 역적이에요?
3: 모르지요.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지 김일성이를 네. 반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슨 발언을 했는지 그건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1: 아, 그거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5: 아, 그럼요. 네. 억울하죠.
1: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왜 역적이야 우리가.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급 받았을 때
3: 그래서
1: 네, 뭐 어떤 항변이나 이런 거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네,
3: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1: 그냥?
3: 네, 왜?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천대를 받고 멸시를 네. 받고 살기 때문에 야, 우리 아버지는 왜 저 남들처럼 애국자가 못돼도 왜 나라에 반역을 해서 우리 집안 이렇게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천대시키는가 천대받게 만드는가
1: 그러니까.
3: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때 뭘 결심했는가?
1: 네.
3: 김일성의 사상은 완전 무장됐지요. 예. 나는 어떻게 해서나 아버지처럼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지 아버지처럼 역적 반역질은 안 하겠다.
1: 무장이 됐었어도 전혀 네.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이?
3: 안 바뀌었지요.
1: 안 바뀌었어요.
3: 네, 그래서
1: 안 가. 더 그래 그러니까 뭐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3: 아버지요 내가. 전 바보입니다.
1: 아이 그거는 네. 또.
3: 그래서.
5: 오셔야죠.
3: 그렇게 해서 안 가갔다고 난 역적 반역은 안 하겠다 김일성이 네, 김정일한테 네. 이런 생각으로 안 가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돈에 속고 마누라에 속고 딸한테 속아서 두만원을 넘어서
1: 네 일단은
3: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TV를 봤습니다 처음에
1: 어디에서요?
3: 중국에서
1: 중국에서
3: 네, 그래서 딴마들에 넘어가서 네. 그날 저녁부터 대한민국 TV를 봤는데
1: 네.
3: 그때 뭐 KBS, MBC, SBS
1: 네.
3: 그거 한 프로가 한 열대 이렇게 나오는데
5: 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정말 환장하겠는 거. 우리 엄마 정말
2: 환장을 너무
3: 여러분 그렇게 고급스럽게 환장해요?
1: 우리 내면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엄마가 내가 할지 이렇게라도 할 텐데 완전히. 야, 우리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엄마하고 통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마 한국으로 와야 돼 하니까 우리 엄마가 역시 은정아, 나는 이 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3: 야,
1: 너가 연락 오길 기다렸어.
3: 역시 이게 여자들이 거기서 살았지.
1: 그래서 오빠도 오겠다고 다 난리가 난 거예요.
3: 와.
1: 근데 글쎄 아버지만 죽어도 절대로 자기는 조국을 배지 못한. 아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2: 네.
1: 그래서 제가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은정아, 저 영감탱이 있잖아. 말 안 들어. 그래서 술에다 수면제 타서 먹여서 마대에다 노컬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실패했어. 옥하니 방법 없어. 중국에서 만나자 골라. 돈 주니까. 엄마가 제시를 하더라고요. 집값에 중국 오면 어디로 가. 그래서 엄마 알았어 하고 아버지 내가 있잖아요. 중국 돈으로 이제 한 배낭 달러랑 섞어 줄 테니까.
2: 예, 네,
1: 너무만 오시라요. 나 진짜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어 죽겠어요. 네. 중국에 딱 도착한 순간 제가 비행기 타고 갈 테니까. 또 그 속에서도 너 비행기도 타니? 이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돈 두고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을 이게 딱 바꾼 게 뭐냐면 아버지를 안가에 모셔놓고 진짜 진수성찬에 소주 맨날 갖다 드리고 한국 드라마 계속 보여드렸는데 처음에 전화와가지고 야! 이놈 만나자! 암시부로 하라! 댕댕 날아요? 속였다고? 그래서 너 왜 비행기 타고 온다니까 오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구실 저구실 되면서 저는 아버지가 그 한국 드라마 보고 깨어나길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근데 딱 정말 아버지는 보름 이내 제 기억에 일주일 만에 전화 와가지고 울면서 북한 간대요. 그래서 술에 취해갖고 엄마 진짜 가나? 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X가 죽여버릴 거야. 내가 속아 살아서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3: 아, 죽이려고 간다는 거야.
1: 그게 이제 한국 드라마하고 깨어나신 상태예요.
3: 오, 역시 우리 아버님
4: 야. 이게 몇십 년 전에도 진짜 진지를 하면서
5: 그 한국 TV 보고서요. 개그의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맹세. 그 새빨 같은 머리가요. 한 일주일쯤 되니까 벌게 지더라고. 새빨 같은 게 벌게 지더니
2: 옅어졌어.
5: 그다음에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그다음에 한 보름 되니까 완전 새까매지더라고.
2: 새까매져. 네. 바뀌어 버렸네 이제요. 네.
3: 새까매지.
5: 제일 감동받은 것은. 네. 그때가 2011년도인데, 4월달인데, 전 철이 늦었는데, 11분이 연착이 돼서 출근하는 분들께 지장을 줘서 죄송하다고.
3: 아, 멋있어!
5: 완전히 거의 사죄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건 뭐야. 저 북한 기차가 한 달을 가도 길에, 두 달을 가도 길에.
3: 왜? 북한에 어제 사죄가
5: 사죄라는 건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 사죄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놀랬고, 두 번째는 뭐인가 하게 되면, 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굶어 죽든 병들어 죽든 하나 상관없이 오직 군부에만 전쟁 준비만 날치고 있다 하면서 그때가 바로 김정일이가 선군 정치를 할 때단 말이야.
2: 아, 선군 정치.
5: 예. 그래서 선군 정치를 알면서도 인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그건 생각 못했는데 대한민국 뉴스를 보니까니 아 이거 맞네. 이거 대한민국 뉴스가 종화가네. 김정일이와 북한이 인민들이 굶어 죽던 병들어 죽던 인민들은 상관 안 하고 전쟁 준비만 하는 게 맞네.
2: 아...
5: 네, 대한민국

0: 뉴스가 그 뉴스를 보고서야 아 이거 그때 머리가 깼단 말입니다. 예, 완전 예, 뉴스가
1: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 아니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잘 오셨어요.
2: 네.
1: 그리고 우리 주옥 씨도 어머니를 모셔오려는 과정 중에 행방불명 되셔가지고 엄청 위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바로 이것 덕분에 예, 잘 넘어오셨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2: 이것 덕분에
1: 요거
3: 아까 돈 하나 나왔는데
4: 전화기
1: 전화기?
4: 예, 네, 전화기.
2: 전화기.
4: 양강도면 전화기가 중국 전화기.
5: 아니요, 아니에요.
1: 역시 아니에요.
5: 아니에요.
2: 전화기 아니에요.
3: 전화번호 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5: 아닙니다.
3: 그것도 아니에요?
5: 아마 이걸 이용한 사람은
1: 거의
5: 밖에 없을 거예요.
3: 나침판?
4: 나침판일 수 있다.
5: 는 아날로그죠. 이건 아날로그. 디지털이에요.
2: 디지털?
5: 그럼 지도네.
2: 라디오, 라디오.
5: 그럼 지도네.
2: 라디오, 라디오.
3: 지도?
5: 맞아요. 저희가 구글 지도 때문에 엄마를 살렸어요.
3: 아, 구글 지도요?
1: 구글 지도를 썼다고요?
5: 네네. 네. 그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네. 자, 우리 그 탈북을 할 때는요. 자, 내가 지금 국경까지 그 이제 여기 받아줄 사람과 이제 떠나는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해요. 뭐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하면은 일주일 전에 자, 준비는 이렇게 됐다. 네. 가기 전날에도 밤에 지금 뭐 강가에까지 왔다. 네. 강 건너서면 강 건넜다. 아~ 이렇게 되거든요.
3: 네네네.
5: 근데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 날 아침에 받아주기란 브로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여자 두 명을 강에서 받았는데 니네 엄마인 것 같다. 확인해봐라. 네. 그리고 뭐 돈을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제 저녁에 전화를 안 했거든요. 네. 시도는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또 전화가 왔는데 사실 그 사람들 이동하다가 어디서 지금 산에 올라가서 잃어버렸는데 며칠째 못 찾고 있다 이래요. 네. 그러고 약간 그 브로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의 흔적들이 있어요. 뭐 외모 평가라던가 무슨 쓰는 뭐 단어라던가 이런 것이 약속한 단어가 나와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것도 이쪽 현장을 보면요 브로커는 여기에 있고 현지 약간 알바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현장마다 자 여기 가면 사람 두 명 있으니까 태워서 뭐 장백까지 가도 장백에서 백산까지가 백산에서 뭐 어디까지가 시키는데.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본인 짐짝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위에서 욕을 먹겠죠. 도망가요. 저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동시키던 사람은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답답한 거죠. 야 이거 근데 시간이 한두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죽을 확률이 다가오는 거예요.
1: 와 이런 일이 있구나.
5: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구글 지도를 그때 켰죠.
1: 구글 얼스?
5: 네, 구글 얼스를 켰죠. 딱 켜고 계속 정말 개미새끼 하나까지 볼 정도로 막 보고 봤어요. 그리고 청책 브레이크한테 전화를 해서 최소한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하다가 보니까 그날이 또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는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게 양강도 백두산 밑에서 몇 시간을 사람이 전환당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2시부터 예배를 딱 드리고 한 2시 40분쯤에 나왔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됐다. 근데 그래서 그 지도를 계속 보니까 그럼 이쯤에서 조난이 됐는데 왜 조난이 됐을까?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차를 안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요따맣게 뭐가 하나 보이는데 귀틀집처럼 보여요. 귀틀집.
1: 아, 처소인가?
5: 처소! 처소인데 완전 개구멍 처소 같은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중국 처소인 거죠.
1: 그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5: 근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사람은 한족이잖아요. 가서 엄마한테 중국말을 뭐라 했겠죠. 이 산을 가리켜서 우회오라 하라 했는데 엄마는 모르니까 산으로 모르지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간 거예요.
1: 아이고.
5: 자 그래서 엄마는 몇 시간 올라가서 이제는 엄마가 그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죽을 것 같다. 근데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는 게. 그래서 벼랑 끝에 올라갔는데 백두산 밑에 무슨 안테나도 없고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안 됐거든요. 근데
1: 거기 가니까
5: 벼랑 올라갔는데 저희는 전화를 계속 했어요. 거기서 전화 딱 30초 됐어요.
1: 와, 야 이거 완전
5: 네. 이제는 떨어지려고 했는데 우린 전화를 계속 하니까
1: 이야.
5: 그 순간 통화됐는데 근데 말을 잘 못해요. 다 얼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우린 산으로 올라왔다. 이래요. 그러면 올라간 그대로 내려와라.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대로 내려와라. 그러고 30초 하고 끊어졌대요. 네, 방금 통화가 됐대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가서 또 그냥 브록한테 얘기했죠. 올라갔던 그 자리, 그 산에 다시 가라. 거기 네. 다 내려왔을 것이다, 분명. 네.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브로커 만들어가지고 가서 산을 수색했어요. 하니까 산 거의 다 내려와서 여자들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미 이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6: 어머, 어떡해.
5: 그래서, 아우, 데려다가 막, 온몸이 온 거예요. 신발을 벗겼는데요. 그러니까 신발이랑 살이랑 그 양말이 다 이렇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그냥, 네. 그 수술 몇 번 했어요. 살이 다 같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걸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온몸이 다 온 거죠. 네.
7: 근데 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가운데 진짜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네. 벼랑 끝에서 전화가 터지고 막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진 않고 또 기도의 힘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혹시 그 기도에 관련해서 나눠주실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5: 사실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교회를 갔거든요. 가서 그날 내가 무슨 기도를 지금 드려야 되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렸던 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그래요. 동시에 이걸 통해서 맞아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의 뜻을 너무 궁금합니다. 드는 생각이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 목숨 구한 것도 너고 너는 어느 과정에 이것보다 더한 상황은 없었냐. 편안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하나님께 드릴 것밖에 없다 해서 네. 마음 놓고 그냥 울고 오니까 이런 해결돼 있더라고요.
1: 아멘 아멘 네. 아멘 사실 저는 그 벼랑 끝이 네. 사람의 끝 주님의 시작 같아요.
5: 아 너무 거기 갔는데 뭔가 다시
1: 맞아 이거 사람의 네. 끝을 갔는데 주님이 시작하신
6: 거예요. 네. 와 아멘
1: 기도 덕분에 기도를 하니까
6: 맞아요.
4: 저희도 그때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네. 막 이제 추방은 당했는데 어디로 추방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사실 그땐 저는 그냥 교회에 용돈 타러 다녔었어요. 첫 시기에는. 그래서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일단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뭐 이제 신령님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무 사람을 붙잡고 네,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앞에 주변에 가까운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새벽 5시부터 나가서 다 기도하고 우리 이제부터 100일 기도를 하자 해서 오빠도 하고 동생도 하고 해서 그날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빌었다. 무릎 꿇고 빌었다. 어머니 좀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빌었다. 제발 정치범에 가지 말라고 빌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3: 네. 내가 참해.
4: 맞아 맞아.
8: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많은 분들이 온 교회 분들 함께 힘써 주셨잖아요.
4: 네네.
8: 참 감사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4: 특히 그때 이제 남서울 운해교회라고 거기 통일 선교부라고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눈물 흘려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우리 어머니 정말 돌아가셨을까 죽었을까 정치범에 과연 갔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어머니한테서 정말 연락이 왔고 어머님이 탈북하는 가정에 네.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대부분 다른 탈북민들은 다 산길을 통해서 이제 예 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잘 걷지 못한다 이래서 그 꽃돼지 목사님께서 직접 태국까지 나가셔가지고 뭐 다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네 가짜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넘어가는 기차에 타고
3: 기차로
4: 통과를 하셨어요.
3: 너무
4: 네, 아마 탈북민 중에 아마 저희 어머님이 베트남에서 태국까지 기차로 통과하지 않았을까. 아, 네.
3: 진짜.
5: 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아버님이 교회 나가실 것 같아요.
1: 아니 안 그래도 이 탈북 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정 씨가 고백한 게 있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어떻게 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셨어요?
5: 아 저는 사실 몰랐어요. 전혀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버지 딱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통화할 때 네. 엄마 주기도문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때 봄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다 이렇게 썰고 적고 외우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하고 탈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그걸 계속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또 왔는데 우리 엄마가 저 따라 교회 갔다 오더니 은정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어요.
6: 어머 어떻게 알지? 그래가지고 기억난 거지.
5: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가 14살에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살다가 대형단으로 추방됐거든요. 근데 이제처럼 북한 안 알려져요. 왜 그 추방이 되는지. 근데 엄마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랬대요. 몰래. 아니 장로님은 예수님 품에 갔을 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기억이 났대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가 있잖아요. 계속 눈 감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샘물 떠오라고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은정아 생명수 떠와라.
6: 어머.
5: 생명수. 북한은 샘물을 어디 생명수라고 써. 그게 이제 다 이해가 됐던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딱 쳤죠. 저 두만강을 딱 건너오는데 친구하고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두만강 반쯤 왔어요.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오. 제 목덜미를. 그 다음에 저 딱 굳어졌어요. 식은땀이 순간에 나면서 아, 나 배신자 색출에 걸려들었구나. 오. 죽었구나 했는데 저한테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중국 가면 거기서 잡혀 나오지 말고 잘 살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빨리 가고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중국 쪽에 넘어와서 이렇게 돌려다보니까 그 자리에 그 어렴풋이 딱 보였는데 그 군인인 거예요. 김민군대 군인이 우리 넘겨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미도 아니고 나한테 말을 했을까? 그리고 기도라는 말을 좀 들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는데 중국에서 이제 두 번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그 남편 될 분은 한국에 돈 벌러 간 상태에서 만났으니까 직접으로는 지금 못 만났고 이제 한 2, 3개월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의 누나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드냐? 힘들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랴?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하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래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궁금한 게 예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니까 그 이상도 안 알려졌어요. 딱 그것만 하래요. 그래서 제가 3일을 진짜 간절히 3, 4일 기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안남도 맹산에 태어났고 양강도에 살다 돈 벌러 왔고 그 상황을 내 얘기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4일 만에 일본으로 가는 북한 언니가 저 꺼내줬어요. 오. 그래가지고 한국을 딱 도착해서 그 정착 과정에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게 팔려간 그게 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셉도 팔려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도 30년에 팔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선대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뭔가 나를 이게 그 데려오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로였구나. 그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금도 확신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제가 엄마 애기 봐야지 간증 언고 안 갈게. 야, 너 정신 나가? 너 은혜 다 잊었어? 가라.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고 엄마가 예 그렇게 지원군이 됐었어요.
8: 자, 역시 순간순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 또 탈북에 성공을 하셨고 또 드디어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을 딱 보던 날.
5: 네.
8: 야, 과연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아, 벅차오르고 막 그 기쁨이 막 말도 못했을 텐데.
5: 그렇죠.
8: 예, 어떻게 기억이 되세요?
5: 네.
8: 어떻게?
5: 네. 또 사실 여기부터는 코미디입니다.
8: 코미디요? 왜?
5: 그 하나원에 이제 맞다면 면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8: 네.
5: 딱 가서 나는 그때 상상했을 때 엄마하고 달려가서 품에 안기고 싶 싶은 막 그게 가기 전부터 눈물이 엄청 났어요. 드디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딱 갔는데 하나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 면회장이 맨 입구 쪽에 있고요. 네. 거기 앞에 철문이 쇠사슬로 된 철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차 세우고 들어가는데 저기 철문에 누가 저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감자같이 생긴 감자. 분들이 거기 매달려서 막 이러는데 이빨이 다 썩어서 흰 게 몇 개 이렇게 박혀 있고 응팔의 엄마들처럼 빨빨하고 막 새까맣게 박혀 있는 여자가 거기서 막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엄마인 거예요.
9: 아이고야.
5: 야 내가 이걸 달려가서 엄마야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서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고 죽은 게 가득해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국정원이랑 하나원 와서 예. 이판 먹고 엄청 하얘진 거야.
6: 저는 얼굴 또 다 동상 입었잖아.
5: 네, 저는 근데 그렇게 까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6: 까맣길래.
5: 저를 면회 왔던 네. 저희 또 외삼촌이 너도 그랬어 임마. 네.
6: 저는 이제 그 2년 후에 우리 어머니가 오셨거든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10분 면 저희 하나원 생활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국정원에서 10분 면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벽 쪽에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네. 저 쳐다보고 전 앞에 턱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연히 저 여자는 우리 엄마 아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호기처럼 그렇게 하고 쳐다보고 앞에 턱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걸어오기 시작해요. 걸어오면서 우리 어머니 목소리가 정말 이뻐요. 네. 평안도 여자들의 그런 저희 어머니 정말 우아함이 장착되신 분인데 네. 그렇게 오시는데 유나야 엄마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주혁이 어머니는 뭐 어떻게 해서 까매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거 너무 매맞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몸무게가 37kg대였고 곰보섯이 올라와서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꼬운짜십니까?
9: 아유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야 전혀.
1: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9: 예, 예, 예.
6: 너무 맞아서 이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치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땅 쳐다보면서 유나야 하고 또 땅 쳐다보고 저 한번 보고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 엄마를 이렇게 딱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제 엄마 아니거든요. 그럼 몸이 그냥 뼈만 남아가지고 제가 펄썩 주저앉아서 어머니 바지가랑 여기 붙잡고 이거 도대체 뭐냐고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펑펑 울었어요. 울다 보니까 10분 다 갔대요. 면회 시간 다 끝났대요. 와 근데 너무 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바닥에서 진짜 막 통곡을 했거든요. 국정원 선생님들도 그거 보면서 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야 왜 이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유나 그만하라 하면서 막 일으켜서 엄마가 뭐라 하냐면 유나야 구석에서도 여기 국정원에 사람들이 있는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나밖에 없어. 우리 유나 여기 이렇게 어려운 데 와서 어떻게 엄마 비행기 태워. 그래서 엄마가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말라고 이제 우리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까 나 우리 유나가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저를 조사하셨던 국정원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를 조사하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이 막 따라 나오시면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유나 내가 너 조사받을 때 얘기했지? 너 나가서 조금 잘한다고. 너 둘한테 너의 어머니한테 비행기 타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지 하니 어머니는 그냥 딸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수많은 사람들 들어와도 이렇게 비행기 태워서 오는 분 없습니다. 딸을 정말 잘 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 얘기 지금도 하시거든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울던 거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은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맞아요. 너무 죄인 같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집에 가서도 거울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이 산빵대기를 거울에다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딸년이 세상에 어딨나. 저 때문에 그런 거처를 겪으셨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건 순전히 우리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짜로. 네.
0: 북한은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용감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맞아요. 여자가 더 대단해요. 북한전 남자들은요, 저 바보들이에요, 나처럼.
9: 근데, 아니, 그 말씀 있잖아요.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는 네. 여자잖아요, 그죠?
1: 예. 네. 아버님께서 웃으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죠.
8: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위대한 딸들. 네. 네. 우리 사실 우리 따님 때문에 한국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따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9: 있어요.
8: 딸한테. 따님한테.
9: 네.
0: 딸은요. 네. 진짜 구세주지요. 우리 집안 안에.
6: 구세주가 예수님이죠.
0: 왜 그런 거 하게 되면. 이거 원래 부모님들이 자식들, 아들, 딸들을 잘 되게 공부도 시키고 다 뒷바라지 해주는데 나는 우린 그런 게 없이 얘가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앤 막내가 우리 온 가족을 다 데리러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니 내가 이거 이 구세주고 우리 집의 부모죠. 부모보다 나요. 얘 아버지 엄마보다 나요.
6: 아버지 구세주는 하나니.
0: 그럼
6: 저희 갈 거지.
8: 그게 그 아버님의 가장 큰 표현이야.
6: 맞아.
8: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구세주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6: 왜냐면 또 은정 씨도 예수님의 마음을
8: 그러니까요.
0: 원래 이거 교회 다녀야 돼요. 내가 이
8: 그게 아무리고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해준다 아니시라고.
0: 저는 왜 그런 거거든요. 두만강을 넘을 때 우리 집 사람이 만져서 중얼중얼 이래. 그래서 나는 저거 저걸 뭐 하는 거야 저거 뭘 저래. 그 북한에서 미신이라고 하는데 뭐 일을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북한에서 미신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교회예요. 네. 내 일을 잘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 교회인데, 우리 마누라가 그때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 게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온 가족이 다 그걸 알고 있어요.
8: 훌륭하게.
0: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9: 그렇죠. 네. 네. 그럼 아버님, 저 카메라 보시고, 예, 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0: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갖 행복을 주고, 슬픔을 풀어주고, 권한을 없애주고 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9: 아멘. 네. 아, 역시. 아니. 우리 진짜 오늘 이야기처럼 1만 킬로의 여정인데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없었으면 절대 잊지 않았을 일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가 있습니다. 속히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보험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잘려!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하나님 이러면 뭐 너무 크고 너무 크고 크신 분이고 너무 넓고 넓으신 분이라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요새처럼 좀 그런 뭐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뭐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다 말로 다 하겠어요.
0: 그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다양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1: 질투의 하나님. 네. 오,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0: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 근데 그것도 막 사랑으로 느껴져요.
0: 그리고 사랑이죠. 예. 결국 사랑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눈 팔고 곁눈질하고 하는 걸 이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막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그 징벌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하나님.
1: 부모가 매섭게 매를 들 때는 그만큼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예. 저는 근데 오늘 이 만날 이분은요. 그냥 뵈면서 저분은 어쩜 저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일까? 어쩜 저렇게 향기가 날까? 참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괜찮은 애다. 이런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0: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냥 입만 열면 주님 자랑만 드러나지.
1: 그래서 맨날 주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친구거든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그는 장안나, 장영주, 유진박을 배출한 세계 최고 음악 명문대학 줄리어드 프리스쿨 영재학교 장학생이었고 카네기홀과 링컨센터 독주회를 하며 음악인으로서 영예를 안았던 천재 플루티스트였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영화 음악을 넘나들며 뮤지션으로서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플룻 연주로 106개국의 나라에 복음을 전한 송솔나무 선교사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0: 영혼을 울리는 연주로요, 온 세상을 정말 땅끝까지 뛰어다니는 분 맞습니다. 예. 플루티스트 송설나무 선교사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예. 워낙 제가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딱 보고, 어? 광기 삐짜다. 이광기 씨랑 되게 닮았어요. 혹시 이렇게 연주 다니시면은 네. 이광기 씨 아니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그 연주를 다니면 네. 특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어디서 닮았다는 소리 안 들으세요? 그 배우 이광기 씨 아세요?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의형제로 지내고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연주하고 돌아다니신 지 꽤 되셨으니까 몇 개국이나 다니신,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1: 저는 정확히 세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106개국입니다.
2: 근데 몇 해 전에 일본으로 네. 파송되지 않으셨어요?
1: 네, 4년 동안 일본에 살았죠.
0: 네.
1: 근데 이제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예, 예,
0: 예. 왜 갑자기 일단 일본으로 가셨는지부터 얘기를 이제 슬슬 들어볼까요?
1: 네. 네. 네. 일단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저희 자녀들한테서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요.
0: 네.
1: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를 저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이 플루트 하나 들고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문득이 가장 젊었을 때 제일 잘 나갈 때 이게 더 값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그냥 한 1, 2년 가서 고생만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릴지도 몰랐고.
0: 네.
1: 네. 저는 내일 모레 또 들어가요.
0: 그래요.
2: 근데 대부분이 잘 나갈 때는 네. 쭉 잘 나가다가
0: 예.
2: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선교한다 대부분 이러는데.
1: 네, 예. 맞아요.
2: 젊음을 들이셨네.
1: 뭐 보통 애들 교육 다 시키고.
2: 네,
1: 그죠?
0: 그렇죠.
1: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애들
0: 떠나고 좀, 나면
1: 예, 그러고 나면 아내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됐건 어디가 됐건
0: 가자.
1: 전 원래 이 생각이었어요.
2: 그런데 어떻게?
1: 근데 보니까 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날 못 가게 하는 건 결국에는 모든 게 돈하고 연결돼 있고, 그죠? 정말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걸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고요.
0: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가 잘 나가고 있는데 떠난다 그러면 말리는 사람이 구.
2: 있죠.
1: 네.
0: 가라 그런 사람 하나. 하나는 보통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아니신가요?
1: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어른도 만나셨고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한 거고.
0: 그렇죠.
1: 그리고 마지막 상담을 나눴던 담임 목사님마저도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냐. 한국에서 네, 네, 네. 이렇게 드라마 음악 잘 하고 있고
0: 네, 네.
1: 또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책까지 네,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0: 네, 네, 네.
1: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반대를 했죠.
0: 잘 나간다는 네. 게 어느 정도였었어요? 그때 네. 막 진짜 한 방이 네. 터지는 거였죠.
1: 제가 아마 한국에선 드라마 허준을 통해서 예, 예. 알려졌죠. 근데 이제 허준을 하고 나서 뭐 여러 드라마를 했지만은
0: 네.
1: 이산이란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했고요.
0: 네.
1: 또 이제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나 또 여러 가지 방송이나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0: 예.
1: 제가 한번 기도를 했죠.
0: 예.
1: 그때 쓰나미가 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예,
1: 일본에.
0: 예.
1: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이제 그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호기심 있게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호텔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0: 예.
1: 내가 너가 어디 살았으면 좋겠는지 나한테도 물어줄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애들 나중에 교육시키고
0: 예,
1: 뭐
0: 예.
1: 플랜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나름대로.
0: 그렇죠. 예. 예.
1: 지금 잘 나갈 때 돈을 좀 모으고 연주 이제 큰 연주 이제 계속하고 그렇죠.
0: 예, 여유 그러면서 좀 있으면서
1: 딱 좋은 시간이었는데 주님은 제가 어디 있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가 당연히 열매가 많은 곳에 있길 원하지. 그 말 한마디가
0: 예.
1: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봉사하려고 그런 게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서 지금 아예 집이 오사카에 있어요.
0: 근데 사람이 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도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네. 계속 마음이 이렇게 요동쳤었거든요.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애들 잘 키울게요. 그냥 저랑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짝 피해가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으셨어요?
1: 초기 때는 바로 순종을 했죠.
0: 예.
1: 그래서 이제 막상 일본에 가고 나니까 세상에 그 일본이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생활 자체가.
0: 예를
1: 들어서
0: 달라요?
1: 그런 거죠. 예. 겨울이 오니까 알겠더라고요.
0: 어떻게요?
1: 일본은 난방이 안 돼요.
2: 난방이 맞아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그리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요.
0: 다다미니까.
1: 다다미에다가 예.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죠. 단열재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보다 안이 더 춥고요.
0: 어머.
1: 그리고 아침에 이빨 닦을 때 화장실에 가면 예. 치약이 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간증을 워낙 우리 이성미 지사님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어렸을 때 아버지 회사 부도나서 예.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 생활하면서 방 두 개짜리에서 이렇게 많이 14명이 살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 제일 싫었거든요. 화장실 네. 하나 있는 집. 네. 근데 일본은 어느 집이건 화장실이 하나예요.
0: 하나밖에 없잖아요.
1: 그런데 이제 화장실까지 춥고 그리고 제가 천식이 있고 오래 못 버틸 것 같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아이들이 이제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있고 저도 초등학교서부터 계속 해외를 떠돌면서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똑같이 겪게 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0: 되니까.
1: 거죠. 네. 그러면서 많이 흔들리고 막판에 제가 이제 건강에 심장에 변이협심증이라는 증세가 와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게 되고 시술 받으면서
0: 네.
1: 이제 선교사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고 다른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죠.
0: 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네. 참 엄친아같이 생겼다. 아유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부러움의 대상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엄친아시죠?
1: 맞습니다. 이제 제가 서울에서 이제 태어났을 때 정말 아버지가 출판사를 크게 운영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가 만든 그 교재,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도 만드시고 또 저희 그때 설해마을에 있는 그 어린이 도서관을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잘 있다가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셨는데
0: 네.
1: 보통 망하면 3대는 간다라고 그러는데
0: 그렇죠?
1: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 미국에 가가지고
0: 쫄딱 망한 거죠.
1: 그렇죠.
2: 그럼 네. 그때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러신 거예요?
1: 도피죠.
0: 그렇죠.
2: 도피로.
1: 예. 왜냐하면 집 일단은 처음에 몰랐는데 집에 전화가 막 여기저기 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계시니 어디 계시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전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게
0: 네?
1: 집으로 찾아오고
0: 네. 네,
1: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 일 해결될 때 동안은 미국에 잠깐 가
0: 있어라
1: 이제 3개월 왜냐면 비자가 여행 비자가 3개월이니까
0: 그렇죠.
1: 3개월 안에 어차피 돌아온다고 한 게 3일 동안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없었죠.
0: 그러면 네. 불법 체류자가 된 거
2: 그런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의 유일한 목표는 뭐였냐면
0: 예.
1: 저희 누님을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좀 쳤어요.
0: 예.
1: 그리고 정말 똑똑했거든요. 저하고는 저는 우리 반에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 제가 꼴찌에서 2등 공부엔 전혀 관심 없었고 네, 네. 이 누님은 워낙 똑똑하고 이름이 송민경인데요.
0: 네.
1: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부를 때면 콧소리가 났어요.
0: 민경아
1: 이렇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야. 넌 나의 유일한 희망. 이제 나 믿을 게 너밖에 없어.
2: 굉장히 사랑스러운.
0: 그렇죠. 네. 네. 우리 민경이 뭐하니?
1: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누나가 이제 피아노
0: 네.
1: 이제 줄라드에 붙으면 학생 비자가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누나를 이제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0: 열과
1: 그 사모님을
0: 다해서
1: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레슨비를
2: 그래.
1: 버셨죠.
0: 예.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엄마가 누나 뒷바라지하는 걸 보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뭐지?
2: 그렇지, 속상하지.
0: 나는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아니죠. 저는
0: 안 그랬어요?
1: 왜냐면 누나가 워낙 똑똑했고 그게 맞는 거였어요. 단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좀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누가, 그걸 원했죠.
2: 누가 때려?
1: 제가 워낙 많이 맞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네. 아이들한테 왕따도 하고. 어. 아, 제가 4학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시는데 되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용기가 있으세요.
0: 늠름하세요.
1: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씀은 거예요. 한국은 6개월이 한 학기가 빠르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5학년이지만, 우리가 갖고 온 그 성적표는. 네. 근데 얘는 여기서 4학년에 들어가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학년만 낮춰달라.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길게 설명하다가 실수로 네. 저 6학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어머니한테 얘기했구나.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미국 애들이 원래 커.
0: 그치, 미국 애들이 원래 크지.
1: 근데 이제 네. 두 달 뒤에 졸업사진 찍고 졸업식을 하는데, 네. 그때서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 다시 4학년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생이 좀 꼬이고, 그래서 애들한테 맨날 왕따가 맞고 집에 오면 사춘형한테 맞고, 또 학교에서 싸움 나고 막, 뭐 여기 저기 터지면 앰뷸런스 부르잖아요. 그럼 앰뷸런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불법 체류자는 아프면 안 돼요.
0: 그렇죠.
1: 앰뷸런스 돈 내고요. 응급실 돈 따로 받고요. 엑스레이 CT 촬영까지 하면요. 수백만 원의 빚이 되는 거예요.
2: 그러면 화장실 가서 엄청 울었겠네.
1: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2: 하나님이?
1: 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민경이 동생이라고 불리고.
2: 그렇지.
1: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어머니한테도 뭐. 지사님, 이제 누구예요? 집에 많이 사니까. 우리 민영이가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수학경시대에서 또 1등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소아비만이었거든요. 스트레스성 때문에. 지사님, 얘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누나가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탐을 내고 정말 지금도 뭐 그러시는데.
2: 근데 풀류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1: 그래서 그 학교 화장실에서 이제 네. 있는데 네.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배웠어요. 왜 그때는 뭐 잘 살았으니까 학교 끝나면 왜 그 테니스 선생님한테
2: 다 했겠네.
1: 테니스 선수한테 테니스 배우고
2: 맞게 맞게대로.
1: 네 그렇죠. 그리고 플룻 보면 이제 좀 다니다 그만두고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플룻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을 나왔죠.
0: 네.
1: 또 이제 밴드부의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서 있으니까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알아봐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학교에 사고를 많이 치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었어요. 회의하느라고 끝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골치덩이겠어요. 플룻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거 만져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져보다가 불었어요. 놀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니까 놀래는 거예요.
0: 아니 아무것도 이거, 못하는 이거, 애가 이걸 해?
1: 그러니까는 아니 얘 때문에 맨날 회의하고 얘를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해? 그러고 나서 제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앞부분을 제가 했으니까 저도 왜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애가 플룻을 그래서 이거를 야 내가 이거 플룻을 너 오늘 줄 테니까, 너 이거 밴드부에 이제 와. 그 봐요. 언어 안 되죠.
0: 예.
1: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0: 예.
1: 그 바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어설프게 하는 거 하나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0: 그게 몇 학년이에요?
1: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죠.
2: 6학년 때.
0: 6학년.
1: 6학년이지만 이제 잘못 들어간 6학년.
0: 나이로, 네, 예, 나이는 5학년이고.
1: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일 잘하게 되죠. 그것밖에 잘하는 게 없는데.
0: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어떻게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스토리일 것 같은데.
1: 그래서 제가 13살이에요. 그때가. 저 혼자 갔어요. 맨하탄까지 혼자 턱시도 입고 갔어요. 빌려서. 세탁소 옆에 렌탈샵 있잖아요. 프롬데이에 있는 거. 갔더니 턱시도 입고 온 애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반짝이 구두 신고 턱시도 입고 시험 치러 온 애가 저밖에 없고 이제 워낙 플라스틱 케이스잖아요. 학교 밴드부 악기인데 갔더니 세상에 가죽 막 거기에 열었더니 황금 막 그 18kg도 막
0: 반짝반짝
1: 구멍 뚫려 있고 막 이러고 나는 진짜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난감 같은 거 녹슨 거 꺼내가지고 이제 레슨을 이제 그 제임스 컬웨이 CD로 이제 전부 다 거의 외웠어요. 그거 다시 빼가지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니까 끊질 않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분명히 앞전에는 한 5분 듣고 끊었는데 나는 전 악장을 막 연주처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끝나더니 너무 좋았다. 악기 좀 보자. 그러면 자기 느끼고 교수님들이 웃어요.
0: 이거 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다. 예, 예, 예.
1: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너무 좋았다고. 얼마나 했냐. 그래서 밴드 부에서 한 1년 했다고. 예. 그 너 스승님이 누구시니? 그래서 이제 제임스 거웨이라고. CD 이제 얘기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적용이 잘 됐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장학금 받고.
0: 몇 대 몇이었어요, 경쟁률이?
1: 일단 그날 하루만 70명 왔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만.
2: 그런데 그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누님하고 어머님하고 반응을 어떠셨을까?
1: 네,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예전 대통령 따님들도 네. 있었고, 네. 또, 뭐, 유명한 또 야구 감독도 있었고, 붙게 됐을 때 기억나는 게, 퀘벡이라는 데에 갔어요. 캐나다에 있지만, 언어를 불어를 쓰는 곳입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뭐 도깨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몰랐겠지만, 당시 때 이제 퀘벡이라는 곳을 딱 봤더니 미국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먼저 가서 그 합격 통지서 이제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고 뭐 얘기를 하시더니 갑자기 영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다니 이러고 오라는 거예요. 나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0: 그치.
1: 우리 그 영사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러면서 비자를 다 주는데 와,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동은
0: 처음으로 누나를 이긴 거네요.
1: 그거보다 그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영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들을 줬냐. 그러니까 저란 존재는 그냥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그 녀석이 사고 쳐가지고 막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괜찮았나? 괜찮게 했나? 네,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센터에서 협연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인생이 바뀌고 또 아버지가 3년 뒤에 연락이 또 오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그런 큰 부도를 나면은 이제 잠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한 14년에 걸려서 빚을 다 갚으셨어요. 그날은 빚을.
2: 대단하시네. 근데 막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면서요?
1: 그거는 이제 스위스에 갔을 때죠.
0: 스위스에
1: 악기를 통째로 도둑을 맞았거든요.
2: 그래요?
0: 악기를?
1: 네, 기차에서요. 유럽 경험이 많이 없었으니까 도둑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스위스는 워낙 안전한 나라인데. 그래서 악기를 다 도둑을 맞고.
0: 어떻게 도둑을 맞았어요?
1: 바로 옆에다 뒀어요. 예, 악기를 정말. 눈 깜짝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 한 중학생으로 되어 보는 애들 몇 명이 지나갔어요.
0: 근데
1: 이렇게 하고 이제 내리기 전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방이. 예, 그 안에 뭐 여권서부터 다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그 연습용 악기까지 그 안에 있었어요.
0: 싹 다.
2: 그럼 몇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1: 악기 두 개에다가 피콜로에다가 또 플루트 헤드 여러 개 해가지고, 이걸 도둑을 맞았죠.
2: 근데 플루트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고?
1: 플루트는 다행히 클래식 악기들에 비해서 비싸지가 않아요. 그거 다 해도 그래도 악기 하나에 한 600만 원, 뭐 700만 원, 뭐 이런 악기였겠죠?
2: 그러면은 뭐 싼 게 아니고.
1: 근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0: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1: 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0: 우리끼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잠깐 옆으로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 일만 있었으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죠.
0: 예, 예, 예.
1: 근데 실은 그 일이 있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처음 좋아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외국인 친구.
0: 사랑에 빠졌군요. 예, 그,
2: 외국인이었어요?
0: 네.
1: 그쵸.
0: 예.
1: 한국 남자라고. 또 음악하는 남자라고. 예. 그래서 뭐 헤어졌어요. 거기다가 또 저를 키워준 그 기도를 하게 해준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모든 게 그 상황이
0: 너무 힘든.
1: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악기는 억대의 악기인데.
0: 네.
1: 그때 그 루만 호수에 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실은 진짜로 들어갔다 나왔어요.
2: 들어갔다 나왔어요?
1: 예.
0: 왜 들어갔어요?
2: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1: 그때 이제 일주일을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요, 좀 전에도 우리 청소년들 만나고 왔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이 간증은 꼭 합니다. 그때 도둑 맞은 게 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때 모든 절망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시는 거 보면은
3: 아무것도 아니다.
2: 그 하나님의 어떤 위로도 있고 그랬었나요?
3: 아니요.
2: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없었고?
3: 예. 네, 그냥 제가 7년 동안 하나님을 안 봤어요.
2: 7년 동안?
3: 7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러다가, 그, 오늘의 교회 그, 가면, 열린자들을 위한 예, 예배가 있어요.
0: 세신자들을 위한 열린 예배. 예.
3: 그거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하도 가자고 저를 헐뜯을 시켜서 한번 제가 저녁에 거기 앉아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 일어나라고 근데 그거를 네 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그 친구도 저한테 야 너도 저런 데서 연주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나야 난 하나님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서 저기서 연주하면 아마 십자가 떨어질 거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치는 거예요 저를.
0: 예.
3: 그래서 그때 일어났는데 울컥거리는데 왜냐면 그때 그 화장실에 왔던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 그러더라고요. 네가 도둑 맞은 게 뭐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리로 생각도 안 했는데 입술로 먼저 나오고 있는 게 입술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첫사랑이에요. 내 입술로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은 단어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야 그러고 엉엉 울게 됐어요. 엉엉 울고 그 해에 친구들하고 크리스마스 때 태국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해변가에. 그거를 일주일 전에 제가 캔슬을 했는데요. 그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쓰나미가 와서 다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0: 일본 사람들한테 주로 어떤 찬양을 들려주세요?
3: 일본이 원래 이산이라는 드라마를 네.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방송국 케이블에서 하던 게 인기가 있어서 BS라는 위성방송을 통해서 또 재방송이 된 거예요. 근데 위성방송국에서 너무 잘 돼서 NHK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드라마 음악을
0: 접하려고
3: 저를 몇 번 초청을 했는데 드라마가 NHK에서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내가 일본에 살겠다. 근데 여섯 번을 재방송을 해요. 기본으로. 그리고 끝나자마자 또 제가 한 드라마 동의를 또 방송을 해서
0: 나가지도 못하게
3: 나가지도 못하게 계속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날 해요. 또 특이하게 제가 한 드라마들이 다 오전에는 그 예전에 허준 그 다음에 이산 그 다음에 동의를 그래서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직접 곡을 쓰기 때문에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고 또 제 이름으로 악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 휘슬이라는 게
0: 요거예요?
3: 네 맞습니다.
2: 이게
0: 요게 송솔나무 이름으로 제작된 악기
3: 네 거기 제 이름 써있죠. 솔나무라고요. 이게 3세대 악기인데요.
0: 네.
3: 이게 아일랜드 원래 휘슬이에요.
0: 예.
3: 아일랜드는 우리나라 같이 5천 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에 지배당해서 우리나라 같이 한 맺힌 소리가 나요.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에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세대 악기에서 지금 진화된 3세대 악기는 아프리카의 선교나 이런 데 가져가기 위해서 그 접착제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물로도 닦을 수 있게 변형이 안 되게끔 만들고 가격을 2만 원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로 드라마 음악을 했던 믿겨지지 않았어요.
2: 그런데 이거 보면 꼭 장난감 같은데.
0: 이게 소리가 날까 싶은데 저희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3: 네,
0: 이걸로?
3: 제가,
0: 네. 네.
3: 자.
0: 새 거예요.
3: 지금 막 뜨는 거네요.
0: 예.

0: 네. 이게 멋진 소리가 나네.
1: 제가 연주할 때 보통 세 가지 악기를 번갈아 가면서요. 네.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루트예요. 그 악기는 이제 중형차 가격 정도 하죠. 수천만 원대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제가 새로 생긴 악기. 세 개 두 대밖에 없는 플래티늄으로 만든 억대 플루. 예? 마지막에 항상 이 악기로 끝납니다. 어. 사람들이 이 악기의 소리를 제일 좋아해요. 가격을 이제 안 들은 상태에서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또 고장나서 본드로 붙여놓은 악기예요. 이건 좀 새 거지만. 중요한 거는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에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래서 발에도 막 힘이 들어가고요. 눈이 막 왜냐면 이거를 몇 번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찍혀야 되니까.
2: 우아하게.
1: 이거 이게는 안 돼요. 얘는 이제 얼굴을 찡그리고 온 힘을 주고 근육에 근육까지 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3: 다 집중 여기 안에다 몰아넣는 거예요.
1: 삐사리가 안 나고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너무 감동인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내 어렸을 적 솔랑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2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걸로 선물로 드리면 내년에 제가 다시 물었을 때 어디하고 뒀는지도 거의 모르실 그렇죠. 거예요. 그죠? 남들한테는 잔낙감이고 남들한테는 싸잖아요. 하나님은 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저를 다뤄주셨어요. 제가 이 악기를 부를 때는 주인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죠.
2: 아일랜드인가 어디 가서 술집에서 우룻바다가 됐었다는 얘기를
1: 그게 들었어요. 제가 실은 이 뭐 임창정 씨 아시죠?
2: 예예. 예.
1: 실은 임창정 씨의 타이틀곡도 다 제가 연주를 하고 했을 텐데
2: 예.
1: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타이타닉 주제곡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플루스를 할 수가 없다. 그거는 아일랜드 정통 악기다. 그때는 이 악기를 몰랐죠. 자, 이 악기예요.

0: 이거잖아요. 예. 그 내가 이거는 훌루스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렇게 슬라이드라는 게 있고 뭐 컷이나 롤이라는 기법이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근데 그 악기가 어디서 파는지도 모른다. 근데 무조건
1: 그렇게
0: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한번 연주를 갔다가 예. 악기점에서 이거를 살라고 했는데 십몇 예. 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설마 이런 거 말고 비싼 게 있겠지. 예, 근데 비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가가 있냐 그러니까 없대요. 예.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임창렬 씨 거에 내가 해드렸는데 예, 예. 궁금하잖아요. 예. 아일랜드에 직접 갔죠.
1: 오, 근데 이 악기 아일랜드, 하나 때문에. 네.
0: 이걸 아일랜드 월튼사에서 만들어요. 요즘 월튼사가 떴잖아요. 예. TV에 자주 나오잖아요. 왜 유명한 가수분들 막 이런 분들 가셔가지고 영화 장면 따라간다고 막 거기서 찍은 영화가 막 세계에서 유명해졌어요. 그 악기사가 있는데. 그래서 월튼 호텔을 잡고 이제 월튼 스쿨을 예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서 월튼 스쿨에서 그 권위가 있으신 해리롱 교수님한테 했는데 한 10분 들으시더니 야, 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일랜드에 와라 오라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자기 회장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네. 막 너무 신이 나신 네, 거예요. 네, 난 배우러 왔는데 네. 가르쳐줘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라 해서 월튼 그 회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술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유가 아일랜드 정통 음악을 들으려면 술집에서 라이브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악기로 한번 연주 좀 해보라고. 왜 해리롱 교수가 이렇게 극찬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해서 막상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신을 했더니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담배를 못 펴요. 그 당시는 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는
2: 그렇지, 그래서 엄숙해지지.
0: 빨리 내려와야지 이러는데 한 곡만 더 해달래요. 그때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예. 찬송가가 나오는데 예. 아멘 그리고 막 그리고 월드 사장님 앞에서 막 울고 계시고 예. 붕해가 된 거예요.
1: 졸지에.
0: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음날 오시더니 솔나무 이름으로 악기를 내고 싶다고.
1: 그래서
0: 그걸 시판을 하셨어요. 1세대 악기가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해룡 교수님이 내가 여기서 20년을 일했는데 네. 내 이름으로는 안 내줬는데.
1: 진짜 감동이네요. 네. 수십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수만 명이 모인 데도 있고 참 다르잖아요. 네, 장소가. 네. 그런 데 가서 불 때 어때요? 큰 데가 더 이렇게 흥분이 돼요? 아니면 작은 곳에서의 또 매력이 어때요?
0: 저는 100명 미만인 데에서는 사례들 안 받아요. 네. 지금까지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을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요.
2: 근데 일본은 대부분이 네. 다 그런데.
0: 일본 가니까 다 100명 미만인 거예요.
2: 100명이면 큰 데인데.
0: 정말 내가 100명 미만은 사례비 안 받는다는

0: 헌신을 하고선 했는데, 그래도 뭐, 다 100명 이만일지 몰랐죠. 네. 일단 100% 자비랑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실은 오늘도 선교사들 자녀들 모이는 예. 30명 모이는 데였거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음악가들의 꿈이 뭐예요? 클래식 연주자들의 꿈은 결국엔 카네기홀이나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술연단이 있죠. 제가 해마다 예술연단에 연주를 했는데, 근데 요는 그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남죠?
1: 허전하고.
0: 허전하잖아요. 예. 그죠? 제가 그때 당시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간다에 갔었어요. 아촐리 마을이라고. 소년병들, 이제 소년을 납치해서 훈련시켜서, 이제 첫 번째 임무로 가족을 죽이는 임무를 맡기고, 정말 그 아픔을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제가 멋진 그 연주복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광기 씨가, 야, 그래도 연주하는데 무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더니 그 학교를 만들다가 무너진 그 벽돌을 갖다가 무대를 만들어줬어요. 이광기 씨가. 그 무대에 올라갔더니 또 같이 계셨던 또 감독님들이 조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을 다 꺼내서 코카콜라, 환타, 사이다 등을 해서 조명을 만들어줬어요. 악기를 제일 좋은 걸 갖고 왔어요. 다 말렸어요. 아유, 그냥 몇십만 원짜리 가져가지. 이런 지역에 왜. 그래서 저는 이제 연주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즉 최고의 무대가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가장 영광스러운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린 그거 갖췄다. 그럼 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일 힘든 게 나를 그렇게 때리거나 화나게 했거나 내 가슴에 아픔을 줬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셨고 용서가 되셨어요?
0: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 네.
0: 제가 미국에 가면 절대 가지 않는 동네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초청을 했는데 제가 살던 동부에는 절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42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백인들 절 때렸던 그 나이 또래의 초등학생들을 보면요. 아직도 떨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픔으로 남을 수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최근에 들어서 깨달았죠. 네, 제가 실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유혹을 받았어요. 너 죽으면 너야 믿음 좋아서 천국 가고 뭐 그러는데 남은 네 가족들은 이제 애들은 어떻게 하냐.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네, 사람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근데 제가 그 힘든 일을 겪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하루를 살기에는 충분한 만큼 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늘 충분하게 주시는데 다음 날에는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걱정돼서 우리가 세상적인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많이 회개했어요. 이천수 목사님 한번 설교를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분의 아버지가 중학교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잘못 자랐나요? 너무 훌륭하게 자랐잖아요. 내가 내 자식들을 걱정을 한다는 것, 그에 대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저는 100% 더 하나님을 신뢰를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더 우리 가정이 더 탄탄해지고.
2: 그런데 그 좀 신장질환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0: 네.
2: 지금은 좀 어떠셔요?
0: 뭐, 약이 워낙 좋아졌어요. 재밌는 게 제 연주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뭐 회복되고, 이런 간증을 수도 없이 하십니다. 웃기죠? 저는 아픈데. 근데 처음에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오늘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막 뒤에서 우시고 뭐 이렇게 오늘 오전에도 연주했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나부터 먼저 좀 고쳐주시지. 아니면 아프게 하려면 확실하게 아프게 해서 빨리 치료를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계속 약으로 연명하게 하니까 막 화나고 그러는데 이 깊은 뜻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호텔에서요. 오전에 연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심장이 쪼여오는데 니트로그리셀린을 혈에 뿌려도 금방 한 1, 2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아프고 막 천식도 막 올라오죠. 호텔 그 카페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뜨거워졌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한테 제가 송솔나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올라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2: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네.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하죠. 네.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졌다 이렇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0: 그 기침을 하면서 내가 감사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침을 계속하면서 막 심장을 부여줬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2: 근데 네. 저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닌데.
0: 근데 연주를 하면요. 예. 그렇게 기도하고 연주를 하면요. 연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연주를 하면서 또 증상이 없어져요.
2: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풍성하게 더 부어지니까 네. 흘러가는 거잖아요.
0: 이게 만약에 정말 잘못된 저주의 병이었으면 연주하다가 쓰러졌겠죠. 병.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2: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서요. 네. 굉장히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을 자주 들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특별히 그냥 다 귀한 말씀이지만 네.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소중한 말씀 있지 않나요? 네,
0: 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이 구절을 계속 들어도 뭐 그냥 전도용으로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혹시 방송을 보면 솔라무가 특별히 뭐 하나님한테 이쁜 하나님한테 특별히 이쁜 짓 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 정말 정말 특별해서 이쁜 받은 거 없어요.
1: 맞아요.
0: 네. 내 하나님이니까 된 거예요. 내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 요새 연예인들도 만나잖아요. 네. 집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명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요 집사님.
1: 아유 무슨 얘기예요. 저는 솔라무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네, 늘 뵈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젊은 나이에 열정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 춤출까 했는데 오늘 그 답을 많이 얻어가는데요. 네. 저는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도 그 아일랜드에 있었던 그들처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
2: 너무 좋겠네요.
1: 가능해요?
0: 예. 그러면 원래는 제가 반주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예. 예. 악기도 화려한 악기 많이 갖고 왔거든요.
1: 그래요?
0: 그냥 여기 앉아서 이 싼 악기로 예.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들려드린 게 어떨까요?
1: 좋죠.
0: 괜찮아요?
1: 그러면
0: 그냥 있는 그대로 예, 그냥
1: 그대로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한때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튼 선교사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시고 밀림에 가셔서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죠.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악기로 한번
1: 예 오늘 예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예. 헤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예.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2: 저는 그 플롯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정말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했고요.
0: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다듬어서 쓰시고요. 만들어가서 쓰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 그대로 그냥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는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참으시고 그 고난의 과정들 좀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날이 우리라고 믿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솔로몬 만나면서요, 아까 마지막에 했던 내 아빠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 아빠 얘기할 때 자신 없어 했는데 저렇게 아빠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 아빠세요. 아빠거든요가 아니라 우리 아빠잖아요. 내 아빠잖아요.
2: 아버지니까 네. 참 책임지시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내 아빠 앞에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문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요. 선생님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답 같은 정답이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을 테니까요. 희망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면 결코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고 막막할수록 괜찮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hope. 긍정적인 마음이 없었다면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었겠죠. 어릴 때는 뭐든지 하면 쉽게 되겠지 생각하는데 어른이 되면 이것저것 재고 또 생각하느라고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속도나 인간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약 10년을 더 산다고 하니 이만한 건강 비결도 없죠. 희망을 부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긍정의 힘을 믿어보자고요. 배미양의 천혁스케치 오늘도 2시간 함께합니다.

삶의 무게로 감정 기복이 심해 우울감에 젖어있는 날들 중에 바닷가 모래 뻘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촉감이 아픈 나를 위로하며 속삭입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외롭지 않아. 그래, 잘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듯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7708님, 정하신 리차드 막스의 노래 Light Your Waiting, 그리고 스팅의 노래 Englishman in New York은 니콜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구영숙 선생님하고 회원들하고 듣고 싶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이제 다른 반에서 강의를 듣게 돼서 헤어짐이 아쉽거든요. 8679님, 엘튼 존과 블루의 노래 정하셨네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일주일 내내 흥얼거려지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모트나켓의 노래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 시간에 듣고 싶다 하시면서 곰탱이님이 보내주셨고요. 미카와 아리아나 그란데 함께 노래한 퍼퓰러송은 임현정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자니얼 튼의 노래 All for the Love of God, 김지은님 정하신 곡이고요. 이 시간이면은 2호선 지하철은 퇴근하는 분들로 가득합니다. 이어폰 끼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녁 스케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6971님 잉글버트 함퍼딩크의 노래 Am I That Easy to Forget. 화려한 봄꽃들이 지고 더위와 함께 장미의 계절이 왔습니다. 새벽 조깅길에 활짝 핀 빨간 넝쿨 장미가 얼마나 상큼하던지 한 주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5314님 정하신 곡 마리오스먼 대노래 Paper Roses였습니다.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계절의 여왕 5월이면은 저도 모르게 생각나는 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꽃을 보며 어머 저 꽃 좀 봐요 너무 예쁘죠? 하면 그는 항상 나는 다른 꽃보다 당신이 제일 예쁜데 어떻게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라고 말해서 저를 어이없게 만들곤 했었지요. 벌써부터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날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미풍이 불어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엊그저께 전철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데 입구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손을 내저으며 그냥 지나가기도 했는데 바로 제 앞에 계시던 60대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받으며 학생 한 장 더 줘요 하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전단지를 받아와서 걸으며 앞에 가시던 그 아주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 계셔서 참 좋은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직장 동료들과 해외여행을 갔던 그 사람은 나 없이 혼자서 즐기기가 너무 슬프다고 말해서 저를 웃게 만들어주기도 했는데 비록 사는 게 녹록지 않아서 때로는 서글퍼질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를 또 사랑해주는 이가 곁에 있고 남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아직은 살만한 거겠죠. 6월이면은 곧 열대야가 찾아와 숨막히게 만들겠지만 모두들 기운 내시고 올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라는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연금술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꽃이 꽃을 좋아해도 되나? 이보다 더한 사랑의 얘기는 없는 듯합니다. 그래요. 사랑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고 또 남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들이 주변에 있으면 그래요. 살만한 세상이지요. 오늘 사연 주신 연금술사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윌마 고이크의 노래 꽃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도로시님이 정하신 빌리 조엘입니다.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추억의 팝송을 들으니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하시면서 3518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으로는 선저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마돈나의 노래 La Isla Bonita 끝곡으로 같이 합니다. 날씨 더워진다고 하죠. 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아, 정말.
1: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2: 네.
1: 오늘 정말 만세형통 찾아주신 분들 보시면서 지금.
2: 아니, 저는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제가 저기 시골 교회가 규모가 작은 교회였거든요. 되게 가족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의 느낌이 진짜 이렇게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 있잖아요. 교회 여집사님들 있어요. 남의 살림 간섭 많이 하시는 여집사님들.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니까
1: 그러니까 남의, 이제
2: 남의 살림 막 간섭하시고 또 교회에서 철야만 하시는 권사님 있어요.
1: 아, 집에 안 들어가.
2: 집에 안 들어가시고 이혼하셨거든요. 이혼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이 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있어요.
1: 그렇죠.
2: 그 또 어린이집 다 있는 애들, 네. 그 저기 1학년에 이런 애들 이제 곤란한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일본에서 또 조총련에서도 두 분이 오셨고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 저분들은 좀 양해를 좀 구하신 게
2: 왜냐면 네. 지금 방송 중인데 왜 선글라스 끼신 거냐면 소개해 주십시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1: 오해하실 시청자분들이. 수 있으니까. 지금 저쪽 네. 가운데 뒤쪽에 네. 지금 두 분이 지금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3: 연예인 네. 같아요. 연예인.
1: 연예인 같아요, 그죠?
4: 네.
1: 뭐 야구장 갔다 오신 것도 아니고. 라섹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3: 연예인 아니시고.
1: 네. 라섹 받으시고, 빚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네, 네. 좀 댁에서 그냥 TV를 시청을 하시고. 굳이 저희를 꼭 보러 오실 필요가 없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희한한 방청객들과 함께, 우리 김창원 교수님 강의 여러분, 그 맛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게 7월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방송은 저희가 지금 그렇죠? 8월 말에 나가고 있습니다.
2: 방송은 이제 8월 한 중순 정도에 네. 나가지만 실제 저희가 녹화하는 건 좀 미리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휴가 갔다 오신 분.
1: 휴가를 좀
2: 나 휴가 갔다 왔다.
1: 오, 이너 선임도 다녀오셨구나.
2: 지금 휴가 기간. 예, 괜찮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이제 이 녹화 마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뭐 이번 주부터 뭐 휴가 여행이 계획되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1: 들어 주세요. 홍정원 아나운서는 또 계획되어 있고
2: 다음 주에 다음 오시고 네. 그리고 나는 휴가 없이 계속 그냥 휴가다.
1: 아이고. 그냥 휴가였다.
2: 나 그냥 막 그런 거 없다. 그냥 계속 휴가다.
1: 네. 집에서 휴가.
2: 계속 휴가. 계속 휴가. 오케이 오케이.
1: 우리 어린이도 네. 손 들어.
2: 지금 계속 휴가이신 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이래요. 이런 거. 참 영혼이 맑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네요.
1: 영혼이 맑다.
2: 저는 이제 그 휴가를 이제 저희 CBS 이거 겸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을 중간에 약간 좀 느리게 하더라도 살짝만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시차가 조금 적응이 안 됐고 제가 또 영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조금 이게 회전이 느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 엄마 항상 이러셨어요. 누구 엄마는 못 죽어. 제가 엄마 왜 못 죽어? 그랬더니 바빠서 시간이 없어. 엄마는 엄청 바빠.
1: 얼마나 바쁘면?
2: 왜냐면 자 지금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앞에 가족이 두 가족이 오셨는데
1: 맞아요.
2: 이 가족은 딸 둘, 아들 하나, 이게 세 명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신 거고.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은, 이렇게 엄마, 아빠, 딸 셋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좌석 배치를 봐도 이 가정의 어떤 애정도가 확인될 수 있거든요.
1: 아, 좌석 배치로요?
2: 그렇죠.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랑 바로 옆에 앉잖아요. 애정이 있는 거죠. 애정이 있고, 앞으로 넷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1: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 근데 이제 이 집은 중간에 애들이 셋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런데 저희 집은 이제 여섯입니다. 여섯. 이 집 식구 둘 합친 여섯.
1: 와.
2: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한 20살 차이가 가까이 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를 낳고 조금 일이 정리가 될 때쯤 되면
1: 또 하나가
2: 둘째를 얘가 또 뭘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또 이제 뭐 마치면 또 셋째. 또 넷째. 또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이제 저를 또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이제 바빠. 항상 바빠. 엄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저희 집은요, 휴가 같은 게 없었어요. 가족끼리 휴가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지금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 우리는 가족끼리 여행을 막 휴가를 갔다.
1: 맞아.
2: 이런 분들은 조금 사시는 분이죠. 그렇죠? 아니 뭐 휴가 이런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막 휴가 가기를 막 기다리죠. 요즘 사람들은 나 진짜 이 들어온 직장, 예? 막 그렇게 생각하는 아나운서가 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2: 예? 아, 진짜 이 들어온 직장 나 진짜 어? 라디오 맨날 밤에 시키고 말이야. 어? 뭐 이게 없어야 뭐야 이게?
0: 없어.
2: 밤에 시키냐고 밤에. 이제 장가도 못 가고 씨나 이제.
1: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3: 아니에요. 예.
1: 네. 끝까지
3: 행복해요 저는. 네.
2: 행복한 표정이에요 저게?
4: 눈물이 들떠.
2: 고개를 떠보니까 행복해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나 진짜 휴가철만 돼봐. 진짜 나 진짜 좀 쉬어봤으면 좋겠다.
1: 쉬어봤으면 좋겠다.
2: 예? 나 진짜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딱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예? 딱 벌써 지금 이 얘기 할 때 지금 남자분들 중에 딱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고.
1: 아 맞아 맞아.
2: 여보 나 진짜 한 달만 쉬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 한 달만 당신을 떠나게 해줘. 여보 나 진짜 한 달만 제발. 어? 오, 네. 나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당신 옆에서 어? 나 한 달만 나 진짜 나에게 시간을 주라 진짜. 아버님 한 달만 아버님에게 시간을 주시면 아버지는 어떤 걸 하시고 싶습니까?
1: 책 보고 싶다.
2: 책 보고 싶다?
1: 책 볼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2: 그렇죠.
1: 진짜로.
2: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굽니까? 네.
3: 기독서적 경건서적 말이에요.
2: 기독서적 경건서적 읽는데 작가는 모르는 갈피입니다. 그러면 책 보고 싶다는 건 구라. 아버님 한 달만 휴가를 주시면 뭐 하고 싶습니까?
3: 저는 해외여행 가고 싶습니다.
2: 해외여행. 혼자 가고 싶습니까? 가족 다 데리고 가고 싶습니까?
3: 방송이니까.
2: 방송이니까.
1: 아이들 표정은 과연 좋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2: 아, 그래도 아버지가 아주 정치적이셔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나 일주일만 시간 줬으면 좋겠다. 한 달만 맞아요. 시간 줬으면 좋겠다. 직장 진짜 나 정말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기적처럼 휴가를 받아서 외국을 가고, 어느 날 책을 보러 조용한 데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뭔가가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놀면 아파. 난 일하다 죽을 놈이야. 이제 놀면 아픈 거예요.
1: 맞아.
2: 저희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먼저 항상 돌아가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근데 저는 거기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아 우리 엄마는 무슨 저런 식이야? 어떻게 아빠 한 달 먼저 죽으라고 그렇게 해? 어렸을 적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정말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가 항상 새로운 밥을 드시길 원하셔요. 새밥. 새밥을 드시면서 저희 아버지는 두 그릇을 드셔요.
1: 그렇죠.
2: 그리고는 마지막 코멘트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따 맛없어!
1: 다 드시고 나서.
2: 두 그릇 먹고. 그 이제는 일을 안 하시는데도 아침에 그 시간에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어디 갔다 오셔도 꼭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1: 먼저
2: 가야 되고 내가 그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또 하나 발견한 게 이제 그게 뭐냐면 엄마가 아버지를 서포트하는 일을 50년 이상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일을 안 하게 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상실감.
1: 그렇죠.
2: 내 존재에 대한 가치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좋든 싫든 그것을 마구마구 열심히 하면서 내 존재를 인간은 확인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을 이렇게 연속으로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시게 될 거예요. 애가 내 없으면 안 돼요. 남편도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뭐 제대로 갖다 놓지를 못해. 칠칠 맞아.
1: 맞아.
2: 예? 좀 남편이 깔끔하신 편이세요? 좀 내가 챙겨줘야 되는 편이세요? 깔끔해요?
3: 의외네.
2: 외적으로는 깔끔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깔끔하다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합니다. 남편분이 좀 깔끔하세요. 좀 아내가 챙겨줘야 됩니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1: 챙겨야
2: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경우인 거죠.
1: 맞아, 맞아.
2: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정말 전 양반은 나이 다 먹고 말이야. 어? 내가 진짜 애를 셋을 키우는 게 아니야. 어? 큰아들. 어? 이놈이 문제야. 배가 나와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이렇게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를 확인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 전 양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아, 없으면 안 될까요? 될까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더 잘 돼. 새엄마 커밍순. 새엄마 커밍순이야. 이제 그만 바로 빼어봐라. 새엄마 저기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제 나는 그래도 이제 그걸로 나를 막 확인한다고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우리 큰딸도 나 없으면 안 돼. 둘째도 안 돼. 우리 막둥이는 막내, 지금 막둥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그냥 얘는 내가 없으면 다 내가 일일이 다 챙겨줘야 돼. 그 이 바쁜 거를 하면서 막 이게 입으로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아 그게 나구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막내도 크겠죠. 막내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올지 몰라요. 이제 얘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 핸드폰 비밀번호를 당연히 엄마 생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비밀번호는 누구의 생일로 바뀔까요? 새엄마 생일번호로 바뀔지 몰라요. 새엄마로 바뀔지 몰라요. 정말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자친구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들 방에 오는 걸 좀 싫어하는 나이가 올지 몰라요. 지금 아들 혼자잖아요? 아니면은 누구랑 자나요? 누구랑? 다 같이 식구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얘가 되면 이제 조금 되면 혼자 자기를 원할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할 거예요.
1: 어느 순간.
2: 그리고는 항상 집에 가면 이어폰으로 뭘 방에서 자꾸 듣고 있을 거예요. 영어회화, 영어회화, 영어회화를 듣고 있을 거예요. 영어회화를 듣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자기 방에 오는 걸 조금
4: 싫어요.
2: 싫어해. 노크 안 하고 들어오는 거 엄청 싫어해요. 영호회야 방해가 되니까, 영호회야가 방해가 되니까 엄청 싫어, 엄청 싫어해. 예? 그러면서 이제, 아, 이제는 내 아들이 좀 내가 이렇게 좀 가는 걸 좀 불편해 하는구나. 아, 내 남편도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하는구나. 그럼 이제 사람이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휴가 갑자기 간 사람은요, 휴가지에서 재미나게 잘 못 놀아요. 좀 불안해요.
1: 맞아요.
2: 손 이렇게 이러고 있다고. 강의만 맨날 하다가 뉴욕에 가보세요. 강의가 안 돼요. 강의가 안 되고 계속 디스카운트 오케이? 디스카운트 오케이?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세일? 노 세일? 이제 이것만 계속 하고 거기선 강의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막 쉬고 이럴 줄 알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해보니까 사람이 불안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에서 그런 무언의 말이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놀면
1: 아프구나. 안 되겠구나.
2: 난 놀면 아프구나. 난 일하다가
1: 죽어야겠구나.
2: 일하다가 사명을 마쳐야 되겠구나.
1: 무대에서.
2: 죽어야 되겠구나.
1: 무대에서.
2: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처럼 안 살라고 그랬는데. 언니 내가 엄마랑 아빠랑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잘 쉴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논다는 건 무엇인지, 쉰다는 건 무엇인 건지. 이 8월에 아마 좀 잘 쉬어야 저희는 9월부터 또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 강의가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근데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미 초등학생들은 지금 눈이 많이 감겼거든요. 지금 학교 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자, 오늘 무척 힘든 강의예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쉰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때 쉬는 것이냐? 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 휴식을 취하는데? 이 휴식이 낯선가? 이게 어색한가? 저는 그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뭐로 꼽고 싶냐면 우리는 잘 쉬는 부모를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그러니까 그 잘 쉰다는 게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음식 대단한 거 먹지 않아도 가족끼리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추에다가 이렇게 캐비어 같은 거 얹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음식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가정식 백반으로 먹을 수 있다고요. 예? 그런 거.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전 결혼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느꼈던 게 뭐냐면 와이프의 집안은 네 식구였는데 여행을 좀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 뭐 외국으로 간 것도 아니고 이제 국내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다가 차가 막히면 국도로 빠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버너나 이런 거에 꺼내가지고 가족들끼리 이제 거기에서
1: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2: 라면도 끓여 먹고 이제 캐비어를 먹은 거예요.
1: 캐비어를? 예?
2: 네? 그거 아니면 여행도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참치 먹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도
1: 그 얘기가
2: 되게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나는 가족 여행을 목적으로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1: 없구나.
2: 없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앞에 이렇게 앉으신 이 두 가족이 특별히 부럽기도 하고 약간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나중에 커서. 뭔가 이 기억을 이 친구들이 지금 기억 안 하는 것 같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제가 중학생들 강의해 보니까요. 이렇게 안 듣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서 다 들어요.
1: 처음으로 웃었어요, 지금.
2: 이렇게 하고 해서 다 들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 강의 중간에 이제 인터미션 나가잖아요?
1: 맞아요.
2: 그럼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해요. 강의 재밌었어요! 다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된 어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이 친구들만 했던 그때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죠?
1: 그럼요.
2: 그때 기억이 있다고요?
1: 그럼요.
2: 그리고 되게 생생하게 있어요.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족 모임이 참 부럽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생소하고 심지어는 낯설기도 하는 거죠. 아, 가족끼리 이런 모임을 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가족끼리 이 저녁에 와서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빠, 그 옛날에 그 불법 체류자 같은 아저씨 있었잖아. 한국말 겁나 잘하고, 어? 막 욕하고 막 강사인데.
1: 내 흉내 내고.
2: 내 흉내 내고. 막 어린이들 사랑하지 않고 까고 했던 그, 반 믿음적인 아저씨 있잖아. 그 아저씨 지금도 노가리 까나? 막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다 기억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부모님은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1: 그러네요.
2: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다시 또 이런 유사한 모임을
1: 또 같이 가겠죠.
2: 갈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갈 때 상당히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이죠. 예? 네? 여러분, 뉴욕에 가서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은요, 엄마 밥상을 원해요. 막 화려한 음식, 막 무슨 미슐랭 가이드에 뭐 2스타, 3스타, 그런 거 맨날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1: 맨날 못 먹어요.
2: 맨날 먹을 수 없어요. 왜냐, 돈이 없기 때문에.
1: 돈이 너무 비싸요.
2: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맨날 먹지 못합니다. 진리입니다. 엄마 밥상이, 엄마 밥상.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분이요.
1: 아, 음식도
2: 요리 엄청 잘하셔요.
1: 맞아요.
2: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면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요리를 못 먹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전수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엄마 꽃게를 엄청 잘하셔요. 꽃게를 삶아 가지고 양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비결 좀 가르쳐 줘. 그랬더니 이것을 이렇게 이거 저기 생살에다가 양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짜야 돼. 그리고 지글지글 물이 없을 때까지 끓고 마지막이 미연이요. 미연.
1: 조미료!
0: 미연을 조금 넣어야 돼. 어. 엄마 밥상은 미연이구나.
2: 조미료구나.
0: 엄마 손맛의 비밀. MSG,
4: MSG.
2: MSG.
0: 제 몸에 MSG.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어렸을 적 그걸 기억한다고요.
1: 그러네요.
0: 나이 먹어서 화려한 식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렸을 적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이 일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왜 휴가에 가서 마치 꽁꽁 얼어있던 그 밖에 있다가 실내에 따뜻하게 들어왔을 때 동상이 걸리는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괜찮은 휴가를, 괜찮은 가족관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행복한 가족이 불안한 거예요.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은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고르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그러다 그 행복이 깨지면, 내가 이런 ᄉ이지, 내가. 어쩐지 요즘 잘 나갔다, 씨. 처음 있는 곳으로 돌아온 거야. 그 처음 있는 곳이 어딥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살던 방식을 많이 본 그 패턴이에요. 거기에 길들여진 것, 그것을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엄마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MSG. MSG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밥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신 거예요.
1: 이 자체로.
0: 돈 같은 거 물려주지 마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져주세요. 져주시고 애들한테는 이 함께한 추억으로서 이런 걸 이제 물려주는 거죠. 나 오늘 내 딸이나 내 아들하고 내 저기 가족하고 왔다. 와이프나 남편 손 한번 들어주세요.
1: 꽤 많이 오셨어요. 진짜.
0: 보자. 물려준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우리는 놀면 아프다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놀려고 하기 때문. 이번에 여행을 같이 간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노년에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그런데 뭐 대단한 욕심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중에 정년퇴임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단한 그림 아니라도 집에서 한번 그려봐라. 어떤 때에는 그냥 이렇게 뭐 티슈에다가, 어떤 때에는 뭐 화장지에다가, 어떤 때에는 뭐 이렇게 테이블 밑에 깔려진 거기에다 한번 그려봐라.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일정 기간이 되면 차라리 그대로 액자에 넣어서 전시회를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은퇴하고 그림 그리겠다라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은퇴하고 뭐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네.
0: 나 돈이 생기면 뭐 할 거야?
1: 뭐 할 거야?
0: 우리 애들 다 크고 나면
1: 이거 해야지.
0: 어머니 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어려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거예요?
4: 여행.
0: 여행?
1: 다른
0: 분과 여행인가요? 아니면 기존 그분과 여행인가요? 기존의 남편과 여행.
1: 참 너무 멀리 떨어져 안 계셔가지고 지금. 아유.
0: 그렇다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있는 바쁜 와중에 아이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엄마 아빠하고 잠깐 가까운데 마실 좀 갔다 올게.
1: 그러니까.
0: 엄마, 아빠, 우리 알래스카에 골프가 있어서, 그 크랙에 골프공 들어가면, 막 루프 막 300m 타고 아빠가 공 짜줘와야 돼. 너희들 언더스탠 할 수 있지?
1: 언더스탠.
0: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뒷산이라도 남편하고, 이렇게 가까운 산 있잖아요. 남편 밀기 좋은 산들이 많다고요. 그럼 좋다고요, 또.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내가 얘네들 다 크고 얘 중학교만 마치면 우리 막내 고등학교만 마치면 왜냐? 그 전까지는 돈 들어갈 게 많으니까.
1: 맞아요.
0: 근데 아, 얘 군대만 갔다 오면
1: 또 미루고
0: 얘 또 장가만 가면
1: 또 미루고
0: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얘 장가 가고 애 낳는데 그때는 엄마는 골다공증
1: 걸어 다닐 수도 없고
0: 그 남편은 이제 골다공증 아내하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휠체어 미는 게 힘드니까. 안 돼.
1: 되게 슬프다.
5: 슬프 현실적이에요.
0: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나요?
6: 책 쓰고 싶어요.
1: 주로 책하고
0: 책으로 계속 미시네요. 저자는 모르는데 책으로 계속 밀어요. 아버지 끈기가 엄청 좋으셔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요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1: 책을
0: 글을 써보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 조금씩이라도
0: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하나의 작은 책으로 에세이처럼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완성된 저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형태의 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전문 책 쓰는 분들은
1: 그렇죠.
0: 그 나름의 책을 쓰시지만 이런 형태에서 나오는 그 글귀나 그런 것들은 완성된 그들은 또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딱 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혹시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일을 그러면 은퇴하시면 하시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6: 그림도 그리고 싶고요.
0: 그림도 그리고 그림도 그러니까 삼봉도 하시고 썼다도 돌리시고 그리고 남편 책 쓰면 이제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봐야 된다.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정년퇴임하고 하려고 할 때는 힘들다는 거. 그리고 어색하다는 거. 그리고 몸에 길이 안 나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휴가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가 삶의 중간에 휴가를 가든 아니면 정년퇴임을 하고 조금 꽤나 긴 휴가를 가든 우리에게는 어쨌든 그 휴가의 기간이 주어질 겁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억울한 것 같아요. 난 놀면 더 아파. 난 일하다가 죽을 인생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1: 거죠. 그렇죠.
0: 그리고 삶의 휴가를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아이들이 나 없는데 더 잘 돼.
5: 더 잘해.
0: 더 잘 돼. 말이죠. 더 잘해. 나 없으면 안 될 거 외국 갔는데 막 더 잘하는 거야. 엄마는 돈만 보내주면 이제 더 잘해. 애가 더 밝아졌어 막. 엄마 밥상 안 먹으니까 더 좋아진 거야.
1: 더 좋아졌어. 네. MSG 안 먹으니까.
0: 안 먹으니까. 그럼 이제 속으로 뭐지? 내 존재의 이유는? 이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그 휴가에 대한 것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고 배우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휴가 중에 하나는 이런 곳에 오신 것도 전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이것도 휴가죠.
0: 가족 휴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내시고 오신 거죠. 지역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언니? 춘천. 저는 느낌이 서울이 아닐 것 같았어요. 좀 서울하고 한 50km 이상은 떨어졌다.
1: 50km.
0: 이 가족은 50km 이상이다. 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자, 아버님. 자, 책을 많이 보시는 아버님. 아버님은 어디에서 오신 건가요? 이 가족 이끌고 오게.
6: 예?
0: 은평구 대치동. 저는 강남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남구 대치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온 것 자체가 휴가. 완전 휴가. 최고의 휴가죠. 그리고 아마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휴가를 즐기려고 하면 막상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의 근육들이 저리고 그리고는 동상이 걸려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퍽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실인 거예요. 휴가가. 마음이 실인 것처럼. 오늘 특별히 우리 여러 가족이 오셨지만 우리 가족들끼리 오시고 자녀를 또 데리고 이 쉽지 않은 걸음을 하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0: 반갑습니다. 우리 김창옥 쌤, 또 멋진 강의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주죠. 네.
1: 아주 멀리에서 오셨죠.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2: 삼바.
1: 저는 삼바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삼바를 추시는 자매님들이 생각나요. 현란한 의상. 완전 저의 스타일입니다.
3: 그런데
1: 사람들이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몇 가지의 감각이 있대요. 몇 감이 있죠?
4: 오감.
0: 뭐 쉽게 오감.
1: 뭔가요?
3: 시각.
1: 시각.
5: 청각.
1: 후각.
5: 후각.
1: 미각.
3: 촉각.
1: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 중에 가장 오래 기억하는 감각이 있답니다. 뭘까요?
5: 후각.
0: 후각?
1: 후각?
5: 후각.
1: 또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사람은 향을 아주 오랜 세월 기억한답니다.
0: 후각. 후각.
5: 후각.
1: 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막 주룩주룩 오는데 지하철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남자에게서 옛날 그 오빠의 스킨이야, 스킨이야. 그 요트 그려진 스킨이거든요. 그 하얀 병.
3: 요트.
1: 그거.
3: 요트.
1: 네? 그거 딱 스킨이야.
5: 네, 땀 냄새라고 진짜. 네. 네.
0: 그 소전하러 열었다 갑자기.
1: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빡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왜 낯선 남자에게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죠. 그리고 음악이 귀에서 들려요. 따리, 라리라, 리리리. 그리고 이제, 결혼한 놈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내가 왜 그 놈하고 결혼해서 애 둘을 낳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0: 지금 그 옆에 냄새가 싫은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오든 그런 그 기억하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보면서 자기랑 연관된 그 장소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신 영화 중에 나하고 정말 연관되어 있었다, 그 영화는. 네. 뭐 장소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인물. 그런 거 우리 혹시
0: 선생님 있나요?
2: 저는 그 영화 배우예요, 사실. 영화 제가 출연했거든요.
1: 아, 그래요?
2: 정말, 정말.
0: 아, 정말로?
2: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브라보 재즈 라이프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0: 브라보 재즈 라이프.
2: 원앙 소리를 능가하는 영화가 될 뻔했으나
0: 네.
2: 아쉽게 왜? 처음 들어봤다고? 있어요 그런 영화.
0: 네.
2: 거기서 제가
1: 근데 그 야동 아니죠?
2: 아니에요. 아닙니다. 음악 영화, 음악 영화.
0: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
2: DJ로 잠깐 나왔어요.
0: DJ로 잠깐.
2: 잠깐. 네.
6: SBS FM 올드 재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애청자 신청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국 재즈 1세대 연주자들이 20년 전에 발표했던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1: 레이나 선생님은 혹시 그런 영화 있으세요?
5: 네, 저는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같이 이렇게 뉴욕이 소재인데
0: 뉴욕에서 생활을
5: 저기 가봤는데 이런 느낌.
1: 맞아, 맞아. 아 저기 가봤는데 실제로
5: 게임 영화 이런 거 보면 우리 고향 막 할렘이 생각이 나.
1: 아 총 쏘고 이러는 거 보면?
5: 예. 네, 나디근 소리가 들려가지고.
1: 무서운 여자네요.
5: 실제로 할렘에 있었어요.
1: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5: 예. 네.
1: 저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건축학 개론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통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배경이 되는 제주도.
2: 제주.
0: 맞아.
1: 제 고향이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나온 학교가 원래 방송에서는 사실 연세대학이라고 위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실제 그걸 찍은 곳은 경희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모교였기 때문에 또 그 장소들 이게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죠.
0: 그러네.
1: 막 그때 막 그 막 애랑 막
0: 그 애랑
1: 막 거기
0: 그 애랑
1: 막 이렇게
0: 이건 도대체 어두운
1: 데서 막 예?
0: 이건 뭘 하는 거예요?
1: 성경 공부 성경 공부
0: 성경 공부
1: 성경을 성경 공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두운 데서 막 성경 막 엄청 막 막 요한계시록 막 궁금하고 막
0: 요한계시록
1: 그거 막 이렇게 그럼 많이 성경 공부 완전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심하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런 생각도 막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음대 피아노과
0: 그렇죠.
1: 네. 첫사랑이잖아요. 네, 이제 또 저도 이제
0: 음대
1: 피아노과

0: 학생하고 이제 그냥 사랑, 첫사랑은 아니에요. 정확치는 않아요. 그래서 기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랑이었던 것은 확실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주하는 애. 여러 가지로 저랑 이제 뭐 다 막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비행기 가면서 사실 오래 가잖아요.
1: 그렇죠.
0: 여러분 진짜 오랜 여행을 떠날 때는요 진지한 책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지한 책 읽다가 토한 거 없어요.
2: 자, 라면
0: 아시죠? 아시죠? 비행기 오래 타시면 아시죠? 진짜 안 돼. 막 이게 막, 와, 막 완전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막 진지한 거 엄청 막 갖고 갔거든요. 뭐 마음의 길을 찾아서 막 이런 거, 뭐 영성과 이런 거 했는데 막 완전 다 짐이에요. 짐이고 막 안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갖고 간 이렇게, 이제 합법적으로 산 영화 몇 편을 갖고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학 개론이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오며 가며 한 네 번을 본 것 같아요.
1: 계속 봤어요?
0: 네. 그리고 전에 못 봤던 것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1: 여러 번 보면.
0: 네. 자, 말 그대로 그 영화의 제목은 뭔가요?
3: 건축학 개론.
0: 건축학 개론이죠. 사람이 어느 날 살다가 보면 자기의 삶의 털을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새로 집을 지어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이제 아예 뭔가 지어지지 않은 땅에 자기의 삶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은 또 이제 보통 어머니들은 90 전후를 사세요. 근데 이제 남편은 몇 살을 살까요?
1: 80 전.
0: 여자보다 보통 10년 정도를 먼저 사망하는 데다가 또 결혼하기에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1: 더 많죠.
3: 보통은 많죠.
0: 더 많죠.
1: 보통은.
0: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훨씬 일찍 죽는다는 어떤 즐거운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런 거 아니죠. 자, 그러면 뭔가 삶의 어떤 계기가 돼서 삶에 이렇게 결혼을 해서 후반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은퇴를 해서 후반전이 되기도 하고 학생은 취직을 해서 후반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삶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건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늦은 시간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
1: 두 종류.
0: 나의 삶을 내가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그 자기의 삶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랑 엮인 사람이에요.
1: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죠.
0: 엮인 거죠.
1: 엮여서.
0: 재수 못 붙은 거야. 나는 건축 안 하려고 그러는데
1: 자꾸
0: 와이프가 건축을 하려고 그래. 왜? 재개발을 받아가지고 분양권 받아가지고 자꾸 재개발을 해가지고 막 자기 개발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막 조총련도 두 명 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오라고 그러든 딸이 오라고 그러든 남편이 오라고 그러든 와이프가 오라고 그러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오라고. 우리 저기 엄마랑 왔어요? 아빠랑 왔어요? 오늘
1: 엄마한테 끌려왔네. 엄마한테.
0: 그러면 여기 누가 우리 딸이 오자고 그랬어요? 엄마가 오자고 그랬어요?
1: 엄마요.
0: 이런 식이라는
1: 브라질도 거예요. 한번 여쭤봐 주세요. 브라질.
0: 그러면 우리 두 분 중에 누가 이 프로 오자고 했습니까? 아내가. 그렇죠. 아내는 좀 이렇게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뭔가 내 삶을 건축해야 되겠다. 마음에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으신 거죠. 그거 봐보세요.
1: 야, 정말 브라질에서부터 저렇게 끌려오셨네요.
0: 30시간을 굳게. 이게 봐요, 여기까지. 지금 한국에 와서 진짜. 아니, 저 엄청 힘들어요, 진짜. 그럼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제, 내 삶을 건축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이제 분양권 어떻게 이제 옆에
1: 어떻게
0: 아다리 걸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사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의 삶을 건축하려고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그 영화에서 저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영화를 볼 때는 못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쇼핑도 한 바퀴를 돌아볼 때는 눈에 들어온 게 없었는데
1: 미쳐.
0: 그래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더 턴 해보자 라고 했는데
1: 그때
0: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이 여자 처음에 만날 때는 별로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보니까 완전 별로야.
1: 더 별로.
0: 예, 완전 별로야.
2: 완별.
0: 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고요하잖아요. 고요하고, 이게 정신이 멍해지면서, 요만한 거예요, 이거. 이걸 탁 보게 된 거예요. 남들은 다 큰 걸로 보는데 그렇죠. 저는 여기로 봤는데 와 여러분 저 알았어요. 핸드폰을 오래 외치고 있잖아요. 전자파가 손으로 엄청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뜨거워지면서
1: 맞아.
0: 그러면서 안 보이던 게 싹 보이는데
4: 전자파 때문에
0: 배터리 때문에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막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사귀었던 그 여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딱 보니까 이 영화에서 정말 처음에 얘기하고자 했던 그 제목 건축학 개론이라는 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건축학 개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온 학생들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현역으로 들어온 학생, 이제 재수, 이제 집안 형편 어려워가지고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들어온 엄마 이렇게 막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건축학 개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지도를 이렇게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니네 사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오는 거리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빨간 선으로.
1: 그렇죠.
5: 나는 여기, 우리 집에서 38번 버스를 타고, 요렇게. 그리고 삼각지에서 143번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여기 학교로 옵니다. 자, 한 명씩 나와서 각자 학교 오는 길을 표시해봐 이렇게.
0: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럼 브라질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색연필이 다 떨어져요. 색연필이 다 떨어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 노원구. 선생님은?
6: 여의도요.
0: 여의도
1: 가깝다.
0: 우리 친구는? 압구정. 그러면 그럼 엄마도 압구정인 거예요?
1: 같은 집이니까.
0: 엄마랑 같이 사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오케이 좋아요. 어머니 어디에서 오셨어요?
6: 청량리.
0: 자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머릿속에서 해보는 거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여기 항구 목동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되게 거기에 보면 강남 스타일의 그 안경 쓴 그렇죠. 친구가 하나 나와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요즘 아주 뜨거워하고 뜨고 있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막 이렇게 뜨고 있어요. 자, 이 노래 모르시는 분은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항상 찬송가 부르시고, 저기 그냥 구역립에 가시는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 근데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게 딱 있는데, 그 오빠 같아 강남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그 친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자네는 어디 사나? 그랬더니, 저는 이제 서초구 삽니다. 그 친구는 옷도 가디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는 거 알죠?
4: 강남 스타일.
0: 네, 강남 스타일. 전 남양주 스타일이에요, 이거. 남양주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뭐, 저는 서초구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여기서 적어 왔어요. 못 외워서 적어 온 게 아니에요. 아니, 못 외워서 적어 왔어요. 자기는? 그러면 보광동이 어딘가 이렇게 물어봐요. 보광동 한번 그려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머뭇거리다가 아 거기 저 서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그 보광동을 모르면 어떡해. 바로 강 건너서가 자기네 동네 바로 강 건너서가 보광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약간 멋지게하면서 아 저 강남 갈 저 강북 갈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브라질에서는 이런 재수 없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재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아우 재수 없어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1: 안 써봤어.
0: 오직 주님 뭐 또 구역장님 오셨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 좀 재수 없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자애가 와요. 제주도에 그래서 서울 올라오네요. 자네 집은 어디야? 그랬더니 정릉인데요. 이래요. 자, 한번 대사 쳐봐요. 정릉인데요. 이렇게 쳐요, 이렇게.
4: 쓰지.
1: 진짜 쓰지.
0: 되게 영화 배우 같아요.
1: 연기하시나 봐.
0: 그 영화 여자 배우가 되게 영화 배우 같지 않는 친구거든요. 그냥 일반 스타일인데, 지금 엄청 일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릉인데요? 이래요.
5: 정릉이 누구 능이야?
7: 정종? 정약용?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정릉은 누구의 묘인가? 대답 한번 해봐요. 정릉은 누구 묘예요?
1: 정릉이 정정정정정 정.
0: 정. 여보세요?
1: 정.
0: 정은.

0: 자기 삶 자체에 대한 애정이 그 사물에게 투영될 뿐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곳에 있는 것이 사랑스러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막 이렇게 쌈바 봐도 이렇게 막 안 좋아요. 아, 안 좋아, 저거 뭐. 음란의 영이 가득해!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랑하면 이제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헛 물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앤티기로 보이는 거예요.
1: 앤티기는 다르죠.
0: 그 와이프가 이제 앤티기 되는 거예요. 앤티. 와우, 앤티. 와우, 인간문화재. 와우, 장인, 장인.
1: 장인.
0: 원로 장인. 근데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와이프는 너무 이제 질려. 오래 살아보니까 뭐 모를 거 알 거 다 알아. 내 남편 이제 다 알아. 엉덩이 왼쪽 두는 방구 꼈어. 더러워 브라질 방구.
1: 브라질 방구.
0: 다 알아 이제. 이제 모든 거 다 알아. 에? 그럼 이제 재미 없어지는 거야. 에? 삶이 재미가 없다고요. 새로운 것도 없고. 에. 여러분 저희 모두 혹여나 우리의 삶을 건축하고 싶다면 그리고 예전에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지어야 될 때가 됐을지도 몰라요. 네. 삶을 증축하고 싶다면 그러면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서 떠나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늘 다니던 그 골목 어기어기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다니던 그곳을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관찰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살면 또 다른 나라,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을 만나도 그러면 진짜 또 다름의 그 다양성이 저희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저희의 삶을 잘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무렵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시나토너의 대표곡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은 원래 Making Your Mind Up을 부른 영국의 혼성 그룹 벅스피즈가 먼저 불렀는데요. 벅스피즈가 이 노래를 발표하지 않아서 영원히 묻힐 뻔했지만 다행히 티나토너가 리메이크해서 1984년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티나토너는 전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가수 생활을 못했는데요. 이 노래 What's Love Got To Do With This로 재기에 성공했죠. 2023년 5월 24일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위대한 가수 티나토너를 기억하면서 FM 팝스 출발합니다.